쿠바가 최근 이란과 러시아로부터 드론 300여 기를 확보해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공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 시각 17일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입수한 기밀 정보를 토대로 쿠바 군부가 드론을 이용해 관타나모만에 있는 미군 기지와 미군 함정, 플로리다주 키웨스트를 공격하는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쿠바가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에 드론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역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556대를 격추했지만 일부 드론이 모스크바 등의 도심에 떨어지면서 민간인 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모스크바의 정유시설 한 곳과 송유시설 두 곳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대구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모레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위험과 리스크. 우리는 이 둘을 마치 같은 말처럼 씁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죠. 위험은 뱀을 만나거나 절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피하는 게 우선이죠. 생각할 것도 없이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판단의 영역입니다. 능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기대 수익 대비 손실 가능성 같은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헷갈립니다. 리스크를 위험처럼 대하죠. 막연한 두려움에 계산해야 할 걸 피하고 보유하던 주식까지 그냥 무섭다면서 내던져 버립니다. 투자자라면 언어 습관도 중요합니다.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리스크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뇌는 계산을 시작합니다. 걸어가던 산길에서 뱀을 마주하면 피해야겠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라면 그걸 감수해야 합니다. 위험인가 리스크인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리스크 안에 담겨있는 기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5월 18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또 힘차게 좀 날이 좀 더워지고는 있습니다만 또 힘차게 한 주를 같이 출발해 보실까요? 이동희님, 김선호님, 조혜영님 등등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걸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드디어 오는 12월부터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그 계약 체결을 승인을 했고요. 5년 6개월간 이어진 이 절차가 이제 연말이면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다. 교환 비율은 1대 0.27. 대한항공 한 주 가치에 아시아나항공 0.27주의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요. 흔히들 M&A라고 부르죠. 머저는 인수를 뜻하고요. 에퀴지션 A는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는 오늘의 정답 두 글자를 말합니다. 여러 회사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의 이 기업 결합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아까 6666님 합가 합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자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또 유튜브로

0: 통해서도 언제든지 다시 보시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자, 오늘의 경제 뉴스도 들어보시죠.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 강영현 기자는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2: 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협상 상황 전해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매매, 전세, 월세 다 오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반주 기자는요?
3: 네,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이 시작됐다는 소식 먼저 준비를 했고요. 이어서 급여도 밀린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자금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뉴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삼성전자 파업 과연 갈까요? 오늘 노사가 다시 단판을 짓습니다.
2: 네, 오늘 2차 사후조정 회의에 이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기로 한 건데요. 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이어서 이제 노사를 만나면서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 주 목요일부터 파업이 예고된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상 마지막 중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다시 시작된 것에는 이제 이재용 회장의 역할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이재용 회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주말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사과를 한 것은 2022년 10월 취임한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이 한 몸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한 건데요. 이제 한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사 양측에 모두 대화를 촉구한 겁니다. 노조 공동투쟁본부 최승호 위원장도 이 사후조정을 앞두고서 사측이 노사신뢰 훼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이제 본인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참 씁쓸한 게 사과는 사측에서는 하고 있는데 노조 측은 사과는 안 하고 있고 강경하게 또 나오고 있고 조금씩 어떻게 물러설 수 있을까요, 양측이?
2: 일단 어제 노사는 내부 전략 점검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용 회장 역시 해외 일정을 변경하고서 지금 협상 상황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노조에서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해서 기존의 성과급 제도였던 이제 OPI, 그러니까 초과이익 성과금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봉의 지금 50%가 성과급 상한 제도인데 네. 이것을 폐지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영업이익의 15%로 따지면은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가 300조 원이기 때문에 이제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조는 이 반도체 부문 내 성과급 재원을 부문 전체 그리고 사업부별로 7대 3으로 배분을 해서 이제 파원들이 같이 적자 사업부에도 성과급을 공유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사측에서는 지금 기존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는 대신에 업계 1위를 달성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의 10%를 상한 없는 특별 포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적자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개선되면은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7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고요. 일단 성과급 배분율과 관련해서는 일부 절충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노조가 영업이익 배분율을 낮추는 대신에 초과이익 성과급의 최대 5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0: 또 이환주 기자 통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노 간의 갈등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노조원의 탈퇴도 좀 많다 하던데.
3: 네, 현재 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초기업 노조가요. 네. 조합원 수가 7만여 명으로 삼성전자 전체 노조원의 과반인 6만 4천 명보다 약 8천 명가량이 많거든요.
0: 네.
3: 네, 삼성전자에는 초기업 노조를 포함해서 총 3개의 노조가 있는데 과반 이상 노조가 이 대표성을 띠고 협상을 진행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기업 노조 가입 조합원 중에서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만드는 DX 부문 노조원들 4천 명이 최근 탈퇴 신청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번 협상이 반도체 부문 노조원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노조 요구대로 성과급 상한이 폐지되면요.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연간 5억 원 이상 성과금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반대로 가전이나 스마트폰 부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낮아지고 실적이 낮아지는 구조라서 이 성과급을 많이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 또 너무 반으로 또 이제 갈려가고 있고 최근에 증시에서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0: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을 보면서 아, 무인화, 로봇의 시대가 더 빨리 오겠구나. 어떻게 보면 반작용인데요. 자,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 또 하나 들어볼게요. 정부가 그래서 긴급 조정권 가능성도 거론을 하는데 좀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1: 네, 어제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서 긴급 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 건데요. 이날 담화문 발표 현장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의 발동이 이 노동부 장관의 권한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사가 이번에는 사상결단의 각오로 결론을 내리라는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긴급 조정권이라는 것은 노조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인데 이것이 발동되면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요. 또 중노위가 조정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에서도 가망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중노위가 사실상 강제로 중재안을 만들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조치는 업계 일각에서 지금 100조 원으로 주장하는 파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제 손실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만 노동 3권의 정면 충돌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긴급 조정권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해온 이유인데 이제 조금 강도가 조금 높아지고 있는 모습도 감지됩니다.
0: 그렇죠. 또 이 반도체 공장은 한 번 라인이 멈추게 되면은 다시 가동을 하는데도 또 수개월이 또 걸리니까요.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1.85%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3.7%. 사실은 뭐 파업 우려보다는 최근에 이제 국제시장에서 높아진 뭐 금리에 대한 우려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 코스피가 4.2% 내린 7,178 선까지 떨어져 있네요. 코스닥도 4.4% 밀리고 있고 원달러 환율은 1,501원대로 다시 또 1,500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2: 그 긴급조정권 관련해서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한데요. 네. 그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한 시점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네 차례의 긴급조정권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실행되고 한 4일에서 두 달 뒤에 발동이 됐는데 이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업 후에 라인이 멈춘 다음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사실상 실효적인 의미가 없어서 사전적인 긴급조정권 발동도 법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기는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서 오늘 협상이 더 중요한 거고요. 하여튼 파업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아, 고유가 피해 지원금 이제 2차 신청이 시작되죠.
2: 예,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소득 하위 70% 해당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총 3,600만 명이 대상이고요. 이번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 오늘은 1, 6으로 끝나는 분들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 기준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인데요. 이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입니다. 네. 이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기준 8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2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다만 근로소득이 낮아도요, 재산이 많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제외가 됩니다. 이 지원금 최대액수는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요. 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중에 우대 지원 지역은 20만 원, 특별 지원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신용 체크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고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0: 그러게요. 8월 말까지 이거 써야 되는데. 예전에 재난지원금 받을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항상 헷갈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2: 예, 맞습니다.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되고요. 다만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카드 단말기를 별도로 쓰는 곳.
2: 네. 예,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작은 카페나 미용실, 안경점, 식당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소상공인이라서 그런 거고요. 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 역시 고객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 매장 내 안내문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름대로 이게 고유가 지원금이잖아요. 전국의 모든 주유소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용처는 과거 전국민 지원금 때와 유사한데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0: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 준비한 소식.

0: 그냥 누가 나 좀 뭐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가끔 가져볼 수 있는데 그냥 드림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뭘 네. 그냥 줍니까 진짜?
1: 네, 정부에서 그냥 드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등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별도의 뭐 신청 절차라든지 소득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먹거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시범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이제 오늘부터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확대 시행되는데요. 이제 현장에 가면은 즉석밥이라든지 뭐 라면, 통조림, 세면용품 이렇게 1인당 3개에서 한 5개 정도의 품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담을 거쳐서 긴급 복지라든지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 체계가 지원 여부를 먼저 판단했다면은 그냥 드림은 당장 필요한 물품을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 사후 상담을 연계해가는 구조입니다.
0: 일단 오시라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라.
1: 청와대에서는 이게 정말 어려운 사람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시범 사업 결과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네네.
1: 지난 5개월 동안 지금 진행을 했는데 물품을 지원받은 이용자가 약 10만 명에 육박을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1만 명, 그러니까 1만 명 정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복지체계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던 위기 가구도 1,500여 가구 정도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필품 몇 개를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서 버티는 사람들을 발견하는 기능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 예전에 뭐 세모녀 사건도 있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지만 모르거나 아니면 내가 그 자격이 되나 싶어서 이렇게 도움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그냥 드림 사업은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면 돼요. 근데 이거 다만 그래도 자격 아니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좀 여기는 참아야 되잖아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수급에 대한 좀 방지책도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이제 처음에 이용할 경우에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예. 또 현장 담당자가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도 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이용하게 되면은 상담을 거쳐서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이나 뭐 추가로 복지 서비스 연계 여부를 함께 검토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원 물품 구성도 조금 달라집니다. 하반기부터는 건강 취약계층을 고려해서 당분을 줄인 식품 그리고 씹기 쉬운 음식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전국 158개 시군구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라는 거고 가시면 즉석밥, 라면, 통조림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또 가보시기 전에 또 전화 한 통해서 여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뭐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또 이완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그 홈플러스의 자금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 메리츠 금융 쪽에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2: 예, 지금 홈플러스가 현재 104개 대형마트 중에서요. 37개 매장이 문을 다 닫고 67개 매장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2: 그런데 이 남은 매장조차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직원들에게 4월 월급 못 줬고요. 또 5월 월급도 21일인데 월급 주지 못할 확률이 지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가 하루 전에 메리츠 금융에게 이 대출을 통해서 자금 좀 지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0: 네.
2: 이 메리츠 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홈플러스에 가장 큰 돈을 빌려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홈플러스가 최근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을 했거든요. 이 돈이 근데 들어오려면 한 2개월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 매각 대금이 들어올 때까지 좀 마트 운영을 할 수 있게 최대 채권자한테 돈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거절당한 겁니다.
0: 막다른 길에 있는 거네요. 홈플러스는. 그 메리츠 금융이 좀 야속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의 또 사정이 있잖아요.
2: 예, 메리츠의 거절 논리는 이제 돈을 빌려주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만약에 돈을 빌려줬는데 홈플러스가 살아나지 못하고 청산하면 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이게 배임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다만 홈플러스 계열사, 직원들의 실직 같은 사회적인 파장이 큰 만큼 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원래의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게 이행보증을 서면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이행보증이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가 돈을 못 갚게 되면 MBK가 대신 갚아준다는 네. 일종의 연대보증인 셈인데요. 하지만 MBK는 메리츠의 이행보증 요구를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0: MBK가?
2: 예, 맞습니다. 현재 이제 홈플러스 일반 노동조합은 임금도 포기하고 임금을 늦게 받아도 된다라고 결정을 하고요. 납품사에 점포가 돌아가야 납품대금도 갚을 수 있으니까 지금 물건 좀 보내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등 애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약을 하자면 홈플러스는 두 달 뒤면 돈이 들어오니까 이 급전을 빌려달라고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에 요구한 상황인 거고요. 메리츠는 대주주인 MBK가 공동보증을 안 서주면 배임 때문에 못 빌려준다라고 버티는 상황입니다.
0: 참 애매하네요. 가장 많이 돈이 물려있는 금융기관은 더는 못 빌려준다. 또 이제 최대 주주는 아닙니다만 그 사모펀드 운용사 입장에서는 우리도 보증은 못하겠다. 홈플러스만 더 막다른 길로 가고 있고요. 자,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한번 따져볼게요. 강영윤 기자. 서울에서 매매, 전세, 월세 다 올라요?
1: 네, 지금 트리플 강세라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까지 3%가 올랐습니다. 이게 상승폭이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2배 수준이고요. 전세 가격은 더 심한데 1년 전보다 6배가 올랐습니다. 수급 동향에서 이제 매도자 우위가 뚜렷한 향상을 보이고 있는데 매매 그리고 전세 수급 지수 지난주에 모두 108, 113을 기록했고요. 월세 수급 지수도 지난 달에 10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 100이 넘는데 100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커질수록 매물을 내놓는 사람이 구하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좀 엇갈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최근에 주식시장 호황에 따른 자산 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득을 보신 분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가져오게 되면은 매매 시장의 강세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는 가격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다만 최근에 아파트 시장이 보유세 부담이 좀 덜한 중하위권 시장이 전체를 좀 끌어당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전월세의 가파른 상승세 이것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시각이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게요. 근데 지금 또 수요자들이 많은 전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물이 되게 희귀해지고 있고 서울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값은 더 뛰고 있고 아예 전세가 사라질 거라는 전망들도 많아지고 있잖아요.
1: 네, 사실 매매보다 전세가 서민들이 느끼는 그 실제적인 어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은 올해 1분기에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가 3만 2천여 건, 1년 전보다 20%가 넘게 감소했습니다. 전세 매물이 크게 줄면서 전세 계약 건수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전세가 주 부족한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일단 정부 규제로 갭투자, 그러니까 전세 낀 매매가 막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물량이 줄었고요. 여기에 전세 물량 기존에 있던 물건은 매매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세집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세 사기의 여파가 아직도 미치고 있는데 비아파트 공급은 위축되고 그리고 빌라에서 살지 않으려는 수요까지 아파트 전세로 쏠리면서 여기서 또 전세 부족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 부족하니까 기존의 전세에 사시던 분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이러니까 또 전세 유통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층층이로 문제가 많은데 또 가계대출에서 지금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라는 판단에서 대출 환경이 전세 축소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지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 전세 정책자금 전세대출 하향한 한도 하향 조정 뭐 이렇게 일련의 정책이 다 전세 소멸 쪽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장 집을 구하기 힘든 분들은 월세로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전세 월세화 역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3월 주택 통계를 보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월세 거래량이 68% 있는데 아파트 월세 거래량 비중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내 집 마련의 사다리로 순기능을 해왔던 전세의 빈자리를 채울 마땅한 새로운 사다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좀 월세 비중 확대에 대비해서 임대차 시장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0: 월세, 전세 너무 많이 오르고 매물도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참에 그냥 집을 사자. 근데 또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오히려 지금은 또 수도권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하고요. 참 끝이 없네요. 그리고 아까 그 전세 가격 이 1년 전보다 6배 올랐다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누적 상승률이 네, 1년 전보다 6배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네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두 기업이 하나로 합치는 과정, 작업을 뭐라고 할까요? 흔히 우리가 M&A라고 부르는데 M&A는요, 인수와 이것을 합한 겁니다. M&A를 그래서 인수, 뭐뭐 이렇게 총 네 글자로 부르는데 그 뒤 두 글자는 뭘까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오는 12월 17일을 기점으로 해서 정식으로 이걸 합병을 한다고 하는 거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자, 이거 비율이 1대 0.27로 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 주의 가치가 1이라면 아시아나항공 주식 한 주의 가치는 0.27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정답 두 글자인데 6657님 조현린님이 이제 병합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앞뒤로 좀 바꾸셔야 되겠고. 김종근님, 성공예감과 슈퍼라디오 합병하는 거 아니냐고, 예, 보내주셨는데, 자, 5988님. 아, 죄송합니다. 자꾸 이제 그, 누출이 좀 있었는데, 예, 못 들으신 걸로, 예, 방금 0830님도 못 들었다고 보내주셨고요. 아, 여러분이 들으신 거는 그, 가비의 슈퍼라디오, 그, 지난 금요일에, 예, 제가 이제 그, 주식선생님 역할로 나가고 있거든요. 매주 금요일에 아마, 그쪽에서 제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슈퍼라디오도 많은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그 노출까지 했는데 2578님이 통합이라고 보내주셨고요. 자, 정답은 두 글자인데 인수 뭐뭐 그 M&A의 하나의 축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3: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 약간 9시 19분을 기해서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더라고요. 코스피 200이 잠깐 5% 이상 떨어졌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낙폭을 또 좁히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3% 내린 7,319, 코스닥은 3.6% 내린 1,088. 근데 참 변동성이 크죠. 강세장 속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아, 누구 전문가의 좀 도움을 좀 받고 싶다. 또 한켠에서는 수익률 100% 보장. 몇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또 유혹을 하거든요. 불법의 경계도 또 사기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한번 같이 따져서 들어보시죠.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0: 변호사님한테 이런 막 스팸 문자 전화 막 많이 오지 않나요?
4: 예. 요즘에는 조금 저는 오히려 들은 것 같은데 과거에 네. 좀 많이 왔어요.
0: 왜 수익 인증까지도 하고 몇백 퍼센트 수익 내드리겠다. 네. 뭐 원금도 보장해드리고 이런 거 많잖아요.
4: 네네.
0: 이거 다 불법입니까? 어디까지가 불법입니까?
4: 뭐 일단은 뭐 상품의 선전에 있어서 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수인할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일반 상거래의 관행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비난받을 정도라고 하면은 허위 과장 광고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투자 관련이라면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잖아요. 몇백 퍼센트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문구 이런 것들은 2024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광고 금지 규정에 해당해서 위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위법한 광고 금지를 좀 광고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네. 뭐 땡땡 금융 투자, 땡땡 증권과 같이 마치 정식 금융회사인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0: 그러니까 이름을 네. 자산운용사가 아닌데 자산운용사라 쓰고
4: 네.
0: 투자자문사가 아닌데 투자자문이라고 쓰면 네. 불법이라는 거죠.
4: 네네. 그리고 목표 수익률 100%, 뭐 매월 50% 수익 예상 이런 문구 같은 경우도 과장 광고가 돼서 이제 적합하지 않은 광고입니다. 뭐 실제 판례에서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AI 자동 오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투자 수익률이 99.6%이고 하루에 뭐 100만 원씩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광고글을 게시해서 피해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서 사기죄로 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시 100% 환불 보장, 손실 보장, 이익 보장, 암시 광고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명백하게 위법에 해당합니다.
0: 특히 이제 제도권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원금 보장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광고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처음에 장이 좋을 때는요. 그 어떤 전문가인지 모르고 저기 돈을 맡기거나 아니면 회비로 보내도 수익이 납니다.
4: 네네.
0: 그러다가 수익이 더 나면 수수료를 더 달라, 아니면은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면 불타기를 해야 된다, 더 들어가야 한다, 아니면 이제 돈을 찾으려면 수수료가 더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더 내게 유도하더라고요.
4: 네. 일단 사기꾼들의 어떤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기꾼들은 일단은 사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소액으로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뒤로 거액을 투자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나리오를 좀 보면요. 처음에는 실제로 이제 투자를 소액을 하고 소액의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입금해 줍니다. 오히려. 그래서 허위 사이트에서 수익이 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서 피해자가 이를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투자자가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손실까지 나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 들어가야 복구가 된다. 물타기를 해야 된다. 손실을 막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싫다, 난 출금하련다라고 하면은 코인이 묶여있다. 뭐 세금을 납부해야 출금이 가능하다. 뭐 브로커가 적발돼서 페널티 금액을 입금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나중엔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결과까지 갑니다. 당연히 사기죄에 해당하고 편취액이 5억 원 이상이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서 가중처벌됩니다. 뭐 실제로 이 사람들 보면은 가짜 HTS를 이용해서 뭐 투자 사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0: 그래서 뭐 화면 캡처해서 뭐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 캡처는 화면 자체가 조작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4: 네.
0: 전통적인 수법이죠. 또 이게 투자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거든요.
4: 네네.
0: 요즘엔 또 어떤 투자 사기 수법까지 나왔어요?
4: 네. 요즘 좀 나오는 사기 수법 말씀드리면요. 네. 우선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서 공모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수법이 나왔습니다. 사기범들은 실제 증권사 이름이 적힌 가짜 명함과 투자 참가 안내문까지 정교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건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공모주 물량을 특별히 확보했다. 일반 청약보다 훨씬 싸게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다면서 그 직원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특히 의심을 해보고 해당 증권사 본사에 연락해서 한번 확인까지 해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4: 예,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투자일 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제3자의 이름 계좌로 송금을 한다. 그거는 거의 99.99% 사기
4: 네네.
0: 겁니다.
4: 예. 그리고 다른 수법으로는 구독자가 이미 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째로 사들인 다음에 이를 이제 택가리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 채널로 바꿔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 이 채널에 구독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믿을만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구독자들은 사실 그 과거 구독자들은 전혀 다른 콘텐츠를 보던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채널의 신뢰도와 투자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좀 괜찮은 종목 정보를 몇 번 알려줘서 신뢰를 쌓다가 나중에는 허위 투자 사이트로 가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고액의 유료 리딩방 가입을 유도합니다. 또 다른 좀 유형 같은 경우는 유명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는 수법입니다.
0: 네.
4: 저희가 땡땡증권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그러면서 또 HTS 프로그램을 또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이 증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HTS 프로그램은 완전 가짜인 거죠. 실제로 법원에서 다뤄진 사건들을 보면 이런 사기 조직들이 증권사하고는 절대 연계되어 있지 않는데 가짜 HTS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마치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하고 수익이 난 것처럼 보이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런 특히 이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고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 특별 물량을 확보했다, 지금 바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 나오면은 특히 한 번 더 의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정식 증권사의 HTS, MTS 그 거래 시스템이 아니라 사설로 만든 네. 자기네가 개발한 거다라고 하면 일단은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그 이제 제도권에서는 증권사라든지 정말 대형 기관만이 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 개발부 HTS다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당부드리고요. 이게 또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유망한 곳에 투자를 했지만 투자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거, 당연히 이제 리스크는 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고의적인 투자 사기랑 구분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4: 네, 네. 사실 이게 사기의 고의가 있냐라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자백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이 자백을 추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투자 사기 유형 같은 걸 좀 살펴봐 드리면요. 네. 별다른 수익 사업 없이 새로운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유형, 뭐 이른바 폰지 사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투자 당시에 해당 사업자의 재정 상태나 사업 능력을 살펴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가 없는 건데 투자금을 달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유행했던 건데 메타버스나 NFT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어떤 사업을 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런 사업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서 막 투자금을 막 받았다가 결국은 이게 돌려주지 않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뭐 상장 폐지 같은 종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장 폐지 자체가 사기죄가 딱 연결되는 건 아닌데 현재 처음부터 아예 부실한 이런 종목이었고 뭐 허위 공시라든가 분식회계라든가 시세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사기죄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0: 그 왜 투자는 개인 책임이고 당연히 이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붙는 건데 손해가 났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이것도 좀 경계를 좀 알려주세요.
4: 네. 뭐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문구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런 문구는 사실 투자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0: 그럼요.
4: 실제로 법원도 투자 광고 자료에 수익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투자 자문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0: 그럼요.
4: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투자 자문업자 또는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이 뭐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이제 제공을 하였고 고객이 이 정보 믿고 투자했다 그러다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기랑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사기라고 되면은 사실 불법 행위 책임이 훨씬 더 명확해질 거고 만약에 사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런 좀 허위의 과장 광고를 믿고 투자를 했다라면은 민법상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0: 내가 좀 불법적인 리딩방에 걸려든 것 같다. 뒤늦게라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
4: 네.
0: 어떤 일부터 해야 됩니까, 만약?
4: 일단은 증거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이 증거를 가해자들이 사기꾼들이 모두 삭제할 거기 때문에 빨리 그 가해자랑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고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수집해야 될 증거 같은 경우는 대화 내용이 좀 중요하겠죠. 뭐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메시지를 전체를 이제 캡처를 해 두셔야 되고 특히 뭐 매매 신호 수익 보장 메시지, 추가 입금 유도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캡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거래 기록을 다 이제 보셔야죠. 은행 앱이나 거래 내역이라든가 인터넷 뱅킹의 조회한 화면들을 다 모두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가상 자산 같은 경우라면은 지갑 주소라든가 이 보냈을 때 나오는 해시값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캡처해 놓으셔야 됩니다.
0: 증거를 다 이제 모아놔라. 네.
4: 가짜 HTS가 있으면은 그 화면도 모두 캡처를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 홍보 자료도 좀 필요합니다. 뭐 리딩방 가입 당시에 받았던 투자 안내문, 뭐 계약서, 수익 인증 자료, 뭐 명함 아니면은 광고 화면 캡처 화면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신고가 필요한데 우선 금융감독원에 계좌 지급 정지 신청 한번 꼭 해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찰에 형사 고소하셔가지고 이 부분들 더 이상 범죄 일어나지 않고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이런 자료들을 저희 수집한 증거들을 제공해야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셔야 되고 또 가압류 같이 상대방 통장에다가 이렇게 압류하게 일단은 돈을 묶어놓는 보전 처분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참 한 번 그냥 걸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걸려들고 맞습니다. 나면은 뭐 캡처하는 거야 쉽지만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신고를 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4: 잡는 건 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또 이제 이거는 또 경찰의 영역인데 또 이렇게 소액 사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다 하나하나 민첩하게 또 응대하기도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미등록 업체인지 아닌지는 왜 금융감독원 파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가서 대표자 이름이나 상호 이런 걸로 이제 검색을 당연히 해보실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요즘에 그 딥페이크라고

0: 뭐라 하죠? AI 이런 걸로 이제 사칭. 뭐 아마 저도 어딘가 돌아다닐 거예요. 뭐 음성, 얼굴, 뭐 이름 다 도용을 해서 사기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저도 몇 년 전에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께서 네. 투자라는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아니, 메시지를 받은 적이
0: 미국
1: 있습니다.
0: 미국 연준 의장이요.
1: 네. 주말 아침에 보내시더라고요. 일종의 뭐 투자 사기라기보다는 일종의 피싱 사기 같은 피싱. 건데 네. 우리 기자님을 비롯해서 유명 전문가의 이름을 사칭하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0: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1: 네. 리딩방 사기 조직이 뭐 유명 경제 전문가, 증권사 직원 등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광고 홍보에 해당하는 행위는 뭐 이건 당연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 피해자 본인은 민사소송 거시고 해당 뭐 SNS라든가 이런 데 신고해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증권사나 언론사 로고 동용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어떤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상표법 위반 으로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모두 다 가능합니다. 상표권.
0: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해외에 있거나 서버가 또 해외에 있어서 잡기도 힘들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잡으면은 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일단은 좀 유명 전문가가 나한테 직접 접근을 해서 투자 정보를 이렇게 막 제공하는 일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죠. 주의해 보셔야 됩니다.
0: 그 왜 진짜 사칭, 사기. 누구 딥페이크 음성과 사진까지 도용한 걸로 내가 당했다라고 어디서 신고를 해도 또 그 정확한 피해 상황도 입증해야 되고 내 이름과 내 얼굴이 도용당해도 그러면 실제로 피해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자료를 또 가져와라 또 경찰에서는 그런 걸 또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일단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나한테 먼저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네, 라는 거를 이제 기본값으로 깔고 가셔야 하는 거고 만약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제도권 금융사를 직접 찾아가셔서 컨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안전하다라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으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 조정 등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오늘 2차 사후 조정일을 맞아 노사 양측이 일단 마주앉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유공자와 유족, 정부와 정치권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다음 달에요. 청년 미래 적금이 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가 새로 이제 출범할 때마다 청년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그 제도가 마련이 되는데 청년 도약 계좌는 많이 들어봤었지만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또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드릴게요. 돈 워리 투자 백서 시간 오늘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년 도약 계좌랑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3: 네.
0: 일단 청년 미래 적금. 누가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3: 네. 나이 제한 있고 소득 요건 있는데요. 네,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군 복무하셨다 그러면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해서 빼줍니다. 그래서 군 복무를 이 6년을 다 채웠다 그러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가 이게 12월부로 가입이 종료됐거든요. 그리고 미래 적금은 6월부터 신청이잖아요. 그러면 1월이랑 6월 사이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요 1월이랑 6월 사이에 만 34세를 초과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제 가입하고 싶었는데 못 가입하게 됐다. 그럼 그 분들만 또 예외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내걸었더라고요.
0: 조금 복잡하긴 한데 기존에 그러면 청년 도약 계좌는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
3: 맞아요. 12월에 종료됐어요.
0: 이게 사실 청년의 도약을 도와주겠다. 청년의 미래를 같이 이제 국가가 대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익률 그러니까 네. 수익률 회라보다 이제 금리가 좀 높아야 되잖아요.
3: 맞아요. 요거 안 높으면 좀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일단 한 달 납입한도부터 보면은 최대 50만 원까지 넣으실 수 있고 예. 만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별 세부 금리가 5월 말에 확정이 될 예정이긴 한데요. 우선 기본 금리랑 최대 우대 금리는 정해졌습니다. 기본 금리는 연 5%고요. 그리고 각 기관별 우대 금리 2에서 3% 포인트를 더하면은 최고 연 7에서 8% 수준으로 이제 금리 제공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우대 금리를 좀 뜯어보면은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의 청년에게는 0.5% 포인트를 주고 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 상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거라고 해요.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분에게는 또 0.2% 포인트가 공통 우대 금리로 제공이 되고요. 그 외의 우대 금리는 은행별로 뭐 카드를 만든다거나 급여 이체를 설정을 한다거나 신규 거래를 튼다거나 이런 것들이 우대 금리 적용 그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0: 우대 금리를 더해서 연 7, 8% 수준의 금리를 주겠다.
3: 네.
0: 근데 어디서 보니까 거의 19%에 가까운 금리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던데 이건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이에요?
3: 네. 이게 아무래도 기여금도 주고요.
0: 예.
3: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도 주고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그렇게까지 최대의 효과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좀 자세히 뜯어보면 3년 만기를 채워서 매월 50만 원씩 납입하면 일단 원금은 1,800만 원입니다.
0: 매월 50만 원씩 3년.
3: 네. 이제 게다가 일단 최고 금리가 연 8%라고 했으니까 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비과세 혜택이랑 정부 기여금을 다 더하면 이게 일반형이랑 우대형이 나뉘는데 일반형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총 2,138만 원을 받게 되고요. 우대형은 조금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혜택이 적용이 됐을 때 최대 2,255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어요.
0: 네.
3: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 적금을 가입했을 땐 어느 정도의 효과인가 계산을 해보니 일반형이 연 14.4%짜리의 적금을 가입한 효과 그리고 우대형이 19.4%의 적금을 가입한 효과 요렇게 효과를 얻을 수 있더라라고 계산이 된 거죠.
0: 아까 우대는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 그리고 재무 상담 프로그램까지 이수하면 뭐 0.2% 포인트 더 이런
3: 네.
0: 식으로요.
3: 맞아요.
0: 나이 말고 혹시 뭐 다른 조건도 더 있어요?
3: 네. 방금 말씀 주신 소득 요건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3: 네, 일단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 그러니까 나라에서 저희가 보너스 좀 얹어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 퍼센트가 6%입니다. 6% 적용받는 일반형은 총급여 6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매출 3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은 200% 이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가구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기준으로 512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거고요. 우대형은 기여금이 12% 적용되는데요. 아무래도 좀 혜택 많이 주다 보니까 소득 요건 좀 빡빡한 편입니다. 중소기업 재직자여야 되고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1억 원 이하이면서 가구 중위소득은 150% 이하 요 값은 1인 기준으로 384만 원까지입니다. 예, 다만 가입 자체는 7,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 가입 가능하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0: 네.
3: 그러니까 뜯어보면은 사실은 여기 좀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총 급여 6천만 원 초과이면서 7,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가입은 가능한데요.
0: 네.
3: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소득이 더 낮으신 분들에게만 정부가 기여금까지 주고 조금 더 이제 6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시는 분들은 우대
3: 비과세,
0: 그, 비과세 네. 혜택 정도만 드린다. 좀
3: 네.
0: 차등이 있네요.
3: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기존에 보면 아 7073님이 상품 이름이 뭔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청년 미래 적금.
3: 네, 맞습니다.
0: 지난 정부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라고
3: 네.
0: 했었고 이제는 청년 미래 적금.
3: 적금.
0: 이것도 우리가 적응을 또 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또 어쩔 땐 계좌가 어쩔 땐 적금이죠.
0: 예. 또 결혼해서 맞벌이 부부가 되면 가정의 소득이 확 높아져서 이거 자격 조건이 안 되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3: 맞아요. 이게 이제 청년 미래 적금부터 좀 개선이 된 건데 이전에 도약 계좌 때는 혼인 뒤에 부부 가구 소득을 합산하면서 2인 가구가 됐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중위소득의 요건을 초과해가지고 가입을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른바 결혼 페널티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2인 가구에 한해서 이 가구 중위 기준을 소득의 기준을 일반형은 원래는 200%까지만 받는 건데 250%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우대형은 원래는 150% 20%까지만 허용되는데 200%까지로 늘려줍니다. 그럼 일반형은 부부합 소득 1억 원까지, 우대형은 부부합 839만 원까지 완화가 된 거고요. 내가 기준으로 본 거니까 우리 예. 배우자가 청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0: 아,
3: 가입자 기준. 네.
0: 가입자 기준으로 나이가요?
3: 네네, 맞아요. 오. 저만 청년이면 가입이 가능한 겁니다.
0: 아, 그래요? 네.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네. 가입하는 사람 기준으로? 네. 또 그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 도약 계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0: 그러면 청년 미래 적금에 어떻게 또 새로 추가로 가입? 할 수 있는 거예요?
3: 중복은 안 되고요. 예. 다만 이제 6월에 첫 달 이제 가입이 개시가 될 거잖아요. 네. 이때 한해서 청년 도약 계좌에서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는 걸 허용한다고 합니다.
0: 한 달 동안만?
3: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가입도 좀 잦았고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러프하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 6월 한 번만 한정한다고 하고요.
0: 갈아탈 기회가 짧으네요. 시간으로 봤을 땐.
3: 한 번 기회를 만약 횟수로 친다면 또 한 번만 있는 거죠. 약관상 갈아타기 하면 중도해지의 개념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기본금리만 적용이 되는 게 맞지만 지원의 일환으로 일부 조건 충족하면 우대금리도 적용해 준다고 하고요. 예, 다만 이 도약계좌 때 납입하던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인정되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0: 아, 갈아타도 다시 3년은? 처음부터
3: 맞아요.
0: 시작이에요.
3: 예를 들어 제가 도약 계좌에서 2년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서 1년만 추가로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 아예 리셋이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0: 그럼 어떤 상황일 때 갈아타는 게 유리해요?
3: 이게 짧고 굵은 수익 그리고 이제 긴 호흡의 자산 형성 중에서 내 목적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도약 계좌는 만기가 5년이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5천만 원대였거든요. 하지만 이걸 오래 묶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미래 적금을 좀 고려해 보시. 좋을 것 같고요.
0: 기존의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 5년이었지만 네. 청년 미래 적금은 이제 3년으로 줄어드니까요.
3: 네, 맞아요. 그리고 미래 적금 말씀 주신 것처럼 3년이고 좀 빠르게 이제 2천만 원대 목돈 확보할 수 있고 2, 3년 내에 내가 이제 결혼이나 주거 마련 현금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도약 계좌 가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갈아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 있고요. 아, 나는 오래 버틸 수 있어. 더 큰 돈 모으는 게 목적이야 하는 분들은 굳이 갈아타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0: 이거는 어디서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청년 미래 적금?
3: 네, 첫 가입 일단 6월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공지가 나올 거고요. 네. 가입 자체는 은행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가입하고 나면 바로 계좌가 개설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대상자입니다, 아닙니다 통보를 받으실 거예요. 그 후에 개설이 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도약 계좌 갈아타기도 가능한데 6월에만 한정되고 그리고 또 유의하실 게 네. 도약 계좌는 이전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신청이 열렸었어요. 그러니까 신청이 잦았던 거죠. 아하. 근데 이번에는 6월이랑 12월 연중에 딱 두 번만 신청을 받습니다.
0: 아, 때를 놓치면 안 되네요.
3: 맞아요. 그래서 나는 좀 일찍 신청하고 싶어라고 하시면 이번 6월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0: 이것도 중간에 해지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뭐 세제 혜택 같은 거 뱉어내야 될 테고요.
3: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사망, 해외 이주 등등 특별 해지 사유만 허용하는 거니까요. 이제 납입할 수 있는 금액만 신중하게 넣어야겠습니다.
0: 또 이거는 그 실제 판매가 시작됐을 때 한 번 또 더 저희가 알려드려야겠네요. 네. 청년 도약 계좌가 아니라 청년 미래 적금.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자, 이제 저희는 2부로 갑니다. 오늘 증시 좀 많이 빠지고 뭐 코스피나 개장초에 매도 사이드카 또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1.7% 정도로 낙폭을 좀 좁히고도 있는데요. 개미스쿨 시간 곽상준 대표와 2부까지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댄스댄스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 이예지입니다. 댄스댄스 프로그램은 성인 장애인이 음악에 맞춰 춤을 배우고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나게 신체 활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취미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 활동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소나 활동에만 국한되는 활동이 아니라 복지관을 벗어나 지역사회 곳곳에서 익숙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도 마음 편히 취미를 즐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2: 연일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도는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더워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요. 뜨거운 햇볕이 그대로 내리쬐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소백산맥 동쪽 지역은 서쪽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를 텐데요. 경상권의 중심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낮은 31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32도, 강릉 31도, 대구와 김천, 경산과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자외선 지수도 전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물도 자주 마셔야겠습니다. 뜨거운 볕에 덩달아 오존 농도도 전 권역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시간대 외출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로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의 낮 기온 24도로 평년 기온으로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외신들이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시각 17일 오후 강요 회의를 소집해 전투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에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방부가 휴전 선언으로 중단된 대이란 군사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시각 17일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 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 분계선 일대 무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어제 전군의 사단 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일련의 중요 군사 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북 국경을 지키고 있는 제1선 부대들을 강화하고 국경선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방위 정책을 언급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를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 지역 섬에 레이더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개정 방침인 3대 안보 문서에도 태평양 경계 감시 체제 강화 방안을 담을 방침입니다.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할 무인기체는 해상자위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미국의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가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옛 전남 도청이 위치한 광주광역시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립니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와 정치권 등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초청장이 없어도 금남로 방면 LED를 통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례에서는 원형 복원된 옛 전남 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한 국기 개양식도 열릴 예정입니다. 일본 후지산 인근 고대 무덤군에서 발굴돼 최근 복원된 백제계 금동 허리띠 장식이 국내 고고학계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시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시지정 사적 스즈 센닌즈카 고분에서 백제와 관련 있는 금동 허리띠 장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금동 장식이 백제 사비시대 관장식 등과 유사한 형태를 띈 것으로 미뤄 백제에서 전래됐고

미군 함정 플로리다주 키웨스트를 공격하는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쿠바가 최근 한 달 동안 러시아의 드론과 군사 장비를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가 34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한낮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습니다. 이런 고온 현상은 모레 전국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편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2부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사실 원래 쉬웠는데 더 쉬웠죠. 예. 이장호님이 오늘 퀴즈는 받아쓰기죠. 오늘 정답은 합병인데요. 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합병이라는 좀 언급을 해가지고 힌트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 보니 친절한 사람이 돼버렸네요.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이 거의 뭐 5년 반이나 걸렸던 그 합병 작업 드디어 연말이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직 사실은 끝난 건 아닙니다만 기업과 기업 사이에 M&A라고도 하는데 Merger and Acquisition 인수와 합병 그러니까 두 개의 법인을 하나로 합치는 거지 합병이라고 하죠. 3509님 저는 합병이라는 정답 유출되기 전에 알았는데 문자 번호를 몰라서 못 보내고 있다가 좀 늦게 보내셨다고요. 3509님도 고맙습니다. 홍승유님 1부 들으셨군요. 청년 도약 계좌 청년 미래 적금을 합병하고자 하고 있네요 라고. 이런 거 사실 이제 좀 병합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을 합칠 때는 합병이라고 하고 어떤 권리 같은 걸 합칠 때는 병합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죠. 그리고 0955 쓰시는 분이 늘 청취하고 있어요. 주식 때문에 어제부터 40% 빠졌네요. 아마 금요일부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이고 죽을 주기형이네요. 어쩌면 좋을까요? 남편 몰래 투자했다가 쫓겨날 것 같아요. 힘내라는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힘은 내셔야 되는데 근데 몰래 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당당하지 못한 거는요 내가 자신도 없다라는 뜻이고 또 잘못된 걸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은연중에 저는 깔려있다고 보거든요. 아이고 괜히 또 뼈 때리는 말씀만 드리면 안 되는데 5455님 경제 공부에 좋다는 친구 추천으로 찾아왔습니다 라고 정답 합병 맞춰주셨고요. 이런 추천은 좋습니다.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0501님 방금 보내주셨는데 차량 사고 나서 서비스센터 입고시키고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안에서 이대훈님 목소리를 듣네요. 기사님도 청취자였어요. 훌륭하신 택시기사님의 훌륭하신 또 손님이 또 승객님이 타셨네요. 고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참 변동성 큽니다. 개장 초에는 매도 사이드카까지 걸렸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많이 좁혔습니다. 코스피가 1.37% 내린 7390 코스닥은 3.4% 내린 1090 코스피 200 지수는요. 낙폭이 그러니까 이게 아까 5% 이상 떨어져서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다는 건데 지금은 0.76%로 낙폭을 많이 좁혀놨습니다. 그 말은 대형주가 더 빨리 반등하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반전했어요. 2.22% 27만 6천원 하이닉스는 아직도 마이너스 0.5%인데 오늘 노사 협상이 한 번 더 열리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0: 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파업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나 이런 기대를 시장이 하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있고요. 또 역시나 챙겨봐야 할 변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미스쿨 시간에 이분의 도움 말씀을 한번 구해보죠.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사실 빠르게 올라도 정신이 없고 조정을 받을 때도 정신이 없고 지난주 금요일에 6% 이상 급락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개장주에 5% 가깝게 떨어졌었고.
1: 지난주에 6%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아침은 좀 과하게 빠진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반도체 지수가 4% 빠졌으니까 예. 지난 주말에 일부 우리는 녹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추가로 5% 빠진 건 조금 과하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지금 7주 연속 올랐다가 처음으로 조정받은 거예요.
0: 거의 조정 없이 갔었죠.
1: 네. 그래서 미국도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은 들어와 있는데 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럼 미국 시장이 그동안에 좋았던 흐름에서 왜 꺾이냐. 금리가 너무 올라서 그래요. 네, 이 금리가 이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발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0: 어허.
1: 네, 만약에 미국발이면 제가 보기엔 스카페센트든 트럼프든 뭐 타코의 대주자 우리 트럼프께서 어떤 식으로든 금리를 낮추고자 하는 언급을 할 겁니다.
0: 네.
1: 근데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이렇게 채권 시장 쇼크가 왔거든요.
0: 네. 네,
1: 대쇼크가 왔어요. 전 세계 채권 시장에서.
0: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1: 네, 한국도 그렇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랬느냐? 미중 정상회담 하면서 채권 금리를 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인 인플레이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해결하는 건 결국은 이란전을 어떤 식으로든 끝내려고 하는 시그널을 보여주지 않을까.
0: 네.
1: 중국과 뭐 어떤 협상을 통해서든지. 근데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요. 끝나고 나서 굉장히 호전적인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어요.
0: 아, 오히려.
1: 네. 그래서 아, 이란전 안 끝나는구나 하면서 유가가 다시 고공행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불안하던 채권 시장이 마지막에 살짝 건드리면서 쿵 하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불안불안했던 핵심은 뭐냐면 영국에서부터 기원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최근에 그 지방선거를 했었는데 현재 집권당이 노동당이 아주 참패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에 참패를 했습니다만 그 내각제라서 그 당수가 보통 대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총리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선거라 뭐 다수당 지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0: 그건 아니고.
1: 네. 예. 근데 뭐 어마무시한 그 의석을 잃었어요.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노동당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내려오라.
0: 네.
1: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스타머 총리라든가 그 레이첼 재무장관은 그 영국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그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서 채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는 데에 대한 그 시그널을 여러 번 줬고 그게 거의 거기에 따른 언급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스타머 총리나 레이첼 그 재무장관이 있을 때는 그래도 영국은 성장률도 좋지 못하고 인플레도 심하지만 채권의 가치는 지켜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떠오르고 있는 주자가 굉장히 이제 그 노동당 내에서 현재 즉 그 대표하고는 좀 입장이 다른 그런 대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는 원래 시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동네에 있었던 국회의원이 그냥 자기가 국회의원 그만둬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시장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서 당수로 올리기 위해서 당대표로 올리기 위해서 한 국회의원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0: 자기 자리를 내주다시피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보궐선거가 시작이 되고요. 보궐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당내 또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언급을 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채권 시장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채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긴축적인 경제 상황들을 계속 지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예, 그분이 이제 부각이 되자 그러면 영국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이제 매도를 했고 이것들이 이제 선진국 주요 장기물 채권의 폭락으로 일파만파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금리는 과거하고 조금 다른 게 미국에서 나온 그 금리 상승, 즉 채권 가격 하락이라면 미국이 해결할 수 있어요.
0: 네.
1: 예,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선진국이 다 한꺼번에 터지는 문제예요. 그래서 미국도 쉽사리 그냥 구두개입 정도로 채권 금리를 안정시키는 건 단기에 그칠 것이고 구조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예, 최대한 빨리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 만약 6월 달 정도까지 전쟁이 안 끝난다면 올해 금리가 오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0: 미국의 금리까지?
1: 네.
0: 기준금리까지?
1: 네. 기준금리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랠리와 사상 최고치는 그래도 올 한 해 한 번 정도 금리를 내리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 그리고
0: 있었는데.
1: 예, 트럼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케빈 워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작동됐는데 만약에 그 전쟁이 안 끝나고 유가가 고공행진하는 것들이 6월 달 이후까지도 연장이 된다면 아무리 케빈 워시라도 아무리 트럼프라도 금리를 내리기는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0: 그렇죠. 금리를 내리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네.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1: 네. 이번에 문제가 뭐냐면 유가가 건드려진 건데
0: 네.
1: 유가는 모든 것들의 원재료입니다.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원유 가격이 지금처럼 계속 큰 폭으로 오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지금은 저기 소위 말하는 그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생산자 물가 이건 아직 덜 건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근원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이제 코어라고 부르는 그리고 또 PCE 지수 이거는 뭐 연준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근원은 아직까지 조금밖에 안 움직였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전체 지수를 다 포함시키는 음식료와 변동성이 큰 에너지까지 포함한 헤드라인 CPI는 전월 지금 전년 대비 막 3.8%씩 네.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거 뭐 연환산해 보면 그다음 전월 대비로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연환산하니까 이게 그냥 그 과거 이제 22년도 그 금리 올릴 때 그때 생각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금리를 내리겠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채권시장 믿을 턱이 없고
0: 네.
1: 실제로 그렇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고공행진하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뭐 잘 모르는 금리 얘기해서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뭐 금리 채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짜리 3년짜리 정기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금리를 5% 준다고 하면 그러면 과연 투자 자산의 매력이 어떻게 되겠는가.
0: 떨어지죠. 상대적으로.
1: 네. 왜냐하면 이건 거의 원금 보장 상품들이잖아요. 예금 같은 경우는.
0: 예.
1: 미국 국채도 사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원금 보장 상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의 그 금리가 5% 이상이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으로 가는 그 발걸음이 아무래도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고요.
0: 그렇죠. 뭐 10년물이 지금 한 4.6% 넘었고 30년물이 5.1% 넘고 하면
1: 네.
0: 상대적으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력도 네.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1: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별히 이제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사실 AI 기업이 무슨 금리가 오른다고 뭐 무슨 상관이겠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금리가 오른다고 무슨 상관이겠어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딱 한 군데 건드리는 게 있죠.
0: 네.
1: 사모신용을 건드리게 되는데 왜 사모신용 얘기를 끊느냐면 현재 AI들이 정말 장렬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0: AI 네.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1: 예, 자기 매출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용료가 올라가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사용료를 올리는 건 AI 기업들이고요. 근데 이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0: 네.
1: 매년 뭐 2,300억 달러 가까운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업들이 조만간 그 높은 가격에 상장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그 쓴 비용들 다 커버할 수 있다라는 네.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상장을 하려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매출이 계속 증가해야 합니다.
0: 성장을 예. 보여줘야죠.
1: 그런데 한 기업은 괜찮아요. 엔트로픽은 지금
0: 돈 잘 벌죠.
1: 예, 그 지금 연초에 90억 달러 매출에서 지금 300억 달러 매출이에요.
0: 빠르게 늘고 있죠. 특히 네. 기업적으로.
1: 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역사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매출이 증가한 기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석 달에 두 배씩 올라가고 있어요. 매출이. 그래서 이 회사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오픈 AI가 개인들 상대로 지금 주로 장사를 하는데
0: 네.
1: 여기는 오히려 250억 연환산 250억 달러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엔트로픽만 봐서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픈 AI 봐서는 이거 어떻게 되지 하는 고민이 조금 생깁니다. 네. 그거는 앞으로도 이제 오픈 AI 관련된 뉴스 투자자분들, 특별히 반도체 투자자분들은 다른 뉴스보다

0: 오픈AI 관련된 뉴스를 조금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게요. 사실 이제 AI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지속가능하게 투자해 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반도체 수요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도 수혜가 이어질 텐데, 근데 돈을 잘 버는 기업, 뭐 엔트로픽 같은 데들이 나타나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뭔가 자본을 추가로 조달을 해서 투자하기까지 네. 더 이제 걸림돌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네, 문턱이 그쪽, 높아져서.
0: 맞습니다. 사무 대출 금리가 그 뭐 정확하게 공표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 금리라는 건 시중에 뭐 자기네 아름아름하는 거라서 알려지지 않습니다.
1: 사모 펀드한테 돈을 빌리는 거니까요.
0: 네. 그런데 XAI라고 일론 머스크가 꾸리고 있는 그 AI 기업의 그 최근 금리가 얼마였었냐라고 보도된 바에 의하면 12%예요.
1: 그러게요. 거의 뭐 일반인들 뭐 카드사에서 대출받는 네. 금리처럼.
0: 예. 왜 XAI가 스페이스X하고 합병됐는지 예. 이걸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예. 스페이스X 아마 지금 그 12% 금리는 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 그렇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리는 장기로 이어지면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1: 오래 못 가죠.
0: 네네. 왜냐하면 이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12%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6년에 두 배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에 빌린 원금 하나를 더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금융비용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지금 빨리 IPO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보실 때 하나 조금 유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이제 스페이스X가 조만간에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지금 한국의 그 스페이스X 관련 기업들이 주가 좋아요.
1: 6월 12일에 상장한다고 날짜도 네.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기업들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거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거대 기업이 상장을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주식 시장에서 돈을 흡입해가는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상장해야 될 회사들이 줄을 서 있어요. AI 기업들은 다 해야 되거든요. 자금 조달을 위해서. 근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트로픽은 매출이 3개월에 2배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유지한다면 자금 조달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오픈AI에 좀 관심을 가져라고 했던 것은 과연 IPO 시장이 큰 대어들이 들어가서 시장의 자금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면 혹시 당장 상장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 고민은 잠깐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뭐 그 대세는 아니고요.
1: 네. 특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0: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그동안에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그 대표 기업인 반도체 기업들은 여전히 실적 대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조금 문제가 생긴 게 대출을 많이 써요.
1: 대출이요?
0: 네. 대출 마통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1: 빚투.
0: 네. 그리고 예. 레버리지는 이미 증권사 레버리지는 풀로 찼습니다. 예.
1: 가끔 이제 증권사들이 저는 뭐 그 신용을 안 씁니다만 문자 메시지가 옵니다. 네. 신용 이제 중단됐다.
0: 네.
1: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두 배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신용용자로. 네. 그거 다 나갔다는 거죠.
0: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 뭐 시장 사이즈에 비해서 증권사가 공여하는 신용의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증권사 신용이 막히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지금 다른 쪽에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가 는다든가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이동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보험 해약이 한 30조 정도. 네. 그리고 요구불 예금 규모 준 거는 조금 됐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요구불 예금 무조건 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GDP가 성장하는 만큼 통화량도 같이 늘어나는 네. 개념이기 때문에 줄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장 속도가 지금 팍 줄었고 반면에 이제 예탁금 규모는 한 70조대였다가 지금 130조대 뭐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서 이쪽으로 자금 이동 소위 말하는 머니 부분은 지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B2가 좀 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변동성이 네. 더 커질 수 있고.
0: 그렇죠. 그래서 B2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잠수를 하는데 그냥 그 뭐죠? 그 산소통 없이 잠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1: 그러니까 언젠가는 올라와야 돼요.
0: 네.
1: 오래 못 버텨요.
0: 네. 오래 못 버텨요. 근데 B2를 하셨는데 오늘과 같은 지난 주말과 오늘과 같은 하락을 맞으면 이제 회복한 데도 약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내 의지와 다르게.
0: 네, 네. 그래서 투자를 잘했던 사람들도 언제 다치냐면 비트하다 다쳐요.
1: 아니 근데 이게 코스피가 잠깐이지만 8000까지 올라가는 사이에도 사실은 상승 종목 수가 적었잖아요.
0: 네.
1: 일부 주도주만 올라갔고 하락 종목 수가 오히려 더 많아서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도 또 이제 B2를 쓰시는 분들은 또 반대 매매 청산 규모가 되게 많았다 하더라고요. 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드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요즘 계속 이 얘기만 하고 다니는데 다 좋다. 다 좋긴 알겠는데 레버리지 쓰지 말고 B2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이건 선수들도 이거 잘못 쓰다가 다친 선수들은 대부분 B2한 사람들이에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버리지 네. 효과는 이제 상승장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오히려 시장이 더 안 좋고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때 싸게 많이 사기 위해서 네. 이제 쓰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정말로 이제 전문 투자자들의 네.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0: 그냥 해녀들만 써야 돼요.
1: 해녀.
0: 네, 숨이 기이신 분들이잖아요. 그 네. 경험이 많으신 분들. 네. 한번 내려가면 전복도 잡고 문어도 잡고 몇 마리 잡아가지고 올라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번 네. 들어가면 한 5분씩 물속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쓰셔야지. 들어갔다 1분 겨우 견딜까 말까 하신 분들이 그 B2 쓰시면은 숨 막혀. 정말 잠깐 이상한 일 벌어지면 진짜 숨 막힙니다. 네.
1: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가 참 쉽게 올라서 주변에서 아, 요즘 투자하면서 돈 벌기 쉽다 라고 네. 뛰어드신 분들이 사실은 또 요 며칠 사이에 크게 데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1880님이 남편이 환갑 맞으면서 며칠 전 평생 처음으로 거액 주식 투자했다고 벅차했는데 계속 급락 중이네요. 뭐라 위로 응원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데 환갑 맞으셨는데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거액으로 시작을 했다. 아유 네. 진짜 안 좋은 것만.
0: 근데 먼저 뭐 대체적으로 요즘 일반인들은 이제 대형주를 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 대표주들을 사니까 다행인데 네. 제가 지난 주말에 동창회 한번 나갔다가
1: 예.
0: 깜짝 놀랐어요.
1: 왜요, 왜요?
0: 제가 그렇게 인기 많은 동창인지는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 옆에 와서 나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질문을 정말 돌아가면서 줄 서서 자기 그 핸드폰 가지고 와서 나 이걸 보유하고 있어. 너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남편한테도 안 보여줬어. 이러면서 그런데 갑자기 그 장면을 보면서 피터 린치의 칵테일 파티
1: 칵테일 파티 이론이 있죠.
0: 네. 근데 아직 칵테일 파티의 그 뭐랄까 파장 직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좋아 하는 상담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상담이었고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칵테일 파티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떻게 되냐면 피터 린치가 아주 유명한 펀드 매니저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그 장이 나쁠 때는 자기가 펀드 매니저라고 그러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떠들죠. 근데 진짜 장이 과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인들이 와서 피터 린치한테 어떤 주식을 사보라고 권유합니다.
1: 아 오히려 거꾸로 네네, 물어보는 거꾸로, 게 아니라.
0: 네 권유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이게 종장에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들인데 일단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네, 저한테 뭐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광경들이라서. 지금 시장은 약간 뜨거운 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집에서 한번 곰곰이 찾아봤어요.
1: 예.
0: 이미 제 경험상 닷컴 버블은 넘었어요. 지금 한국 주식.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서 3배가 넘게 올랐거든요.
1: 네.
0: 24년도 말에 비해서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장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1: 네.
0: 3배 이상 오르고 이런 적은 닷컴 버블 때도 그 금세 올랐습니다마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다음 그때보다는 또 상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좋아서 일부 좀 과열된 업종도 있습니다만 주요 업종과 전체 업종의 평균은 뭐 그런 대로 견딜만하다.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현재 이런 정도의 상승을 한 것은 닷컴 버블 때 잠깐 하고
1: 네.
0: 그다음에 그 3조 호황 때 80년대. 약 86년도 89년까지 이어지는 장장 4개년에 걸쳐서
1: 네.
0: 지수가 7배 올라요. 150포인트 때 정도부터 1000포인트까지.
1: 네.
0: 그때 이후 지금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에 지금 80% 작년에도 80% 올랐고 이번에 떨어지기 직전에 또 한 80% 정도 올랐으니까 아주 역사적인 상승인데 그때 이후 처음인데 그거를 보면서 한국 분들이 한번 딱 바람이 불면 정말 세계 어떤 민족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한번 쫙 몰입하는 성향이 있구나.
1: 네.
0: 이런 걸 느꼈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조 원 정도 수준이라면 사실은 시장이 한 2년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지수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갈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 그러면은 3조 원 때는 어떻게 그렇게 갔느냐라고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아요. 3조 원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이 너무너무 강고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강해져서 미국 일본을 제어하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대략 한 240-250원 정도 달러당 240-250원 하던 엔을 평가 절상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한 1년에 걸쳐서 그게 한 120엔까지로 강력하게 절상이 됩니다. 두 배 가치가 되는 거죠. 통화 가치가. 그러면서 일본 제품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 틈을 타서 만년 적자국이던 한국이 흑자 전환을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거기에다가 유가도 아주 저유가였어요. 그래서 마진도 커졌고 그러면서 단군 이래 사상 최대 호황이라고 불렀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그때 또 저금리였어요.
1: 네.
0: 저금리였는데 비교를 해보면 단군 이래 최대 이익은 그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없는 이유는 아마 후문은 모르겠지만 전무한 거는 명백하거든요. 이런 정도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은 그거는 명백하고요. 근데 이제 저금리 상황이 달라졌고 저유가 상황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1: 네,
0: 해도.
1: 네.
0: 근데 이 저유가 상황이 더 이상 유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
1: 이란 전쟁이.
0: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다면 그 저유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금리도 아닌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1: 그렇죠.라는
0: 점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거를 감안해서 3조 원 때하고 비교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근데 다만 이제 굳이 공통점을 찾자면 실적들은 좋아지고 있고
0: 네.
1: 실적이 또 어마무시하게 나오니까 그 실적 장세 속에서는 뭐 코스피가 8천을 찍었어도 밸류에이션이 뭐 또 비싼 거는 아니니.
0: 네.
1: 근데 다만 대외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 막 이런 변수들 때문에
0: 네.
1: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 요거 하나 짚어야 되는데 참 아까 금리 잠깐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환율이 1,503원까지 네. 올라가 있습니다.
0: 네. 지금 원래 그 말씀만 드렸던 한국 금리도 지금 파죽지세로 오르고 있어요.
1: 네.
0: 3%대 중반 하던 게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1이 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빠른 속도예요. 자, 잠깐 옆에서 말씀드리면 한국은행 이번에 금리 올립니다.
1: 올릴 거라고 예상을
0: 네.
1: 하세요?
0: 네, 올립니다. 이번 당장이 아니더라도 올해 올립니다.
1: 올해는.
0: 한 번은 무조건 올리고요. 많이 올리면 두 번 올립니다. 예,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은 금리도 오를 거다라고 감안하시고 레버리지 쓰셔야 돼요.
1: 물론 이건 이제 곽상준 대표님의 예상.
0: 네, 예. 제 예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 예상인데 최근에 그 한국은행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하시던 분께서 금융통화위원께서 돌아섰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서 제가 보면 한 번은 무조건 금리가 올릴 가능성이 있다. 예, 제가 무조건이라는 단어 잘 안 쓰거든요.
1: 그러니까
0: 굉장히 세게 얘기해 드린 거예요.
1: 예.
0: 금리 오른다 한국.
1: 근데 금리 네. 인상할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셔라 이런
0: 네,
1: 얘기를.
0: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1: 예.
0: 그러면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은 강세로 가야 돼요. 즉 환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지금 왜 도대체 왜 이러냐?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주식을 수십조 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자면 이게 천천히 올랐으면 이렇게 많이 안 팔았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1: 네.
0: 근데 지금 4천 찍은 지가 몇 개월 안 됐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5천, 6천, 7천, 8천 굉장히 빠르게 갔으니까.
0: 네, 네. 그러니까 몇 한 7, 8개월 정도만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만에 지금 두 배가 올랐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들의 자산 배분을 우리 그 국민연금도 보시면은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대체 자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누지 않습니까? 이 그 기관 투자자들은 그 배분을 자산 배분을 조금씩 다 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7, 8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 물 자산이 5%를 투자하고 있었던 게 10%가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작년으로 치면 5%가 거의 뭐 15%가 된 거예요. 네.
1: 그러니까 그 비중이.
0: 네, 비중이.
1: 예.
0: 예. 뭐 거의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거 뭐 어떤 경우는 뭐 미국에 육박하는 정도 수준으로 비중이 늘어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중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을 줄여야 되는 상황에 왔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게 한 3, 4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올라갔으면 여기 시장이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비중을 늘리자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올라오니까 이 비중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봐요.
1: 그러니까 펀드 내에서 원칙적으로 기계적으로.
0: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물은 5%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었던 게 막 10% 넘어가니까 그러면 좀 늘리더라도 좀 줄여야지 하면 자 그럼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기존에 한국 그 주식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이 그 24년 기준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30% 이상은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 30%면 지금으로 따지면 6,500조에 30%예요. 그럼 그전에는 2,500조에 30%. 그러면 그거 쉽게 얘기하면 600조 때 되던 게 지금 1,200조 된 겁니다. 1,300조. 그럼 당연히 100조, 200조는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러니까 외국인 물량은 지금 수십조를 팔았으나 지금 상황에서 끝난다라고 장담 못 하겠다. 네.
1: 근데 기존에는 또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면서 7천, 8천까지 갔던 건데
0: 네.
1: 또 앞으로 그러면은 앞에서도 머니무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라든지
0: 네.
1: 머니무브가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또 봐야겠네요.
0: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네. 생각보다 한국에 돈 많습니다. 예, 개인들의 자산 규모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20년간 한국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버려진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투자를 안 해서 그 정도였던 거고,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약간,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돈이 이동하기 시작하니까 이 규모가 어마무시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한 100조 내외 정도 판다고 해서 다 받아낼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상당 부분 받아냈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국내 투자자들의 심리가 경색이 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사실은 오늘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 전일 뭐 반도체 4% 빠졌으니까 지난 주말에 6% 빠진 한국 시장 이미 다 반영 끝난 거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장중에 5% 이상 또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한국의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금 가중치, 소위 말하는 캐퍼시티는 외국인의 매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들의 심리가 흔들리면 오늘처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건 열어놓고 시장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지금은 이제 시장 주식 시장이 낙폭을 거의 또 많이 좁혀가서 0.4%까지 낙폭을 좁혔습니다. 한때 그 5% 가까이 네. 밀리던 코스피가
0: 네.
1: 7,463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어서 이야기 계속 대담 나눠 가기 전에 뉴스 한번 또 정리하고 갈게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케미스쿨 시간을 함께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죠.
2: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 없이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며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 2차 사후조정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노조 측은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코스피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30분가량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내용을 소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께 각별한 안부를 전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0시 3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개미스쿨 코너 곽상준 대표와 함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261님이 조금 전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저도 신랑 때문에 속상해요. 몰래 연금 가지고 투자했다가 종목이 다 하락이라 점점점 서로 소리 없이 각자 한숨만 쉽니다. 아 근데 지금 저도 참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데 가끔 보면은 요즘 그 뉴스 기사들 보면 어떤 연예인이 한 달 만에 얼마 벌었다더라 주식으로 뭐 어디서 수익 인증하는 게 지금 뭐 유행처럼 되고 있고 캡처해서 자기 수익률 막 돌려보고 또 한켠에서는 한 이틀 정도 급락하니까 아우성 소리가 막 나오고. 아, 저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렇죠?
0: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어차피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은 평생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못 달아요.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 지금 노동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 말인즉슨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산을 형성한다? 이제 완전히 먼 나라 얘기가 됐습니다.
1: 그러니까 노동은 꼭 필요합니다만 네. 자,

0: 자산 형성 측면만 놓고 보면.
1: 예, 왜냐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떼요. 한국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뭐 예전 이게 지금 한 25년 전 세제잖아요. 뭐 네. 연봉 1억자가 거의 없을 때 만들어진 세제인데 그 사이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월급도
0: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세가 이제 증세가 네. 된 셈이죠.
1: 네, 예, 그래서 월급도 인플레이션이 됐는데 세제는 옛날 세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하이닉스 같으신 분들 자원은 빚 좋은 개살구라고 확신을 하는데 뭐 많이 받았다 부러워하겠지만 주변에서 너가 밥 사라 이러겠지만 밥을 사면서 휘청휘청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한 반쯤 낼 거거든요.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면. 그러니까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한국에 놀라운 세제 변경이 있었는데 법인세보다 개인 소득세가 더 많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들이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예, 월급쟁이로는 뭐 무슨 변호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변리사가 되든 생각보다 자산 모으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총통화량은 늘어났기 때문에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제 부동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주식도 거기에 합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선량하신 분들이 열심히 일하면 된다라는 이 어떤 그 노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이야기가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산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자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몰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일확천금을 벌으려고 하시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일확천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맛 때문에 나중에 가서 또 일확천금 거꾸로 깨지는 일이 발생해요.
0: 뭘 자꾸 맞추려고 하죠.
1: 네, 그렇죠. 한번 맞추면 계속 그 무슨 게이밍처럼 계속 그걸 하려고 하죠. 게임은 하다가 실패하고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자기의 미래의 인생의 중요한 몫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라서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게임처럼 하시고 남들한테 포물을 느껴가지고 같이 달려가고 이렇게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많은 분들이 기업 투자를 할 때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돼? 이게 굉장히 관심 많아요.
0: 앞으로 어떻게 돼?
1: 네. 예. 이 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되고.
0: 뭔가 미래를 맞춰달라는 거죠.
1: 네. 어떻게 돼?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그 누구도 몰라요.
0: 그럼요.
1: 감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삼성전자 이만큼 돈 벌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진짜 없죠. 이재용 회장부터 아무도 없을 거예요.
0: 심지어 그 네.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사가는 빅테크들도 몰랐다는
1: 거죠. 예, 그렇죠. 이거 아니 말았으면 더 준비를 하고 더 많이 만들었겠죠. 조금 더 재촉을 해서. 근데 이상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 일은 3개월 후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자꾸 미래를 맞춰서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투자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
0: 그러니까 투자 초보나 아니면 이제 마음만 급하신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고 네. 7045님이 어차피 투자는 타이밍이잖아요.
1: 이거죠.
0: 타이밍이 아니라 네. 타임.
1: 네, 이거죠. 투자는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거 아니고요. 이 기업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주식이 뭐냐면 기업의 조각이에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바로 그 뒷단에 기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0: 네.
1: 예, 그러니까 기업이 잘해주면 저 대신 노력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 입장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나 대신 잘해줄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행위예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아까 투자는 타이밍이라는 건 트레이딩 거래를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아빠 또는 형제, 자매한테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어떤 개념이 드십니까? 엄마, 아빠, 그다음에 자녀 또는 형제, 자매한테 투자한다. 그럼 그 사람을 사고 팔까요? 안 되나요?
0: 네. 아, 그 개념으로 좀 그랬어요? 네.
1: 투자는 엄마, 아빠, 그 형제, 자매, 자녀한테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게 투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자녀들한테 투자하죠.
0: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1: 네, 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좋은 교육 받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녀들한테 자금을 대주고 뭐 학원도 다니게 하고 그런 게 좋은 것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산술적으로 이런 어떤 경제 개념으로 보면 사랑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투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기업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 하려고 그래요. 트레이딩은 복권방에 가서 복권 뽑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타이밍이죠. 그럼 타이밍에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그게 지속 가능하게 나한테 수익을 벌어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정말 강조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보다 운용을 잘할 사람한테 넘겨주는 개념, 이게 투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트레이딩으로 하면 사실 뭐 그 내용이 없어도 실적이 없어도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 예를 이렇게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 뭐 별로 성과도 좋지 않은데 바이오 기업 있어. 신약을 만든다 그래. 신약을 만드는데 사실은 이 회사가 신약을 잘 만든지 안 만든지 전혀 검증이 없고 그 사람들이 말만 해요. 근데 신약 만드는 걸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막 장밋빛 미래를 얘기하니까 투자를 한다. 그거는 회사를 잘 알고 투자를 하면 투자가 되겠지만 그런 말에 현혹돼가지고 이거 주가가 엄청나게 오릅니다. 아니면 이미 올랐어요.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건 그건 투기죠. 네, 그건 투기입니다.
0: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배팅.
1: 네, 그렇죠. 그거는 뭐 갬블이죠. 그러니까 카지노판에서 하는 카지노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자꾸 주식을 카지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돈을 벌다가도 나중에 계속
0: 그 일처
1: 남아 있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카지노는 누가 위너입니까? 카지노 하우스가 위너예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따지면 증권사가 위너가 되겠네요. 결국은 이런 그렇죠. 식으로 가면. 그렇죠. 근데
0: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많이 하면 요즘 네. 또 거래량도 엄청나고.
1: 네,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주식의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거래소가 24시간 거래 개방한다고 하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대주주가 거래소 대주주가 증권사들이거든요. 이해관계가 딱 부합하죠. 증권사들은 거래 그렇죠. 많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0: 사람들이 네. 많이 샀다 팔았다 하고 또 오랫동안 샀다 팔았다 하게끔 하면 더 좋은 거죠.
1: 근데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거래 제일 많이 안 하신 60대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제일 좋잖아요.
0: 그리고 오히려 네. 샀다 팔았다를 더 많이 하는 젊은 남성들이 수익률 제일 안 좋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슬리피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수료도 비용. 나가고 예. 비용들이 계속 많이 나가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당히 많은 걸 떼주고 나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그러니까 뭐 수수료 싼 데를 찾는다기보다도 아예 거래를 안 하려고 덜 할 수 있는 방식 이거를 좀 채택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네.
0: 그래서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한 주당 70만 달러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 주식 한 주에 한 12억 뭐 13억 네. 이렇게 하는데 한 주에.
1: A주.
0: 예, 네. 주식 분할 액면 분할을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사타 팔았다 하지 말라고.
1: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네. 한국에 세금이 없으니까 이게 더 그 매수 매도가 많은데 장기적으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총자산 합산하고 앞서 이제 근로소득 세금률하고 전부 다 통틀어서 사회적인 대합이나 한번 이루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열심히의 가치가 어쩔 수 없이 현저하게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토마 피케티가 그런 그 21세기 자본론에서도 썼습니다만 자본이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0: 그렇죠. 네. 그래서 노동뿐만 아니라 노동도 신성한 거고 투자도 함께 해야 하는 거고 네. 다만 내가 투기를 하는 건지 투자를 하는 건지.
1: 네.
0: 인베스터인지 트레이더인지
1: 네.
0: 뭘 하는지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투기하면서도 이제 내가 타이밍제고 그런데 이걸 투자라고 표현을 하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1: 네.
0: 신지영님이 다시 듣기로 신랑 들려줘야겠어요. 요 며칠 주변에 돈 번 사람 많다고 우리도 빨리 해야 한다고 재촉하더니 오늘 저녁엔 조용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를 배워야 합니다. 네. 투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투기하다 나쁘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뭐 유동성도 공급해주고 거래량도 일으켜주고 합니다만 지속 가능하게
1: 네.
0: 꾸준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1: 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업들의 과거 행적을 잘 좀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0: 네. 네. 오늘 그 반도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네. 지금 코스피가 상승 반전했네요. 7,512까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3.7%까지 올라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1.3% 상승 반전을 했어요. 오늘이 이제 노사 간에 그러니까 21일이 파업을 예고한 날이고 한 사흘 남기고 오늘 타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모양이네요.
1: 네.
0: 이 파업의 우려 혹은 파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역시 사실 예측은 안 되는 거예요.
1: 네. 그런데 예. 저희가 이제 이걸 이야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사실을 제 귀로 직접 듣지 않는 한은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서 제가 지금 사측 입장도 들어본 게 없고 노측 입장도
0: 예.
1: 직접 들어본 게 없어가지고 근데 어찌되었거나 물론 뭐 나쁘게 얘기하면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배 아파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3, 4년간 하이닉스 대비 삼성전자가 많이 어려웠어요.
0: 그럼요.
1: 네. 근데 그 어려운 게 그러면은 노동자들만의 잘못이냐 또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이건 결국은 뭐냐면 회사 전체의 이슈예요.
0: 네.
1: 예. 그래서 조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스스로 이걸 해결

0: 하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 점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은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고 그리고 지난 3, 40년간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줬고 세계적으로 대표하고 자랑할 만한 기업이거든요.
1: 초일류 기업.
0: 네, 그 제가 왜 이런 사설을 쭉 펼쳐놓냐면 제가 기업의 과거를 봐야 된다고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그 데이터 값을 보면 삼성전자가 한국에서 투자하기 제일 좋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1: 그렇죠. 예. 장기간.
0: 예. 근데 이 기업은 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고 투자하기에 되게 좋은 회사인데 이번에 이 이슈를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걸 보면서 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 좀 있는 겁니다.
1: 하기사 근데 또 삼성전자의 노조가 들어선 게 한 5년 정도 그게 길지는 않아요 또.
0: 이거는 이제 이병철 회장은 이제 땅속에서 통곡할 일이긴 하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병철 회장은 이런 무노조 경영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무노조 경영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 뭐였을까요?
0: 그분이 사실상 그 내용적으로 상당 부분 공산주의적 성향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건 문맥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분은 자기 회사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에 오는 사람들한테는 최선의 대우를 해줬다.
1: 그러니까 뭐 사실 제 최고의 대우를 해서 네. 노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0: 예, 그래서 노조가 생기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잘 대우해 주는데 무슨 노조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제일모직 옛날에 이렇게 섬유 공장할 때 다 그 시골에 있었던 그 여자 분들이 와서 일을 했잖아요. 여공이라고 표현하는. 네. 근데 그때 이제 기숙사 같은 걸 지어줬거든요. 기숙사를 그때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호텔급으로 지어줬다는 거예요.
1: 당시 기준으로.
0: 예, 당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시골에서 온 소녀 조금 소녀들이 얼마나 일하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노조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이번 이슈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든지 합의 잘하고 분발을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기대를 가져봅니다.
1: 그렇죠. 뭐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이제 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만 파업이라는 건 이제 삼성전자만의 이야기가 또 아닐 테니까요. 국가적으로도.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증시 상황이 코스피가 0.37%까지 상승폭을 더 높여가고 있고요. 또 이제 오늘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가 현재 4%까지 오름폭을 또 키워놓고 시장은 조금 파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낙관을 하는 걸로 주가만 놓고 보면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네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 많이 또 들고 올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안녕하세요. 5개월에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애태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을에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정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태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요즘 5월이 맞나 싶으시죠? 지난주 후반부터 때이른 고온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경남 밀양은 35.1도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고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소백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습도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실제 기온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뜨거운 볕이 그대로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전권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때이른 고온 현상 때문에 전국 곳곳에선 온열 질환자가

0: 속출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요. 시원한 그늘이나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일사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오존은 호흡기와 눈에 해롭기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바깥 활동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32도, 강릉 31도, 대구, 김천, 경산과 밀양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내외분께서 5.18 민주화 운동 유가족, 양재혁 5.18 민주유공자 유족 회장, 신극정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회장, 윤남식 5.18 민주화 운동 공로자 회장, 김민석 국무총리,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와 함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연빈나입니다. 이곳 5.18 민주광장은 1980년 당시에 뜨거운 열망과 함성이 녹아있는 장소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품에서 살아 숨쉬는 민주광장에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6년 전 민주주의를 마지막까지 지켜냈던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국기개양을 진행하겠습니다. 국기개양에는 고 윤상원 열사의 조카 이승준님, 전남대 총학생회장 윤동규 학생,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독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 마지막 방송인이신 박영수님이 함께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정면 옛 전남도청 옥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신 채로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5.18 민주화운동 희생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어서 5월의 염원을 담은 다짐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청으로 나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들을 승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어주십시오. 내일부터는 여러분이 싸워주십시오.

0: 1980년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가 무너지는 엄혹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5월의 광주는 위대한 시민의식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신군부 세력에 의해서 철저히 왜곡 은폐되었고 오랜 시간 폭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 그러나 거짓은 결코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1988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수립되어 은폐되었던 진실을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5.18 민주화운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민주 인권의 상징으로 인정받아 2011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2024년 광주의 진실을 담은 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2: 모두가 안심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기는 애곡시 찾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권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동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5월을 기억했고 5월 정신은 빛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고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0: 국가폭력에 맞서 끝까지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희생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1: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듯 5월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2: 이제 국민이 주인이 된 정부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 헌정 질서를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합니다.

희망이 담긴 뜨거운 선언이었습니다. 5월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지는 순간마다 민주주의를 소호한 숭고한 가치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가치로 영원히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귀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국가폭력의 짙은 상흔을 딛고 상생과 통합의 정신으로 자라난 46번째 맞이하는 5월입니다. 46년 전 신군부 세력은 독재의 군홧발로 민주화의 봄을 무참히 짓밟으며 국민을 지키라고 우리 국민이 준 총칼로 주권자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잔혹한 만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실을 틀어막던 무도한 독재 정권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들은 눈을 감지 못했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끝내 빛을 찾아 고개를 드는 봄꽃들처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광주의 열망은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추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해졌고 숨기려 할수록 5월 정신은 더 넓게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월은 진실과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들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다시 태어난 5월의 영령들이 2024년 12월 3일 밤 오늘의 산자들을 구했습니다. 산자가 죽은 자의 부름에 응답했고 먼저 떠난 이들이 절망 앞에 선 현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분연히 떨쳐 일어나 계엄군에 맞섰던 80년 5월의 광주 시민들처럼 2024년 위대한 대한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들을 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이 철수했던 그 찰나의 공간에서 광주가 온 힘을 끌어모아 꽃피웠던 대동 세상은 2024년 12월 그 혹독한 겨울밤에 서로의 체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주주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던 5월 민주 영령들의 고귀한 넋 앞에 머리 숙여 무한한 존경과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마르지 않은 눈물로 시대의 등불을 밝혀오신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혹한 폭력 앞에서도 끝내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5.18 정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번영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굴곡진 현대사의 갈림길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숭고한 정신과 그 희생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뼈저리게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구한 80년 광주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구해낼 수 있도록 국민주권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할 것입니다. 5월 00과 국민 여러분 앞에 이를 위한 세 가지 다짐과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 혁명과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 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5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광주 시민과 전남 도민을 넘어 대한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립니다.

둘째, 오늘 정식 개관하는 이곳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남도청은 불법적 국가폭력에 맞선 최후의 시민 항쟁지였습니다. 벽면 곳곳에 새겨진 총탄의 흔적들이 그날의 참혹함과 시민군의 담대한 용기를 말없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 등재에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통해서 5월의 광주는 이제 세계 시민들이 함께 기억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에 오롯이 새겨진 희생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공화정의 자부심이자 미래 세대의 가치로 계승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단 한 분의 희생도 놓치지 않도록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국립 5.18 민주묘지에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진 고 양창근 열사가 잠들어 계셨습니다. 짓밟힌 조국의 정의에 누구보다 아파했을 그 오래 소년은 등록 신청을 대신할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도 5.18 민주유공자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불굴의 투지로 민주주의와 조국을 지켜낸 분들이 단 한 명도 외롭게 남겨지지 않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 잠재력의 약화, 불평등의 심화, 국제 질서의 격변, 지방 소멸 등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격랑의 파고 한복판을 지나고 있지만 저는 광주가 걸어온 그간의 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의 잔인한 폭압 속에서도 80년 5월 광주는 함께 사는 기쁨을 나누었고 금남로에는 사랑과 연대의 물결이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외로움의 한복판 속에서도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서로를 부축하며 마지막 온기를 모아 희망의 씨앗을 틔워냈습니다. 시민들이 만들어낸 공존과 배려, 평화의 광장에서 광주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빛나는 5.18 정신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길로 이끌었고 이제 광주와 전남의 통합이라는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함께 맞잡은 손이 상생과 공존의 새로운 이정표로 우뚝 서고 균형발전이라는 희망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5월의 기억과 5.18 정신은
결코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불의에 단호하게 맞서는 용기이자 위기를 함께 넘어서는 연대이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한 희망의 이름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하게 이어받아 광주가 그토록 절절하게 꿈꾸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자의 책임을 다하고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5월 광주가 남긴 자유와 평등, 통합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더 영광스럽고 더 빛나는 미래를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5월 광주의 희생과 헌신으로 지켜낸 광장에서 다시 5월을 품고 민주를 외쳤습니다. 그날처럼 오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공연의 순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사람과 작가들의 기억 속에서 많은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들로 구성된 연대와 화합의 낭독극 5월의 기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0: 날이었다. 1980년 5월 어느 날이었다. 광주 1980년 5월 어느 날 밤이었다.
1: 바람에 치는 풀잎으로 5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5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5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 80년 그해 5월, 도청을 앞에 두고 우리는 파도였다. 80년 그해 5월, 피 묻은 태극기를 앞에 두고 우리는 파도였다.
2: 우박처럼 쏟아지는 총알, 삶과 죽음을 갈랐고 세상에 때묻지 않은 맑은 영혼, 새벽을 지킨 10대들은 도청, 금남로, 논두렁에서 땅속 깊이 슬픔으로 스며들었다.
3: 민족의 소망이여, 피와 땀이 아니곤 거둘 수 없는

0: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저는 가냘픈 존재입니다.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1: 나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살아남은 자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을까?
2: 당신이 죽고 난 뒤 장례를 치르지 못해 당신을 보았던 내 눈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던 내 귀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숨을 들이마신 허파가 사원이 되었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버드나무들, 빗방울과 눈송이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이 사원이 되었습니다.
3: 가슴이 터지도록 뭐라고 한번 외쳐보고 싶은 것이다. 다시 한번 그날 5월의 역사를 되살려보고 싶은 것이다.
4: 오늘은 5월의 푸른 하늘, 맑은 햇살 아래 깃발 나부끼고 산자와 죽은자 우리 함께 모여 목이 터져라 5월의 노래 부르자꾸나.
1: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앞에 가며 너 뒤에 오란 말일랑 하지 말자.
5: 뒤에 남아 너 먼저 가란 말일랑 하지 말자. 열이면
6: 열사람,
7: 천이면 천사.

위대한 5월 정신을 낭독극으로 보여주신 극단 토박이 여러분과 한빛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옛 전남도청의 개관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이어지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전남도청이 바로 오늘 46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특별 공연 5월 찬란은 5.18 정신을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과 함께 개관의 기쁨과 감동을 나누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날 옛 전남도청에 가득했던 함성과 열정이 큰 울림으로 깨어나 다시 희망의 물결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다양한 소리와 무용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다림 끝에 다시 문을 연 옛 전남도청이 5월의 가치와 공동체의 희망을 전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반주에 맞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KBS

습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파사성을 찾아갑니다.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유적지인 파사성은 해발 235m 높이의 파사산 정상부에 축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여주를 상징하는 물줄기인 여강, 즉 남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따라서 파사성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남한강 전경을 감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일부러 일몰 시간에 맞춰 파사성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파사성의 성광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파사성은 남한강을 기반으로 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산성입니다. 따라서 파사성 안에서는 백제, 신라, 고려, 조선시대 유물 등이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요. 이는 파사성이 오래전부터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현장임을 증명하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파사성은 역사적인 인물들과도 깊은 인연이 있는 명소입니다.

크게 울었던 곳이고요. 명성황후가 이모군란을 피해 이곳에서 사흘 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해 유성룡은 파사성 아래에 강이 돌아갔고 성 모서리에 날리는 붉은 꽃은 셀 수가 없구나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사성은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남한강의 파수꾼 역할을 했던 곳인데요. 파사성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신라의 5대 임금인 파사 이사금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고요. 삼한시대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파사국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파사성을 제대로 둘러보려면 여주 지역의 문화생태 탐방로인 여강길 8코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파사성길이라고 불리는 이 탐방로는 당남리섬 입구를 출발해서 파사성 정상과 수호사를 거쳐 출발지로 돌아오는 코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남리섬에서 1km를 걸으면 파사성 보도 현수교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파사성 남문까지는 꽤 가파른 탐방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파사성 남문에서 왼쪽 성곽길 따라 10분쯤 걸으면 마침내 파사성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파사성 남문에서 정상으로 가는 성곽길에서는 일명 연인 소나무라고 불리는 소나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소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부부 사이의 금슬이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파사성 정상에서 파사성 동문을 벗어나면 마의 여랩을 370m라고 쓰여진 이정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마의 여랩불은 행정구역상으로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에 있기 때문에 여강길 8코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잠시 경로를 이탈해서 한 번쯤 들러볼 만한 가치가 있는 명물입니다. 마의 여리불에서는 남한강 물줄기를 잠시 감상을 하고요. 수호사와 신내천을 지나 당남리 섬으로 돌아오면 5.4km 길이의 여강길 8코스를 모두 걷게 됩니다. 파사성을 둘러본 후에는 근처에 있는 천서리에서 막국수로 요기를 하면 좋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 있는 파사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도 덥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제만큼 덥겠는데요.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습도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체감온도는 31도 안팎으로 실제 기온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32도, 강릉 31도, 대구와 김천, 경산과 밀양은 34도까지

0: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자외선 차단을 잘해주셔야겠고요. 강한 일사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존은 호흡기와 눈에 해롭기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동안 바깥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25도를 밑돌아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전남 서부와 제주도 산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2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 돌입을 앞두고 어렵게 대화를 재개해 진행 중입니다. 법원은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한 위법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3,600만 명의 국민이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오늘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5.18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건설하고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아 한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양측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2차 사후조정회의입니다. 양측은 지난주에 열린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이틀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파업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대화 촉구에 나서고 또 정부의 설득 끝에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건 성과급의 기준과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5% 정도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걸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변동성이 큰 산업 특성상 성과급을 그렇게 고정 지급할 경우 투자라든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가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파업하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조정권의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를 통해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양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2: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취약계층 294만여 명에게 1차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오늘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49개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40개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외벌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32만 원 이하,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 250만 명가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소지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앞서 국회벽을 넘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서 최

0: 없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초당적인 협력과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후의 시민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관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 시민이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해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가족이 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복합위기가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지만 용기와 연대, 희망의 이름인 5.18 정신을 이어받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오늘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KBS가 과거 5.18 진압 공로로 경찰에게 수여된 훈장이 여전히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부적절한 서운을 점검해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진선민 기자입니다.
2: 1980년 5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보안사로 끌려간 안병아 전남경찰국장. 후임자는 송동섭 당시 경무관. 전임자와 달리 부임 직후 자위권 행사를 머뭇대는 이준규 목포서장을 질책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안 국장과 이 서장은 고문을 당해 수년 뒤 후유증으로 숨졌지만 송 국장은 경찰 서열 2위인 치안 정감까지 올랐습니다. KBS가 확보한 서훈 전수 기록입니다. 1983년 10월 송 국장이 받은 홍조 근정 훈장 사유는 광주 사태 진압 및 치안 질서 유지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이유로 받은 이 훈장이 아직 취소되지 않은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18 특별법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받은 훈장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경찰관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안 국장의 묘역을 참배한 뒤 5.18 진압 관련 서훈 취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국장 유족은 KBS에 고인이 생전 광주와 관련해 마음 아파했다면서 훈장이 취소된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에 실패한 것을 사과하고 동시에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5.18 정신을 말로만 외칠 뿐 권력 확장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른 아침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는 내란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른바 윤어그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참배 뒤 취재진을 만나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뒤이어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헌에 실패한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광주를 찾아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중도 확장 행보인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이어졌습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회에선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읍소 전략을 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도 능력도 부족했다며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하며 대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38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 시각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을

0: 서쪽 국경 방향에서 진입한 드론 3대 중 한 대가 원전 부근에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드론 2대는 방공망이 격추했습니다. 원자로 격납 건물 등 핵심 설비가 있는 구역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아부다비 당국은 전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안전 수준이 정상이며 원전 3호기는 비상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일부 언론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경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도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며 피격 당시에도 원전 정비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380명가량이 원전 인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 직후 한국인 인력은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고 비상상황 해제 이후 일부 직원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는 오늘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파업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 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며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측이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방지와 근로자 출입 방해 금지를 요구한 데 대해선 그동안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재계 입장을 대표하는 경제 6단체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노조가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극우 인사들이 고소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위안부법 폐지행동 대표 김병헌 씨와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씨, 신자유연대 대표 김상진 씨 등 10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요 시위 현장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 위안부는 거짓말 등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 군사분계선 일대 무장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어제 전군의 사단, 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서 일련의 중요 군사 문제에 대해 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젯밤 대통령 관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30분간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어 세계 경제에 숨겨진 동맥인 해저 통신 케이블을 새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군을 통합 지휘하는 중앙군사본부의 대변인이 지난주 X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터넷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리고 내일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춘천 광주는 32도, 대구 3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알려진 에볼라가 아프리카 콩고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옆나라 우간다에서도 사망자가 나오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 특히 이번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희귀 변종이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각 17일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의심 사례 300여 건이 보고됐고 8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콩고에서는 지난 5일 첫 의심 사례가 발견된 뒤 에볼라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도 최근 콩고를 다녀온 두 명이 확진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단기간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국경을 넘어 확산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번 에볼라 발병 사태와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의심 사례 보고가 늘고 있어 실제 감염 규모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산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희귀 변종인 분디부교 계통으로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이 전무하다며 상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분디부교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5에서 40%로 추정됩니다. 에볼라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와 설사 등을 유발하는 치명적 감염병으로 감염자의 체액이나 오염물질, 사망자와의 접촉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치사율이 높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보건 위기를 초래해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한편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바이러스 병과 관련해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대응을 강화합니다. 질병청은 다만 에볼라 발생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제한되고 체액이나 혈액 등으로 전파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국내 환자 유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질병청은 이에 따라 공중보건학적 위험도를 낮음으로 평가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후지산 인근 고대 무덤군에서 발굴돼 최근 복원된 백제계 금동 허리띠 장식이 국내 고고학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후지시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시 지정 사적 스즈 센닌즈카 고분에서 백제와 관련 있는 금동 허리띠 장식이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이 금동 장식이 백제 사비시대 관 장식 등과 유사한 형태를 띈 것으로 미뤄 백제에서 전래했거나 7세기 일본에서 활동하던 백제계 도래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해 공항발 에어부산 여객기가 목적지인 대만 북부 타오위안 공항 착륙에 실패해 남부 가오슝 샤오강 공항으로 회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만 EBC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김해 공항을 출발한 여객기는 오후 3시 50분쯤 타오위안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던 중 강한 측풍을 만나 기체가 흔들리며 두 차례 착륙 시도에 실패하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해당 여객기는 활주로 착륙 도중 꼬리 부분이 활주로와 접촉해 하얀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칸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장인 박찬욱 감독이 현지 시간 17일 프랑스 정부로부터 최고 문화예술 공로 훈장인 코망데르 훈장을 받았습니다. 문화예술 공로 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친 인물 등에게 수여됩니다. 한국인이 이 훈장을 받은 것은 소프라노 조수미 씨 등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베트남과 태국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하고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한국 도서의 동남아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베트남 하노이와 태국 방콕 등지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도서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해 전략적 해외 진출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담은 음악 전기 영화 마이클이 개봉 첫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2도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제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요즘 주식하는 분들 주위에 정말 많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찍은 후에 연일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시장에선 환호보다 아쉬움 섞인 하소연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따져보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이제 오늘로 딱 16일 남았습니다. 보름 남짓 남은 승부, 격전지마다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여야의 움직임,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통화하고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지금 주목해야 할 국제 이슈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성년의 날이죠. 20살. 듣기만 해도 참 설레는 나이입니다. 20살에 풋풋했던 기억 소환해 볼까 합니다. 장미꽃은 받았는데 고백은 못 받아서 아쉬웠던 기억, 향수는 받았는데 정작 뿌리고 나갈 데가 없어서 방에만 모셔뒀던 기억, 첫 술 한 잔에 나 이제 어른이다 했다가 다음날 현실을 제대로 배웠던 기억까지, 이 지나고 보니까 참 달콤 쌉쌀했던 20살의 흑역사 들 있으실 텐데, 야, 내 인생의 명장면들 하면은 뭐 저도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장돼 있는 그 시절 20살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9730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5: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4: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증시 살펴볼까요?
6: 네, 오늘 국내 증시 롤러코스터 타고 있습니다. 문 열리자마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할 만큼 가파르게 미끄러졌었는데 7,100선까지 밀렸다가요.
4: 그래요?
6: 예, 현재는 상승 반전하면서 0.4% 빨간불 켜고 7,500 위에서 공방전 벌이고 있습니다.
4: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있군요. 7,512.21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6: 네, 수급 상황 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털고 기관과 개인이 물량 받아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 급등 피로감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국채 금리까지 급등하자 투심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30년물 금리가 5%를 넘겼거든요. 이게 2007년 이후 처음인데, 이런 장기 금리 오름세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아온 성장주, 기술주의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를 앞세워 달려온 코스피만큼 같은 매크로 충격에도 유독 더 크게 흔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오르고 있는 만큼 외국인 수급 부담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엔비디아 실적을 비롯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여부 같은 대형 이벤트들이 여러 대 있어서 변동성 한동안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4: 네. 자, 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6: 네, 2차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외벌이 기준 직장 가입자 1인 가구는 한 달 납부액이 13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32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요. 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 우대 지원 지역 주민은 20만 원, 그리고 특별 지원 지역 주민은 25만 원입니다.
4: 네, 신청 기한과 또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죠.
6: 네, 접수는 오늘 오전부터 받고 있는데요. 신청 기간 기간은 7월 3일까지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신청 첫 주인 이번 주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이 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요.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을 받고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또 받으신 지원금은 8월 말일까지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4: 네, 아직 신청 기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자격 기준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어제 기름 넣었는데 1,999원에 전 넣었거든요. 요즘 기름값 어떻습니까?
6: 그래도 좀 저렴한 곳을 찾으신 것 같아요. 오름세가 전처럼 가파르진 않은데 그래도 좀처럼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휘발유며 경유며 전국 평균이 2,000원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벌써 7주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좀 줄었다고 해도 말 그대로 평균값이어서 소비자가 실제 체감하는 가격은 훨씬 높은데요. 정부가 최고 가격제로 간신히 억누르곤 있지만 현장에선 이미 체감 한계가 먼저 오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네. 특히나 정유사들의 손실이 벌써 수조 원에 달하는 만큼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 마냥 최고 가격제 하나만 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도통 떨어지질 않는 기름값 때문에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대 1.6%포인트 추가로 오를 수 있다. 3% 중후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올 만큼 고유파 충격화가 갈수록 짙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4: 자, 이번 주 삼성전자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오늘 이제 다시 마주 앉았죠?
6: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조금 전 사실상 마지막 단판에 들어갔습니다.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결과가 파업 여부를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듯합니다. 협상 시작 전부터 노조 측에선 분사도 각오해야 한다, 회사를 없애버려야 한다 같은 강경 발언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한마디 남기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노사 협상이 파극으로 치닫는 경우에는 파업을 강제로 막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할 수 있다는 대목으로도 읽히고요. 또 조금 전 나온 소식 보면 법원이 사측이 제기한 위법쟁이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평시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명령이 네. 나온 만큼 이제 막 시작된 노사 사후 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이 됩니다.
4: 이 내용은 또 잠시 후에 고란 기자와 또 김치영 큐레이터와 자세히 알아보고요. 국민연금제도가 다음 달부터 개편됩니까?
6: 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이 생겼다는 이유로 애써본 국민연금을 깎아버리더니 낡은 제도가 드디어 개선이 되는데요. 당장 한 달 뒤인 내달 중순부터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월소득이 약 319만 원만 넘어도 연금이 줄었는데요. 네. 앞으로는 기준선에서 200만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500만 원 남짓 벌어도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할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새 법이 족쇄를 풀어주는 셈이고요. 공식적인 시행일은 다음 달 17일부터지만 이미 올해 초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정된 기준을 앞당겨 적용 중이고 작년 소득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소급해서 돌려주는 파격적인 구제책도 내놓고 있습니다.
4: 자, 봄 맞아서 이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세 사기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정부가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고요?
6: 예,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당장 오늘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어떤 내용입니까?
6: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운영을 하는데 전세 계약 전에 집의 권리관계나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국토부가 꼽은 공인중개사가 계약하려는 집의 등기 상태나 주의할 부분을 쉽게 설명해주고요. 계약서 문구도 함께 살펴줍니다. 예비 임차인, 특히 사회 초년생 입장에선 꽤나 든든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허그 안심전세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4: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요즘 AI 인재들 몸값이 엄청 비싸졌죠. 그래서 이제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정부가 관련 지원 사업을 내놨습니다.
6: 네, 스타트업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AI 인재 구하기라고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귀한 몸이 되다 보니까 쟁탈전이 치열한데 정부가 이렇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 곳들을 지원하고자 나섰습니다. AI 인재 실증형 창업 패키지 시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기로 했는데요. 기술 인력이 필요한 스타트업과 정부의 AI 인재 양성 과정 수료생을 연결해주고요. 인재 연결뿐만 아니라 실제 채용이 확인된 기업에는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도 지원합니다. 또 투자 유치나 실증 검증 같은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는데요. 신청은 K-스타트업 사이트에서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 계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네이버에서 플러스 멤버십 결제 메일로 위장한 피싱 메일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6: 네, 저도 여러 차례 받아봤는데 진짜 감쪽 같습니다.
4: 그래요?
6: 예, 실제 결제 안내 메일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서 쉽게 소관할 수 있는데요. 메일에 있는 마이 멤버십 이동 버튼을 누르면 가짜 사이트로 연결돼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유도합니다. 상품명이나 결제 금액, 이용 기간까지 실제 안내 메일과 비슷하게 꾸며져 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낸 사람 주소부터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엉뚱한 주소거나 메일 제목 앞에 영어로 멤버십 같은 문구가 쓰여져 있다면 의심해봐야 하고요. 또 혹여라도 속았다 하면 곧바로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4: 메일 열어보는 것도 조심하셔야 될 것. 메일 열어보기 전에 보낸 사람 주소 확인하는
6: 맞습니다.
4: 것부터 잘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은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6: 고맙습니다.
4: 자, 오늘 성년의 날인데요. 여러분들의 20살 흑역사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2456님, 20살 첫 미팅에 나온 그녀의 굵은 금빛 목걸이와 팔찌가 나이에 안 맞게 눈에 거슬려서 애프터 약속을 안 했는데 지금 너무 후회되신다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8719님, 동아리 멤버들과 캠퍼스 잔디밭에서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잔뜩 마신 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온몸에 풀독이 올라서 일주일 넘게 울긋불긋한 발작과 물집을 달고 지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고요. 6828님, 사춘기 소녀였던 그때 무전여행 떠나고 싶었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땐 제일 무서웠었죠. 지금은 요양원에 계시네요. 지금은 내 맘대로 다녀요. 60대입니다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1513님, 20대 시절 너무 가난해서 취직부터 했습니다. 작은 신발 공장 잡일을 하고 그때 첫 월급이 40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돈으로 집안에 보태고 돈 아끼려고 먹는 것도 아끼고 10원짜리 하나도 서투르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단단하고 또 열심히 사는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손주와 20살을 맞이한 모든 청년들의 20대가 빛나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또 응원의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269님. 잊지 못할 나이 20살 광주 사태에 가야 한다며 차비가 없다고 해서 돈을 빌려 가신 분이 있었어요. 5.18이면 늘 기억나는 일이네요 하셨습니다. 오늘이 또 46번째 맞는 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3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5: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도로 지나시긴 수월해졌는데요. 다만 도로 위로 여름철 대비 보수작업이 한창입니다. 먼저 중부선 하남 쪽 동서울 요금소에서 하남 휴게소 쪽으로 3, 4차로 노면 보수작업 여파 크게 봤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성주 휴게소와 김천 분기점 일대로 2에서 3km 구간씩 2차로 작업 때문에 정체입니다. 영동선 강릉 방향은 둔대에서 부곡 용인 일대 주춤하다가 강원권인 둔내 터널과 면옴 부근으로 작업 때문에 혼잡하고요. 이후 대관령 부근 3차로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부산 쪽 경부선 역시 황간 터널 부근 2, 3차로에서 아스팔트 포장 작업하면서 추풍령 넘어가시기가 힘겹습니다. 반대 서울 쪽 옥천 3터널 부근 1차로 작업 여파는 금강 일대로 크게 받고 있고요. 서울시내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 터널 한 두 개 차로는 조금 전 발생한 추돌 사고로 차단돼 있습니다. 뒤로 터널 진입 이전인 관악 나들목부터 크게 답답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혜였습니다.
7: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5: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4: 네, 살아가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고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8: 네, 네 안녕하세요. 네,
4: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8: 네, 네 잘 보냈습니다.
4: 이번 주에 그 삼성전자 총파업이 예고돼 네.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또 오전에 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만나고 있잖아요.
8: 그렇습니다.
4: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8: 일단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 잠깐 복기를 해보면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언론 앞에 나서서 뭐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직원들에게도 협상을 좀 하자. 모든 뭐 책임 내가 떠안는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노사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됐고요. 여기 중재는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막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회사 쪽에서 이 파업과 관련돼서 가처분 신청해 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법원에서 삼성전자 총파업의 일종의 제동을 건 일부 인용을 가처분 신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노조 쪽에서 협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21일 날 파업을 하더라도 절차를 다 따라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뭐 일부 라인이나 이런 게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오늘 낸 판결을 보면 하루에 1억씩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약간 파업을 지금 진행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돼 있어서 지금 아마 협상 자리에서도 하나의 카드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21일까지 얼마가 안 남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이 안에서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파업을 하더라도 합법적인 파업 또는 퇴업 뭐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4: 고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 총파업 뭐 사흘 앞으로 당장 예고한 네. 날짜는 다가왔는데
9: 일단 그 지금 현재 조금 약간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약간 속을 쓰자 노조가 약간 쫄리는 상황이 약간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법원도 네. 가처분을 인용했고요. 정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산업부 장관만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했었는데 주말에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나서가지고 긴급조정권 발동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긴급조정권 발동 관련돼가지고 그 네 차례 발동됐던 사례를 봤더니 네. 첫 번째가 69년인데 이때가 박정희 정권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제끼고 그 다음에 현대차 파업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김영삼 정부 때였어요. 가장 최근이 2005년에 그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이었거든요. 네네. 이때가 노무현 정권이었어요. 이게 보자면 긴급 조정권이라고 하는 건 노동법에 규정된 정부의 권한인 거잖아요.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텐데 근데 사실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에 따르면 노동 3권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부 입장에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차례밖에 발동이 안 된 건데 앞에 박정희 정권 때는 제끼고 최근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05년 사례를 보자면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보수 정권이었으면 긴급조정권 발동에 조금 조심스러웠을 텐데 오히려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청와대 쪽에서 이제 입장을 냈던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업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긴급조정권이 발동이 되고 그렇게 되면 강제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 그 이른바 라인이 멈춰서는 일은 없는 데다가 지금 현재 법원의 그 판단을 보면 위법 이게 이제 쟁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 위법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측이 요구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거의 사측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조가 이제 파업의 동력을 상당 부분 이제 상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후 조정이 원래 이제 오늘 시작해가지고 오늘 안에 얘기 못하면 이제 거의 뭐 그치. 파국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일까지 할 수 있다라고 또 여지를 열어두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대화는 이어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8: 막판 타결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고요.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 노동권을 보장해야 되는 만큼 경영권도 보장해야 된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이 얘기는 뭐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긴급조정권 파업하게 되면 정부가 쓰겠다라고 아예 강력하게 시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법원 결정이 파업을 해도 생산 차질은 안 된다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노조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을 텐데 생산 차질 없이 하려고 하면 파업에 동참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줄게 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노조가 던질 수 있는 카드가 많이 잃어가면서 결국엔 협상에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4: 잘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8: 네네.
4: 앞서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보니까 코스피가 오늘 좀 출렁입니다.
8: 아, 시작은 굉장히 무섭게 빠지면서 시작했습니다.
10: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와서 7,5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8: 네.
10: 지금 시장은 어떤 상황이에요?
8: 지금 보니까요. 코스피 지수는 0.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은 반도체주들의 반등 때문에 이 정도 상승이지 나머지는 좀 큰 폭의 조정이 오늘도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10: 예.
8: 아침 출발은 사실 거의 5%까지 코스피 지수가 빠지다가 아까 법원의 그 노조에 대한 제동, 가처분 네네. 결정이 전해지면서부터 사실 반전이 강하게 일었거든요. 그 전부터도 약간 반도체주들이 낙폭을 줄여가고 있던 과정에서 법원 결정이 얘기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완전히 플러스로 전환하고 SK하이닉스도 전환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 모습만 보면 코스피 상승, 코스닥은 한 1.8% 정도의 하락,
10: 네.
8: 반도체는 반등, 나머지는 좀 하락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대외 악재가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이제 우리 증시가 오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승세 주도하는 건 사실 삼성전자가 4% 오르면서 코스피를 상승 반전시키거든요. 하이닉스 따라서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마감한 뉴욕 증시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10: 예.
9: 그 이유가 뭐냐면 이른바 이제 금리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그때 이제 5% 돌파했었거든요. 그런데
10: 네.
9: 그다음 이후로 괜찮았다가 지금은 5.1%까지 돌파했어요. 30년물이. 10년물은 4.6 찍었어요. 보통
10: 네.
9: 4.5 하면 위험하다라고 하거든요. 4.6을 찍어버렸고 일본 같은 경우도 30년 만에 최고로 국채금리 치솟았어요.
10: 네.
9: 국채금리 발작이 오니까 사실 그 채권, 국채금리라고 하는 건 모든 물건에 어떻게 되면 표준이 되는 기회비용인 셈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올려버리니까 사실 위험자산 좋을 게 없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빠졌고 우리 증시도 안 좋은 상황인데 우리는 이걸 이기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환율도 1,500원 뚫고 이제 올라간 상황이었는데다가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이 2조 7천억 팔고 있거든요.
10: 네.
9: 지금 아직 장 마감 전인데도 이걸 이제 개인과 기관이 이제 받아내고 있는 장세라서 이 앞으로 이게 뭔가 이제 근데 금리가 왜 올랐냐를 보자면 사실 그 유가 때문이에요. 유가가 지금 다시 110달러 돌파했거든요. WTI 기준으로. 아, 100달러 넘었고 또 브렌트유 기준으로 110달러 돌파하고.
10: 네.
9: 유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금리가 이제 물가 걱정 때문에 금리가 치솟은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요거 뭐 특히 근데 유가 왜 올랐냐라고 보자면 이란 전쟁이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뭔가 조금 타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그 이렇게 이제 계속 국채 시장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위험 자산에서 돈 빠질 수밖에 없어서 어디까지 우리 증시가 오를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실적은 좋지만 매크로가 안 좋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10: 네.
9: 그래서 지금 야, 역시 반등이다 이러고 들어가기에는 지금 매크로 상황은 좀 불안하다.
10: 우리가 지난주에
9: 네.
10: 앞에 팔자를 잠깐이나마
9: 봤어요. 네.
8: 그렇죠.
10: 이게 뭐 한낮 일장 네. 추몽에 불과한 겁니까? 뭐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만 포인트도 얘기하고 뭐
9: 그렇죠.
10: 좀 장밋빛 전망을 내놨던 것 같은데.
8: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항상 공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갈 수 있다. 아니다. 여기가 꼭지다. 여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방향이 결정되느냐 심리 싸움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매크로 상황에서 굉장히 좀 껄끄러운 것들은 있습니다. 이른바 3고죠. 그러니까 고유가, 고금리, 그다음에 고환율. 이 부분은 분명히 경제의 마이너스적인 요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고를 외치는 사람들은 반도체 실적 전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올해 고유가 피해 있다라고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고
10: 네.
8: 거기에 보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많고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뭐 지금까지 봐오지 못한 정도의 두 회사를 합해서 600조에서 700조 정도의 이익이 날 거다라고
10: 네.
8: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경기 사이클로 봤던 D램 반도체가 이제는 AI 산업의 인프라성이 돼서 이거는 뭐 언제는 사고 언제는 안 사고가 아니라 꾸준히 사야 되는 제품이니까
10: 네.
8: 앞으로 4, 5년 동안 계속 갈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심지어 주말 사이에 일본의 노무라 증권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그 목표 주가를 파업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폭 올려버렸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는 뭐 400만 원 불렀고요. 삼성전자는 57만 원을 불렀거든요. 그럼 얘들은 왜 이러고 있나.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대외 환경의 불안 요소는 있지만
10: 네.
8: 우리나라의 투톱인 두 회사가 강력한 이익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오늘 다른 데 다 빠져도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주가가 빠지니까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결국엔 반전이 일어났거든요.
10: 네.
8: 그래서 그걸 근거로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만 포인트까지 간다. 또는 제일 좋은 건 지금 강하게 부른 데는 12,000포인트까지 불러놨으니까
10: 네.
8: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매크로 이슈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변동성을 보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10: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남들은 남들이 갖고 있는 주식 올랐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주식값은 안 오르냐고 주님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9: 아 이게 옛날에 증시가 갈 때는 사실 막 삼성전자 시가총액 1등, SK하이닉스 2등 이런 종목이 간 게 아니라 저기 어디 특정 섹터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이런 게 갑자기 막 몇 배가 뛰고 막 이러면서 그 해당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10: 예.
9: 근데 그거는 사실 남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 종목을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10: 네.
9: 근데 이번 주도장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갖고 왔잖아요. 네. 이건 나도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나는 투자를 안 했어. 혹은 삼성전자 이제 7만 원에 물렸다가 7만 원 회복하고 8만 원 가면 야,
10: 그
9: 드디어 탈출했다.
10: 분들은,
9: 네. 네. 왜냐하면 그간 우리 증시가 지금 몇십 년을 박스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요 정도면 팔아줘야 돼. 라는 게 일종의 경험칙으로 습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벗어나가지고 계속 오르고 오르니까 하다가 지금 이 상황까지 온 거고 아마 또 뭐 약간 수익 좀 다시 근데 이분들은 또 대단한 게 팔았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다시 들어간 분들 가운데서도 물린 분이 거의 이 정도 주가 수준이면 조금 있긴 하겠지만 뭐 많지는 않겠을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이 돈 벌었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과거와는 다른 이렇게 그러면 실적 기반의 시가총액 상위 주도주가 이끌가는 상승장이었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조금 올랐으면 팔았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100% 뭐 200% 300% 수익을 본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아마 본인 계좌에 아주 작은 부분이 들어간 경우에는 안 팔고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 계좌에 큰 부분이다. 그럼 20%만 팔아야죠.
8: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경험이죠. 한 번도 이런 장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시장이 갈 거라고 생각을 못하니까 적정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를 많이 하셨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길게 끌어온 분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돈 많이 부으신 분들은 밖으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손실 나신 분들 안타깝다. 뭐 포모 현상을 겪은 분들 얘기만 들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이번 장세에 돈 굉장히 많이 버신 분들도 꽤 많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고 처음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다른 종목 투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투자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만 번 금액이 적을 뿐이지 번 분들도 꽤 많은 장세로 판단이 됩니다.
10: 근데 실제로 코스피에 등록된 그 종목들을 네. 보면은 이게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9: 맞아요.
10: 종목들이 네. 더 많다면서요.
9: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저기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면 사실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은 뭐 아주 기기 묘묘하게 전력기기나 뭐 이런 걸 받으신 네. 전선주나 이런 걸 담으신 분들이 아니고서야.
10: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포모
8: 네.
10: 이게 나만 지금 안 사고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그 현상이 더 심각해진다면서요.
8: 이게 참 그 사람의 심리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돈을 벌거나 어디선가 야 이거 좋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뒤늦게라도 뛰어들어야 되나라는 심리가 생기는 건데 이 참 시장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너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기에 올라타야 되나 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10: 네.
8: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장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건 반도체 투톱. 그 이유도 반도체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걸 선택하는 것보다 이런 장세에서는 주도주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고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 심리적인 부분을 잘 견디셔야 주식시장에서 수익도 올릴 수 있고 손실을 만회하실 수, 그러니까 또 손실을 줄일 수가 있는데
10: 네.
8: 시장을 잘 모르는데 누군가가 야, 이 종목에서 돈 많이 벌었네 또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좋다더라 그래서 무조건 사시는 거는 저는
10: 절대 안 되는
8: 절대
10: 거죠?
8: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참에 돈 한번 벌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라든지 이른바 뭐 미수라든지 이런 거 활용하셔가지고 크게 한탕에 먹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주식시장의 가장 좋은 점은 사실은 우리가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데요. 복리의 마법. 작게 굴려진 거를 점점 굴려가면서 내 목돈이 커지는 이 효과가 주식에서는 최고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단점이 우리가 눈덩이 이렇게 굴리다가 누가 발로 확 걷어차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10: 네.
8: 그러니까 이걸 겪으면 그다음부터는 이 돈이 안 불려집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한 도전을 하지 말고 차곡차곡 조금씩 가셔라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10: 네. 5029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삼성전자 목표 주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9: 어디까지인지
10: 두 분한테 물어보는 게 적절한 질문.
9: 적절하지 않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노무라는 59만 원 불렀고요. 근데 이게 질문이 저는 이제 어디까지가 아니고 언제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오를지는 사실 이게 시장에 수급이 쏠리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10: 그런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나 예측치는 정말 전망치일 뿐이지
9: 네, 그게 맞아요.
10: 그렇게까지 간다라는 건 아닌 거예요.
9: 갈 수도 있고 더 넘을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집중해야 될 게 언제까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이른바 실적 증가 기대감이 꺾이면 꺾이거든요. 그게 이제 꺾이는 시점에서 잘 투자를 뭔가 잘 이제 하셔야 될 텐데
10: 네.
9: 근데 만약에 내가 어디까지라고 하고 되면 이른바 우리가 삼성전자

0: 50만 원 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라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혹시 넘어서서 지금 언제 목표주가 나오는 거 보면 59만 원 막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상단을 이렇게 규정 짓지 마시고 약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흐름이 추세적인 흐름이 언제 꺾일까를 오히려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1: 우리 김치영 도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2: 도사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 사실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이고 목표주가를 정하는 게요. 그 목표주가를 정하는 방식을 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가 현재의 기업의 이익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2개월 내에 이 회사가 낼 이익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주가 목표치를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12개월 내에 만약에 실적 전망이 꺾이면 이 목표치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란 기자가 얘기한 지금 현재 계속 올리는 이유는 기업들이 이점만이 계속 높아지니까 네. 당연히 회사의 밸류는 지금보다 올라간다 생각하고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빅테크 업체들의 그 이른바 AI 투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뭐 이런 것들이 줄기 시작하는 게 좀 보이고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매출이 주는 게 아니라 매출의 성장세가 주는 모습이 포착될 때 이때쯤이 이제 주가가 보통 정점을 찍고 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포인트로 잡으시고 그 전까지는 아마 증권사들은 계속해서 목표가를 올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이 반도체 진정한 슈퍼사이클이다. 반대로 또 이제 불황 패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절충안 하겠습니다. 사이클이 과거보다 길어졌다.
1: 그렇게 해야 이제 고란 기자 비난 덜 받을 테니까.
0: 완전히 이제 사이클 없고 이제 앞으로 계속 업턴이야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 그게 좀 증명이 안 됐고요. 다만 과거보다는 확실히 길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어질 것 같다.
2: 언젠가는 꺾이겠죠. 근데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표현의 플러스에서 하이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두 회사가 이제 이른바 메모리 반도체, 범용 반도체라는 걸 만드는 회사인데 예. 과거에는 이 범용 반도체는 글로벌 경기의 사이클에 따라서 PC를 덜 사거나 핸드폰을 좀 덜 사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 회사의 주가도 빠지는 이런 현상을 나타냈거든요. 이게 네. 2, 3년마다 반복적으로 있기 때문에 사이클 산업이라고 했는데 환경이 바뀐 게 이제 AI 시대가 열리면서
1: 그러니까요.
2: 데이터 센터를 인프라로 저희가 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이 범용 반도체가 인프라성으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진다. 살 수밖에 없는 재화가 됐다라고 보면서 이제 이 사이클의 개념이 좀 깨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장기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폭등하고 있고 목표가를 계속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과거의 잣대를 조금 바꿀 필요는 있어 보인다. 그래서 지금 많이들 슈퍼사이클이 아니라 하이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고려해서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한 가지 걱정은 그 외국인들 그 매도 규모가 네. 올해
0: 100조가
1: 넘었죠. 100조나 네. 팔았다면서요. 이 영향은 뭐 우리 증시에 어떤 게 미칠까요?
0: 지금 네. 영향이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는데 그걸 이제 국내 자금이 이제 다 받고 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또 올라갈 때 수급 측면뿐만이 아니라 실적 전망을 받쳐주는 거고. 그 이제 외국인이 왜 파냐를 보자 아까 제가 매크로 상황이 조금 걱정이다라고 했는데
1: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단순히 차익 실현하기 위한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면 정말 외국인이 밀물 빠지듯이.
0: 지금까지 보자면 사실 비중 조절이 컸다라고 보거든요. 우리 증시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그들은 포트폴리오 투자하니까 우리 증시 많이 올랐으니까 줄여야 돼서 판 건데 지금 이렇게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냥 위험 자산 전체에서 돈을 빼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비중 조절 차원을 넘어서 더 큰 이제 매도 압력이 나오게 되면 결국 이게 국내 자금으로 버틸 수가 있느냐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1: 네. 김철 교수님.
2: 과거에 이제 100조 원 팔았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판 건데요. 우리가 작년 9월 기준에서 한 2,500조 원 하던 우리나라 시장 전체 규모가 지금 7,000조 원 넘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3, 4배 이상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예전 100조와 지금 100조의 규모는 좀 차이를 둬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물론 주식은 사고 팔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속된 매도는 걱정스럽지만 규모가 100조라 그래서 무조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치영 큐레이터 고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루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바깥에서는 양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봄볕이 여름볕처럼 뜨겁게 내리쬐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은 가운데 뜨거운 볕이 지표면에 달구면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습도 높은 더위는 아니라서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 으로 실제 기온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춘천과 광주 32도, 강릉 31도, 대구, 김천, 경산과 밀양은 34도까지 올라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강한 일사 때문에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오존은 호흡기와 눈에 해롭기 때문에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낮 동안 바깥 활동은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햇볕도 강해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물을 틈틈이 자주 마시고요. 시원한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가득 끼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 등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겠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대부분 지역 낮 기온 25도를 밑돌아 고온 현상이 꺾이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조 등을 상대로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반도체 라인 점거를 금지하고 방제, 전력, 생산설비 관리 등을 평소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옛 전남도청이 위치한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압 유공 포상자의 서운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380여 명이 작업 중이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정체 미확인 드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딱 16일 남았는데요. 격전지마다 민심의 향방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고요. 미중 정상회담 이후 국제정세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부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자세한 내용은 국제설레발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청군이냐 백군이냐 운동장 가득 함성과 웃음소리가 넘치던 학교 운동회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 추억 만들 기회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운동회는 왜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오늘 함께할 두 분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전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2: 오늘 5월 18일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46번째 맞는 기념일인데요. 오늘은 국립묘지가 아니라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6년 만에 다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실까요?
3: 네, 5.18 기념식 그간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주로 열렸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5.18 기념식이 전남도청 앞에서 열리는 것은 2020년 이후에 6년 만인데요.
2: 그렇군요.
3: 옛 전남도청 앞 광장은 이 5.18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곳입니다. 마침 이 그간 진행되던 이 전남도청 건물 복원공사가 좀 완료가 되면서 5월 정신을 좀 일상의 광장에서 계승하자 이 취지로 장소를 옮긴 건데요. 네. 특히 오늘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5.18 이 유공자의 이 직권등록 제도 도입 등 굉장히 파격적인 정부 차원의 예우를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옛 전남도청을 옛 세계 시민들이 함께 배우는 이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천명하기도 했는데요. 5.18 이 기념식이 열릴 때마다 이 정치권에서 누가 오고 또 누가 안 오는지 이 참석 명단에 이 관심이 쏠리곤 그렇죠. 하는데요. 예, 이번 기념식은 이 지방선거를 한 보름 난지 앞두고 이 여야 지도부가 총 집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이 지도부 전원 그리고 이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등 약 20명이 참석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장동혁 대표가 이날 지도부와 함께 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장 대표의 이 공식 광주 방문은 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당시 장 대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서 이 5.18 민주묘지를 한 참배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이 시민사회단체의 이 굉장히 강한 반발로 불발되기도 했습니다.
2: 오늘은 그런 뭐 마찰은 없었습니까?
3: 오늘은 마찰은 없었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좀 항의하는 장면이 연출되긴 했습니다.
4: 네. 네, 오늘 5.18 행사가 치러진 곳이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 앞에 광장인데 5.18의 주요 무대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5.18 시민군들이 최후의 사수를 하던 장소가 전남도청이었습니다. 그런 전남도청에서 그

0: 뭐 무기를 반납한다거나 폭약을 해체한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근데 어느 쪽이 옳았다 이것을 떠나서 그 시민분들 다 같이 무엇을 지향했는가 이걸 한번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5.18의 대표적인 장면 중에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헌혈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죽고 또 다치고 이러고 있을 때 피를 나누기 위해서 헌혈을 행렬이 들어섰고, 이게 사실 우리나라 헌혈 역사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장면으로 지목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군들과 시민들이 같이 나눠 먹을 주먹밥을 여러 시장에서 만드는 그 모습들이 있는데, 예, 결국에 5.18 정신이라는 것은 피를 나누고 또 밥을 나누었던 그런 나눔의 정신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1: 그러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시민들의 모습이었다. 46년 전에.
0: 네.
1: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월 정신 두고 또 여야가 충돌했어요?
2: 네. 도화선 역시 직전에 무산된 이 개헌안이었는데요. 최근 이 5.18 민주화 운동을 담은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무산이 됐는데, 민주당은 이게 사실상 이 국민의힘이 5월 정신을 배반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 네.
2: 예, 민주당과 이 조국 혁신당 등이 범여권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기회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이 당리 당략 때문에 무산된 거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정으로 추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지도부 한 관계자 오기 전에 통화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이 장동혁 대표를 겨냥해서 5.18을 추모하는 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다. 애초에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장 대표가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개헌에 반대한 게 아니라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졸속 개헌에 반대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5.18 정신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데요. 일례로 이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이 폭행 전과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5.18 논쟁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다 이렇게 해명한 것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에게 이 5월 광주는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 불리할 때 꺼내 쓰는 정치적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이 공소취소 논란을 다시 언급하면서 네. 민주당은 5.18을 이 권력 확장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아무리 선거 앞두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거에서는 좀 그 네. 두 여야가 좀 하나의 마음을 좀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까?
0: 그렇습니다. 좀 민망한 풍경이 5.18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한때는 5.18에 대한 허위 선동, 음모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몸살을 앓았었잖아요.
1: 네.
0: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야가 각자 꺼냈던 정책 중에 하나가 개헌이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 이거였는데, 이게 또 이번에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또 책임 공방으로 또 다른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고요. 선거 이후에라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논의에 본격적으로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착수를 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치권이 5.18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것 저는 두 가지를 꼽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음모론자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유력 정당 어느 쪽도 뭐 음모론을 따른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1: 네.
0: 근데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절연하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음모론에 동의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대충 껴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런 불관용에 대해서는 불관용이라는 원칙 이런 것들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5.18이 그냥 뭐 과거의 어떤 역사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존경하거나 추모하거나 지지하면 다 되는 일이 아니라 그 과거에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현재에 되살려 나가야 되는 정신이다. 그러니까 5.18을 그냥 슬로건으로 걸고 간판으로 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1: 네.
0: 그것을 현재에 살려 나가야 된다. 이 지적을 또 하겠습니다.
1: 자, 이번 주는 또 삼성전자가 총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마디 했죠.
2: 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이 총파업 딱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이 악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어제 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아주 좀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반대로 이 노동권만큼 이 기업의 경영권도 좀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헌법상의 이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이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파업이 좀 제한될 수 있다면서
1: 네.
2: 과유불급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사실상 좀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에 이

0: 수원지법이 삼성전자가 낸 이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노조가 이 파업을 하더라도 평상시 수준의 인력과 이 가동 규모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행정부와 이 사법부가 좀 동시에 제동을 걸면서 이 삼성전자 노조도 코너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1: 그러니까 노사 간의 협상은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2: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 긴급 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거든요. 오랫동안 사문화되어 있다가 다시 등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강제 복귀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도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경고에 가까운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긴급조정권 또 그거하고는 별 크게 다를 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쓰게 되면 또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될 수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파업에 대한 여론의 우려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이 대통령이 밝혔는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경영의 주체 중에 노조도 포함돼 있다. 노조도 경영의 주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있는데 두 번째는 노조도 뭔가를 달라는 입장을 넘어서서 경영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거 두 가지를 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지금 뭐 여야 막론하고 이 파업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0: 그렇습니다. 통상 이런 대형 파업 국면에서는 여야의 시각이 좀 극명하게 갈리기 마련인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좀 다소 묘하기는 합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생산 차질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 때문에 만약 노조 편만 들기는 좀 어렵다. 이런 좀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히는데요. 오히려 이 여권 내부에서 쓴소리가 좀 더 거세게 나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당장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이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발언이 화제인데요. 예. 예, 아무래도 이 정치권의 대표적인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이 박 부위원장마저 이번 파업을 좀 비판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으는 모습입니다. 박 부위원장은 국민들의 이 응원과 동의가 없으면 자칫 이 노조가 국민 밉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매섭게 비판을 했는데요. 특히 이 삼성전자 노조가 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외에 뭐 이제 비정규직과의 상생 같은 주제는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또 이 삼성전자 경영진이 좀 화를 자초한 면이 있다 이렇게도 지적을 했는데요. 박 부위원장은 이 삼성전자가 이 현대차 등 다른 대기업과 다르게 그간 이 무노조 경영을 좀 계속 고수하면서 노사 모두 이 협상에서 지켜야 할 선과 노하우를 알지 못하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1: 그러니까 이번 그 파업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노사 갈등의 양상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오는 것 같아요.
2: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 대기업 노조라는 점도 있는 것이고 사실 원래 노조가 지지받을 수 있는 요인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 사회에서 많이 하던 얘기가 이공계 쏠림, 그러니까 이공계 사람들이 의대 쪽으로 막 쏠린다. 반도체 인력 우대해줘야 된다. 이 얘기도 있었고 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쪽이 좀 대우가 상대적으로 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노조 쪽도 좀 돌아봐야 될 것이 이번에 투쟁을 하기 앞서서 어떤 하청업체나 협력사라든지 지역 주민들 또 국민들과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 건지 그래서 조금 전선을 이렇게 넓혀나가는 연대의 노력들
1: 이런 것만 차리기보다는
2: 그렇죠. 그래서 사업장 담벼락 안에 있는 그 노동운동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지지를 못 받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노조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투자를 앞으로 기업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더 내놓는다면 또 국민적 지지도 커질 수 있거든요. 사실 전 세계 노동운동사에서 국민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그 노조로 스웨덴의 LO라고 하는 노총을 들 수 있는데 스웨덴 LO는 투쟁의 완급 조절도 해가면서 또 경영 전략이라든지 국가의 전략도 선제적으로 내놔서 그게 스웨덴 국가 경제 기틀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노조가 선점하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야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점 이거를 한 번 더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리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주말새 이제 서울 강남 GTX 철근 누락 뭐 얘기들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서울시장 후보들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어요.
0: 네, 일단 이 논란이 된 곳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GTX A 삼성역 이 복합 환승센터 이 지하 5층에 승강장 구간이 논란이 된 겁니다.
1: 예.
0: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기둥 80개에서 무려 이 철근 178톤을 누락했다고 이 서울시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 원래 설계대로라면 이 철근을 2열로 좀 촘촘하게 배치했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1열만 설치가 됐다는 겁니다. 민주당 이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이 서울시의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아무래도

0: 이 국민의힘 후보이자 이 현역 시장인 오세훈 후보를 겨냥한 건데요. 특히 서울시가 작년 11월에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좀 뒤늦게 이 정부에 통보를 했다면서 이거 사실 선거용 은폐 의혹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했습니다. 실제 이 국토교통부까지 이 시공 오류를 알고도 한참 뒤에야 보고했다면서 이 서울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좀 더 커지는 양상인데요. 어제 이 현장을 찾은 정 후보가 이 오 후보가 부실 시공을 언제 처음 보고받고 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왜 국토부에 뒤늦게 보고했는지 이 이유를 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1: 네.
0: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입장을 좀 요약해보면 이거는 시공사의 좀 단순 과실이고 그리고 건설사 비용으로 보강을 하기로 했고 또 국토부 긴급점검 결과 이 구조물 자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정 후보가 사실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른바 이 폭행 전과 논란 등으로 좀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1: 예.
0: 이 건설회사의 단순 실수를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일단 두 후보는 오는 28일에 TV토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철근 누락 책임론을 두고 좀 그때 정면으로 좀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러니까 누락된 거는 분명히 잘못인 건 맞는 거고 이게 뭐 심각한 안전의 문제는 없어야 할 텐데 말이죠.
2: 네, 이게 참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당장의 뭐 옳고 그름이라든지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가리기 좀 어려운 문제로
1: 그러니까요.
2: 보이는데요. 근데 두 가지가 결국 쟁점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철근에 대해서 보강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보강 조치면 되는 것인지 예, 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일단 그걸로 충분한 건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GTX 노선은 서울시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거라서 서울시가 알아서 잘 조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알리는 것이 정말 늦은 것인지 예,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가 좀 불필요한 얘기를 한다거나 좀 해야 될 행위를 안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원호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하니까 전대협 선전부장다운 실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선동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전대협이라고 했던 예전에 그 단체에 대해서 노선에 동의를 안 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런 공격이 자칫 이제 색깔론처럼 비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정원호 후보 쪽은 지금 막 따지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정작 또 TV토론은 최소화 전략을 펴고 있거든요. 5월 28일에 TV토론하면 너무 늦지 않나. 그럼 정원호 후보 쪽도 이거를 강공을 하려면은 TV토론 한번 잡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1: 네. 박성희 기자, 이게 TV토론은 딱 한 번만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법정 그 선거운동 기간 동안? 1회 이상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0: 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 후보들의 양 캠프의 조율에 따라서 충분히 추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도 실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의무는 또 반대로 아니기 때문에 정원 후보도 계속 얘기하는 게 오히려 불필요한 토론이 계속 늘어나면 시민들의 이 좀 고민만 늘리는 경우가 많지 차라리 정책 양 캠프가 이제 정책에 집중하는 각자의 캠페인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좀 펼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Ladies and gentlemen.
5: 다 같이 살자 국제 설레발
1: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조윤주, 이용주 두 분 외신 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네.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지난 밤에 30분 동안 또 긴급 전화 통화 가졌다고요?
6: 네. 밤 10시쯤에 30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 측에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방국으로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과 공유했고요.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또 작년에 체결한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서 이게 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대화를 나눴다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해서 한반도 평화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이 대통령이 말했고요. 이 북한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1: 네.
6: 제이미 신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ABC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를 위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 그 이번에 그 미중 정상회담에서 공동 성명도 없고 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1: 그러니까요.
6: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언론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변국들이 좀 궁금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15일 날 다카이지 산에 일본 총리와 통화해서 이제 어떤 얘기했는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네.
1: 그러니까 미국 측, 중국 측 다 각자의 얘기만
6: 맞아요.
1: 언론들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6: 네.
1: 그래서 과연 뭐 두 미 중간에 어떤 공동 합의는 없었나 궁금해하시는데 외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4: 일단 뭔가 잘 됐으면은요. 그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이 잘 됐으면 둘이 이렇게 정상 둘이 양옆으로 나란히 서가지고 이렇게 뭔가 발표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이번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 외신에서는 뭐 BBC 같은 경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게 2017년 이후 처음이었지만 우호적인 분위기로 보였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를 거라고 예상했던 여러 의제에 대해서는 대단한 합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급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뭐 거래 딜 같은 걸 좀 많이 제안을 했지만 오히려 시 주석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 안정을 강조하면서 약간 조금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랑 비교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대단한 숫자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때는 뭐 몇천억짜리 뭐 이 MOU를 설정을 해서 뭐 어떻게 투자를 한다, 뭐 보잉 몇 대를 산다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 숫자가 쏙 빠지고 문자로만 거의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 뜻은 뭐 대단한 합의는 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사실 트럼프가 이번에 회담에서 뭐 반도체, 희토류, 농산물 개방 이런 것들을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아 이거는 잘했다라고 평가가 나올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10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부산 빅딜이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둘이 무역 전쟁 엄청 하다가 그때 잠깐 무역 휴전을 하기로 했었어요.
1: 지난 APEC 때요?
4: 네 맞습니다. 아, 그게 이제 작년 10월에 부산 빅딜인데 아, 그때 나온 이야기를 이번에 그냥 다시 한번 하는 정도였어요. 새로운 건 특별히 없었습니다. 뭐 새로운 거를 굳이 따지자면 미국의 보잉 비행기를 200대를 주문하겠다 그래요. 중국에서. 그런데 원래는 한 500대 정도를 주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잉 주가가 조금 올랐다가 200대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보잉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번에 뭐 이런 미중 협상의 이 결과는 뭐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 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그런 이유 때문이군요.
4: 네. 그렇죠.
1: 자, 9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었습니다. 2017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9년 만에 다시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만났는데 중국의 태도가 9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4: 네.
1: 분석들이 많아요.
4: 일단은 그 무슨 장면이 있었냐면은 이 시 주석이 등장하는 장면부터 일단 다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앞에 뭐 트럼프가 이제 데리고 갔던 이제 옆에 중진들
1: 수행원들.
4: 네, 수행원들이 있고
1: 기업인들.
4: 트럼프도 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문이 이렇게 쫙 열리면서 시 주석이 그 계단 빨간 계단을 이렇게 혼자서 내려오는 그 장면이 있어요. 굉장히 좀 상징적이었던 거예요. 중국이 예전과 다르다. 그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뭐 기업도 제재를 막 들어가면서 막 중국은 일자리 뺏는 나라이자 국가 안보의 위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세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정작 미국 그 중국 가서는 시 주석한테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이니 뭐 14억 인구를 이끄는 당신의 통치력에 감탄한다는 이런 얘기를 너무 약한 얘기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1: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좀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좀 얻어내야 하는 것들이 많았던 거 아니에요?
4: 절박했죠. 사실 뭐 이란 전쟁도 있고 뭐 이런 것 그 미국 내 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요. 캘리포니아의 그 기름값이 1갤런당 뭐 6불까지 찍었대요. 이거는 예전보다 70% 이상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으니까 뭐라도 지금 뜯어오려고 노력을 한 건데 그래서 뉴욕타임즈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첨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반면에 시 주석은 미국과 대등한 초강대적 초강대국 지도자로서 권위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은 유독 편안하고 순응적인 모습을 보였고 시 주석은 협상의 중심에서 운전대를 준 듯한 편안한 존재감을 보였다.
1: 트럼프가 웬일이래.
6: 그래서 이제 또 트럼프가 시 주석에게 네. 친구라고 말해서 프렌즈. 근데 사실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날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용주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펜타닐이 넘어와가지고 미국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중독돼서 미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나라다? 뭐 나쁜 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갑자기 네. 친구라고 말을 하니 앞뒤가 하나도 맞지도 않고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 누가 관세를 125%나 매깁니까? 그러니까 시 주석 입장에서는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입에 발린 소리고 지금 뭔가 이 협상을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지간의 신뢰관계도 이게 친구랑 절교할 때 하루아침 절교하지 않거든요. 이게 쌓입니다. 네. 어제 했던 말, 그저께 했던 말, 작년에 했던 말 이게 쌓이면서 결국은 아 쟤랑 나랑 친구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나는 건데 트럼프가 그전에 했던 수많은 말들 시 주석에 대해서 했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번에 나타나서 뭐 친구라 그러고 정말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걸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거는 신뢰가 형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문제고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다 맛을 봤습니다. 그때도 관세를 그쵸. 매겼었고 그리고 2기 행정부 들어서는 더 세게 매기지 않았습니까? 뭐 동맹국이고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와서 친구라 그러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누가 선뜻 손을 내밀겠습니까? 이거 좀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결과가 나올 수 없었던 회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1: 그 어느 때보다 그 얌전한 트럼프의 네. 모습을 봤던 미중 네, 정상회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대기업 그 기업인들이 많이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빅딜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컸는데 중국 반도체 그 규제 완화의 뭐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4: 뭐 엔비디아 젠슨 황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애플 팀 쿡 CEO 등 이 미국의 재계를 대표하는 거물들이 이제 트럼프랑 이번에 함께했죠. 근데 사실은 네. 사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 테슬라로 택시를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로봇 택시라는 건데 요거 중국 쪽에서 허가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간 건데 요건 안 됐어요. 반면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규제를 좀 풀어달라 이런 식으로 좀 미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중에 또 늦게를 합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좀 성과가 있었던 게 미국 상무부에서 이 H200이라고 하는 이 핵심 제품을 중국 쪽에다가 한 7만 5천 개 정도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좀 승인을 해준 좀 결과가 있었으니까 뭔가 결과는 있었는데 특별히 뭐 또 대단한 건 아니거든요. 7만 5천 개만 그거. 이 시참말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너무 좀 작은 건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글로벌 CEO들을 데리고 간 거는 사실은 트럼프도 과시를 좀 하고 싶었다. 아. 내 친구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세계 경제 개방을 많이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조금 더 문을 열어서 이 세계 경제를 다시 글로벌하게 가보자 뭐 이런 좀 의도도 있었다고 봅니다.
1: 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미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다시 떠나면서 가고 있던 물건들 중국이 선물한 것들 다 버리고 왔다면서요.
4: 네. 맞아요.
1: 그거는 좀 그 예의가 아니지 않나.
4: 심지어 그거를 중국 대표단이 환송을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서 이렇게 공항에서 다 같이 손 흔들었거든요. 그 손 흔들고 있는데 다 버린 거예요. 눈앞에서.
1: 아, 글쎄요. 그거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것
4: 그러니까
1: 같은데.
4: 그러니까 뭐 보안의 영역에서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거를 뭐 몰래 버리든가 뭐 좀 그래야 될 텐데 그냥 눈앞에서 그냥 검은색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막 다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중국 쪽에서는 예상은 하고 있었을 거예요. 미국이 그럴 거라는 걸. 그 예상을 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가 있는 동안 본인의 그 소셜미디아 네. 하루에도 한 10개씩 그 트윗을 올렸잖아요.
1: 자주 올리잖아요.
4: 근데 조용했어요. 아, 그 말 뜻은 뭐냐면
1: 그랬었나요?
4: 네, 본인 핸드폰을 그 에어포스 원에다가 두고 내렸다는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1: 그러니까 중국 땅에는 아예
4: 네,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얘기. 그리고 이 백악관 측 설명에 따르면 거기 중국에 같이 갔던 특사들도 다 자신의 그 모든 소지품들을 어딘가에 두고 왔대요. 그 뭐 비행기 같은 데다가.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회용 핸드폰 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줬던 거 뭐 이런 거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버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도 이 보안 문제로 조금 골치를 좀 썩었고 그 과정에서 또 이런 장면이 나왔죠.
1: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저 시주석하고 만찬할 때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6: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걸로.
4: 네. 아니 그 샴페인도 네. 마시긴 했어요.
6: 네, 입을 대긴 했고.
1: 그러니까 술 안 마시는 네. 사람이 또 술은 마셨다 그래서.
6: 네, 잘 보여요. 네, 벌컥 보고 마시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 사진에 잡힌 바로는 이렇게 입을 갖다 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사실은 중국의 화이 그 통신업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화이 장비가 미국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뭔가 이제
1: 도청.
6: 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민감하게 생각했었고 중국, 미국 모두가 서로서로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굳이 좀 그런 거죠. 약간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약간 표시하는 정도? 뭐 그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첩보 활동을 우리도 한다. 우리도 네. 그들을 엄청나게 감시한다. 네. 서로 감시하는.
0: 네. 그러니까 네. 모든 국가들은 서로 다 감시를 하는 거죠. 예전에 안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러시아나 이런 쪽으로부터 뭐 도청당한 얘기를 했더니 다 우리는 서로 다 하고 있다, 알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이제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들. 네. 네.
1: 그러니까 이번 회담에서 또 가장 뜨거운 그 주제는 대만이 아니었나 싶어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경고 발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 추가 무기 판매 등 이제 좋은 협상 카드라고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2: 그게 이제 또 난리가 났죠. 이게 사실 트럼프가 또 이 체면을 구겼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바로 앞에 있는데 회담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 잘못 다루면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우리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완전 경고잖아요. 그냥 눈앞에서.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듣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좋게 얘기하자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사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행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가 미중 회담 끝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대만은 우리가 대만을 밀어주니까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건 조금 다는 원치 않는다. 약간 대만의 독립을 반대하는 듯한 이 워딩을 했고요.
1: 근데 반대한다는 워딩, 직접적인 워딩은 안 했죠.
2: 네, 네. 근데 약간 그런 그 대만은 조금 진정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21조 원 정도 이제 살려고 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요거를 내가 승인할 수 있고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미중 회담 끝난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1: 근데 대만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
2: 그렇죠. 네. 심지어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1982년이죠. 그때 대만 무기를 중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미 법적으로 만들어놨어요.
1: 그렇다면서요.
2: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한 건 그거에 완전 위반되는 거고.
1: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그리고 또 대만도 속상하죠 이러면. 우리가 무기까지 사주고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네.
0: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던 것이 그 라이칭트 대만 총통이 트럼프 가기 전부터 굉장히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뀌지는 않을까.
1: 불안, 불편.
0: 네. 그러니까 좀 조마조마했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미국 정계나 전문가들도 이런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통적으로 대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거든요. 그 앞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만과 수교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단 말입니다. 네. 그 조건으로 대만 측에 이제 무기를 공급하게 된 건데 결국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만을 최후 보루를 해서 거기에 이제 무기도 지급을 해주고 그랬던 건데, 특히 대만 측에서는 TSMC라는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파운드리 업체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직접 제품을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건데, TSMC가 이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의 거의 한 70-80%를 장악하거든요.
1: 그렇죠.
0: 거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애플, AMD 이런 회사들이 설계도를 해서 이걸 TSMC에 갖다 주면은 TSMC가 반도체를 만들어주거든요. 칩을. 그러니까 이 TSMC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기업과 우리가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이고, 그 이제 고객사잖아요. 고객사에서 이제 수주를 주면 TSMC가 만드니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만드는 대만을 미국이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꼭 네, 우리를 네. 보호해 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 네.
0: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행동을 보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82년 너무 먼 얘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아, 좀 너무 구닥다리 같은 얘기로 트럼프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대만을 끝까지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고, 또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국가도 그렇고 다 말하는 것이 방위비 제발 좀 올려라. 뭐 GDP 대비 5%까지 올려라 말하는데요. 대만 측에는 GDP 대비 국방비를 10%까지 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이게 뭐 중국, 그러니까 미국 무기를 사주고 이제 그런 차원도 있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국방비 지출 전체 GDP 대비 10% 이거 너무 과하잖아요. 이거는 아 미국은 이제 모르겠다. 손 뗄 거니까 대만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 방어를 책임져라. 이런 뉘앙스로도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 대만의 위상은 전통적인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0: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1: 아니, 이런 거 보면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아 근데 이거는 영원한 친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은 대만 그렇죠.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이렇게 발 빼는 건 사실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랑도 연관이 있어요.
0: 맞아요.
2: 만약에 대만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미국이랑 동맹인데 우리한테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좀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대만이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단연간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적이 없어요. 대만은 자기들끼리 그냥 열심히 일한 거지. 참 이거 당황스럽습니다.
1: 네. 저 이란 문제는 어떻게 저 얘기가 된 거예요? 이번 미중 협상에서.
2: 사실 아무 얘기도 없었죠.
0: 네.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일단 뭐 시 주석과 트럼프에서 말한 것은 호르무즈 협의 자유로운 항해, 뭐 개방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반대한다. 근데 이건 사실 원론적인 문제이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 미중 회담에서 이란 문제는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핵심 문제도 아니었고요. 미국은 핵심 문제였죠. 그렇지만 이게 핵심 문제로 올라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월 달 성과가 없었고 특히 후충 주 유엔 중국 대사가 15일 날 그 미국 쪽에서 호르무즈 협 결의안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협 봉쇄를 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 결의안을 채택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이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네. 시기도 좋지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늘 말하는 것은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평화롭게 각자 당사국들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는 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뭐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든지 상대방을 자극하다든지 뭐 비난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고 대화로 문제를 풀자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뭐 중국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1: 그런데 이란이 이제 네. 그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할 새 통제 체제를 공개하겠다라고 네. 밝혔거든요.
0: 네, 이건 사실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네. 이 주체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0: 네, 그 전에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혁명 수비대 측에 상선이 만약에 통과되려면은 어떤 제품을 싣고 있는지 어느 나라 선박인지를 구체적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을 하고 이걸 검토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과해도 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통과한다면은 통행료를 얼마 내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의회 그리고 행정부가 직접 나서서 법령과 제도로 이거를 정형화하겠다는 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좀 더 각오한 좀 다른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란에서는 정식 군대인데요. 하지만 미국과 서방에서는 특히 이제 미국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측에서도 너네가 그렇게 우리를 불법적이고 잘못된 단체라고 말을 한다면은 합법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걸 우리가 컨트롤하겠다. 그래서 법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 말하면서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회의 외교정책위원장이 직접 발표를 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항로 관제 시스템과 보험 제도를 통해서 세계가 거부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따라서 법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란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거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통제한 호르무즈 협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합법적으로 이걸 끌고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네. 트럼프의 그 이란 핵 프로그램 발언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네요.
0: 네.
1: 저는 이제 연구 중단을 요구해 왔었는데
0: 맞아요.
1: 20년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0: 이게 사실은 이제 벤스 부통령과 그 미국 협상단이 한번 이제 만나긴 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만난 건 아니고 파키스탄에 중재안을 준 건데 그때 나온 얘기가 미국 측에서는 20년 동안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걸 확인해 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냥 이란은 절대 평생
1: 안, 된다.
0: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얘기를 한 것이 20년 제한에 대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에어포스 원에서 그러니까 미중회담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말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입장이 많이 달라졌다. 좀 한 발.
1: 뭔가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 네. 되겠다는 그 의향.
0: 맞아요.
1: 드러난
0: 그래서 좀 한 발 물러난 것 같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고 어쨌든 좀 그 중국에서부터 약간 기가 눌렸고요. 예, 뭐 보신 분들 다
1: 그렇게 트럼프가
0: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지금 이제 너무 쫄려요 트럼프는
0: 네,
2: 지금.
0: 그래서 전반적인 외신 평가들도 너무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이란 문제도 가능하면은 끝내고 싶어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또 명분이 있어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협상.

0: 상당히 20년 제안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 트럼프가 뭐 그 정도는 내가 수용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게 저 이스라엘 총리하고 또 통화했다면서요. 그래서 다시 이란을 공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보였다고 하는데.
2: 네,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이라는 매체가 이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가 전화 통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란의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윽박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실제로 이게 공격으로 이뤄질지는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뭐 캐스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그래도 조금은 한 발자국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가진 않을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1: 근데 예. 미 국방부 저 돈이 네. 바닥나가고 있던데.
0: 네, 지금
1: 엄청나게 그 미사일 쏴대고 그랬잖아요.
0: 그러니까요. 이게 비대칭 전략 때문에 뭐 이란 측에서는 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 무기 가지고 하는데 뭐 미국은 수십억짜리 미사일을 쏘면서 이게 돈을 쓰다 보니까 예상보다 너무 많이 썼고요. 또 하나는 이란 전쟁을 이렇게 오래 할지 몰랐던 거죠, 미국도.
1: 그러게요.
0: 그리고 지금 보도가 나온 바로는 미 국방부 예산의 10분의 1을 벌써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지금 두 달 남짓했는데요. 두 달도 내내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한 2주 전도 바짝 하고 나머지는 휴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290억 달러를 썼다라고 합니다. 2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됐고 여기다가
1: 43조 원.
0: 네.
1: 야, 어마어마한 돈이죠.
0: 전체 국방 예산 10분의 1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측에서는 추가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긴 합니다만 지난 3월 달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전시 추가 예산 패키지를 백악관에 전달했는데 사실 의회가 이걸 통과시켜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 상하원 다 장악하고 있고 숫자가 많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이걸 통과시키는 것은 좀 의원들로 상당히 문제 부담이 큰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미국이 전쟁을 할 때 60일 동안은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지금 60일 지났습니다. 근데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휴전했기 때문에 60일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긴 합니다만 그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라고 전문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쟁 권한 결의안도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써버렸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지금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해서 다시 군사 작전 재개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가기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 네.
1: 자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이 앞으로 또 이란 사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윤주, 이용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4: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1: 월요일은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주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서혜진입니다.
1: 저도 최근에 이 동작대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장면들께로만 저 그냥 아름답다라고만 네. 생각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불거졌군요.
5: 네. 그
1: 신혼부부들 촬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5: 맞아요. 웨딩 스냅 촬영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1: 네.
5: 그 SNS 노을 명소로 여기가 입소문이 난 곳이에요. 유독 한강에 많은 다리들 중에 여기에 그 장소가 스팟이 좋다라는 소문이 나서.
1: 동작대교에 유난한 거예요.
5: 네. 그래서 예비 부부들이 이제 사진 작가들과 함께 여기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1: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줍니까?
5: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 조금 좁은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을 좀
1: 불편하고.
5: 막아서게 하기도 하고 또 그대로 지나가고 싶은데 아, 잠깐만요 하고 못 지나가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져서 점점 민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에 동작대교 위에는 자전거도 좀 위험해서 못하게 막아둔 상황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런 촬영에 대한 수요와 인파는 그대로여서 이런 어떤 촬영하는 커플과 뭐 사진 작가들이 좀 도로 위를 거의 점령하고 있다시피 한다라는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근데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기는 오픈된 공간이고 장소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제재가 따로 네. 없지
5: 사실상 제재는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사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인 건 맞습니다만은 이제 너무나 이제 일반 시민들이 걸어다니는 도로 위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도로에서 또 안전하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에 대한 침해를 지금 느끼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주제로 삼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5: 맞아요.
1: 계속 예. 들어오고 있나 보죠.
5: 네. 그리고 또 이 사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머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1: 그 공간이 없잖아요. 네. 그 다리 위에서 할 수도 없고.
5: 인근 카페가 하나 있는데
1: 여기 그 다리 위에 있는
5: 맞아요. 네. 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막 메이크업도 하고 헤어 스프레이도 뿌리고 옷도 막 갈아입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라는 그러니까
1: 원래 그런 용도의 장소가 아니기
5: 그럼요.
1: 때문에
5: 조용하게 커피 마셔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영 주차장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루에 거의 뭐 15에서 20팀은 좋게 온다고 하고요. 또 일부는 주차 요금을 안 내고 가버리는 사태도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1: 그러면 이걸 뭐 제재할 수 있는 뭐 행정적인 장치들이 있습니까?
5: 지금은 사실 도로 위에서 이렇게 뭐 소규모의 일반적인 웨딩 스냅 촬영 그리고 뭐 개인적인 촬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허가를 해주는 어떤 기관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강은 또 한강공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둔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 한강공원 구역 내에 있는 어떤 뭐 시설물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지금 사이트도 있거든요. 인터넷 사이트에 한강공원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을 하고 또 이용료도 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5: 예. 1시간당에 1시간에 기본 26,000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거든요.
1: 몰랐네요, 저도.
5: 예.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 결제하고 특별히 여기에 정해 놓은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지금 한강공원 내에서의 행위는 이렇게 다 어떤 명확한 신청 사이트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1: 네.
5: 그런데 이제 그 대교 한강 다리 그 대교는 이제 법률상 도로법상 교량에 해당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강공원에 관한 서울시의 조례도 한강공원과 그 거기에 있는 둔치까지만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교량 다리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대상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또 도로 그 대교를 관리하는 시설 관할 부서도 서울시의 교량시설과가 담당을 하고요. 또 한강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구역은 또 서울시의 미래한강본부가 관할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의 어떤 부처도 좀 다르고 좀 원활한 교류가 좀 잘 되지 않다 보니 또 지금 대교 위에서의 사진 촬영이나 이용 같은 것들은 사실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잖아요.
1: 네.
5: 그래서 이런 좀 문제가 생기는 것 상황이고 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뭐 너무 또 박하게 이걸
5: 그럼요.
1: 찍는
5: 예.
1: 사람들 막고 뭐 무슨 벌금 딱지 떼고 그러는 건 좀 너무 박한 것
5: 네,
1: 같긴
5: 그러니까
1: 한데.
5: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좀 허용이 되는 추세이긴 해요. 우리가 궁궐을 좀 많이 또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요즘에 궁궐에서도 웨딩 스냅 촬영 굉장히 많이 하는데
1: 그렇죠.
5: 예를 들어 경복궁에서 내가 웨딩 스냅을 찍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국가유산청의 국능유적본부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이트에 미리 또 촬영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는
5: 자유롭게 하면 안 돼요. 예, 일단 개인적으로 혼자 셀카 찍는 거는 괜찮지만 어떤 특수한 촬영이잖아요. 웨딩 촬영도
1: 위해서 촬영하는 거.
5: 그럴 때 사진 작가도 있고 뭐 스태프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이제 3인까지는 이제 허용이 되는데 대규모 인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허가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요. 여기도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무료이지만 일반적인 경우 넘어가면은 적정한 비용을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1: 네.
5: 지켜야 할 규칙이라든지 어떤 상황 오면은 이 허가를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강 대교 위에 촬영이 이렇게 점점 더 많아져서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사용 허가에 대한 지침이나 또 시민들이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사전적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뭐 저희 애만 봐도 요즘 학교에서 운동회를 뭐 시끌벅적하게 안 하더라고요.
5: 네, 예전에
1: 못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5: 제가 볼 땐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근에 이제 아이가 운동회를 했었는데 이제 또 막 업체 같은 데서 와서 또 막 진행도 해주더라고요.
1: 네네.
5: 그런데 되게 전 인상적이었던 게 마지막에 아이들한테 아,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운동장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루 종일 소음을 견뎌준 어떤 여기서 일하시는
1: 주민들?
5: 분들과 주민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같이 보내자라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이게 시끄러워서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생각해봤는데 지금 운동의 소음 관련 112 신고가 2018년 70건에서 지난해 350건으로 6년 그래요. 만에 5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1: 네. 그 진짜 뭐 저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도 뭐 비일비재하다면서요?
5: 경찰이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출동하고 사건을 처리해야 되니까 운동의 도중에 이렇게 뭐 시끄럽다,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온다고 하면 일단 경찰이 학교를 가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갑자기 운동회 하다가 경찰차를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5: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들이 사실 운동회를 굉장히 좀 기피할 수밖에 없겠죠. 안 하는
1: 그러니까요.
5: 경우도 생기게 되고 아예 그냥 앰프 소리 같은 거 낮추고 음악 소리 같은 것도 틀지 않는 정말 그냥 침묵 속의 운동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실내 강당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실내 운동회로 하거나 또 요즘에는 뭐 학년별로 나눠서 하더라고요. 옛날엔 전교생이 그러니까요. 다 같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학년별로 뭐 저학년, 뭐 중학년, 고학년을 나눠서 뭐 이렇게 따로따로 돌아가는 미니 운동회로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1: 너무나 요즘 애들 불쌍한 게 뭐 수학여행도 안
5: 그렇죠.
1: 가,
5: 예.
1: 현장 학습도 안 가, 운동장도 마음대로 나가서 뛰어놀질 못해. 뭐 2019님께서도 다들 학교 다녔잖아요. 아이들 운동회 좀 이해해 줍시다라고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좀 학교 현장이 좀 뭐 위축되게 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5: 네. 뭐 다 기억하시는 서희초 사건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떤 대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이라기 법원의 판결이 조금 문제가 됐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2년 11월 강원도 속초의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현장 체험 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전세버스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솔 책임을 물어서 이제 그 담임 교사가 기소가 됐습니다.
1: 네.
5: 최종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 판결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형량은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나와서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형의 효력은 상실하는 것인데 그렇지만 유죄라는 점은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의 그 인솔했던 담임 교사의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해 버린 것이라 교원 단체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 체험학습 가지 않게 못 가겠다. 그래서 현장에선 거의 이제 가지 않거나 축소하거나 또 아이들의 어떤 이것과 관련된 또 야외 활동도 체육 활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회 같은 것도 조금 더 좀 소극적으로 기피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배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1: 어쨌건 뭐 교육 현장에서도 위축을 막아야 할 테고 정당한 교육 활동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좀 이게 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5: 네, 일단은 지금 학교 안전법이라는 게 있기는 해요. 여기서 어떤 안전 조치 의무를 이제 선생님이 다 했으면 학교의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일종의 면책 조항이 근데 문제는 안전조치를 다 한 경우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조금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 두고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지금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고로부터 교사를 좀 보호하자라는 어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작되기 위해서 우리 웨딩 촬영하면서 좀 불편을 끼쳐 드리는 거 그리고 학교 운동회를 멈추게 하는 이제 그 주변의 악성 민원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마무리 이야기를
5: 그렇죠.
1: 좀 해보죠.
5: 각자 네. 이제 권리가 부딪혀서 만들어낸 어떤 갈등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을 좀 조정하는 어떤 제도가 존재해야 되고 또 법률이 없다면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법도 중요합니다만은 서로가 서로의 권리를 조금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경계를 좀 법률과 제도를 뒷받침해 주도록 현실을 계속 좀 반영하는 그런 변화가 빨리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로 이끌어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너무 우리가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또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문세의 가로수건을 아래서면 들으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5월의 18번째 날이자 5월 들어 어느덧 세 번째로 맞이한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경상권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아직까지는 무더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불볕더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비 오는 수요일이 예상되는 만큼 더위도 모레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대전이 30도까지 오르겠고 광주가 32, 대구 34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최고 3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30.1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발효된 특보는 없는 상황이지만 내일까지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전남과 경북은 매우 나쁨 상태를 이어가겠습니다. 또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하겠습니다. 내일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지만 서울 27도 등으로 내일 그 밖의 지역은 2도에서 4도 정도 기온이 약간 떨어져 경상권만 내일까지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고요. 수요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꺾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노사 양측은 오늘 오전부터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5.18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가 지급 대상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방중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전보다 더 세게 공격할 거라며 협상을 압박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파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안전과 보안 유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전국 삼성전자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우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스템, 전력과 관제시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평상시 평일이나 주말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누출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웨이퍼와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이른바 보안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조 측은 생산이 멈춘 상태에선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는 24시간 돌아가는 연속 공정이라며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변질과 수율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일부 노조 지부와 간부에 대해 반도체 생산 라인, 이른바 FAB와 연구 라인 등을 점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에는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개인에겐 하루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노조가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의 요구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영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양측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대화를 재개했습니다. 쟁점은 성과급 기준과 제도화입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2차 사후조정회의입니다. 양측은 지난주에 열린 1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이틀 동안 마라톤 회의를 벌였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파업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대화 촉구에 나서고 또 정부의 설득 끝에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건 성과급의 기준과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5% 정도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걸 제도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변동성이 큰 산업 특성상 성과급을 그렇게 고정 지급할 경우 투자라든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차가 여전히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회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는 데까지도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파업하면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긴급조정권의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SNS를 통해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면서 양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앞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5.18 민주묘지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5.18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념식은 복원 후 처음 개관하는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정신은 12월 3일 밤 되살아나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다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 복원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관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 시민이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 제도를 마련해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가족이 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복합위기가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지만 용기와 연대, 희망의 이름인 5.18 정신을 이어받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민정희 기자. 여야 지도부가 오늘 일제히 5.18 기념식에 참석했죠. 먼저 민주당은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2: 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광주광역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는데요. 참배 뒤 기자들을 만나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개인을 외치는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광주 영령들께 이들을 심판해달라고 빌고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5월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80년 5월 광주라면서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린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이 무산된 것에 대해 광주 영령들께 깊이 사죄한다며 개헌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광주를 방문했죠?
2: 네, 장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는데요. 중도 확장 행보로 풀이되는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기념식 참석 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늘 5.18 정신을 앞세우지만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공소취소 특검 등을 언급하며 이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종말 선언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읍소 전략을 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국민의힘에게 의석수도 능력도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국민의힘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 네, 지방선거 관련 소식 알아보죠. 서울시장 후보들이 공방을 이어갔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상대 실정과 전과 등을 거론하며 서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는 GTX의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오세훈 후보가 부실 시공을 단순 실수로 규정했다며 서울시장으로서 본인이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0: 여정호번 외박 강요욕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괴담 유포라는 못된 버릇을 꺼내들었다며 서울시가 현대건설 하청업체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신고받은 뒤 매뉴얼에 따라 처리했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취약계층 294만여 명에게 1차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오늘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49개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40개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외벌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32만 원 이하,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 250만 명가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소지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1: 지난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국 측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함께한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 미중 정상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은 만큼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양국 무역위원회 설립,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등 무역 합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쟁점이 된 중국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한반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의 발표에 한반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 방중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보다 세게 공격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곧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거란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38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4: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 시각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은 서쪽 국경 방향에서 진입한 드론 3대 중 한 대가 원전 부근의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드론 2대는 방공망이 격추했습니다. 원자로 경납 건물 등 핵심 설비가 있는 구역 바깥쪽에 있는

0: 발전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아부다비 당국은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안전 수준이 정상이며 원전 3호기는 비상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일부 언론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경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며 피격 당시에도 원전 정비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380명가량이 원전 인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 직후 한국인 인력은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고 비상상황 해제 이후 일부 직원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 최윤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제46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과거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수여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 적용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 규제를 49개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젯밤 30분가량 전화통화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한미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폭넓은 협력을 이어가겠다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듣고 국제정세와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군의 사단 여단 지휘관을 노동당 중앙청사로 소집해 군사 분계선 일대 무장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인근의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도로 공사를 하며 전술 도로 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북한 병사들은 지난 16일 오전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비포장 도로에 같은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거나 안반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작업을 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무장 지대 내 전술 도로 공사가 휴전 협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한 무인기를 도입하고 태평양 요충 지역 섬에 레이더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조기 경계 레이더를 탑재할 무인기는 해상 자위대가 내년 도입할 예정인 미국의 장기 채공 무인 정찰기가 유력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제2도련선에 위치한 섬들의 레이더 재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 로지스, 한진, 로젠 5개 택배업체들이 대리점들의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택배 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 7,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내일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33도 사이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오늘은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올해 기념식은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곳은 국가폭력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끝까지 맞섰던 곳이죠. 전남도청은 옛 모습 그대로 복원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고 보존하는 재헌식관으로 재헌식 운영되는데요. 국내외 언론과 시민 제보로 확보된 사진 자료와 또 당시 계엄군과 맞서던 시민들의 절박했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 등이 전시되어 있어서요. 그동안 이 5.18과 관련된 이것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유가족은 물론이고 또 5.18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온 관련 단체에도 그나마 위로가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5.18 관련 이것은 지금도 끊이질 않고 수많은 콘텐츠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5.18 왜곡 관련 콘텐츠가 5천 개 이상 유포됐다고 합니다. 이게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20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네요. 네, 어쨌든 유가족에게 깊은 좌절을 안기고 또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것이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네 글자 단어고요.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이런 뜻을 지닌 네 글자 단어입니다. 초성한테 드리면 이응, 이응, 비읍, 이응입니다.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자, 뭔지 아시겠죠?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이 접한 이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게 있었다면 그게 뭔지 또 이것과 요즘 뭐 한창 많이 나오고 있는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함께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우물정 9730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하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도 여러분 정답과 생각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 중간중간 함께 생각도 나누고요.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교통정보 먼저 듣기 위해서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임초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사고와 작업 등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방향 와촌터널 부근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3개 차로가 막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황간터널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금강나들목에서 2km 구간 정체인데요. 작업 영향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인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인제 나들목일 때 4km 구간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하남 쪽으로 3km 구간 정체인데 부근에서 3, 4차로 막고 작업 중입니다.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강대교에서 작업 중인 동호대교 쪽으로 밀립니다. 1차로에서 작업 중이고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여의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인데 반포대교 부근에서 하위 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 중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이 복원돼 오늘 개관했습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배우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0: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중동전쟁발 고유가 추세가 주춤하면서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부터 소폭 하락할 전망입니다. 6월 발권 항공권부터는 이달보다 6단계 내려간 유류 할증료 27단계가 적용됩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2: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3: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콘텐츠가 요즘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5.18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시민들의 투쟁을 폭동이라고 주장한 경우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고 해요. 네, 2021년에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명 5.18 특별법이라고 하죠. 이 법에 따라서 이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 폄훼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등에서는 왜곡 콘텐츠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는 등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쨌든 참 답답하네요. 자, 하여간 이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뜻하는 이 네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는데요. 이응, 이응, 비읍, 이응. 초성 힌트까지 드렸죠. 자, 정답과 함께 여러분이 접한 이것 중에 가장 황당했던 거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쨌든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그 번호 2047님. 갈라치기 하는 이것은 특히 더 나쁜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하셨어요. 편가르기. 이건 어느 집단에서나 참 위험한 발상이고 행위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좀 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9241님. 이것으로 역사 왜곡하는 사람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하고 아주 정말 강력한 의견을 주셨고요. 7534님, 요즘 선거 앞두고 이것이나 가짜뉴스가 무척 많아진 것 같아요. 엄벌이 필요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데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에 앞서서 뭐보다 중요한 것은 또 정확한 팩트체크 이런 거겠죠. 6908님, 이건 유포자는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퍼뜨리는데 이거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직접 경험을 하신 건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쉽게 던진 말 한마디나 이것 유포에 정말 이걸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을 겪죠. 반드시 근절돼야 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 주셨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듣죠. 오늘 마침 지역 소식을 들을 첫 지역이 광주네요. 김영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3: 네, 먼저 날씨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4: 네, 정말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면서 현재 기온이 31.1도라 상당히 덥고 뜨겁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에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수분 섭취와 체온 관리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네, 벌써 여름이에요. 예, 오늘 그 46주년 5.18 기념일인데 오전에 이제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 소식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주 뜻깊은 행사가 또 열렸다고 하던데요.
4: 네.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 오늘 오전 11시 옛 전남도청이 있던 5.18 민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기념식이 이곳에서 열리는 건 제40주년 행사 이후 6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라 의미가 더 깊었는데요. 네.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여야 지도부, 또 5.18 유공자와 유족 등 3천여 명이 참석했고요. 80년 5월 광주의 마지막 순간을 가두방송으로 알렸던 박영순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 낭독을 하고 또 당시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을 맡았던 박유선 열사가 주축으로 창단한 극단 토박이도 공연에 참여해서 5월 정신을 무대 위에 풀어냈습니다.
3: 네.
4: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시민군의 최후의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그동안 시범 운영했었는데 방금 전 오후 2시 정식으로 개관해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옛 전남도청은 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그야말로 상징이죠. 아, 오늘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해마다 사실 5.18 앞두고 광주에서는 아주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잖아요.
4: 네.
3: 오늘은 뭐 어떤 현장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4: 네, 5월 8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음악회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3: 네.
4: 상설음악회 5월의 노래입니다. 전국의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노래로 5.18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는 현장입니다.
3: 네. 음악으로 5월을 뭐 이야기한다. 뭐 그런 덕분에 또 다양한 세대가 함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5월의 노래, 이 상설음악회가 시작된 지는 꽤 오래됐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역사가 상당히 긴데요.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1989년 전국의 음악인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옛 전남도청 앞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 음악제인 5월거리 음악회를 만들었었는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 명맥을 이어오다 중간에 멈췄는데 광주광역시와 사단법인 5월 음악에 의해서 2015년에 부활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현장 모습도 좀 궁금합니다.
4: 네, 현장은 매일 저녁 7시 30분 5.18 민주광장 내 상무관 옆에 작은 무대에서 시작되는데요. 날마다 다른 음악인 두 팀이 참가해서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 네.
4: 예전에는 민중 가수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올해는 뭐 민중 가수는 물론이고 뭐 인디밴드나 합창, 뭐 퍼포먼스 그룹과 뮤지컬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고요.
3: 네.
4: 전국 곳곳에서 온 40개 정도 되는 팀이 노래를 통해서 그날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5월의 노래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5: 5.18 민중항쟁 정신 계승을 위해서 열리는 상설음악회 5월의 노래 2026년 올해도 계속됩니다.
6: 5월의 마음, 아, 전 5월 음악제가 이렇게 계속되는 것 정말로 너무 감사드려요.
7: 언제나 슬픔 속에 마음 아픈 사람들, 그 누구의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
8: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나무라는 노래이고요. 혜택의 대출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미군기지 만들면서 쫓겨나게 되신 한 할머니 얘기를 듣고서 만든 노래입니다.
9: 난 어릴 적부터 마늘 관 앞에 있던.
10: 저희는 서울 민요연구회라는 곳에서 오늘 공연 때문에 함께하게 된 안계섭 그리고 또 함께하는 유주연 씨가 둘이 찾아뵙습니다. 음악은 사회 현상 안에서 뭔가 소재를 찾고 그것을 음악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가 힘이 있고 뭔가 아픔이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울림이 클 때 또 노래는 더 또 감정적으로 정교해지고 또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5.18이 만드는 것들이 그냥 어떤 사회 문화나 정치 이런 것들만의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인 변화들조차도 그러니까 5.18의 마음들이 그런 문화 노동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고마움이 됐죠.
11: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천용성입니다. 아,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들 5월 정신 잊지 않고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3: 네, 뭐 이분 말씀처럼 진짜 음악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음악이 가진 힘이 참 크잖아요.
4: 네.
3: 그 때문에 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도 5.18의 의미를 좀 새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떤 얘기들을 좀 하시던가요?
4: 네, 5.18을 겪은 세대와 겪지 않은 세대가 함께했는데요. 서로가 살아온 시대는 다르지만 노래를 통해서 가슴으로 5.18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네.
4: 5.18 민주화운동이 잘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진실이 왜곡된 경우가 많아 마음 아프다 했는데요. 이렇게 5.18을 추모하는 방식이 더 다양해지면 모든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3: 네.
4: 관객들의 이야기입니다.
12: 저도 이제 5.18 때는 같은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세월이 지난 지금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석해서 같이 5.18 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13: 그 행사가 그래도 광주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노래도 괜찮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좋죠. 음악이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하고 가장 또 대화가 아니더라도 통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죠.
14: 근데 음악이 사람들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본고장인 광주에 오니까 이렇게 직접 와서 탐방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역사적 그렇게 교과서에만 배울 땐 좀 무겁고 항상 추모해야 할 대상으로만 느꼈는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따뜻하게 음악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15: 실제로 겪어본 세대가 아니라서 현장에 와서 좀 느껴보니까 더 현실적으로 잘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노래가 가장 대중적으로 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가사에서 올 수 있는 감동이나 이 분위기나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과거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었습니다.
16: 매일 출근하는데요. 6월의 노래 좀 밝게 보낼 수 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약간 기억은 있어요. 그냥 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같이 공감할 수 있어서 좋아요.
3: 예, 뭐 많은 관객분들이 얘기해 준 것처럼 음악으로 이 5.18의 아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의 노래, 뭐 음악회가 이제 5월 한 달 내내 열려서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정확한 시간이라든지 일정도 좀 알려주시죠.
4: 네, 시간 맞춰서 5.18 민주광장으로 가시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시작해서 밤 9시 정도까지 진행이 됩니다.
3: 네.
4: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도 무대는 이어지는데요. 화려한 무대는 아니지만 광장에서 5월을 노래하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5월의 노래 이뭉 음악감독입니다.
17: 그 5월의 대부분 행사는 과거를 추모하는 행사들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추모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미래를 꿈꾸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과거의 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광장이 어떤 세대에게 어떤 부류에게 주어진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나 함께 이 자리에서 가볍게 시작했지만 마음에서 따뜻하고 뜨거운 뭔가가 생겨서 돌아가기를 바라는 네, 그런 자리입니다. 상설음악회 5월의 노래는 5월 광장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냥 잠깐 마시러 오셨다가 지나다가 노래가 들리면 잠깐 들리셔서 앉아서 한 곡 듣고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쁘시면 손만 흔들어주고 가셔도 되니까요. 함께 이곳에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4: 네, 참고로 다가오는 23일 토요일에는 제16회 5월 창작 가요제가 열려서 5월의 노래는 하루 쉬어갑니다.
3: 네.
4: 그리고 5월 30일까지 매일 두 팀의 음악인이 진심 어린 공연을 선보입니다. 5.18을 겪은 세대들에게 5월은 잊을 수 없는 아픔이고 또 반대로 겪지 않은 세대는 공부하고 익혀야 할 역사로만 받아들이는데요. 이 5.18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 또 두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게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5월의 노래를 통해서 많은 분이 5월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3: 네, 광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이번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생생한 현장으로 또 떠나봅니다. 오늘도 박수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8: 네, 안녕하세요.
3: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18: 네, 오늘은 경기도 안양으로 가봅니다.
3: 네.
18: 삼성산 자락의 숲길과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 속에서 예술 작품을 마주하게 되는 곳인데요.
3: 네.
18: 도시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변한 곳, 경기도 안양의 공공예술 투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숲길과 산책로를 따라 걸으면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APAP 작품 투어 현장으로 가보시죠.
19: 지금 이렇게 하얀 노을 다리를 통해서 이제 건너고 있는 하천이 삼성천입니다. 이 삼성천 안에 지금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왼쪽으로 턴해서 그 작품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래간만에 흙길을 좀 밟으시죠? 그 돌뿌리 많고요. 조심해서 숲길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리키는 저곳에 지금 구불구불 모양의 어떤 철로 된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번에 만나실 작품이에요. 근데 저 작품은 벨기에의 오노레도라고 하는 작가가 만든 분수예요. 지금 옆에 또 예페하인의 또 다른 작품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나오셔서 또 이쪽으로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3: 예, 뭐 현장 분위기 잠깐 들어봤는데 뭐 그래도 정말 숲속 미술관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18: 네, 그렇죠. 이번 APAP 작품 투어는 안양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 APAP의 대표 작품을 전문 도슨트 해설과 함께 둘러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안양예술공원과 안양천 그리고 평촌 일대 곳곳에 공공미술 작품들이 설치됐습니다. 직접 걸으면서 감상할 수 있고요. 이 작품들이 미술관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숲길과 계곡, 공원 사이에 자연스럽게 놓여 있어서 산책을 하다가 예술을 만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3: 좋네요.
18: 도슨트 안은선 씨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19: 이 안양예술공원은 그 건축과 조경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따라 국내외 작가들이 이제 작품들이 막 전시가 되어 있어서 산책도 하면서 동시에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의 그 랜드마크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양 전망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은 빙글빙글 나선형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정상에 올라가셨을 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다들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변의 산세도 느끼시고 또 바람소리, 공기 냄새도 맡으시면서 그때 가장 작품 안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큰 감명을 이렇게 받으시는 것 같아요.
3: 예, 뭐 사실 이제 공공예술이라고 하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뭐 직접 걸으면서 접하게 되면 훨씬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18: 네, 실제로 참가자들도 전시장을 가는 느낌보다 훨씬 편안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3: 네.
18: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도 있었고요. 사진을 찍거나 작품 앞에서 앉아서 쉬면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3: 네.
18: 이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숲의 고요함 속에서 예기치 않은 예술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연과 예술, 휴식이 함께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3: 네.
18: 제가 방문했을 때는 건축학과 학생들도 함께 투어에 참여하고 있었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4: 지금 산속을 걷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산속 걷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나뭇잎이랑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게 보는 요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연이랑 지금 예술 작품들이 조금 어우러지도록 다 설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품이 단독적으로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보이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요.
20: 저는 거울미로가 제 기억에 남아요. 약간 불교의 108번뇌 같은 거를 거울의 기둥으로 이제 하나의 번뇌를 각각 표현하고 이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그 거울에 자신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그런 번뇌를 직접 겪는 듯한 거를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는 산이나 이런 곳에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산의 맑은 공기를 많이 못 마시는데 이런 걸 마시면서 이제 예술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
21: 미술관 같은 데서 보는 거랑 또 다르게 보통 전에는 이제 미술관 같은 데서만 작품을 봤었는데 이제 새로운 경험이어서 바람소리, 새소리 들으면서 작품 관람하는 것도 또 새로운 것 같아요. 조금 전통적인 것에서의 예술과는 또 다른 어떤 조금 더 참여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3: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걷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아주 색다른 경험이겠네요.
18: 그렇죠.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에서 특히 눈길을 끈 건 무장애 나눔길 투어입니다.
3: 네.
18: 휠체어 이용객도 이동할 수 있게끔 조성된 길을 따라서 주요 작품을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코스입니다. 누구나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혔다는 점이 의미가 있습니다.
3: 네.
18: 한때 안양 유원지라고 불리던 이곳이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대표 공공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APAP 작품 투어에 대해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윤희 과장에게 들어보시죠.
0: APAP 투어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야외 해설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약 90분 동안 주요 공공예술 작품 20여 점을 둘러보는 정규 투어와 함께 야간의 공원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 나이트 투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APAP 투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반 미술관의 실내 도슨트 프로그램과는 달리 작품이 놓인 실제 환경 속에서 예술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숲과 하천, 도로변 등 자연과 도시 환경 안에 자리한 작품들을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며 작품과 공간, 도시의 관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가을에는 3년마다 개최되는 APAP의 8번째 프로젝트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롭게 참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안양예술공원 일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를 APAP 투어 프로그램 안에서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APAP 투어를 통해 안양의 공공예술을 보다 친근하고 생동감 있게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3: 네, 하여간 예술을 특정 공간 안에만 두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전체로 확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18: 네, 맞습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걷다가 작품을 만나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경험. 예. 안양의 공공예술 APAP 작품 투어가 이 도심 속 산책의 풍경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3: 네, 예, 아주 좋네요. 오늘은 도시와 예술이 만나는 현장 안양 공공예술 APAP 작품 투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수정 리포터였어요. 고맙습니다.
18: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3: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22: 네, 안녕하세요.
3: 예, 지금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전체 104개 대형마트 매장 중에서 37개 매장의 영업을 지난 10일부터 잠정 중단했는데요. 이 37개 점포 중에 부산 경남 지역 점포가 총 10곳에 달하면서 지금 지역 상권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22: 네, 부산의 센텀시티, 반여, 영도, 서부산점 등 네 곳을 포함해 전국 37개 매장 영업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부산의 홈플러스 매장 7곳 가운데 4곳이 문을 닫은 건데요. 해당 매장 노동자들은 월급이 끊긴 채 생계 위기로 내몰리고 매장 주변 상권도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매장 직원은 지난달부터 다시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계를 위해 다른 일용직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네.
22: 노동단체는 폐점의 여파가 입점 상인과 협력업체로까지 번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영업이 중단되는 점포 직원에게는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마트 노조 관계자는 홈플러스 매장 대다수 직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며 휴업수당 70%를 적용할 경우 월 수령액은 14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 조항도 있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네. 특히 또 이 경남 지역만 놓고 보면 지금 전체 매장 8곳 중에 6곳이 문을 닫았는데 이 휴업 여파가 원도심 전반으로 미칠 거란 우려까지 나온다고요?
22: 네, 그렇습니다. 총 8곳 중 마산, 진해, 김해, 진주, 삼천포, 밀양점 등 6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휴업한 매장의 직접 고용 노동자 수는 570여 명에 달하는데요. 납품과 물류까지 포함하면 600명 가까운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생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또 마트만 휴업에 들어갔을 뿐 의류나 식당 등 다른 입점 업체는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3: 네.
22: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가 많고 고객 방문의 가장 큰 이유인 마트가 문을 닫다 보니 입점 업체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홈플러스가 유동인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원도심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당분간 휴업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골목상권도 피해가 예상됩니다. 홈플러스 진주점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한 상인은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 매출도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 네, 지금 지역사회의 반응은 어떤가요?
22: 네, 지역사회에서도 골목상권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홈플러스 줄폐업은 결국 부산 골목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 공동대책위원회는 홈플러스 매장 한 곳이 문을 닫는 건 단순한 매장 폐쇄가 아니라 고용과 납품, 물류 지역 상권 전체가 함께 무너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지방선거 전까지 가시적인 정상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3: 네, 홈플러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22: 네, 홈플러스 측은 매장 직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자금이 확보되면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67개 점포도 상품 부족으로 인해 고객들이 급감하면서 현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긴급 운영 자금 대출이 조달된 뒤 점포의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되면 직원들의 전환 배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3: 네, 참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그 울산 울주군의 한 농지에서 산업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토양에서 중금속 물질이 최대 16배까지 검출돼서 지금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요?
22: 네,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외화 저수지 인근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를 웃도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이곳에는 심각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에 사용해서는 안 될 폐기물 성분의 토사가 대량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 지하수 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주군 등에 따르면 성토에 사용된 흙에서 구리가 기준치의 약 16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아연과 니켈, 카드뮴 등 주요 중금속 물질 대부분이 심각한 농도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지역 주민들 불안이 클 것 같은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22: 네,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던 토사가 중금속 덩어리임이 밝혀지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준 외화마을 이장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데 침출수로 인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장마철이 되면 오염된 흙과 썩은 물이 쏟아져 내려갈 텐데 냄새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또 다른 농민은 불법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수가 저수지를 오염시켰다며 그 물을 끌어다 논해댔더니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도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화마을은 태화강, 낙동강, 청산강의 발원지라며 엄중 조치와 함께 불법 반입해 매립한 산업 폐기물을 전량 수거하라고 행정당국에 촉구했습니다.
3: 네, 지금 울주군 입장은 어떤가요?
22: 네, 울주군은 오는 28일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토지주와 성토 시행자 모두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여부는 추가 시료 검사 결과가 나온 뒤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창원 봉암마을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지금 추진 중인데 근데 이제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고지나 뭐 동의 없이 추진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다죠.
22: 네, 그렇습니다. 창원시에 따르면 A 업체는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 등을 처리하는 재활용 시설을 계획하고 지난해 8월 마산 합구구청에서 사업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하루 50톤 이하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한 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 1월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3: 네.
22: 이 같은 설치 계획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소각장 부지가 마을까지 직선 거리로 300여 미터에 불과하다며 시설 건립 반대 추진위를 결성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A 업체가 의료 폐기물 소각장 건립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일부 주민만 서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글쎄요, 뭐 앞으로 지역 내 파장도 좀 클 걸로 보이는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22: 네, 의료 폐기물 소각장은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민감한 시설인데요. 소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 오염 물질은 인근 마을은 물론 반경 수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 대책위에 따르면 A 업체가 지난해 11월 의료 폐기물 관련 내용을 추가한 수정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해당 협약이 주민 전체의 의견 수렴 없이 전임 이장 등 단 6명만의 서명으로 작성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네.
22: 대책위 관계자는 재활용 공장은 주민 총회를 거쳤으나 의료 폐기물 소각 관련 수정 협약은 어떠한 고지나 동의도 없었다며 서명자 6명 중 4명도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명자 6명 가운데 4명은 동의 철회서를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소수의 인원만 참여한 협약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인데요. 대책위는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건립 반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창원시 입장도 짧게 좀 전해주시죠.
22: 네, 창원시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해 현행법상 특별한 저촉사항을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 3월 시의 이 같은 검토 의견과 주민 반대 여론을 취합해 낙동강 위협 환경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낙동강 위협 환경청 역시 주민 반대 의견은 검토 과정에서 참고사항이 되지만 반대만으로 법적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22: 네, 감사합니다.
3: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 부산 경남 지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존 바이즈가 부르는 꽃들은 어디로 갔나요? 1부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상권의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른 곳이 많은데요. 경주가 현재 35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대구는 34.5도, 밀양이나 구미, 청송, 의성 등지로도 현재 33도대까지 기온이 올랐고 서울은 30도를 넘겼다가 지금 기온 29.2도 기록 중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이렇게 경상권, 대구를 포함해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광주 32, 대전 강릉 31, 서울과 대전 30도 등 전국이 27도에서 34도의 낮 최고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이렇게 오늘도 30도 이상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경상권은 내일도 불볕더위가 나타나다가 모레 비 오는 수요일이 이어지는 만큼 더위도 주춤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자외선 지수도 더불어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에도 좋지 않은 오존 농도 역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예보고요. 전남과 경북은 매우 나쁨 상태를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의 오존 농도 높겠고요. 대기질은 내일까지 괜찮겠습니다. 내일 대구는 33도, 서울 27도의 낮 기온 예상되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비가 오면서 기온이 약간 꺾이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양측이 오늘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사실상 마지막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치열하게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사실상 파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안전과 보안 유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앞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에 실패한 것을 사과하고 내란 세력 국민의힘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은 5.18 정신을 말로만 외칠 뿐 권력 확장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지역 내 생산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서비스업 중심, 울산은 제조업 중심 구조가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산업 편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정국일주 2부 시작합니다. 특정 단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뭐 내 생각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정답인 이것을 퍼뜨리거나 가짜 뉴스를 만드는 콘텐츠가 사회 문제가 된 지는 꽤 됐는데요. 특히 요즘은 이 AI가 만든 자료 사진을 내세우면서 사실임을 강조하는 동영상이 급증하고 있어서 혼란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탓에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에서 접한 내용은 이제는 사실이 맞는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졌는데요. 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이것, 오늘 정답인 이것은 네 글자고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와 관련해서 보내주신 관련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우리고장 살림살이 시간에서는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또 이와 관련한 예산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 그럼 몇 개 좀 볼까요? 끝번호 7811님. 저와 관련된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이것 퍼뜨리는 사람이 나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 사람이라 저런 소문을 낸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가라앉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억울하고 정말 속상하셨을까요. 그랬을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공유해 주셨는데 아, 참 이해가 되면서도 이것도 역시 참 속 터지는 일이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 왜 그런 헛소문을 퍼뜨릴까요? 5834님, 저는 이웃사람이 제 남편을 다른 사람과 혼동해서 바람을 피운다고 소문을 냈어요. 한동안 이것 때문에 시달렸고요. 이혼 위기까지 갔었는데 3자 대면에서 확실히 밝힌 다음부터 이것이 주춤하더라고요. 그때 이웃

0: 사람에게서 사과도 받았지만 3개월간 스트레스가 어찌나 심하던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던졌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런 것들이 불거졌을 때 결국은 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지겠죠. 그러나 이 석 달간 힘들었던 스트레스 이거 어떻게 어디 가서 보상을 받나요? 참 피해자들이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쁜 범죄 같습니다. 8865님. 저도 광주민주화운동이 전개될 때 고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광주사태로 불리다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변경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이것은 너무나도 황당무계합니다. 근데도 가짜뉴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니 많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심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참 광주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이분 말씀처럼 황당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참 속상하고 하셨을까요? 예. 이런 이제 다시는 없어야죠.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또 불어낸 말미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의 의견 문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신문 박중규 기자 이제 연결합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대전 지역 학교 급식 조리 실무원들의 파업이 오늘부터 본격화되면서 일부 학교에서 급식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요.
1: 예. 대전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급식조리원 등의 처우 개선을 두고 시 교육청과 단체 협상을 벌여왔지만 결국 결렬됨에 따라서 사전에 통보한 대로 이 오늘부터 파업을 재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와 유성구의 한 고등학교 등 두 곳의 급식이 중단됐고요. 이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이 제공됐습니다. 이 당장은 파업 학교가 두 개에 불과하지만 내일에는 대전 세밀회초가

0: 진행해 왔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1: 네, 우리 아이들의 식사와 관련된 이런 일인데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만덕센터 대심도 지하도로 구간 중에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집안 침하 현상이 지난 4월에 이어서 또 발생했다죠?
0: 예, 대심도 지하도로는 대심도 통상 지하 40m 이상 깊이에 터널을 뚫어서 건설하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부산시에 따르면 어제 오전 9시께 만덕센텀 대심도 구간인 동래구 내성 지하차도 인근 도로에 집안 침하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산시는 어제 곧바로 길이 60m 2개 차로 730제곱미터에 대해서 긴급 정비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안 침하는 지난달 5일 땅거짐으로 이 대규모 보수공사를 했던 곳에서 추가로 발생한 겁니다.
1: 네.
0: 당시 내성 지하차도에서는 4곳, 수영 강변 지하차도에서는 2곳이 침하했고요. 이튿날 수영 강변 지하차도 반여동 방면에서 땅거짐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집안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만덕센터 대심도 공사 이후 되메우기 공사가 미흡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주간 집안 침하 구간의 지표투과 레이더로 이 탐사를 했지만 지하 공간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당시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산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안전과 관련된 일인데 빨리 좀 조치가 취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용인시가 그 각종 규정을 위반한 지역주택조합 9곳에 대해서 고발과 또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고요?
0: 예, 이번 조치는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용인시 안에 있는 14개 지역 이 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실시한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겁니다. 이 적발된 조합들은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합원 모집 광고 때 필수 안내 문구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1: 네.
0: 또 이들은 정보 공개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받았고요. 용인시는 하반기에도 각 주택조합을 재점검할 계획인데요. 그러면서 모집 신고부터 사용 검사까지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통해서 사업 지연이나 무산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만큼 시민들이 사업 구조와 위험 요소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 소식인데요. 방산업체의 기술 도면을 경쟁업체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군요.
0: 예, 인천지법 형사 7단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방산업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30일 모 방산업체에서 퇴사하면서 주요 영업자산 파일 1017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이 업체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방산물자 생산 연구를 담당했는데요.
1: 네.
0: 이 A씨는 특정 무기체계 개발 사업 협력을 이유로 회사 모 고문으로부터 광학설계 도면 파일을 메일로 넘겨받아서 개인 USB에 몰래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퇴사 직전인 2018년 4월 19일에는 방위사업 입찰에 쓰기 위해 다른 직원이 작성한 사업 제안서 파일들을 빼돌리면서 이름만 이력서 1, 이력서 2 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는 A씨는 퇴사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5월 1일 경쟁업체인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1: 네,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뭐 때가 때인 만큼 선거 관련 예산 소식 준비하셨다고요?
3: 네. 곧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예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1: 좋습니다.
3: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선거관리예산과 각 지자체가 부담하는 선거 관련 경비, 선거 후에 후보자들에게 돌려주는 선거비용 보전까지 때까지 지방선거 한번 치르는데 들어가는 눈에 잘 안 보이는 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1: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0: 지방선거에 일단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1: 네, 오는 6월 3일에 9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데요. 네. 이번 선거로 뽑는 공직자는 모두 4,241명으로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각각 16명, 네. 시장, 군수, 구청장이 227명, 광역의회 의원이 933명, 그다음에 기초의회 의원 3,035명이고요. 네. 재보궐지역 국회의원은 14명입니다. 따라서 투표용지는 지역에 따라 최대 8장이라 됩니다.
0: 참 많네요.
1: 네. 그리고 중앙선관위가 책정한 선거관리 예산을 살펴보면요. 후보에게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비 5,300억 원을 포함해서 네. 약 1조 2,454억 원에 달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1조 훨씬 넘는 거죠.
0: 그러네요.
1: 여기에 각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도 623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뭐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 선거가 또 치러지는구나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1조 2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걸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국민들이 낸 세금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1: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도 투표소 설치 운영과 인력수당 등 지방선거 관리 경비를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거든요.
0: 네.
1: 결국 지방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인 동시에 예산 측면에서는 국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0: 그러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앞서 그 중앙선관위의 선거 비용으로 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도 같아요.
1: 네. 선관위 예산은 선거 관리 비용과 정당에 나눠준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 비용 등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선거 관리 비용은 투표용지, 투표함 등 제작, 사전투표소, 본투표소 운영, 개표소 운영까지, 그다음에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 홍보 시스템 운영 등에 다 들어갑니다.
0: 네.
1: 이처럼 우리나라는 선거관리비용이 관리비용은 물론이고 선거운동 영역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0: 네.
1: 각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에 따라 선거보조금도 배분하고요.
0: 그렇죠.
1: 또 선거법에 따라서 일정 득표율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거 후에 되돌려주고 있는데 이를 선거보전비용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 한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0: 그러네요. 앞서 지자체마다 이제 지방선거의 자체 예산으로 상당한 규모의 이제 비용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쓰이나요?
1: 네.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을 투표소로 내주는 것부터 주말 개방과 청소 안전관리, 공무원 기관지 인력수당까지 그 지역 예산과 행정력이 함께 들어갑니다.
0: 네.
1: 실제로 각 선거 때마다 지자체는 공공시설 개방과 인력 지원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초과 근무 수당, 시설 관리비를 추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 기초의회 의원 수가 많고 선거구가 촘촘한 도시일수록 지자체의 선거 관련 간접 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0: 그렇군요. 지자체는 그렇고 그럼 다시 이제 중앙선관위 선거 예산으로 되돌아와 봅죠. 올해 책정된 선거 예산에 앞서 이제 1조 2천억이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운데 선거 비용 보전비 그리고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 보조금을 합하면 약 6천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게 이제 전체 선거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게 많이 들어가는지 일단 그 선거 비용 보전비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비용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1: 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0: 네.
1: 선거 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법정 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쓴 선거 비용을 유효 투표에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주고요.
0: 네.
1: 10% 이상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절반 정도를 선거 비용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0: 득표율이 중요하네요.
1: 네. 네. 후보자들이 쓴 선거 운동비 가운데 거리 유세를 위해 쓰는 유세 차량과 음향 장비 비용 그리고 현수막과 벽보, 공보물 같은 인쇄비와 홍보비,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 중 일부 등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0: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뭐 종이, 공보물, 홍보 책자 이런 것들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뭐 선거가 끝난 뒤에 산처럼 쌓여있는 그 폐연수막 같은 거는 뭐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런 지적도 좀 있고요.
1: 네,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각 후보가 모든 가구에 두툼한 책자형 공보물을 보내는데
0: 네.
1: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유권자 상당수는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 그대로 버리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폐기물로 막 쌓이고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게 대형 현수막과 유

0: 세차인데요. 짧은 선거 기간 동안 도시 곳곳을 뒤덮은 그 현수막과 시끄러운 유세 차량은 소음과 교통 혼잡만 남기고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일부 정당과 후보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종이, 공보물, 유세차 없는 선거를 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1: 정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1: 그런가 하면 또 낮은 투표율, 이것도 예산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죠.
0: 네. 같은 돈을 들여도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1인당 민주주의 투자 비용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투표와 개표 등 선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투입되는 예산은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출되기 때문이죠.
1: 네.
0: 예를 들어 투표 용지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7장을 받게 되는데요.
1: 네.
0: 국회의원 뭐 재보궐 지역구까지 한 장을 더한 데는 8장을 받게 되고요.
1: 네.
0: 이게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 아, 네.
0: 그만큼 네, 투표율이 낮으면 예산 낭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단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50.9%였거든요.
1: 네.
0: 그러면 약 49%의 혈세가 허투루 쓰인 셈이죠.
1: 50.9%면 겨우 과반인 거잖아요.
0: 네.
1: 심각하네요.
0: 네.
1: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 근데 유독 그럼 뭐 낮았던 건가요?
0: 아 그건 아닙니다.
1: 어허.
0: 지난 2002년에 치른 지방선거 투표율이
1: 네.
0: 40.9%로 가장 낮았고요.
1: 절반도 안 됐네요.
0: 네, 20년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가 말씀드렸듯이 50.9%로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1: 네.
0: 1995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평균 투표율은 50.5%로 늘 낮았거든요.
1: 네.
0: 투표율이 70%대 중후반에 이르는 대통령 선거나 60% 안팎을 기록하는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확연히 저조한 수준이죠.
1: 근데 사실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불리잖아요. 우리 고장에서 일할 일꾼을 직접 뽑는 아주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투표율이 낮은 거죠?
0: 네. 짧은 기간 수많은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광역단체장 정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1: 네.
0: 당선자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효능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아하.
0: 이런 상황은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 선거가 더 심한 편이고요. 즉 가장 우리 생활과 가까운 선거가 가장 덜 주목받는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 예산과 인력은 대선과 총선 수입으로 대거 투입되지만 참여율은 그에 못 미치는 구조거든요.
1: 네.
0: 여기서 지방선거 예산 대비 효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가 의구심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투표율 높이는 거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뭐 선거 예산을 또 낭비하지 않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도 같은데 이건 뭐 유권자들이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선거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0: 네. 저는 디지털 전환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선거 때마다 집 앞으로 배달되는 두꺼운 종이 공보물 받으시죠?
1: 네.
0: 예, 후보자당 보통 8페이지에서 많게는 12페이지짜리 책자인데 이게 기획하고 인쇄하는데 한 부당 1,000원 안팎의 비용이 듭니다.
1: 네.
0: 후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전체 제작비만 약 500억 원. 여기에 전국 2,300만 세대에게 배달되는 순수 우편 발송비만 350억에서 400억 원이 듭니다.
1: 네.
0: 종이 공보물 하나 보내는 데만 해도 총 800억 원에서 1,000억 원이 드는 거죠. 막대한 세금이 쓰이는 셈이죠.
1: 그러네요.
0: 만약 이걸 모바일이나 온라인 공보물로 전환해서 전체 세대의 70에서 80%만 동참해 준다면 매 선거 때마다 무려 600억 정도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다만 뭐 스마트폰이 서툰 어르신이나 시각장애인 같은 디지털 약자들이 선거 정보에서 또 소외돼서는 안 되겠죠.
1: 물론이죠.
0: 뭐 글씨를 큼직하게 키운 뭐 맞춤형 요약 공보물이나 점자 공보물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또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할까요?
0: 선거 유세도 달라져야 합니다.
1: 아, 동의합니다.
0: 네, 시끄러운 확성기 소음이나 과열 경쟁 대신 동네 작은 토론회나 유튜브 생중계 같은 방식을 바꾸는 거죠.
1: 네.
0: 이렇게 하면 돈을 훨씬 적게 들면서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주민들이 바쁘고 관심이 적으면 참여 자체가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참여하면 내 지갑이 열리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투표나 동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주민체육센터나 공공주차장 이용료를 할인해 주거나 지역 골목상권에서 쓰는 상품권을 포인트로 지급하면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네.
0: 무엇보다 지방선거가 소음보다 내용이 들리는 선거, 주민과 얼굴을 맞대는 선거로 한 걸음씩 옮겨왔으면 합니다.
1: 예. 그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예산구조를 손질할 수 있는 지점은 좀 없을까요?
0: 핵심은 어디에 돈을 덜 쓰고 더 쓰게 할 것인가 방향을 바꾸는 건데요. 우선 이제 선거관리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거 임명부 열람, 투표소 안내, 공보물 제공 같은 부분은 모바일 온라인 중심을 전환하고 인쇄 우편 현장의 행정 비용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도록 재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동시에 정당과 후보들에게 지급한 선거 보조금과 선거 비용 보존 기준에도 환경과 디지털 접근성 요소를 반영해서요. 종이 공보물, 현수막, 유세차 같은 고비용, 고환경 부담 수단은 보존 비율을 낮추고 온라인 토론회, 자막 수업 통해 장애인 고령층 접근성 강화 등 정책 정보 제공과 포용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더 잘 보존해 주는 방향으로 정비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두 축을 함께 손보면 예산을 단순히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예산 안에서도 정책 정보와 주민 참여에 더 많이 쓰이도록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뭐 좋은 말씀들 개선 방안들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유권자들은 꼭 투표에 일단 참여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끝으로 오늘 한 줄평 부탁드립니다.
0: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지방선거 소음과 낭비는 줄이고 주민들 목소리와 참여를 키워 우리 동네 민주주의 축제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1: 네. 오르신 말씀입니다.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정답 유언비어였습니다. 오늘 정말 유언비어로 고생한 분들 많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끝곡 나가고 있네요. 오늘 날인 만큼 이 노래 들어야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임을 위한 행진 꼭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애떼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을에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전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대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3: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4: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꺼번에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급식조리는 화상 등 부상 위험도 높고 세척과 청소, 식재료 관리, 배식, 급식실 운영 등 신경 써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지만 학교 급식일은 단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로 환경과 처우도 열악한 편입니다. 정다정 씨는 직접 급식 현장을 경험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일과 삶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급식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밥 짓는 여자들의 작가 정다정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정다정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한 논문도 쓰셨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예. 사실 오늘 점심도 저는 회사 저희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1: 아 그러셨어요?
0: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아 이 돈으로 이 돈으로 이 가성비 좋은 음식을 어디 가서 이렇게 영양 골고루 갖춰진 걸 먹을 수 있을까. 5천 원이거든요. 저희 구내식당이. 5천 원 가지고 사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네.
0: 늘 감사한 마음인데 이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해서 좀 취재하고 연구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1: 이제 제가 원래도 사실은 여성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었고
0: 네.
1: 이제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논문 주제를 이제 막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 동기가 논문 주제를 고민을 하고 있던 저한테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계속 마주해야 하는 대상이니까 좀 사랑하는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0: 네.
1: 아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그런 노동자는 어디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의외로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 급식 노동자로 한 12년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0: 아, 예.
1: 네. 그래서 아, 엄마 학교 급식 노동자인 엄마로 논문 주제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사랑하는 주제하고 사실 딱 어울리는 주제네요.
1: 그쵸.
0: 지금도 혹시 일을 하십니까?
1: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0: 아,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잘 지켜보셨었겠네요.
1: 네네.
0: 뭘 담당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1: 조리 실무사로 들어가셨다가 자격증을 좀 따시고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시고 조리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0: 승진하셨네요.
1: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급식실 내에서는 그게 승진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제 업무가 조금 더 추가됐다. 이런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0: 그래도 급여도 좀 인상이 될 거 아니에요?
1: 급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0: 아, 노력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경력도 쌓았는데.
1: 아마 조리사 자격증 그 수당만 조금 붙을 뿐이지 아.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네.
0: 그럼 어머니한테 많이 들으셨겠어요. 어떤 그 노동 환경이라든가 뭐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실태인지 아마 논문 쓰셨으니까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냥 얼핏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두 달 동안 일도 같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급식실에 막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을 때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0: 네.
1: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여전히 열악한 상태고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급여는 어느 수준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1: 이게 급식 노동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수당이 붙는 체계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했을 때는 20년도 기준으로 19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한 210만 원 정도? 네.
0: 예.
1: 거기에 이제 수당, 뭐 위험 수당이라든지 가족 수당 이런 게 좀 붙어서 좀 차이가 네, 날 거예요.
0: 그러면 사실 많이 받지 못하시네요.
1: 업무에 예. 비해서는 네, 많이 받지는 못하시죠.
0: 그 사실은 집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랑 뭐 급식은 범위가 다르잖아요. 뭐 수백 명 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네. 보통. 그게 밥하는 과정부터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1: 그렇죠. 이게 집에서는 어쨌든 많아봐야 한 4인분, 5인분 정도인데 네. 급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명의 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대량 조리이기 때문에 국 같은 것을 끓이면 이제
0: 거의 이런 무슨 큰 통에 그냥
1: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될 정도의 큰 솥에다가 이제 국을 끓이시죠.
0: 그렇죠.
1: 네. 예. 제가 갔던 곳은 취반기라고 해서 그냥 이제 밥 짓는 기계가 있었어요.
0: 아. 네,
1: 그래서 일반 밥처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취반기도 한 12개 정도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취반기가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마무시하죠.
0: 아, 네. 그러니까 급식실 안에 그 열기 후끈후끈하고 이런 게 말도 못하겠어요.
1: 그렇죠. 그 취방기뿐만 아니라 옆에서는 국을 끓이기 때문에 수증기도 올라오고.
0: 근데 복장은 다 싸매고 계시잖아요.
1: 싸매고 계시죠. 네.
0: 그렇죠. 네. 이게 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 머리는 이제 뭐 위생 때문에 이제 위생모를 쓰시고 안에는 이제 조끼를 입으시고 팔토시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이제
0: 예.
1: 뜨거운 거에 화상을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팔토시를 착용을 하고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이제 고무장갑을 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앞치마를 매시거든요.
0: 네.
1: 앞치마를 매시는데 앞치마가 사실 저희가 일반 집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되게 두꺼운 앞치마.

0: 말을 쓰세요.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두꺼운 앞치마를 쓰고 장화를 신고 업무를 하시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여러 겹 옷을 입고 움직이시다 보면 정말 몸 안에서 땀이 줄줄 날 때도 있었어요. 네.
1: 어머니 그런 거 보셨겠어요? 진짜 땀띠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0: 땀띠도 나고 너무 더우신 경우에는 열사병도 오셨다고 들었었거든요.
1: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사방이 뭐 뜨거운 거 칼 해서 위험 요소가 진짜 많지 않아요?
0: 너무 위험한 게 이게 물 어쨌든 계속 물로 이제 세척하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항상 물기가 흥건하고 또 칼이나 이런 걸 항상 다루시기 때문에 날카로운데 베인다던가 찌인다던가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화상을 입는 거는 되게 좀 일상적으로 입으세요. 그래서 보면 급식 노동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뭐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그 기름이나 이런 걸 튀어서 화상 자국이 있으신 거거든요.
1: 아, 그게 어떻게 미세하게 튀어서 그렇게 자국이 나는 건가요?
0: 이렇게 기름 같은 게 이제 한 방울씩 뭘 넣으면 튀어 오르면 그게 이제 볼이나 얼굴에 닿기도 하고 해서 예, 그런 화상 자국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산재로 인정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죠.
1: 그렇겠네요. 거기다 이 단체 급식 같은 경우는 위생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0: 맞습니다.
1: 가끔 또 뉴스 같은 데 한 번씩 나옵니다.
0: 네네.
1: 거기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0: 제가 처음에 이제 급식 노동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가서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음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청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소독고에 있는 항상 옷은 다 소독해서 입으시고 그다음에 앞치마도 사실은 전처리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다듬는 걸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전처리 때 입는 앞치마 다르고 고무장갑 다르고 또 조리할 때 입는 앞치마랑 그 고무장갑 다르고 배식할 때 또 다르고 이렇게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옷도 갈아입으시고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세요.
1: 예. 네. 아,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0: 그렇죠. 네.
1: 그 식기도 엄청나게 나오니까 식판이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뭐 세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기계를 돌리기는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0: 네네. 예. 기계를 돌리기는 해요. 근데 식판도 이제 세척 작업이 기계가 있기는 한데 기계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식판이 이제 모이면 그거를 불려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밥풀이라든지 음식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애벌 세척을 또 한 장 한 장 다 하세요.
1: 네.
0: 근데 이게 식판이 적어도 한 500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1: 예.
0: 네. 그래서 그 애벌 세척을 하나씩 다 하시고 기계에 이제 하나씩 다 꼽는데 그 기계가 해주는 건 린스 작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비눗물 넣고 세척하고 말려주는 것까지만 해주는 거라 그 전 앞뒤 과정은 다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사람 손이 들어가네요.
0: 네네.
1: 중간에 어떻게 휴게를 할 만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마련이 돼 있는지요?
0: 제가 일했던 공간은 휴게실이 사실은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1: 네.
0: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샤워실도 따로 있었는데 근데 휴게 공간이 있어도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1: 아.
0: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업무 마치는 게 4시까지니까 그때 동안 쭉 관찰을 했었는데 정말 한시도 쉴 수가 없었고 점심을 드셔도 10분 만에 후다닥 드시는 거예요.
1: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0: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아이들을 배식을 해야 되니까
1: 예.
0: 밥도 정말 빨리 드시고 이제 바로 배식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1: 그러네요. 또 배식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0: 보통 일이 아니에요.
1: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 학교 급식 단가는 그만큼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0: 네네.
1: 여기에서 오는 이런 그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이제 급식 단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000원,
1: 4,000원. 네,
0: 고등학생 5,000원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분들도 오셔서 점심시간에 오셔서 함께 막 식사도 하시면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것도
1: 그렇게 돌아가면서
0: 있으세요?
1: 학부모님들이 가서 먹어야 돼요. 저도 네.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0: 네, 네. 예. 그런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1: 가서 이제 배식 도와주면서 같이 먹어보는 거죠.
0: 네, 네, 예. 네. 그런 것도 하시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급식 단가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급식 노동자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국 K급식이 되게 명품 급식처럼 해외에 소개되고 하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명품 급식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먼저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해요.
1: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 급식 단가 인상으로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급식 노동자들 중에 아까 뭐 이런 크고 작은 화상이나 다치는 거 말고도 산재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던데 폐암 같은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요?
0: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죠. 그 저희가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발암 물질인데 튀기거나 볶거나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노동자 폐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폐암 발생률이 좀 높고 지금까지 한 180분 정도가 폐암 산재 인정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노동이에요. 급식 노동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이 되어서 네. 네, 환경이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올해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던데 어떤 네네. 점이 좀 바뀌었어요?
0: 올해 초에 1월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게 국회 본회의를 학교 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의 어쨌든 학교 급식 노동자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명시화되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급식 노동자는 학교 급식 종사자는 학교 급식 조리사와 조리 실무사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좀 나라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다는 게 좀 네, 눈에 띄는 거고 또 이제 가장 급식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수 인원이라는 건데요. 네. 식수 인원이 이제 급식 노동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인원을 담당하느냐 예, 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노동자 한 명당 120명에서 150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1: 많죠. 네. 한 명이 100명 넘게 밥을 책임진다는 게.
0: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라에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를 해서 정하겠다라는 네. 법적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 거고 아마 내년까지 실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이제 얼마나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정해 가야 되는 네. 시점인 것 같아요.
1: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이제 직접 급식 일도 해보시고,
0: 네네.
1: 그리고 그 학교 급식 노동하시는 분들과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예,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하셨는지요?
0: 이게 저도 인터뷰를 하다가 좀 신기했던 부분이 다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여성이었고 또 자녀가 있으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이런 여성들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표본이 잡혔을까. 급식 노동에는 왜 이렇게 중장년의 여성들이 많을까. 중장년 유자녀 여성들이 많을까. 네. 네, 고민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네. 원인이 나왔어요?
0: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원문을 쓸 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 급식이 본격적으로 한 1950년대부터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90년대에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네. 그 활성화된 배경을 좀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좀 높이려고

0: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려면 여성들의 가진 짐, 예를 들어서 도시락 싸기, 자녀들의 학교 도시락 싸기를 우리가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학교 급식이 확대가 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분들도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당시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학교 급식이 기혼의 유자녀 여성들한테 되게 적합한 직종이다라고 소개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 봤더니 이제 8시부터 4시까지 근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그 시간에 본인은 일을 하시고 또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서 본인도 퇴근해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네, 되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기혼 여성의 일자리처럼 이렇게 되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0: 네, 그때의 아마 신문 기사에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다 이렇게 소개가 좀 되었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0: 인터뷰는 제가 16분 했습니다. 네.
1: 그럼 뭐 급식에 관한 얘기만 하나요? 인생에 관한 얘기도 같이 나누시나요? 어떻습니까?
0: 이게 근데 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예. 어떻게 급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일 경험은 어떤 일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급식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다 나오기 예.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1: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고충이나 만족도 이런 건 만나보신 분들은 어땠어요?
0: 고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급식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게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는 일이라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1: 그러니까 주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일이고 또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충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고, 또 어쨌든 퇴근하고 다시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충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1: 네,
0: 네. 네.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되게 지치고 다치고 이런 면도 있지만 급식 노동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1: 네.
0: 네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1: 예.
0: 네 자부심도 있으셨고 또 학생들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일에 의미 부여를 본인 스스로들 하시면서
1: 네.
0: 네,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급식하시는 분들은
0: 네네.
1: 어떻습니까?
0: 보람 있었던 경험을 제가 이제 많이 여쭤봤었는데, 보람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작게는 밥을 받아갈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는 경우, 잘 먹었습니다라고 네. 해줄 때도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가 3학년이 이제 되는 커가는 모습을 또 보신다는 거예요.
1: 그것도 또 내 자식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뿌듯함이 있군요.
0: 네네. 예. 그런 데서 이제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 내가 먹인 밥을 먹고 성장을 했다. 이런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이 대량 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음식점이나 집에서 하는 요리와는 다르게 본인들만 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1: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0: 조리법도 사실은 다르고요.
1: 아.
0: 그리고 이 급식 노동이라는 게 어디에 이렇게 책으로 기술이 막 적혀져 있어서 이걸 뭐 보고 읽고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아. 네,
0: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몸으로 겪으시면서 축적되어 온 숙련 기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휘할 때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1: 네네.
0: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급식이 이제 맛에 되게 이게 급식이 뭐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서만 요리를 할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염도 측정을 항상 하세요.
1: 아.
0: 그래서 이 일정량의 염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 염도를
1: 네.
0: 측정하시고 그 염도를 측정하시는 기계가 있는데 베테랑 분들은 보시면 이거를 그냥

0: 안만 봐도 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염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뭐 7 정도 나와 그러면 딱 찍어보면 7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숙련들이 몸에 자체적으로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휘할 때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1: 어떻게 보면 사실 급식이 건강식이에요.
0: 네네.
1: 뭐 영양소라든가 뭐 칼로리라든가 지금 염분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균형 잡힌 식단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엄마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0: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래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혼자도 많이 울기도 했고.
1: 사실 엄마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셨고 또 궁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엄마 급식실에서 일을 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0: 저희 어머니가 10년 조금 전에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네. 때 이제 급식 업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엄마가 어디서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저조차도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의 직업을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서 이번에 책을 쓸 때는 조금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네.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그 차별적인 시선이 있고 특히 급식 노동자 네. 에 대한 어떤 그 노동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실 저도 스스로 내면화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조금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급식 노동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식 노동 한창 하시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네.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1: 예. 네.
0: 그래서 왜 화를 내지? 봤는데 어떤 이제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한창 급식 파업을 할 때였어요. 제 기억에 파업을 하다가 그 파업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분이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밥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이제 비하 발언을 했었고 네. 어머니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동네에서 밥한 여자들은 아니잖아. 아줌마들은 아니잖아. 라면서 이제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분명히 전문적인 일이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전문적인 직업인데 동네에서 밥한다라는 아마 그 의원이 나중에 사과도 하고 제가
0: 맞아요.
1: 그런 걸로
0: 네.
1: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예.
0: 그래서, 네.
1: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또 있었고 이제 성숙한 딸이 또 엄마의 또 이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또 취재하니까 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그걸 책도 냈잖아요.
0: 네네. 네.
1: 밥 짓는 여자들. 그러니까 밥하는 여자가 아니라 밥 짓는 여자예요. 여기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예.
0: 처음에 저희 그 밥하는 여자들이라고 저희 그 편집자님이 처음 책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1: 네.
0: 네. 그런데 딱 그걸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 밥하는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직관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이 되게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서 그 노동자분들이 그래 나 밥하는 여자야 라고 대응하는 목소리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1: 네.
0: 아 그럼 밥하는 여자들도 괜찮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 급식 노동자분들이 밥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밥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안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제목에 담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밥 짓는으로 해서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아야겠다
1: 네.
0: 해서 밥 짓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끝으로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급식 노동자분들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급식 조리사, 조리사님 아니면 실무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조리사님, 실무사님.
0: 네.
1: 예.
0: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정말 그냥 아줌마 이렇게 불렀다면 최근에는 아줌마보다 여사님
1: 네.
0: 아니면 이모님, 예,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옛날에 그 아줌마보다는 이제 존중의 의미를 담은
1: 따뜻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조금 다시

0: 생각을 해보면 이 노동자로 오셨는데 이분들을 여성 아니면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네. 노동자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1: 당당하게 직업인으로 인정을 해야죠. 우리 사회도 네. 더 이상 네. 그냥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일하고 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급식 노동의 가치를 분석한 정다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현재 서울 기온이 29.3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상권의 기온은 상당히 높이 올라서 오늘 경주의 기온 전 시간과 현재 똑같이 35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구와 청송, 의성, 구미가 34도까지 올라 전 시간보다 조금 더 기온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경상권의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대부분 오늘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더운 날씨인데 내일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1도에서 3도 정도 떨어지고 겠지만 내일까지 대부분 덥겠고 경상권은 내일도 다른 지역보다 더 뜨거운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비가 이어지면서 이 때이른 더위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특보라는 깨끗하게 비어 있는데요. 자외선 지수는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매우 높은 단계를 유지하는 곳이 많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단계, 전남과 경북은 매우 나쁨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오존 농도가 높아서 호흡기 좋지 않은 오존 농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대기질은 내일까지 깨끗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고 서울은 27도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밤부터 흐려지면서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비가 오고 기온도 꺾이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9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 최고와 최저 변동폭이 500포인트에 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2.86포인트 상승한 7516.04에 코스닥은 18.73포인트 밀린 1111.09에 마감됐습니다. 주말 미국 증시 약세 보였고 국내 증시 극심한 변동성 보인 하루였습니다. 350포인트 넘게 밀렸던 지수가 140포인트 넘게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3조 6천억 원 가까이 동반 매수했지만 외국인은 3조 6천억 원 넘게 순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 반전하는 등 반도체 및 전기전자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화생명과 현대해상 등 보험주, 가온전선과 LS, OCI홀딩스와 하나솔루션, 신영증권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유통주, 로봇 관련주와 석유가스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스페이스X 관련주 강세를 주성 엔지니어링과 SAMT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98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금융당국이 증권사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전체 증권사로 확대 적용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오늘 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 발행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 규제를 49개 전체 증권사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 글로벌 로지스, 한진, 로젠 5개 택배업체들이 대리점들의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5개 택배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 7,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택배업체들은 안전사고와 물품 훼손, 분실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임금 협상 중재를 위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두 번째 사후조정회의가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전망입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오늘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을 내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회의는 저녁 7시까지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하철역 스크린도어를 홀로 고치다 숨진 고위역 김군 사망 10주기를 앞둔 오늘 노동단체들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며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특별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특별현장점검단을 꾸리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착수했던 감사는 보고 지연의 책임 파악을 위한 차원이어서 이번 점검과 구분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2차 지급 대상자는 소득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입니다. 지급 금액은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 원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내일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33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K푸드 인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한유 열풍으로 올해 1분기 K푸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나면서 국내 주요 식품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덩달아 개선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곡물값에 나프타 공급 차질로 포장재 가격까지 올라가자 2분기부터는 식품 기업들에게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K푸드 인기가 계속 이어질지, 원자재 부담이 커진 식품 산업들의 올해 전망은 어떨지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먼저 오늘 증시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2: 예, 오늘 오전장에 아마 많은 분들이 큰일 났다 싶은 생각들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5%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0: 개인과 기관이 또 비슷한 물량을 받아내면서 오늘 네. 시장이 그래도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면서 마감이 좀 됐는데 지난주 급락세, 지난주 금요일 급락세에서는 일단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1: 네. 근데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있네요.
0: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리밸런싱 얘기를 나오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국채금리 급등하면서 뉴욕시장 급락하고 우리 시장도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는 단순히 리밸런싱이 원인이다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이제 꺼림칙한 부분이 좀 커졌다 봐야 되는데 오늘 사실은 장 초반에 코스피가 5%까지 가까이 급락을 할 때 또 하나의 이유가 네. 미국은 아니지만 일본 국채 10년물이 2.8%를 넘었던 게 사실은 좀 컸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시장 부담이 커졌던 상황에서 이번 주 들어서 일본이 계속해서 금리 상승세가 유지가 되니까 네. 아 이거 국채금리 문제가 계속해서 상세 문제가 계속해서 시장에 좀 압박률이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 외국인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
1: 네.
0: 그다음에 오늘 뉴욕 선물도 오전장 초반부터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그다음에 오늘 환율도 1500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한국 주식을 사기에는 많이 오른 데다가 여전히 부담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
0: 오늘 상승한 종목이 하락한 종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싸했다. 오늘 오른 섹터들도 결국은 뭐 반도체 또 반도체 소부장 우주항공 보험 정도 섹터가 몇 개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보험이 오른 거는 이제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정도였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 상장이 다음 달에 뭐 확정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뭐 그 기대감이었고 나머지는 사실은 뭐 오늘 자동차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4% 넘게 급락을 했고 등등등 하여간 지난주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지는 모습은 뭐 확연히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지금 시장의 관심이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는데
0: 네.
1: 지금 노조 파업을 나흘 앞두고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이 좀 많이 올랐다면서요.
0: 사실은 초반에는 5% 가까이 4% 넘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이제 맥을 같이 하는 상황이었던 게 그렇게 가다가 주가가 오늘 오전장 중반부터 반등을 했던 내용들이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좀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오늘 10시에 이제 3차 협상 들어간다는 건 이미 예고가 된 바였고요.
1: 예.
0: 30분 정도 앞두고 9시 반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압축을 하면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돼야 하고 또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해석을 하기를 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의 얘기가 어제 이제 그 총리의 담화까지 연결이 돼서 결국 대통령도 어제 담화에 또 힘을 보태서 파업을 하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해석이 되면서
1: 네.
0: 아, 이렇게 되면 정부가 확실하게 조정권 발동하겠구나 이런 해석이 좀 나왔고 여기에 사실 쐐기를 박은 거는 10시 한 40분쯤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측에서 제기했던 이 삼성노조의 위법쟁이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을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뭐 내용이 긴데요.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파업을 할 거면 공장 돌아가는 거 평소대로 해두고 파업해. 사실상 파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1: 네.
0: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조 측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는 파업을 할 거야라고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오늘 후반부에 코스피의 낙폭, 코스피의 상승폭을 좀 많이 줄였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좀 중앙노사위원회 즉 중노위 중재로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막판 타결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아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은퇴 후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된다고요?
0: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이제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 이제 수급을 받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 아직도 젊지 않습니까? 20대 초반이라 해봤자.
1: 예.
0: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연금이 깎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됐었고 심지어 OECD에서도 그건 좀 문제 있어라고 지적을 받을 정도였는데
1: 네.
0: 그 기준값이 그러니까 노령연금이 깎이는 기준값을 A값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A값이 얼마였냐면 올해 기준으로 319만 원입니다.
1: 네.
0: 쉽게 얘기하면 320만 원 이상 내가 연금을 받는 상태에서 소득이 생기면 내 연금이 최대 반이 깎이는 겁니다. 노령연금이. 그런데 이거를 이 기준값을 이제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520만 원 이상의 그 소득이 있지 않으면 519만 원까지는 내가 연금이 안 깎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0: 그만큼 이제 5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고요. 2024년에만 이 이유로 13만 7천 명이 노령연금의 최대 절반인 15만 원이 깎였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요. 이게 이제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연금이 깎이니까 이건 뭐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비판도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1: 네.
0: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올 1월부터 이미 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준다라는 거고요.
1: 아, 그렇군요.
0: 심지어 작년에 냈던 분들도 그게 작년에는 그 A값이 309만 원이었거든요. 309만 원 밑으로 이제 소득을 벌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 환급을 다 전체를 다 해주기로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는 적어도 519만 원까지는 원없이 버시면서 하셔도 연금은 한 푼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 이게 되게 큰 변화 같네요.
0: 그럼요.
1: 그 원래 A값이라는 게 전체 평균의 임금값을
0: 그렇죠.
1: 의미하는 건데
0: 그렇죠. 네.
1: 그 금액을 넘어버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연금소득액을 수령받는 데 있어서 일종의 불이익이 있었던
0: 그렇습니다.
1: 건데
0: 네.
1: 그 기준금액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0: 네.
1: 웬만한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에 큰 불이익이 없다 이렇게 이해가 되네요.
0: 그렇습니다.
1: 여름휴가로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 지난 이달 초였나요? 국제 그 항공료의 유류할증료라는 게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서 거의 유류할증료 국제선 좀 장기로선 같은 경우 거의 두 배가 된다.
1: 네, 엄청 올랐었죠.
0: 그 말씀을 네.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그래도 다행히 한 달 만에 조금 깎였습니다. 좀 내려갈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닌데 어쨌든 네. 조금 깎이게 됐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그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이 전달 대비해서 20%가 이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얼마나 깎이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일본이나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기존에 15만 원 정도 내던 게 이제 12만 원 정도로 한 3만 원 정도 이게 이제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장거리 노선 미주 노선 같은 경우죠. 112만 원 정도 내던 게 90만 원으로 한 30만 원 조금 넘게 좀 절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항공권을 구매할 때 이 유류할증료의 절감 혜택을 잘 받으시려면
1: 네.
0: 비행기를 탑승하는 날 기준이 아니라 표를 사는 날 결제 기준으로 유류할증료가 적용이 되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6월 1일에 발권을 해야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됩니다. 6월 1일부터. 그래서 뭐 6월 1일 날 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6월 1일 날 결제를 해야 유류할증료 혜택을 그 절감 혜택을 받는다는 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지 이 혜택을 고스란히 받으시면서.
1: 예약은 하더라도 결제는 6월 1일 이후에 해야 된다.
0: 예. 그래서 사실은 여행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1: 네.
0: 6월 1일 날 발권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 간단한 결론이군요.
0: 예.
1: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여러분 혹시 SNS를 보다가 지금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경제뉴스나 투자 커뮤니티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 바로 포모입니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소외되는 것에 대한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만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인 거죠. 예를 들어 주변에서 누구는 주식으로 아파트 샀다더라, 비트코인 지금 안 사면 바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 원래는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지금이라도 영끌해서 들어가야 하나? 이런 마음에 휩싸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까지 믿게 되고 결국 이미 가격이 한껏 오른 시점에 무리하게 위험한 투자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는 포모를 경계하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시세창만 들여다보거나 SNS 수익글에 과몰입하는 습관은 포모를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방향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정보를 살피고 나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포모를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포모,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올해 1분기 식품 수출 지표를 본 결과 글로벌 시장에서 라면 인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K스낵까지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수출 실적과는 달리 주요 식품 기업들의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죠. 여기에 길어지는 이란 전쟁이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K푸드 인기 계속 이어질지 살펴보고 식품산업 전망에 대해서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지난해 뭐 K한류 열풍이 엄청났었는데 그 K푸드 관련해서도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지금 K푸드가 실제로 뭐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지 수출 데이터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지난해 이제 100억 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연간으로. 네,
1: 처음 돌파한 건가요?
2: 맞습니다.
1: 와우. 예,
2: 그리고 올해 지금 1분기 누계로 25억 불 예, 넘어가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일단 올해도 성장은 하고 있는데 네. 성장률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한 3%
1: 그렇군요.
2: 정도. 아무래도 좀 베이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도 좀 100억 불 이상 달성하면서
1: 네.
2: 지난해 대비 더 높은 레벨을 볼 것 같은데 성장세는 이어가지만 성장률이 조금 떨어진 게
1: 아.
2: 예, 최근에 주가상으로 어쨌든 델타 값이 중요하잖아요. 예,
1: 네.
2: 이 변화가 주가랑 조금 맞물리는 부분도 있겠다 생각을
1: 네.
2: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작년에 그러면 조금 높았다가 올해 상승률이 약간 둔화되는
2: 거는
1: 어떤
2: 거죠.
1: 이유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2: 일단 좀 베이스 이펙트가 있고요. 지난해
1: 네.
2: 같은 경우는 지역 확대가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1: 뭐.
2: 유럽에서 이제 동남아에서 이런 국가별로 국가 수가 늘다 보니까
1: 네.
2: 아무래도 신규 국가 들어가는 효과들이 더 증가율을 좀 높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SN상 트렌드도 좀 더 올해보다는 작년에 이슈가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1: 네. 네.
2: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그렇으면 높았다라면 올해는 아직 뭐 새로운 제품이 지금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게 조금 적다 보니까 지금은
1: 네. 네.
2: 그게 그로스를 조금 낮춘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 와 근데 수출 얘기하시는데 SNS 트렌드를 또 얘기하셔가지고
2: 네.
1: 요즘에 수출을 보는 데는 SNS 트렌드까지 봐야 되는 그런 시대인가 보네요.
2: 좀 어렵죠. 이게 애널리스트로서
1: 네.
2: 그 음식료 기업들 얘기하는데 SNS 트렌드를 보면서 식품이 잘 될까 얘기하기가 조금 민망한 측면도 있습니다. 너무 정성적인 부분이라서.
1: 네.
2: 근데 제가 그 지난해 보고 작성을 하면서 삼양식품의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봤거든요.
1: 네.
2: 어떤 부분으로 성공을 했을까 보게 되면 우리가 초창기 음식료 기업들이 성공할 때는 매대 경쟁력이 중요했습니다.
1: 매대 경쟁력.
2: 예, 많은 매대를 확보하고
1: 아.
2: 실제로 예전에는 매대에서 그 여사님들끼리 막 커터칼로 싸우기도 했어요. 매대 확보를
1: 그렇습니까?
2: 위해서.
1: 아, 정말요?
2: 예, 난투도 있었고요.
1: 네.
2: 예. 그 이후에는 TV 광고가 중요했습니다.
1: 아,
2: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고
1: 네.
2: 이 당시에는 이제 주요 브랜드들이 많이 선점을 했죠. 뭐 롯데,
1: 네.
2: CJ, 오리온, 농심 등등.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은 건 온라인 시장의 성장입니다.
1: 아.
2: 쿠팡과 마켓컬리, 헬로네이처와 네. 같은 이 온라인 플랫폼들이 커지니까 이때는 중소 브랜드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생겼어요.
1: 아,
2: 구매
1: 그렇구나.
2: 후기가 생기다 보니까
1: 네.
2: 예전 같으면 대형마트에 있으면은 선택을 받지 못했던 브랜드들이
1: 네.
2: 온라인 상에서는 판매가 좋게 되는 거죠.
1: 아.
2: 네, 구매 후기가 쌓여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구매하는 거고 또 플랫폼을 믿고 구매하는 거죠.
1: 네.
2: 예, 쿠팡이나 마켓컬리가 약간 신용 보강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근데 마지막 단계로 이제 해외로 가고 있는데
1: 네.
2: 해외는 뭘까? 물론 이 제품적인 부분들, 유통, 마케팅, 가격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1: 네.
2: 거고요. 결국 불닭볶음면 인기를 끈 거는 이 새로운 제품을 소비자한테 먹어보게 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글로벌은
1: 네.
2: 더 심각하죠 그게.
1: 네.
2: 근데 이거를 친구가 먹기 때문에 먹게 하는 결국 SNS 마케팅이 뚫어낸 거죠 사실.
1: 아.
2: 네. 그래서 불닭볶음면 하나 사게 되면
1: 네.
2: 단순히 라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SNS 콘텐츠를 구매하는 겁니다. 나도 틱톡에 동영상 올릴 수 있고 유튜브에 콘텐츠 올릴 수 있고 또는 친구한테 위챗으로 메시지 보낼 수 있고
1: 네.
2: 그런 제품이 됐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퍼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1: 네. 네.
2: 그리고 실제로는 뭐 카디비 같은 이제 해외 인플루언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촬영하면서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글로벌로 가는 데 있어서 식품 자체로도 좀 콘텐츠 역량이 있어야 빠르게 퍼질 수 있고 수출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 아.
2: 그래서 말씀드린 콘텐츠, SNS를 말씀드린 겁니다.
1: 네. 네. 그 저희가 수출 얘기하면서 이런 트렌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2: 네.
1: 올해 수출도 뭐 100억 불 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 네.
1: 그 수출에서 어떤 항목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2: 네. 뭐 많이 뉴스로 들으셨겠지만 일단 라면류가 예, 이제 빠르게 성장해서 1등을 하고 있고요.
1: 라면이 비중 1등입니까?
2: 네, 네. 그리고 이제 김과 이제 참치캔 같은 제품들 또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식품으로 보진 않지만 담배 쪽, 관련 쪽도 예, 비중이 꽤 높은 상황이고요. 네. 올해 시장에서 주목하는 제품들은 여전히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한 네. 라면 제품들 그리고 이제 CJ나 또 동원, 오리온도 이제 홀딩스를 통해서 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김 수출,
3: 김
2: 그리고 동원 산업도 이제 동원 F&B, 동원 산업 두 회사가 합병을 했습니다.
3: 네.
2: 그래서 이제 글로벌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 동원 산업은 참치 어업을 하는 게 메인이었고요.
3: 네.
2: 동원 F&B는 아시다시피 이제 B2C 식품 브랜드를 많이 영위했었거든요. 동원 참치나 양반김 같은 제품들. 그래서 동원 쪽도 참치 쪽으로 특히 최근은 뭐 미국 쪽에서 고추 참치가 인기가 있다고 해요.
3: 예. 아 그래요?
2: 예, 매운맛에. 그래서 그 제품으로 많이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KTNG도 우리가 뭐 식품 기업으로 보진 않지만 시장에서는 네. 아, 그 일반 투자분들은 이제 섹터 분류상은 이제 식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호 식품이라서 KTNG도 올해 1분기에 담배 수출이 25% 늘었습니다.
3: 아 담배도 예. 수출이 많이 늘었네요.
2: 네, 많이 늘어서 담배 쪽도 수출의 효자 품목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3: 아
2: 네.
3: 그러면은 음식료 기업은 사실 그 기업들 이름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하잖아요.
2: 네.
3: 왜냐하면 소매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2: 네.
3: 그러면은 올해 1분기 수출도 어쨌든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저가 높진 하지만 좋다는 건데 1분기 네. 그러면 기업들도 실적들이 전체적으로는 괜찮았습니까?
2: 1분기가 조금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3: 아.
2: 앞서 말씀드린 이제 KTNG는 양호했습니다.
3: 네.
2: 담배 수출이 25%
3: 담배 수출 넘었고. 많이 늘어났으니까 양호했겠네요.
2: 예, 많이 늘어났고 삼양식품도 예상보다 조금 높은 한 10% 정도 상회하는 컨센
3: 네.
2: 대비 호실적을 보여줬고요. 이어서 농심도 비슷한 수준으로 컨센을 좀 비트했고요.
3: 네.
2: 다만 이제 조금 무게가 있는 제일제당은 좀 부진했고요.
3: 아.
2: 오리온은 또 잘 나왔고
3: 네.
2: 주류 기업은 또 안 좋았고
3: 네.
2: 좀 섞여 있습니다.
3: 네. 그 굉장히 뭐 들쑥날쑥한데 그러면 네. 우리가 저희가 점검할 때는 뭐 하나씩 봐야지 돼요?
2: 네. 그러니까 식품 섹터를 보실 때는
3: 네.
2: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좀 보다 보면은 담배 기업 다르고요.
3: 네.
2: 라면 기업 다르고 음료 주류 제과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3: 네.
2: 우리 스몰캡 얘기하잖아요.
3: 네.
2: 사실 저는 섹터 담당자지만 사람이 먹는 제품 만든 기업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에요. 사실 이게.
3: 네.
2: 그래서 좀 기업이 하나의 섹터고요.
3: 네.
2: 기업마다 다 변수가 다르고 사실 뭐 수출이 지금 좋다라고 하지만
3: 네.
2: 라면이 많이 주도했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3: 네.
2: 그래서 기업별로 온도차가 좀 심한 게 음식 섹터의 좀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그러면 기업별로 좀 뜯어봐야지 됩니까? 아니면 음식 종류별로 좀 뜯어봐야지 됩니까?
2: 대표 카테고리 뜯어보다 보면
3: 네.
2: 대표 기업들이 나오기 때문에
3: 아.
2: 예,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네. 그럼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라면이 비중이 제일 많다고 하니까 라면부터 네. 짚어볼까요?
2: 알겠습니다. 라면부터 짚어보시죠. 그래서 라면 쪽은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숫자가 1분기에 시장의 기대치를 좀 넘어섰던 이유는
3: 네.
2: 지난해 조금 우려했던 재고 이슈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중국은 광군제를 앞두고 좀 물량 많이 내보냈었는데 광군제 때 판매가 좀 부진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이 춘절 때 판매가 좀 좋아지면서 재고 소진이 끝났고 다시 수출이 재개되고 있는 게
3: 네.
2: 최근에 3월부터 라면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게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수출이 회복되고 있고요.
3: 네.
2: 그리고 이제 미국은 1분기 때는 오히려 재고가 좀 부족했던 게
3: 네.
2: 해소가 되면서 다시 2분기부터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아.
2: 그래서 미국 쪽도 불닭을 중심으로 해서
3: 네.
2: 또 불닭에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들 플레이버들 추가되면서 올라오는 단계고 유럽하고 동남아 쪽도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3: 네.
2: 삼양식품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것 같고요.
3: 네.
2: 내년도에는 중국 공장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3: 아.
2: 지금은 수출을 대부분 국내 공장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 네.
2: 내년도 상반기에는 중국의 신공장이 오픈이 되면서
3: 예.
2: 지금보다 캐파가 한 20에서 30%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모멘텀을 가지고서 하반기에 좀 더 숫자가 기대되는 네. 상황입니다.
3: 근데 방금 답변은 굉장히 프로 펀드 메이저에게 하는

0: 아, 그럼 좀 더 쉽게.
1: 네, 맞습니다. 저는 음식료 산업을 이렇게 깊게 아직 본 상황은 아니니까 또 네. 청취자분들도 그런 엄청난 뭐 뎁스라기보다는 좀 넓게 길게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라면이 어쨌든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라면 산업들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떤 경로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3회만 방금 말씀을 하신 거고요. 사실은 저는 작년에 그 K-POP 데모헌터스 열풍이 신라면과 함께 왔기 때문에 그 신라면이 어떻게 되는지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네. 신라면 쪽에서는 뭐 큰 어떤 변화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0: 이게 생각보다 신라면이 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투움바가 나왔을 때 관심이 많았어요.
1: 이거는 신라면 투움바?
0: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 투자자나 또는 이제 기관에서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투움바가 네. 잘 될 것 같냐고.
1: 아, 네, 네. 저도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네, 네. 신라면 투움바 잘 될 것 같냐는 질문을 네. 주셨는데 많이 받았었고 저는 그때 조금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했었어요.
1: 그럼 왜 그런 거예요?
0: 왜냐하면 반쪽짜리 성공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불닭볶음면이 이제 인기를 끈 이유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볶음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스타랑 비슷하기 때문에.
1: 아, 예. 네. 투움바는 그러면 파스타가 아니어서.
0: 아니, 그래서 네. 반쪽은 성공한 겁니다. 아, 제형이나 그렇군요. 맛은 잘 따라했어요. 예. 예. 예. 근데 뭐가 좀 부족했냐면 예. 까르보 불닭보다 좀 더 부드러운 맛으로 시장을 노린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된 거예요. 아. 덜 자극적인.
1: 덜 자극적이군요. 네,
0: 더 자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SNS에 퍼지고 먹방 유튜브도 찍게 되고 콘텐츠가 만들어질 텐데
1: 더 맺거나 짜거나 해야 되는데
0: 네, 컨셉은 잘 따라했는데 덜 자극적인 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예. 그만큼 뭔가 이슈가 못 했던 거죠. 시장에서.
1: 네,
0: 그래서 까르보 그 투움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되게 공격적으로 출시했는데
1: 예.
0: 이게 한 6개월이 지나도 성과가 없자 지금은 유럽이나 일본 쪽으로 가고 있는데 네. 금액 자체가 아직 크지 않아 가지고 이게 불닭처럼 막 글로벌 대박 제품이 되겠다 기대감은 아직 조금 적고요.
1: 네. 예.
0: 그리고 또 뭐 차이점을 본다라면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뜨거운 국물에 뭘 말아 먹는 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1: 네.
0: 대부분 좀 볶아 먹거나 그 재료 자체를 요리해 먹는 게 좀 많거든요.
1: 네.
0: 서양인들이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불닭볶음면 성공을 했는데 말씀하신 불닭이 잘 된 이유는
1: 네.
0: 이게 사람들이 라면을 살 때 가성비를 막 깊게 따지는 않을 텐데
1: 네.
0: 불닭이 너무 좋은 건 이거 네. 하나 사면요 식사도 될 수 있고 SNS에 컨텐츠 올릴 수 있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예요.
1: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네요. 네.
0: 좀 어렵게 말하면 밸류에이션이 되게 싼 거죠. 라면이. 우리 라면에 네. 밸류에이션 다 하진 않겠지만
1: 예.
0: 밸류에이션 되게 싼 제품인 거예요. 라면은.
1: 네. 네.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 네. 네. 그런 느낌이군요.
0: 일거양득이고. 그리고 이 자체로 그 밈화되고 챌린지화되면서
1: 예.
0: 인기를 끈 거죠. 그리고 캐대원 쪽도 말씀하셨으니까 덧붙여 네. 말씀드리면은 캐대원 마케팅 됐을 때 주가가 상한가 갔어요. 발표했을 때.
1: 그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0: 왜냐하면 캐대원이 터지고 나서 캐대원 관련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1: 네.
0: 네. 그러니까 그게 농심으로 쏠려가지고 상한가 갔는데
1: 네.
0: 금방 토해냈거든요.
1: 아.
0: 이 부분은 저도 뭐 그 당시에 바로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1: 예.
0: 조금 후행적으로 봤을 때 마케팅적으로 좀 약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는
1: 네.
0: 저희 이제 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캐대원 2는 언제 나와 그러면
1: 네.
0: 한 4년 뒤에 나올 거 이러면 되게 실망합니다.
1: 네,
0: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캐대원은 네. 뭐냐면 디즈니 만화 같은 거예요.
1: 예.
0: 이게 그 한창 인기를 끌 때는 반짝하다가 후속편에 나오는 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뭐냐 뽀로로, 하츄핑, 핑크퐁
1: 연속해서 나와야 되는군요. 네.
0: 그다음에 이제 포켓몬.
1: 아.
0: 포켓몬 캐릭터 500개.
1: 네.
0: 캐대원 해봤자 3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품을 막 늘리기 어려운 거예요.
1: 네. 네. 500개의 제품을 만들 수는 없네요.
0: 맞습니다. 캐대원 3명, 뭐 루미 뭐 이렇게 몇 개밖에 안 되니까
1: 네.
0: 막 스티커 넣어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캐대원은 오히려 농심이 캐대원이 잊혀지지 않게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캐대원이 잊혀줄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한테
1: 그 K-POP 데모헌터스 때문에 농심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 농심으로 인해서 K-POP 예. 데모헌터스가 수혜를 받고 있다.
0: 예, 잊혀지지 않고 있다. 그럼. 계속 라면에 이제 푸른 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너무 좀 신랄하게 얘기하는데
1: 네.
0: 에스파를 쓴 거는
1: 네.
0: 글로벌 앰버서더로
1: 농심에서 에스파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썼습니까?
0: 맞습니다.
1: 네. 예.
0: 캐대원에 이어서 이제 글로벌 앰버서더로 에스파를 이제 기용했는데
1: 네.
0: 사실 아직 식품 사례에서 글로벌리 이 스타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례가 크진 않거든요, 라면 쪽에서.
1: 네, 기억이 네.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아이돌 써가지고 라면 쪽. 그리고 여담으로 속된 말로 이렇게 라면을 좋아할 거 생기지 않았는데, 게스파가.
1: 아, 그분들은 그러니까 라면을 안 드실 것처럼 생겼죠.
0: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라면 엠버서 나오니까 이게 잘 될까나 의구심은 아직은 있어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신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해서 일단 다행히 좀 제품들,

0: 그리고 수출에 기반해서 라면 자체가 좋다 보니까 농심도 거기에 편승해서 1분기는 좋았지만 이런 캐대업 마케팅, 글로벌 마케팅, 아이돌 마케팅이 좀 비용 부담은 있지 않을까?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네. 주가는 먼저 좋아질 것을 반영해서 상한가도 갔었고 했었지만은 네. 후행해서 실제로 그 실적이 도드라질 만한 그런 성취를 한 상태는 아니네요.
0: 네, 맞습니다.
1: 아, 그럼 라면 기업은 이렇게 두 개 정도 짚어보면 되는 건가요?
0: 네, 거기에 이제 좀 오뚜기도 있지만 오뚜기는 네. 좀 많이 잊혀졌죠. 예전에 오뚜기가 뭐 진짬뽕이라는 제품 기억나시나요?
1: 네, 진짜장, 저 오뚜기 라면 좋아합니다.
0: 네, 네, 이 제품으로 확 인기를 끌었는데 그 이후에 오뚜기는 해외 쪽으로는 조금 더뎠어요. 아. 그래서 해외 비중이 전체 네. 식품에서 아직 한 7%? 네, 내외밖에 안 됩니다. 네. 삼양은 80%예요.
1: 네. 삼양은 뭐 거의 다 해외네요.
0: 네, 해외고 농심은 이번에 이제 비전 선포하면서 2030년 60% 목표를 잡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은 좀 50% 전체에서는 언더인 상황입니다. 네. 농심은. 그래서 결국 이 기업들의 주가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가 PER 많이 보잖아요.
1: 예. 네,
0: PER 측면에서는 이 해외 비중하고 PER이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1: 네.
0: 오뚜기도 말씀하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1: 네.
0: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은 적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네. 아까 라면 다음에 김, 참치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뭐 음식료 중에 스낵도 있고 네. 종류가 많은데 그 다음에는 네. 어떤 걸로 가야 될까요?
0: 한번 스낵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1: 네.
0: 네. 그래서 오리온하고 뭐 롯데웰푸드로 대표되는 스낵 쪽.
1: 오리온과 롯데웰푸드요?
0: 네. 네.
1: 아, 기업들이 굉장히 친숙하니까
0: 네.
1: 기술 기업을 할 때와는 네. 굉장히 다르게 뭔가 저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긴 하지만
0: 네.
1: 실제로 아는 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여담으로 이제 친숙하다고 하셨잖아요.
1: 네.
0: 제가 시장에 만나 투자들 만나 보면
1: 네.
0: 그게 제일 또 어렵습니다.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나와서 이 네. 제품 때문에 맛이 더 잘 될 것 같다 말씀드리면
1: 네.
0: 나는 맛이 없던데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1: 아, 네.
0: 그런 좀 어려운 고충은 있습니다. 너무
1: 그러겠네요.
0: 익숙하다 보니까
1: 네.
0: 본인들도 전문가세요.
1: 네.
0: 그래갖고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서 좀 그런 애널리스트 고충은 좀 있습니다.
1: 아, 네. 그러네요.
0: 네.
1: 그러면 스낵 기업들 아까 오리온하고 웰푸드라고 얘기하셨나요?
0: 네. 오리온부터 좀 말씀해
1: 주세요. 네, 오리온부터 얘기해 주시죠.
0: 혹시 장표 지금 띄울 수 있을까요?
1: 아, 네, 준비하신 거.
0: 예.
1: 그 저희 이제 어플리케이션 콩하고 유튜브로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리온 베트남 사업 분석을 위해서 출장을
1: 네.
0: 좀 다녀왔습니다.
1: 아, 베트남에 네. 가셨어요?
0: 네.
1: 다녀오셨어요?
0: 네. 장표를 보시면
1: 네.
0: 베트남의 이제 호치민 네. 주요 도심지에 이제 로컬 마트인 윈마트
1: 네.
0: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마트로 진출했지만 지금은 현지에 타코라는 자동차 물류 기업이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0: 이마트는 지금 로열티만 수수하고 있습니다.
1: 예.
0: 이마트도 다녀왔고 롯데마트도 다녀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세 군데 주요 마트를 갔다 왔고
1: 예.
0: 가서 매대를 한 칸 한 칸 세 가지고 오리온이 파이에서는 몇 칸을 점유하고 있는지.
1: 아, 그걸 다 세시는군요. 애널리스트는
0: 네, 네.
1: 대단하십니다.
0: 아니, 스낵은 또 몇 프로 점유하고 있는지.
1: 네.
0: 쌀과자에서는 몇 프로, 비스킷은 몇 프로 점유하고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
1: 예.
0: 제가 이런 작업을 예전에 중국의 사드가 터졌을 때
1: 아.
0: 중국에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3개월
1: 예.
0: 단위로 가면서
1: 예.
0: 매대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다시 다행히 매대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했고 베트남에서의 의미는 중국보다도 더 매대 점유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1: 아,
0: 잘 모를 수 있지만
1: 네.
0: 오리온은 베트남 1등 기업입니다. 제과에서.
1: 아, 그래요?
0: 네. 1등 기업이고 모든 카테고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1: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지금 매대 점유율이 파이 쪽이 60%에서 70% 가깝거든요. 이게 실제 매출보다 좀 높아요. 매대 점유율이.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 향후에 제품을 더 출시하고 시장이 돌았을 때 실제 매출액 점유율이 이제 매대 점유율 따라오지 않을까 기대할
1: 네.
0: 수 있는. 지금 매대 사진들이 나오는데 오리온의 특징들은 가장 좋은 매대. 들어가자마자
1: 아.
0: 입구 쪽에 매대를 브랜드별로 다 선점하고 있어서
1: 네.
0: 매대 점유율이 매우 인상적이었고 제과 쪽은 아무래도 이 충동 구매가 좀 많다 보니까 매대를
1: 네.
0: 많이 확보한 기업들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매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특히 이 호치민의 윈마트는 현지에 이제 아샹그룹이라는 그룹에서 유통하는 리테일 브랜드인데
1: 네.
0: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SSM하고 마트의 중간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슈퍼마켓과
1: 네.
0: 대형마트의 중간 정도 사이즈인데 베트남 전역에 3천 개 매장이 있고요.
1: 아,
0: 그래서
1: 맞네요.
0: 베트남 내에서 2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1: 네.
0: 이 로컬 마트에서의 점유율이 매우 높다라는 것 자체가 현지에서의 영업력. 그리고 유통망 꽉 잡고 있다는 걸 좀 반증할 수 있었고
1: 네.
0: 이러한 부분이 베트남 경기가 돌아설 때 오리온의 이제 매출액도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좀 기대하게 만들었고요.
1: 네.
0: 혹시 4번 장표 이어서 볼 수 있을까요?
1: 네. 4번 장표 올라가겠습니다.
0: 오리온을 봤을 때 작년도부터 걱정했던 거는 중국과 베트남의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어요.
1: 아, 네. 두 나라에.
0: 네. 네. 그래서 거의 한 자릿수대로. 내려왔고 특히 베트남이 부진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베트남 작년에 왜 부진했냐면 외부 매크로적으로는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불확실성이 컸고요.
1: 예.
0: 그다음 제조업 경기가 좀 둔화되면서 소비 경기까지 악영향을 줬고 또 소비세 정책이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들의 소비가 좀 앞뒤로 좀 혼선을 빚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게 다 맞물려 있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왼쪽에 베트남 정부가 올해 제시한 GDP 성장률이 10%.
1: 아, 다시 두 자릿수인
0: 네.
1: 거예요?
0: 네. 지난 3년 10년간 평균이 6.71%에 달하는데 훨씬 높은
1: 올해는
0: 레벨을
1: 뭐 엄청 높 꽤 네. 제시를 했네요.
0: 네, 이 부분이 베트남도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예.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수단들을 많이 강구할 겁니다.
1: 아.
0: 네. 그 다행인 점은 베트남이 네. 지금 장기간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요. 베트남은 좀 외부 국가들의 의존도가 높거든요.
1: 네.
0: FDI가 중요한데 FDI도 국가의 구성이 바뀌었지 계속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다행인 점은 CPI 물가 상승률이 3.1%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 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안정돼 있어요.
1: 네.
0: 환율도 작년에 주요 아시아 국가들 다 절하였는데
1: 네.
0: 베트남 좀 절성됐습니다. 3% 정도.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이나 물가적인 측면에서 되게 정책적인 여력이 좀 크다 지금은
1: 아. 네,
0: 정부에.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소비세 부분, 소비세 부분을 보게 되면
1: 예.
0: 네, 다음 장표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베트남이 올해 연말까지 소비세 2% 인하를 이제 확정 지었습니다.
1: 예.
0: 원래 부가가치세가 10%인데 2% 낮춰서 이제 8%로 26년 말까지 유지하겠다.
1: 네.
0: 이 부분이 이제 소비에 좀 부양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오리온만 지금 베트남 소비를 좋게 보는 게 아니라요. 우측의 표를 보시면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윈마트의 마상그룹도 올해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하단이 15% 성장. 상단이 20%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1: 네. 네,
0: 작년에 소비 기저가 확실히 있고 올해 소비 경기가 베트남 정부의 정책 의지랑 맞물리면서 좋아질 걸로 보고 있어서 베트남 쪽의 소비 시장이 올해는 좋을 거다.
1: 거기에 올해 베트남 소비 시장은 완전히 돌아선다.
0: 돌아선다.
1: 네.
0: 거기에 오리온도 제가 1등 기업이면서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1: 그런데 베트남에서 오리온이 1등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네. 크게 볼 것 같다.
0: 네.
1: 그러니까 오리온은 그러면은 뭐 주가가 베트남 네. 경기와 같이 연동이 되었습니까?
0: 주가를 보게 되면
1: 네.
0: 이건 뒤쪽인데 먼저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네, 10페이지 보시죠. 네, 10페이지 봐주시면 오리온의 주가가 좋았던 시기는
1: 네.
0: 베트남 러시아의 그로스가 두 자리 나올 때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우측에
1: 해외 진출을 했는데 그 진출국의 성장이 두 자릿수로 나왔을 때
0: 좋은 거죠.
1: 네, 네. 좋았었군요.
0: 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오리온의 주가 밴드 차트. 밴드는 이제 그 구간마다 PER로 이렇게 어떻게 형성되나 보는 건데
1: 네.
0: 말씀드린 20년도부터 22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계속 이어갔을 때 오리온의 PER 밴드는 16배에서 20배 사이였습니다.
1: 네.
0: 높은 주가 배수를 받았었던 거고요.
1: 네.
0: 이후에 23, 24, 25년도 10%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전할 때는 이게 12배 밑으로 깨져 내려왔고
1: 네.
0: 또 여기다가 이제 투자분들 아실 수 있는데 그 리가캠이라는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우리.
1: 네.
0: 예, 그때 주가가 많이 박살났습니다. 예,
1: 아, 식품 회사가 바이오 회사를 인수하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군요.
0: 네. 그 바이오의 변동성을 이제 외면한 투자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1: 네.
0: 이제 지금은 다시 중국과 베트남의 두 자리 성장이 회복되면서 주가 레벨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배를 타치했고 과거에 이제 평균 하단이었던 15배, 16배까지 한번 노려보는 하니까 예상을
1: 아.
0: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 어쨌든 그 오리온이라는 일개 이제 특정 기업이긴 하지만 특정 회사가 한 국가의 이런 스낵 시장을 거의 점유율 1등으로 점유한 것은 굉장히 독특한 현상인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6번 장표 한번 봐주시면은
1: 네.
0: 오리온이 좀 중장기적으로 베트남에 주목하는 이유는 베트남의 인구 피라미드가 지금 90년대 아. 초반부터 중반생이 되게 많습니다.
1: 네.
0: 이때가 출산율 좋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경제활동 인구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 네.
0: 출산을 조금 빨리 합니다. 우리나라보다는.
1: 네.
0: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가 벌써 5, 6세 그 레벨에 좀 많습니다.
1: 아, 스낵을 먹을 자녀인가요?
0: 네. 제가 소비의 이제 네. 메인이고 7번 아, 장표를 보여주시면
1: 근데 음식료 섹터를 그 분석하시게 되면 거의 마물박사가 돼야 되네요.
0: 맞습니다. 뭐 SNS도 봐야 네. 되고 인구 구조도 봐야 되고
1: 네.
0: 정책도 봐야 되고
1: 지금 말씀하신 것만 쭉 네. 들어봐도 베트남의 GDP부터 시작해서 경제 네. 정책뿐만 아니라 각국 정책 환율 금리 에다가 인구 구조에다가 SNS 성향에다가 트렌드를 다 보셔야 되니까 정말 볼 게 많긴 하네요.
0: 네, 볼 게 참 많고요.
1: 네.
0: 근데 특징이 또 그때그때마다 팩터가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그때마다 봐야 되는 게 좀 다르고. 근데 앞서 설명드렸지만 기업이 다 다르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반도체는 디램 보면 되고
1: 네.
0: 정유화학은 석유 가격 보면 되고
1: 네.
0: 뭐 철강은 철강석 가격 보면 되는데 음식료는 다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1: 아.
0: 개별적으로.
1: 그게 좀
0: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은 베트남의 인구 우려가 좀 있는데 올해 1억 명을 돌파했고요.
1: 네.
0: 2050년도에 1억 1,000명에 도달합니다. 아직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 성장 중인 나라인
0: 네.
1: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고 네. 9번 차트 잠깐 보시면 아까 1등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특징적인 게 오리온이 잘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오리온, 롯데, 해태, 크라운이 하고 있는 걸 다 베트남에서 오리온이 하고 있어요.
1: 아, 이제 한국이 사실상 무한 경쟁의 나라니까.
0: 네, 나라니까. 네, 잘 되는 거.
1: 한국의 그 잘 되는 것들을 네. 다른 나라에 저희 이식을 하면 되는 거군요.
0: 맞습니다. 아.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게 카스타드 롯데 네. 오리온이 커스터스 쿠스타스라고 베트남에서 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빵처럼 네. 안에 반숙 계란이 들어갑니다. 식사 대용으로. 그래서 이제 베이커리 시장도 이렇게 이제 선점하려고 네. 오리온의 일종의 플랫폼 같은 기업이죠. 제과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내 잘된 제품을 카피해서 해외에 이식할 수 있는.
1: 그 불닭이라든가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라면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이렇게 특정 국가를 거의 플랫폼화하는 그런 음식료 기업들 간에는 굉장히 전략적인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0: 그래서 오리온도 과거 전략은 현지화하긴 했어요. 네. 오리온은 처음에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을 했죠. 그다음에 중국과 인접 국가면서 친한 베트남 쪽으로 네. 들어갔고 또 러시아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는데 오리온 자체적으로 조금 반성하는 부분은 그동안 수출에 조금 등한시했다.
1: 아.
0: 항상 현지화, 현지 공장을 세우고 네. 현지에서 매출이 400억 이상 나오면 그때부터 공장을 짓고 이제 진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빠르게 선점을 했는데 그 외 국가들은 좀 늦은 거예요.
1: 네.
0: 근데 라면을 보시면 라면이 잘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유통기한이 길고 가볍고 물류가 좋고.
1: 아.
0: 그럼 제과 스낵도 비슷합니다. 네. 유통기한이 길고 가볍고 물류가 용이하고. 그래서
1: 그러네요.
0: 오리온도 지금 국내 진천 센터를 다시 건립하고 있거든요.
1: 예.
0: 이게 완성이 되면 수출 라인이 많이 확보가 되고요.
1: 아.
0: 그래서 오리온도 이제는 중국, 베트남, 러시아는 현지화였다면 이제는 빠른 속도로 수출하기 위해서
1: 네.
0: 그 꼬북칩이라는 제품도 미국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1: 아.
0: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아마 수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저희가 지금 라면이랑 스낵 했는데 네. 저희가 김도 해야 되고 참치도 해야 되고 네. 담배도 해야 되고 할 게 네. 많은데 네. 네. 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0: 네.
1: 이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짚어볼까요?
0: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들은 일단 담배 쪽도 담배는 이렇게 식품 기업으로 익숙하지는 않아도
1: 네.
0: 가장 시총이 큽니다.
1: 아.
0: 벌써 이제 20조에 육박하기 때문에
1: 예. 예, KTNG가요?
0: 네.
1: 예.
0: 대장주고요. KTNG의 특징은 실적과 주주 환원이 균형적으로 다 성장하는 네.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1: 근데 그런 KTNG도 아까 담배 수출이 1분기에 25% 증가했다 하셨잖아요. 네. 그게 우리나라 담배 제조를 하고 이제 KTNG 같은 그런 기업들도 한국 내수 소비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해진 겁니까?
0: 작년 상반기에 담배 부문에서 해외 매출이 국내를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1: 아, 이제 그러면 KTNG도 완전한 수출 기업으로 네, 봐야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예.
1: 주로 어느 나라로 나가요?
0: 주로 이제 중동, 그다음에 아시아,
1: 네.
0: 그리고 아태 지역, 남미, 아프리카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보시면은
1: 네.
0: 그 담배의 메인은 말보로 같은 또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1: 예.
0: 더닐로 대표되는 BA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 아, 양대 산맥인가요?
0: 네. 영미권 네. 회사들인데 네. 영미권 회사와 좀 친하지 않은 국가 먼저 공략을 했습니다.
1: 아, 그것도 영리. 한국 기업들 되게 영리하네요.
0: 네, 네. 네. 그래서 중동부터 나간 겁니다.
1: 아.
0: 네. 중동에서 이제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1: 예, 예.
0: 그래서 KTNG가 잘하는 거는 슬림 담배, 좀 얇은 담배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기에 강점이 있고 또 캡슐 담배.
1: 캡슐 담배요?
0: 캡슐을 터뜨렸을 때 이제 향이 퍼지는.
1: 네.
0: 그러니까 담배는 기존의 멘솔 담배는 향이 묻어서 나오는데
1: 네.
0: 기존의 일단 캡슐 담배는 일반 담배인데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이빨로 깨물어 터뜨리면 그때부터 향이 퍼지기 시작하거든요.
1: 아, 그런 담배가 있어요? 네, 제가 흡연을 제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0: 네, 이 제품을 KTNG가 선도했는데.
1: 재밌네요. 네,
0: 이게
1: 네.
0: 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1: 아.
0: 최근에 담배마저도 한류 열풍이.
1: 뭔가 담배의 제형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네요.
0: 네네. 그래서 일종의 뭐 하이브리드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1: 아.
0: 담배 쪽에서도 이런 신규 카테고리들 그리고 경쟁사들이 전자담배 쪽으로 많이 집중할 때 KTNG는
1: 네.
0: 여전히 일반 담배 쪽에 신제품을 많이 내고 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1: 예.
0: 이게 통하면서 해외 쪽 성장이 좀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해외 쪽으로는 20% 이상 성장이 올해 내내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주주하는 아무래도 담배에서다 보니까 꾸준히 돈을 법니다.
1: 네.
0: 배당주기도 하고요. 작년까지도 자사주 매입소가 매우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는 벌어들이는 순이익보다 주전을 더 많이 합니다.
1: 그럴 수가 있어요?
0: 그러니까 현금으로 하는 거니까.
1: 아.
0: 에비타 더 높으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작년에 발표한 게 이제 투자도 거의 다 했다 우리는. 공장 투자 많이 했으니까
1: 아, 이제 더 투자도 할 필요가
0: 줄인다.
1: 없다.
0: 네. 투자도 줄일 거다 이제.
1: 네.
0: 더 많이 주겠다 주주들한테.
1: 주주들에게 더 환원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0: 네.
1: 아.
0: 작년에 순이익 1.1조인데
1: 네.
0: 주주하는 금액이 1.2조였어요.
1: 대단하네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제 ROA가 올라가거든요. 예. 회사가. 그래서 ROA를 올리겠다라는 그 목표를 실제로 액션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1: 네.
0: 그 주주환원하는 기업이니까 또 실적이 중요해요. 잘 벌어야 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사서 태울 거 아니에요.
1: 네.
0: 그걸 할 수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의 의미는 올해도 실적은 가이던스를 충분히 맞추거나 더 올라오겠네. 그럼 올해도 주주환원 작년보다 많이 하겠네. 이 기대감이 또 최근에 신고가를 만들어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수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사실은 뭐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네. 그 나프타 가격도 굉장히 올라갔고 라면 봉지도 못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음식료 식품업계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경영 환경상의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 이제 1분기는 지나갔고요.
1: 네.
0: 이런 요인들이 2분기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또 오늘 공교롭게 오리온의 4월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1: 아, 월 단위로 발표하는죠?
0: 네, 오리온 월 단위로 네. 발표하는데 4월부터 베트남 쪽이 조금 수익성이 내려온 게
1: 네.
0: 말씀하신 이제 이란 전쟁 영향이
1: 네.
0: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소비 경기는 좋아지고 있지만 국가 특성상 에너지 수입국 위치에 있다 보니까
1: 네.
0: 이런 물류비라든지 말씀하신 포장재 비용 부담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 네.
0: 근데 국가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대부분 업체들이 2분기 때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해외 쪽에 물류 관련된 비용들
1: 네.
0: 포장재 안에 필름류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런 비용들 부담이 있을 텐데 계속 공급처를 다변화시키고 있는 걸로 대응을 하고 있고
1: 네.
0: 또 이미 좀 재고를 많이 확보해서 좀 대응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장기화될지는 좀 모르겠으나
1: 네.
0: 2분기의 영향은 좀 피할 수 없고 하지만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대로 나올 거라서 1분기보다 2분기의 이 부분에 조금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1: 그러면 회사별로는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책을 내고 있습니까? 뭐 가격으로 정가를 하나요? 아니면은 그대로 반영을 하나요?
0: 네. 일단은 그 원재료 소싱 같은 경우는 다행인 점은
1: 네.
0: 이 필름류나 이제 포장 물류비 부담은 좀 있는데
1: 네.
0: 이게 전쟁 이후에 곡물가 우려도 많이 하지만 곡물가 레벨 자체가 좀 낮긴 하거든요. 절대 레벨이 곡물가는. 왜냐하면 작년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상황이 좋아가지고
1: 예.
0: 곡물가에서 내려오고 있었고 최근에 조금 들리긴 했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요 원재료들이 많이 떨어진 걸 많이 활용할 거고
1: 네.
0: 아마 이거를 계속 견디다 못한다면은 하반기에는 가격 인상도 고려할 만한 카드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는.
1: 그 곡물가 얘기하셔서 이제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은 미국이란 전쟁 때문에 비료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말이 있었고 뭐 내년에 비료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 내년에 곡물가가 굉장히 올라갈 거라는 그런 얘기하신 분들도 네.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0: 네네네.
1: 그거를 업계에서는 그렇게 공유를 하고 계신 건지 또 어떻게 대응 방법을 갖고 계신 건지요?
0: 네. 업계에서 봤을 때는 이제 말씀 주신 이런 비용들에 기인해서 인플레가 올 수는 있어요. 곡물가도.
1: 네.
0: 또 중요한 한 축은 곡물의 자체 수급이거든요. 펀더멘탈. 근데 곡물의 수급은 말씀드린 건 작년에도 작황 자체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1: 네.
0: 공급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전쟁 유가가 급등한 것에 비해서 곡물가는 그렇게 오르진 않았거든요. 예, 유가는 많이 올랐지만
1: 네.
0: 그게 곡물 자체 펀더멘탈이 여전히 공급 우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중요한 것도 기상이변인데
1: 네.
0: 다행인 거는 작년 올해 기상이변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뭐 엘니뇨나 라니냐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게 곡물의 공급 자체를 계속 양호하게 만들어가다 보니까
1: 우려가
0: 있는 건 네,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곡물 자체 펀더멘탈은 아직 괜찮다.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게 이제 5월 중순 이후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마 좀 시장에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1: 그 음식료 기업을 오래 보셨잖아요.
0: 네.
1: 음식료 기업 중에서는 수출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 또 아까 농심 같은 경우에는 수출 목표치를 아예 비전으로 선포할 정도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0: 네.
1: 지금 우리나라 음식 산업 전체적으로는 그러면은 수출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지 종합적으로
0: 네. 네.
1: 아니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잘하는 회사 완전 잘하고 아닌 회사는 진짜 아닌 건지 어떤 상황입니까?
0: 지금 그 11번 장표를 잠깐 봐주시면은
1: 네.
0: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의 제가 X축으로는 해외 비중을 정리해놨고요.
1: 해외 매출 비중이요?
0: 네. 그리고 Y축에는 기업들의 이제 PER 지수를 넣어놨습니다. 지표를
1: 네.
0: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을 얼마를 받고 있느냐가 이제 Y축인데
1: 네.
0: 높을수록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거죠.
1: 해외 매출이 높을수록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렇다죠.
1: 네.
0: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1: 네.
0: 기업들이 이제 해외 성장에 몸금을 내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가 우려가 되죠.
1: 네.
0: 더불어서 고령화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같이 계산해 보면은
1: 네.
0: 이 소비자들의 섭취량 자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
1: 네. 네. 아, 좀 고령이 되시면 좀 덜
0: 먹게 되죠.
1: 덜 네. 드시게 되니까요.
0: 네, 네, 네. 그래서 대사 기능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 섭취량이 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를 자체 줄 수밖에 없고 트렌드 자체가 요즘 워낙 뭐 간헐적 단식, 네. 그다음에 뭐 저속노 이런 것 때문에 네, 식사량 자체 줄고 있잖아요. 젊은
1: 네,
0: 사람들도.
1: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술도 잘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0: 다 뛰어다니고 이제.
1: 네. 네.

0: 러닝 때문에 술도 안 먹고 이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양 자체가 줄어든 우려가 커요. 그래서 아.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건 필수가 돼버렸는데 네. 아까 장표를 참고하시는 것처럼 해외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밸류션을 받고요.
1: 예.
0: 또 그러면서도 비중도 중요하지만 그로스가 중요합니다. 아. 그로스가 높은 애들이 네. 같은 비중 기업보다 더 높은 밸류를 받거든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계속 해외 비중을 늘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안에서 지금 잘하는 기업들은 이제 50% 이상 기업들 더 가속화되고 있고 또 50% 미만인 기업들이 조금 머물러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외 네. 비중이 빨리 늘지 못하고 카테고리 특성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1: 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리온 사례에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카피가 쉽잖아요.
0: 네.
1: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식제품들 카피를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1: 이런 부분이 한국 그 식품 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0: 네네. 그래서 그 앞서 오리온이 카피한 건 뭐냐면
1: 네. 한국에서 잘 되는 거 카피했다고 하셨잖아요.
0: 그렇죠. 네. 해태나 크라운이 베트남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오리온이 네. 가서 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
1: 아.
0: 말씀하신 불닭도 카피 제품이 있었고
1: 예.
0: 그다음에 오리온이나 마찬가지로 꼬부칩도 카피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1: 네.
0: 중국 업체들까지 해서. 근데 지금 이 식품에서 기존 사업자가 잘하고 있는데 카피 제품이 나와서 꺾을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1: 아.
0: 절대 값이 너무 싸요. 식품은.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가전이나 자동차나 이런 것처럼 뭐 한 10% 20% 차이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이 모르겠는데
1: 예.
0: 식품은 절대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1: 아.
0: 100원 200원 싼 것보다는 그냥 나 오리지널을 먹겠다라는 소비자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브랜드
1: 네.
0: 파워 측면에서.
1: 네.
0: 저는 말씀하신 그 우려는 충분히 기업들 대응해야 되겠지만
1: 예.
0: 카피 제품하고 뭐 본 제품이 같이 매대 있다라면 소비자들은 본 제품을 선택할 거다라고 좀 보고
1: 아,
0: 있습니다.
1: 네. 그 음식료 업종이 굉장히 친숙한 기업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떤 중요한 지표를 보고도 적절한 의사 판단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0: 네네.
1: 음식료 사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있다면 어떤 네. 걸 봐야 될까요?
0: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월 단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1: 네.
0: 이게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실적보다는 앞서기 때문에 음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수출 데이터와 그래도
1: 아.
0: 전체적인 원가 흐름을 알 수 있는 곡물 가격이
1: 예, 곡물 가격이요?
0: 예, 제일 중요한 이제 섹터를 아우르는 데는 키팩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1: 네, 아 사실은 김이랑 참치랑 뭐 이런 네. 부분도 좀 다루고 싶긴 했는데
0: 네.
1: 정말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0: 네.
1: 다 다룰 수는 없었고요.
0: 네.
1: 그리고 음식료 산업이라는 게 어쨌든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의 육아된 산업이다 보니까 확실히
0: 네.
1: 볼 게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0: 네.
1: 불구하고 굉장히 폭넓게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단순히 일부 기업 몇 개가 일부 상품을 어느 날에 많이 판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특정 기업이 어떤 해외에 나가가지고 플랫폼 같은 그런 회사도 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굉장히 시사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5월 18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는데 우리 계좌엔 언제 봄이 오나요? 아침엔 주식창 보느라 눈이 침침하고 점심엔 트럼프에 환율에 기름값에 머리가 아프고 정치는 왜 또 그렇게 시끄러워요? 아이고, 또 아들은 왜 이리 속썩이는지. 봄의 쌀 즐길 틈도 없이 바쁜 당신을 위해 유닝구가 요점만 콕 집어왔습니다. 투자와 경제로 지갑은 든든하게, 건강과 철학으로 마음은 단단하게,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가는 기분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밥 먹으면서 들으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닷곱의 참외, 서홉의 참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닷곱은 다섯 홉, 즉 반대를 이르는 것이고 참외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이라는 뜻의 한자어인 참여가 변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남의 사소한 일에까지 간섭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이처럼 사소한 일과 관련된 표현이 우리말에 여럿 있는데요. 먼저 부엉이 방귀 같다라는 속담은 부엉이는 자기가 낀 방귀에도 놀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도 잘 놀란다는 말입니다. 또 한 잔 술에 눈물 난다는 속담도 있는데 사람의 감정은 사소한 일에 차별을 두는 데서도 섭섭한 생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자 성어 가운데 모기와 파리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먼저 모기 문자가 들어가는 견문 발검이라는 말은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크게 성내어 덤빔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파리 승자가 들어가는 노승 발검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보고 화가 나 칼을 뺀다는 뜻으로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왜 평소답지 않게 큰일도 아닌데 노승발검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30.1도로 기록돼 평년 이맘때보다 6.7도 높았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경주였습니다. 35.9도까지 올라서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10도 이상 낮 기온이 높았고요. 역시 대구나 구미, 밀양 등 경상권은 33, 4도까지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아서 가장 뜨거운 지역에 들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30도 이상 오늘 낮 기온이 올라서 평년 이맘때보다 3도에서 최고 10도 높은 낮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고 경상권 중심으로 내일까지 불볕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도 오늘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기온이 약간 내려앉겠지만 여전히 대부분 덥겠습니다. 서울이 27도로 내일 낮 기온 예보도 있고요. 대구는 내일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로 모레 비 오는 수요일이 되면 전국적으로 더위가 주춤할 전망인데요. 내일 밤부터 하늘이 흐려지겠고요. 수요일은 오전에 전남 서부와 제주 산지, 수요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와서 절기 소만인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는 목요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 있겠고요. 이렇게 수요일과 목요일 비가 오면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3시 서울과 경기 광명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서 비 오기 전까지 건조하겠습니다. 최영웅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종합특검팀은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 등 전 국정원 정무직 직원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 국정원 내 정무직 회의와 부서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이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내 이재명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5.18 정신을 충실히 이어받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옛 전남도청의 K-민주주의 상징화,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지하철역 스크린 도어를 홀로 고치다가 숨진 구의역 김군 사망 10주기를 앞둔 오늘 노동단체들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등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 절감을 위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력 감축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며 2인 1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화성시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아내 B씨를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신종 사체를 이용한 뒤 반복적인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이른바 상품권 사체를 이용했고 급격히 불어난 이자에 결국 이른바 상품권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철근 누락 등 시공 오류가 발생한 GTX-A 노선 삼성역 구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특별 현장 점검에 착수합니다. 국토부는 특별 현장 점검단을 꾸리고 삼성역 구간 건설 과정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해 착수했던 감사는 보고 지연의 책임 파악을 위한 차원이어서 이번 점검과 구분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BTS가 오는 6월 부산에서 월드투어 공연과 함께 대규모 도심 축제를 엽니다. 빅히트 뮤직은 BTS가 다음 달 12일과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공연과 광안대교와 해운대 등 부산의 랜드마크에서 더 시티 부산 프로젝트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연과 축제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플랫폼 위버스 BTS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5개 택배 업체들이 대리점들의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특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5개 택배 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억 7,8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택배 업체들은 안전사고와 물품 훼손, 분실에 따른 배상 책임 등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 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회사를 창업한 뒤 항우연과 40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지역, 내일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24도에서 33도 사이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1차 단일화 시한은 종료됐습니다. 향후 단일화가 이루어지더라도 후보 이름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사상 첫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법원이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노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이번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지냈고 2년 전 총선에선 민주당 추미애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진짜 하남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이용 후보로부터 출사표 던진 이유, 하남발전 청사진, 쟁점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 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복원 후 첫 개관한 옛 전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오늘 기념식 뭐 이모저모 및 어떤 의미로 오늘 여기서 열렸을까요?
3: 이번에 이제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제 오전 11시에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가 됐고요. 네네. 사실 이번 주제가 5월 다시 광장을 품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1980년대와 2024년이 약간 이렇게 오버랩이 좀

0: 해서 좀 같이 이어가고 기념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열렸던 거고요. 좀 제가 유익있게 봤던 것은 네. 이번에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인사, 여야 시민 등 거의 뭐 3천여 명이 이제 참석하는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 5.18 네. 이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것이 2020년 이후에 6년 만이고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 공간 자체도 옛 전남도청이 이제 개관 한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1: 완전히 복원을 한 거죠.
0: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계엄을 겪고 새롭게 세워진 정부 하에서 치러지는 또 행사였기 때문에 광주 시민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사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다시 한번 5.18 정신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동수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예, 저도 이제 그 5.18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기사들 찾아보고 있는데 네. 그 5월이라는 달이 사실은 이제 여권에 조금 유리한 달이잖아요. 왜냐하면 5.18도 있고 또 5월 23일 같은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이기 때문에 여권이 또 이제 자신들의 어떤 행사를 좀 많이 펼칠 수 있는 그런 달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5.18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민주당만의 역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만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이제 보수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에는 5.18을 마치 남의 이 행사처럼 그동안 좀 봐온 측면이 있었고 또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5.18이 뭐 북한군이 뭐 선동한 이런 뭐 사건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5월 때마다 이렇게 5.18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에 관련해 가지고 여권에선 되게 좋은 분위기들이 좀 형성이 되는데 이거를 국민의힘도 더 이상 남의 잔치처럼 바라봐선 안 된다. 5.18을 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1: 네, 신조 부대변인.
3: 5.18 정신 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존속시키겠다라는 것은 국민의힘이든 뭐 어느 정당이든 가릴 것 없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은 과연 민주당이 5.18 정신을 이야기할 계제가 되느냐 그 점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의 주폭 논란 전과죠. 주폭 전과에 대해서 여 종업원과의 외박 요구가 있었다라는 지금 폭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공식 기록에 따른. 근데 그것을 두고 이제 5.18 때문에 5.18에 관한 입장 차이 때문에 본인의 폭력 전과가 생겼다라고 좀 변명을 한 상황이고 또 관련돼서 서울 시민과 국민들께서 정확한 해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18이라고 하는 그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민주당이 앞장서서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1: 이제 네.
0: 네,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정원 말씀하세요. 후보 관련한 그 논란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오히려 이제 논란을 만든 거죠 국민의힘에서. 왜냐하면 판결문에 이미 그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정파가 달라서 생겼던 다툼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뭐 공식 기록은 아마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했고 판결문에 판시된 내용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자, 서울시장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을 기록하고 보상하고 예우하겠다. 그거 했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초당적으로 함께 해달라 이렇게 거듭 요청했습니다. 신조 부대변인 어떤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은?
3: 일단 이곳에 뭐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 수록을 바꾸기 위해선 개헌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개헌에 대한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헌법 전문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부여가 되어 있는 국회 차원의 개헌 견제 장치 그런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국가의 기틀을 좀 이번에 전환해보자 그거거든요. 국가의 전환 그 기틀이라고 한다면 통치 구조를 좀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현행 5년 단임제에서 뭐 4년 중임제 대통령제가 됐든 아니면 의회 중심제로 개헌을 하든 그것이 골자인데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헌을 먼저 전문을 바꾸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에 있을 개헌 동력을 미리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민주화의 그 가치를 담자는 것은 국민의힘도 같은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사실 헌법 전문에 들어가선 전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 전문이라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헌법을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헌법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추구할 것인지 간단 명료하게 한 줄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헌법 전문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문장 정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민주당이나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도 들어갈 거면 민주화의 역사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발자취이고 또 마찬가지로

0: 산업화 과정도 우리 역사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화 역사도 넣을 거면 산업화의 역사도 같이 넣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헌법학자들이라든지 정치권에서 좀 세심하게 논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가치를 헌법 전문에 넣자고 하는 것에 반대할 정파는 없다고 봅니다.
1: 네. 개인적인 그 어떤 네. 생각까지 같이 넣어주셨는데 박성민 최고위원님.
2: 근데 이제 5.18 정신 헌법 전문 반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이 부분에 반대하지 않는 그 공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하는 대국민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뒤에 국민의힘이 이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 5.18 그 정신뿐만 아니라 부마민주항쟁 역시도 같이 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계엄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내란을 겪고 나서 지금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또 논의가 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이런 5.18 정신의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부분 그 외에도 사실은 이번에 이 계엄을 이제 국회의 승인을 48시간 안에 받아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적 요건까지도 마련하는 개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과 좀 같이 이 부분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오히려 이 5.18이 되니까 새삼 또 그 개헌이 무산됐던 점이 좀 아쉽게 다가옵니다.
1: 그래요. 이동수 대표님께는 조금 다른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녹취 들은 다음에 5.18 맞아서 여야 지도부가 광주에 총집결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주 현지에서 중앙선대위회의 열었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3: 5.18 연근들께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민주화 항쟁 헌법 수록을 위해서 노력한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광주 시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 드립니다. 다짐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지방선거 승리의 역사를 쓰겠습니다. 오늘의 정신을 이어 민주주의의 내일을 여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대다수의 염원입니다.
1: 자,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 들어보면 5.18 민주화운동 헌법수록 여기 이제 최근 추진을 하다가 국민의힘이 같이 호응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관철시키지 못한 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내란 세력 심판 요 계속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하던 얘기였는데 어쨌든 5.18에 시기적으로도 이제 그 대비돼서 맞는다고 생각했고 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크게 봐서 강조를 한 건데 되게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이 화두 있잖아요.
4: 네.
1: 이런 부분 한편에서는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 부분이 조금 이 선거에서 잘 안 나온다. 그 워딩이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나 이 뭐 그 강조점.
4: 일단 지금 정청래 대표가 방금 이 오디오에서 말한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좀 선거에서 이제 중도층 표를 좀 가져오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7일에서 8일 동안 이제 헌법에 5.18 정신 수록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안을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불만이나 분노 이런 게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음으로써 지지층 결집을 좀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책임자들이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에 나왔거나 나오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구시장 선거로 이제 선거에 출마한 상황이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보궐에 나가려다 이제 무산이 된 상황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환기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정책보다 내란이나 5.18을 강조하는 게 결국에 지금 민주당 상황이 유리하다는 걸 좀 방증하지 않나.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랑 엎치락 덮치락 했으면은 중도층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뭐 예산을 얼마를 가져오겠다 무슨 정책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을 텐데 현재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지층에 좀 호소하는 메시지 위주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1월에 5.18 민주묘지 찾았지만 시위대 또 시민들 저지로 이제 발길을 돌렸거든요. 참배를 못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오늘은 야당 대표로서 큰 행사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런 건 없었죠, 오늘은.
2: 네, 뭐 특별하게 이제 들어왔던 뭐 네. 뉴스나 눈여겨볼 장면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규모도 크고 또 예. 공식적으로 행사가 마련이 돼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1: 근데 누구 한 명을 오라 말라 그거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야당 지도부만 가는 그 일정이었기 그쵸. 때문에 가능했던
2: 그러니까
1: 그게 건데.
2: 그게 약간 보여주기식 쇼잉이다라는 이제 비판이 당연히 그때는 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내란 이후에 어떤 특별하게 달라진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면회도 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낼 때 어떤 계엄에 대한 정말 처절한 반성의 메시지를 냈는가라고 보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욱더 현장에서 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1: 그래요.
2: 생각해요.
1: 그래요. 이제 요거를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오늘 기념식 끝나고 SNS에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과 그 맨 앞에 서 있는 이재명 이런 제목의 글을 썼어요. 이러면서 뭐 워딩을 보니까 본인 재판 없애겠다는 대통령이 5.18 광장에서 읽는 기념사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 5.18 영령들은 외치고 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5.18 정신이다. 이동수 대표님 네. 이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4: 저는 적절한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요. 5.18이라는 날 자체가 뭐 국민적으로 그냥 좀 추모하는 분위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냈다는 축제의 의미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다들 막 이렇게 좀 즐거워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를 좀 형성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좀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막 이재명 독재 뭐 이런 걸 강조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도 5.18 앞으로 존중하겠다.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힘쓰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으면 오히려 이제 중도층에서 호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1: 자, 신조 부대변님 아마도 5.18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행위가 민주와 민주주의에 부합하냐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0: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핵심은 삼권 분립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 권력 분립 현상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파괴하려고 했었던 그런 여러한 그 입법부의 그 폭거를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한 번 더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도 그냥 이것을 단순히 현실점에 맞지 않는 메시지다 이렇게 치부하기보다는 왜 제1야당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할까라고 한번 좀 곱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숭고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를 확립 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100석이 넘는 규모의 제1야당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패싱하는 의회주의 행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라도 지방선거 이후에라도 야당을 하나의 대화 파트너로서 상대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협치의 물꼬를 트일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좀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2: 네, 근데 지금 이제 현장 내용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방문을 했을 때 5.18 유가족 분께서 장동혁 대표에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왜 이 자리에 오느냐라는 항의의 메시지는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네. 다만 그게 이제 저번처럼 뭐 길게 대치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하고
1: 일부 항의가 있었군요.
2: 네, 항의가 있었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장동혁 대표가 이분들에게 이제 제대로 된 개헌을 하겠다 정도로만 짧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1: 네.
2: 그래 놓고 이제 SNS에 그런 메시지를 쓰는 것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독재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운운할 상황이 저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과도 다르고 정치적으로도 염치가 없는 좀 행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헌을 무산시킨 게 누구의 책임인지 그것부터 먼저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제가 이거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1: 짧게.
0: 싶은데 예. 개헌을 무산시킨 책임은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 개헌이 87년 아닙니까? 이때 87년 때 민정당이 당시 야당보다 두 배 가까이 의석이 많았어요.
1: 네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8인 정치회담이란 것을 출범시켜가지고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게 바로 87년 헌법체제입니다. 그 8인 정치회담에 두 배 많은 의석을 갖고 있던 여당이 야당과 동수로 4명 대 4명으로 해가지고 합의한 것이 바로 지난 개헌이기 때문에 이번 개헌의 불발 책임을 야당에 돌리는 것은 저는 무책임하다고
1: 합의해야
0: 봅니다.
1: 되지 않느냐.
2: 그런데
1: 예. 뭐
2: 내용에
1: 얘기네요.
2: 대해서 싸운 게 아니라 처음에는 네. 뭐 이재명 대통령 장기 집권용이다라고 공격하다 그게 사실과 다르니까 비판을 받았고 그 뒤에는 이제 지방선거 맞춤형이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반대를 한 거잖아요. 심지어 제가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그럼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반대를 하셨어요. 본회의장에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합의를 이룬다 뭐 중요하지만 실제로 다른 야당들과는 다 합의가 됐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내용에서 어떠한 트집도 잡지 못하고 오로지 선거용 맞춤형 개헌이다라는 식의 어떤 핑계 말고는 내용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합의해야 되고 무엇을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이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1: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았다면은 송원석 원내대표 서울에서 기자간담회 열었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5: 기호 1번이 답이 아닌 것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권이 이렇게 독주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하겠다고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폭정을 막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이 함께하겠습니다.
1: 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이제 시간 관계상 신주호부 대변인한테 네. 여쭤볼게요. 정권 독주를 견제해 달라, 오만을 뭐 스탑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말이 약간 눈에 띄어요. 독주를 견제하기에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능력 부족했다. 이런 부족함을 국민께서 채워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결국은 표를 달라는 네. 얘기인데 약간 읍소전략? 왜 그랬을까요?
0: 지금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오만불손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그런 것도 이미 본인들이 선거를 다 이겼다라는 그 생각 하에서 추진을 했었던 반면에 국민의힘은 뭐 야당이긴 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많고 국민들께서 지지를 철회하셨던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발판 삼아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그 전략으로 좀 봤고요. 결국에 국민들께서 오만한 태도의 거대 여당이냐 아니면 그래도 부족함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국민들의 마음에 다가서겠다라고 하는 소수 야당이냐 이 두 가지 선택지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겸손한 야당을 향해서 표를 주시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봅니다.
1: 자,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그렇게 이제 해석하셨고 서울시장 선거전으로 가봅니다. 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시공사는 현대건설 뭐 하청업체들도 이제 연계가 돼 있고요.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 여야 대리전 성격의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님, 이게 어떤 게 문제라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삼성역 부실 GTX-A 삼성역 부실 시공 사태라는 건데요. 이게 결국에는 이 철근 누락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사실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좀 문제였던 거고 이게 지금 시공 오류를 서울시에 이제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데도 이 국토부에 한참 뒤에나 이제 보고가 됐다라고 하고 이제 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뭐냐 결국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나 어떤 서울시의 책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전적으로 이것은 공사업체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쪽에 잘못이었다. 근데 이게 보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결국 오세훈 시장의 책임 자체가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입찰 공고나 이런 부분을 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오세훈 시장은 뭐 현대그룹에서 돈을 집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공사 자체 그룹 그 기업 쪽에 이제 책임으로 돌렸는데 이런 공공기여금을 집행하는 것 자체도 서울시다. 라는 점이 이제 나와 있고 심지어 지난해 4월에 오세훈 시장이 직접 문제가 됐던 그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개발 공사 현장을 찾았었다라고 해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방문해서 안전관리 대책도 뭐 보고받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점이 드러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지금 전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4: 이 네. 이제 공사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할게요. 그 GTX A 노선 삼성역 구간이 공사를 하는데 지하 5층에서 기둥 80개 중에 50개에서 이제 철근이 절반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공사가 현대건설이거든요. 현대건설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제 공사를 마치고 도면을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 오류를 처음 인지를 했고요. 그때 이제 서울시에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근데 서울시가 그 당시에는 이제 보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올해 4월 29일에 국토부에 보고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참고로 이제 이 공사가 국토철도공단이 서울시에 위탁을 한 거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시 입장은 이거 지난해 11월에 우리가 현대건설로부터 철근 누락 사실을 보고받았는데 그 뒤로 국토철도공단에, 아니, 국가철도공단에 매월 보고서로 제출했다. 이런
1: 사흘 뒤에, 보고했다. 이거거든요. 예. 자, 그 일단. 오세훈 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국민의힘 입장은 뭐예요? 오세훈 캠프 입장은?
0: 아니 이거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잘 대처를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0일에 현대건설이 이 철근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보고했고 관련돼서 사흘 뒤에 국가철도공단에 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총 3번에 걸쳐서 철도공단 측에 이 관련된 사항들을 보고를 했고 어떻게 우리가 이 부실시공을 완비하게끔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수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1: 거기다 비용은 현대건설 쪽으로?
0: 비용은 전부 다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것이고 서울시 혈세로 들어갈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발빠른 대처를 했다라고 좀 칭찬을 해도 모자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저는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 선거 전에서 칭찬은 잘 안 했죠. 네.
0: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철도공단에 보고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국토부로 보고가 이루어져야 정상입니다. 철도공단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이에요. 예, 예. 그럼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걸 숨겼다, 은닉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이재명 정권의 국토부가 그리고 그 국토부 치하에 있는 산하에 있는 철도공단이 야당 시장의 오선을 위해서 이것을 같이 은닉해줬다는 겁니까? 말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 문제를 뭐 안전 문제 이렇게 그 비화를 하는데 그렇게 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철도공단의 상위기관인 국토부가 이 문제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토부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발빠른 대처를 했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부실시공을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 같다가 정치 공세로 삼는 게 얼마나 이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너무나도 그 민주당과 정원 후보 측의 조급함만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세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런데 이게 일단 사업의 의원님. 시행 주체는 서울시고 시공사 발주자도 서울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건설 측만의 잘못, 물론 1차적인 잘못은 있겠죠. 뭐 도면의 오류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 재원 자체가 국비라든지 시비, 민자, 공공기업은 모두 투입되는 이런 복합 재원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뭐 정말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를 냈던 내용을 보면 공사의 착공, 감독 뭐 등등등 다 해서 결국 오세훈 시장의 책임, 그러니까 서울시의 책임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 시행 주체와 재원 구조 면에서 봤을 때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전적으로 없고 현대건설 측만의 잘못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관리 감독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의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분명히 책임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1: 왜냐하면
2: 때문에
1: 이제 핵심이 뭐 서울시가 책임 있냐 없냐 이것도 있지만 대응을 했냐 안 했냐 이게 이제 관건인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대건설로부터 이 계획이 보고된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10일입니다. 그 감리 보고를 거쳐서 이것을 철도공단 측에 보고를 한 것이 11월 13일이에요.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이것을 감독하고 보관 계획을 수립해서 철도공단으로 넘긴 거면 오세훈 시장만큼 발빠른 대응을 한 광역단체장이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철도공단 측에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또 이 현장 점검을 비롯해가지고 대책회를 20차례나 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이 탁탁 들어맞는 그러한 대처를 했는데 이것을 왜 전 문제 삼는지 모르겠어요.
2: 근데 네. 이게 결국 6개월간 이제 위탁기관 국토부 미보고 이게 결국 문제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공사가 자진으로 신고한 그건 있었죠 과거에. 그런데 그 뒤에 이제 6개월간 위탁기관이라든지 국토부에 이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 그게 철도공단이라는 거 아닌가요?
0: 그게 철도공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철도공단이 국토부에
2: 그러니까 괜찮다.
0: 때문에
1: 그러니까 철도공단이 이제 국토부한테 이제 보고하게 돼 있다는 건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나중에
2: 근데 그렇다고
1: 설명이 돼야
2: 하더라도
1: 될 것
2: 결국
1: 같아요.
2: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좀 자발적으로 좀 시원하게 해명도 하고 사과도 드리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데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의 입장을 보면 결국 순수한 현대건설 쪽의 과실이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말이 꼬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박소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6: 네,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돌발 상황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무안 부근입니다. 1차로에서 소형 화물차 사고가 났는데요. 뒤쪽 차량들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지나 서평택 분기점 갓길에서도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대로 1km가량 주춤하고요. 무안 광주고속도로 광주 쪽 운수 부근에도 승용차 석대 간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집니다. 남해 고속도로 부산

0: 평양 덕천 부근에서도 약 20분 전쯤 사고 발생했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인데 지금 대저분기점부터 여파를 받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쪽 진천터널 부근으로도 버스 관련 사고 있습니다. 일대가 혼잡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안쪽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처리하면서 4차로 통행이 어렵고요. 여파로 원효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반대쪽 서강대교 부근으로도 사고가 났는데요. 2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한남대교부터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이후 가양대교까지 더디게 지납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2: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조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선거 뭐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이른바 주폭 사건 이거 갖고 지난주에 뜨거웠는데 새로 이제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이 또 내놓은 게 보니까 가게 이름을 공개를 했어요. 두 글자.
3: 네.
2: 그러면서 누가 봐도 유흥주점 뭐 이렇게 또 밑에다 자막을 붙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구청장도 유흥업소라고 인정을 했다. 자, 이 결국은 이동수 대표님. 네. 유흥업소 가서 있어 보니까 지금은 뭐 판결문이 더 우선이니 아니면 그렇다면
3: 의회
2: 속기록은 어느 한 정파가 한 거니까 믿을 수 없니 그럼 그거를 그럼 전혀 뭐 말도 안 동떨어진 거니 뭐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자, 국민의힘은 아 이거 봐라 딱 보니까 유흥업소네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이런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3: 네, 저는 그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그 여성 그 종업원 나오는 술집이다고 민주당은 아니다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게 아니라 5.18 때문에 이제 폭행 사건 있었던 거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거의 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진상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다만 이 사건에서 민주당 대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5.18 때문에 때렸다잖아요. 5.18 때문에라도 때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상대방이랑 뭐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뭐 좀 멱살 잡고 싸울 수는 있죠.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제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을 하고 또 이제 그 말리는 시민의 가슴팍을 뭐 발로 찼다는 건 아예 판결문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근데 아무리 혈기왕성한 시절이었다고 해도 사실 보통의 20대들이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사고를 치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오히려 국민의힘이 요 부분에다 그냥 뭐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이것보다는 그냥 주폭 사건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훨씬 더 어떤 국민적인 그 효과가 좀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2: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4: 근데 이게 핵심은 안 때렸다가 아니에요. 정원 후보도 안 때렸다 이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때린 건 잘못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그건 잘못한 거고 본인도 인정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마치 그 싸움의 원인이 굉장히 지저분한 어떤 뭐 여성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네거티브를 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때린 건 잘못했죠. 때린 건 잘못했고 그건 뭐 주제의 사실인데 근데 그 싸움 자체에 대해서 본인도 그 폭력 행위는 반성을 하지만 어쨌든 그 때리게 된 경위는 뭐 5.18 관련 또 6.27 관련한 논쟁이 있었다. 네. 이 사실은 당시 여러 명의 기자들을 통해서도 당시에 이미 언론 보도가 됐었던 거고 다른 게 있었으면 그때 다른 얘기가 나왔겠죠.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그 내용이 이미 공식적으로 이제 못 박혀서 정리가 된 사안인데 이제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마치 어떤 유흥적인 면에서 그리고 뭔가 굉장히 부적절하게 여자와 얽혀서 생겼던 폭력 사태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과거의 어떤 기록들이라든지 당시 이제 언론들이 취재했던 내용들 이런 걸 좀만 봐도 사실이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얘기가 나왔겠죠. 그때 취재가 됐겠죠. 심지어. 근데 지금 보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결국 그 회의록에 있는 뭐 일방적인 한 의원의 주장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몰아가는 게 저는 지난번 깡쿤 뭐 여직원 동행 출장 이것도 그렇고 너무 좀 구질구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근데 제가 이제 사회부 기자도 오래 하고 정치부 기자도 오래 한 경험으로 말하면 요 정도 판결문은 그냥 판결문 보고 요지만 보고 한 두세 문장 쓰는 간단한 기사예요. 기자 입장에서는 그걸 막 드립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실 뭐 유명한 뭐 어디 시장 후보나 시장이나 뭐 무슨

0: 부시장이 어디 가서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20대 후반에 공무원이 이제 폭행 그렇죠. 사건 그거니까 그냥 그거는 내가 보기엔 그렇지만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좀 한 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막 그렇기는 한데 자 최근에 보면 신지호 부대변님 자 그 비서실장이란 분이 사실은 자기가 폭행을 주도했는데 정원은 거기 휘말려가지고 좀 억울하게 됐다. 근데 네. 판결은 그 당시 30년 전에 31년 전에 300만 원이면 대단한 그 벌금인데 그것까지 받았고 본인은 처벌을 안 당했는데 저를 사람들이 잘 이렇게 그 고개를 끄덕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그 다음에 또 정원호 후보는 승진까지 했어요. 별 그렇죠.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승진한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런 일련의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 저는 그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해서 이게 더 꼬였다고 봅니다. 그 비서실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정원호 후보는 직접 폭행을 가담하지 않은 건데 정원호 후보가 이미 작년에 본인이 때렸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본인이 때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늦게 나온 사람이 아니야 사실 그 사람은 진범이 아니야 내가 진범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 말을 믿겠냐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판결문에는 그 비서실장은 죄를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피해자라고 알려진 보좌진이요. 박범진 전 의원의 보좌진입니다. 박범진 전 의원은요. 5.18 명예회복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에요. 5.18 명예회복에 가장 앞장섰던 의원의 보좌진이 어떻게 정원호 후보와 5.18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자도 향후에 그 인터뷰를 통해서 5.18과 관련된 논쟁이 없었다라고 지금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결국에 5.18과 관련된 일이 없이 나온 그 양천구의 속기록처럼 여 종업원에게 외박을 강요하다가 그것이 불발되자 폭행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점점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정원호 후보가 비록 폭행은 잘못됐다라고 이미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여 종업원에 대한 외박 강요가 없었다면 아, 그 당시의 폭력 사건에서 여 종업원한테 외박 강요가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정원호 후보는 그 한마디를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판결문을 참고해라 혹은 이미 입장을 말씀드렸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서울시민과 국민들께서는 정원호 후보가 나 여종업원에게 외박 강요하다가 이 폭력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저는 어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0: 자 평택을로 가볼게요. 지난 주말 평택을에서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 조국 혁신당 후보 같은 날 개소식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 자 김용남 후보 손을 번쩍 들어주고 민주당의 아들이다. 민주당 후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 조국 쪽에서 자기가 더 민주당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약간 정체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부분을 이제 한 것 같은데 자 박성민 최고위원께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후보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한 30건 넘게 했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공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고 자 그래서 친문 계열의 민주당 인사들이 조국 후보를 공개적 혹은 물밑에서 지원한다 뭐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이런 네.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사실 친문 계열은 뭐 지지를 한다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친문 계열이 그렇게 치면 너무 넓죠. 이제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친문 계열로 볼 수 있는 분들이 꽤 계시잖아요.
0: 예, 예.
2: 그분들이 그렇다고 김용남 후보를 이제 뭐 지원하지 않고 조국 후보를 지지한다던가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거는 조금 뭐 개파의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좀 넓혀서 그냥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님의 어떤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오래된 이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것은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보이고 그런 이제 일부의 행동이 마치 이제 민주당에서 뭐 이른바 친문 계열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다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지금 사실 한 목소리로 좀 이 조국 후보의 이런 행동이나 이 약간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더 민주당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오히려 조금 반감을 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조국 한국과 대비해서 상대해서 더 결집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네요.
2: 오히려 지금은 좀 더 그런 모양새가 되죠.
0: 그래요.
3: 저도 이 부분은 박상훈 대표님이랑 똑같이 생각을 하는 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호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랑 아는 사이니까 그냥 눌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 두 분 선거 나가서 같은 선거구에서 붙어도 저도 다 좋아요 누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지층은 조금 확실히 의견이 갈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그냥 조용히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내가 평택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했으면은 별로 이제 좀 논란이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조국 대표가 김용남 후보자의 그 어떤 이 정치 커리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고 내가 이제 민주당의 적자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아니 당신이 뭔데 민주당의 적통이냐 우리 민주당 후보가 여기 있는데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나 이번에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김용남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사실은 이 조국 혁신당과 좀 선을 긋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예, 제가 신주호 부대변인께 북구가 네. 자 한동훈 무소속 후보 그다음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자 서로 간에 막 말 이 수위가 좀 높아지더라고. 20년간 발전 없었다. 그랬더니 박민식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아닌 모두 쓰레기 취급하면 깔아뭉갠다. 말의 강도가 둘 다 이제 되게 센데 그 와중에 하정우 민주당 후보 당선 전망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향해서 사실 한동훈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한테는 거의 무대응을 했거든요. 네. 막 그렇게 막 뭐라 그럴까 원색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무대응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탈영병 홍준표 민주당으로 월북까지 한다. 그래도 안 받아줄 것?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말들이 이제 세지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투표지 용지했고 단일화는 어렵다고 보시는 거죠?
1: 자. 아,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저는
0: 단일화라는 게 진짜 단일화 아니면 민심의 단일화?
1: 진짜 단일화 자체가
0: 가능하다고요?
1: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게요.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그 모든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0: 네.
1: 반면에 박민식 후보는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전 한동훈 전 대표 말처럼.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역의 그 여론조사 추이를 좀 지켜보면은 그 3자 구도에서는 뭐 하정우 후보가 거의 1위를 지키고 있고 한동훈 후보가 2위로 좀 고착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범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경우 오차범위 내로 좁혀지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봤을 적에 여기서 분열을 하면 필패고 그래도 힘을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이 지역을 탈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어제 부산 지역의 14분의 의원이 모여서 단일화를 논의했다. 이것이 지금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부산 지역의 17분의 의원 중에 3분 정도만 제외하면 나머지 분들이 이 지역에서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입장을 피력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 저간의 사정을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한다면 이 지역에서 단일화가 충분히 성사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지도부의 결단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야지 그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부산 지역 전체의 선거판을 요동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그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0: 자, 근데 이동수 대표님 네. 저 박민식 본인의 워딩이나 절대로 네. 없다는 얘기 계속하고요. 장동혁 대표의 워딩이나 최근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의 워딩이나 아주 강한 어조로 절대로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3자 구도에서도 하정우 후보를 한동훈이나 박민식이 둘 중에 한 명이 이기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렵다고 보세요?
3: 저는 이기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보는 게요. 지난 총선 때죠. 화성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경우로 이긴 거잖아요. 3자 구도에서 이제 본인 개인기로 뚫어가지고 이제 결국에 역전승을 펼친 경우인데 저도 만약에 이제 박민식, 한동훈 두 후보가 단일화 안 할 경우에
0: 네.
3: 막판에 민심에 의한 단일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보수 진영 지지층이 아, 이러다가 잘못 까딱하면은 이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당선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0: 표가 쏠린다.
3: 예, 막판에 표를 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인위적인 정치공학적인 단일화
3: 예,
0: 안 해도
3: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2등 후보가 적어 한 5% 포인트 정도로는 3등 후보를 좀 앞서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0: 네.
3: 그래서 2등 싸움이 그래도 끝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그 여론조사를 예. 하나 예. 말씀드리면 이 여론조사 여론 그 여론조사 기관 여론조사
0: 다 읽어야 되는 거 아시죠?
1: 예. 지난 14일, 15일 이틀간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요.
0: 네.
1: 자세한 거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0: 그래요. 예. 뭐 하나 빠졌는데.
2: 뭐 하나 빠졌어요. 뭐 하나 덜 읽으셨는데.
1: 아,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데. 네. 네.
0: 결과는 그런데. 네.
2: 정보에서 뭐가 빠진 것 같아요.
0: 자, 있어봐. 네. 다섯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사 기관, 네. 조사를 의뢰한 기관, 네. 조사 대상, 조사 기간, 그 다음에
2: 네. 몇 명인지.
0: 그, 네. 그렇죠. 그러고 다섯 가지 다 들어갔죠.
1: 네, 다 들어갔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어우. 이 내용보다도 거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네. 박성민 최고위원님한테 내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제도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전북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 이원태 후보를 지원을 했는데 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어쨌든 뭐 거기서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이 지표가 좀 나오고 있고 자 정청래 대표를 계속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김관영 뒤에는 친명이 있다. 그러니까 김관영 지금 해서 친청 대 친명의 싸움의 어떤 그 구도기 때문에 만약에 김관영이 이기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중에 조금 시일이 지나고 민주당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의 8월 전당대회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2: 근데 저는 이거는 그 너무 정치적
0: 너무 나간 얘기다?
2: 해석을 붙일 일은 아니고 그 매뉴얼대로 이제 처리한 내용이라고 좀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어쨌든 화면이 나왔잖아요. 화면이 나왔고 그 이제 돈을 주는 그 액수와는 저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이제 뭐 취지가 어쨌든 그 이제 돈을 받는 그 현장을 현장이 좀 보도가 됐다 보니까 주는 현장이 보도가 됐다 보니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후보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선거를 통한 어떤 명예 회복을 한 다음에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이 있을지는 몰라도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뭐 받아주겠다라는 뉘앙스를 줄 이유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사무총장께서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죠. 그 복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
3: 그
2: 대해서.
3: 호남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독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수 정당에서 견제가 안 되다 보니까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 때 그 범 여권의 무소속 후보들을 많이 찍어줬어요. 대표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전북에서는 14개 기초단체 중에 3곳에서 무소속이 당선이 됐고요. 전남 같은 경우에도 22곳 중에 7곳이 무소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예사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본인의 이제 전북에서 입지는 훨씬 강해지겠지만은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그 무소속이라는 게 그럴 때 또 본질을 보면 아, 공천을 더 저 사람이 받았어야 되는데 떨어진 사람이 워낙 그쪽에 영향력이 세니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이제 많은 경우는
2: 또
0: 있죠.
2: 또 이제 현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0: 현직 프리미엄
2: 네 고려를 해야죠.
0: 마지막 주제. 삼전입니다. 삼전. 자, 이동수 대표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지금 빙긋이 웃으셨어요. 네. 자, 법원이 일단 노조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 의미,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좀 뭐 방향이 해법이 가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3: 법원이 일단 제동을 건 거는 적당히 해라 이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에서 요구를 하는 게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15%를 달라 그리고 이거를 제도화해라 약속해라 이건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노조하면은 약자와의 연대 상생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왔는데 지금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같은 경우에는 하청업체는 일단 제끼고 그리고 같은 삼성전자 안에서도 반도체 메모리 쪽 아니면은 성과급 안 돼 막 이런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밉상 노조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0: 좀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배가 아프지 않겠어요?
3: 배 아픈 것도 네. 있는데 네. 좀 이렇게 너무한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반도체 호황이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던 상황에서
0: 거위의 배를 가른다 그런 표현에도 그런 동의하세요?
3: 그런 좀 의견이 네. 강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즘에 대만의 반도체 기업 주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 이거 삼성이 이렇게 파업하면은 우리한테 혜택이 오겠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적으로도 여론이 안 좋아서 법원이 좀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서 이게 이동수 대표님 보시기엔 방향이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딱 마무리되고 자.
3: 그 정부가 예. 이제 긴급조정권 발동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쪽이 협상을 노사 간의 협상을 중재를 할 텐데 안 될 경우에는 강제중재안을 마련하게 되거든요.
0: 예.
3: 근데 강제중재안이 나오면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여론이 워낙 지금 삼성 그 초기업 노조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나 기업 쪽이 주장하는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네, 그러니까 현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 예.
2: 일단은 이제 정부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강제 조정에 대한 얘기를 꺼냈잖아요. 이게 사실은 노조에 주는 시그널이 저는 강력하다라고 보는 게 사실 이미 한번 이 조정을 하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제 조정 얘기는 그동안 이제 좀 선을 긋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긴급 조정을 얘기를 하면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이제 100조 원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정부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조정을 해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0: 더 이상 정부도 이것을 선긋고 볼 수만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이제 뭐 성과급의 뭐 액수라든지 아니면 퍼센테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것을 명문화를 할 수 있느냐.
1: 제도화.
0: 결국 예. 네. 저는 결국 그 제도화에서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안은 뭐 특정 쪽의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라기보다는 지금 양보를 노조 쪽에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법원의 판결도 저는 그것을 좀 뒷받침해준다고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이제 18일에 뭐 오늘 이제 긴급조정 얘기를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안 되면 결국 중재안을 마련을 할 거거든요. 거기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이번이 최후의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좀 진전된 입장을 끌어내는데 이 긴급조정권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아, 그래요.
1: 방금 말씀, 이동수 최고위원이 예, 발동했다고 언급한 긴급조정권은 네. 뭐 김민석 총리나 이렇게 발동에 대해서 거론을 한 거죠. 네. 발동되진 않았음을 알려드리고요.
2: 자, 신조 부대변인님 어떻게 다섯 글자로 하면 국민들의 약간 정서도 그렇고 뭐 정부의 입장도 그렇고 적당히 해라 혹은 그만 좀 해라 이런 건가요? 어떤 입장입니까?
3: 미래를 보자.
2: 아, 미래를 예, 보자.
3: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게.
2: 거위의 배는 예, 가르지 말자.
3: 예, 지금 이동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의 파업 여부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나라가 대만이라고 합니다.
2: 맞아요.
3: 대만에서 거의 시시각각 방송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파업을 했냐 안 했느냐 이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정도로.
2: 중국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래요.
3: 네. 예.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은 주변국들만 좋은 일을 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2: 네.
3: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정말 이 반도체 사이클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누리고 향후에 쓸 AI 패권에서 우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것을 저는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2: 네.
3: 사실 이 문제가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협력 관계에 있는 수많은 업체들도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노조가 한 발 두 발 더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2: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영훈이에게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친부모의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복지센터의 보호를 받게 된 아기인데요.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청력 이상과 좌뇌 이상 소견을 받아 지금도 꾸준히 추적 관찰을 이어가고 있는 영훈이. 현재는 따뜻한 위탁가정에서 지내며 정성어린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주변 모두가 건강한 성장과 맑은 웃음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힘겨운 시작을 지나왔지만 지금은 조금씩 안전한 하루를 배워가고 있는 영훈이. 어린 영훈이가 앞으로의 시간은 평온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주의 낮 기온이 35.9도, 대구 34.7도 등으로 경상도 지역은 35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였고요. 서울도 30.1도까지 올라 더웠습니다. 전국적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4도에서 9도 정도 높았는데요.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는 낮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내일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부산 27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3도 등이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16도, 세종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수요일의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3도 등을 보이며 예년 이맘때 기온으로 되돌아올 전망입니다. 수요일에 비는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시작돼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 양측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회의에서 사실상 마지막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양측이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노조에 대해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안전과 보안 유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앞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정신을 잊겠다며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죄 지으면 재판을 받는 게 5.18 정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약 3,600만 명이 지급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6.3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격전지를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경기 하남갑입니다. 민주당 이광재 후보와 국민의힘 이용 후보, 개혁신당 김성열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 후보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이용 후보님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오직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온 사람, 하남시가 국회의원 후보 이용입니다.
3: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네.
3: 지난주 이제 후보 등록하셨고요. 첫 주말 보내셨습니다. 주말과 오늘은 어떤 일정들을 소화하셨습니까?
4: 네, 저는 지난 2년

0: 1년 동안 많은 어떤 대외 활동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지금은 어떤 대외 활동보다는 좀 시간을 쪼개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이제 소수 이런 뭐 2명, 3명
1: 네.
0: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고 또 식사도 좀 차에서 조금 하고 있는 중이고
1: 네네.
0: 또 뭐 출퇴근길 때 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크고 작은 또 모임들을 네. 찾아가서 일부러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막 피곤한지 모르고 막 계속 다니시는 거네요.
0: 저는 사실 평상시도 이렇게 해왔거든요.
1: 아 그러세요?
0: 네.
1: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계속 이제 하시는데 뭐 이게 딴 거보다도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한 두세 명씩 소 단위로 어떻게 네. 보면 그들의 목소리가 뭔지 이제 경청한다는 말씀이신데 유권자들 네. 이제 만나면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합니까?
0: 저한테 항상 이제 등을 두드려 주시고 악수를 하면서 더운데 고생 많다
1: 네.
0: 하면서 추미애 의원께 지난 총선에서 제가 1% 차이로 이제 낙선을 했잖아요. 1.17% 정도.
1: 예.
0: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 왜 우리가 추미애를 찍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번에는 이용이다. 좀 힘내라. 끝까지 한번 좀 뛰어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셨고.
1: 네.
0: 그리고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나오냐?
1: 예.
0: 나 볼 때 이강재 후보가 나온다고 했을 때 뭐야 그러면 중앙정치에서 또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 뭐 추미애 뭐 투야? 아니면 똑같이 추미애하고 당선되면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요.
1: 네.
0: 그리고 이번에는 철새는 안 된다. 우리는 또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1: 그래요. 자, 네. 중앙정치에서 또 왔네. 그러면 또 뭐, 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뭐,
0: 네.
1: 여기에 토박이, 여기 하남을 지키는 사람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0: 네.
1: 좀 쓴소리는 안 합니까? 그래도 유권자들이 만나면. 사실은 뭐, 지지자들이 주로 얘기를 많이 하긴 하죠. 지지자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하는 분들은 잘 이렇게 외면을 하곤 할 텐데, 그래도 쓴소리도 좀 들리시지 않나요? 어때요?
0: 네, 쓴소리도 좀 들리죠. 아무래도. 왜냐면 제가 이제 악수하면은,
1: 네.
0: 피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악수를 계속 청하고 인사를 드립니다.
1: 예.
0: 그러면은 아 내가 그동안 참 많이 우리 빅민의힘 지지했었는데 그만 좀 싸우고 이제는 좀 더 통합과 화합으로 좀 잘 좀 해라라는 이런 순서를 자주 하십니다.
1: 그래요. 그만 싸우고 네. 통합하고 화합해라 이런 얘기를 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제 하는 얘기죠.
0: 네.
1: 네네.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1% 때 그 패배 이제 말씀하셨지만 22대 총선 많이 지난 것 같지만 사실 2년밖에 안 됐어요. 추미애 후보와 네. 맞붙어서 1100여 표 차 이제 근소한 표 차로 패배했습니다.
0: 네.
1: 한남갑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게 이제 네. 괜히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자,
0: 네.
1: 이번 한남갑 선거의 당락을 가를 관건 어떤 그 관건은 키는 뭐라고 보세요?
0: 저는 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0: 그 추미애 의원께서 실질적으로 당선이 되고 지난 2년 동안
1: 네.
0: 예, 어떻게 보면은 지역 정치에 매진을 하고 그리고 추미애 의원께서 선거 운동 기간에 내가 6선 의원이 되면 하남시를 발전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1: 네.
0: 하남 시민분들은 굉장히 추미애 의원께 거는 기대심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1: 2년 전 얘기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1: 예, 예, 예.
0: 근데 추미애 의원께서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지역적 어떤 현안은 제껴두고 항상 국회에 가서 어떤 쟁점에 일삼는 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남 시민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정치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토도 많고
1: 네.
0: 좀 지쳐왔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하남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과 선거를 위해 하남에 나온 사람 이런 대결 구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면 우리 이용 후보님은 하남을 위해 선거에 나오신 거네요? 지금 말씀이.
0: 네, 네. 저는 그동안 하남에서 약 한 12년 동안 살고 있고
1: 예.
0: 또 아이들도 하남에서 자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남에 출마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 하남시 갑 당협위원장도 좀 맡고 있어서
1: 네네.
0: 충분한

0: 정부가 국민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출마 기자회견 때에도 숨지 않겠다. 국민께서 주신 해처리 당당하게 좀 맞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그동안 이제 계엄이 있고 탄핵이 다 되고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좀 주민들과의 만남을 갖고 시장 골목 구석구석 다니면서 어렵게 한 발짝 내밀었을 때
1: 네.
0: 근데 이제 그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그다음에 이 시장 상인분들이 어깨를 두드려지면서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열심히
1: 네.
0: 해라 뭐 주눅 들지 마라
1: 네.
0: 그리고 나서 밥도 사주시는 분들 차도 사주시는 분들 또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같이 또 용기에 심어주시는 분들
1: 네네.
0: 사실 그런 분들이 막 갑자기 막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1: 그래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1: 약간 감정적으로도 그 오셨네요.
0: 예, 그렇죠. 자. 원래 출마 기자회견이라면 우리 그 앵커님도 아시겠지만은
1: 네.
0: 당당함과 포부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그런 사과 속에 그런 분들이 새로 예, 생각이 나다 보니까
1: 네.
0: 좀 감정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난받을 게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 회초리 당당하게 맞겠다. 그렇지만
0: 네.
1: 또 다시 열심히 해서 평가받을 것은 평가받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0: 네.
1: 자, 한한갑 최근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5월 11일부터 나흘간 경기 한한갑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 이광재 42, 국민의힘 이용 31%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좀 어떤 추세가 어떨 걸로 전망하시는지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0: 네.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거기에는 그래도 희망적인 게 무당층이 한 10%, 그다음에 지지가 없다가 7% 정도 되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지난 22대 총선 때 여론조사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추미애 의원하고 시작부터 15% 차이로 좀 벌어졌었습니다.
1: 네네.
0: 예.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추미애 의원께서는 전국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지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 차별성은 분명히 좀 있다고 저는 봐요.
1: 네.
0: 예. 근데도 그때 15%였지만 지금은 11% 차이. 충분히 저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벽이란 것은 그때 이용과 지금의 이용 후보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때 이용은 정치권의 하남시 정치에 이제 출발하는 시점이었고, 지금은, 총선 때 낙선하고 나서 2년간 하남 지역을 갈고 닦고 현장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그 이 부분이 좀 중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한 격차가 좀 좁힐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이용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여튼 2년 전에 낙선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정치 신인이었을 때 2년 전에 맞붙었을 때와 지금의 이용은 2년 후인 지금의 이용은 많이 다르다.
0: 네.
1: 낙선 이후에 많이 단단해졌다. 그렇게
0: 네.
1: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네네. 자, 현장을 다니시면서 또 이제 그,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격려도 받으면서 쓴소리도 받으면서 훨씬 더 내공을 쌓아 오셨다. 그런 뜻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자,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운동 하시다 보면은 이광재 후보를 종종 아마 이게 마주친다 그러더라고요. 저쪽 뭐 부산 북갑이나 뭐 이런 데도 보면 거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 많은 데를 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종종 마주치세요?
0: 종종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마주칩니다.
1: 오, 종종이죠. 그러면 뭐
0: 네.
1: 거의 매일 마주친다는 건데
0: 네.
1: 마주치면 짧게라도 어떻게 뭐 얘기라도 좀 하십니까? 인사라도 나누십니까? 뭐 어떤 얘기를 주고받아요?
0: 뭐 제가 가면은 어찌됐건 이광재 후보는 뭐 정치 선배이기 때문에
1: 네.
0: 제가 가서 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1: 예.
0: 고생하십니다 하면 또 그거 뭐 받아주시고
1: 예.
0: 그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1: 예.
0: 후보들끼리 사실 인사는 간단하게 하고 거의 시민분들한테 인사하기 바쁘잖아요.
1: 그러니까 아니 그
0: 예.
1: 그렇게 만났다고 아유 식사하셨어요 같이 밥 먹으러 가죠 뭐 이럴 순 없잖아요. 바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는 하고 빨리 하고
1: 네.
0: 후보 둘 다 가장 첫 번째가 시민들을 보러 왔지 후보들과 얘기하러 온 건 아니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바로 그냥

0: 전례적 인사만 하고 예례적 인사만 하고 예,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게 아, 대부분의 아, 마주쳤을 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1: 그래요.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요 코너에서 항상 이제 네. 드리는 질문인데요. 경쟁 상대로서 네. 이광재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뭐 한마디로 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1: 네.
0: 전적으로 저는 이광재 후보에 대해서 정신이 좀 신념이 없지 않나라는 좀 평가를 좀 내리고 싶어요.
1: 신념이 없다? 예.
0: 네.
1: 왜요?
0: 왜냐하면 정치인으로 신념이라고 하면 어찌 됐건 본인의 첫 번째 지역에 가서 정말 그 지역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끝까지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가 저는 진정한 좀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네.
0: 근데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강원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강원도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셨고
1: 네.
0: 또 분당에 가서는 분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인터뷰 내용을 좀 보든지 아니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1: 네.
0: 평택을은 조국 대표가 있기 때문에 안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조국 대표가 없었다면 평택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지금 잠시 들어요.
1: 네.
0: 그래서 하남시에 온 것은 어떤 연고지나 내가 하남을 발전하기 위해서 꼭 와야겠다는 그런 신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밀려서 이런 하남까지 온 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또 얘기하는 부분이
1: 네.
0: 나는 하남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이지만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를 거쳐서 분당을 거쳐서 평택도 생각이 있다가 결국은 하남의 선거를 위해서 하남에 온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단정 짓고 싶습니다.
1: 하남을 위해서 선거에 나온 사람, 선거를 네. 위해서 하남에 온 사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구분되지 않느냐는 게 이용 후보님의 말씀이시네요.
0: 네. 그리고 하나를 뭐 후보자를 네. 평가하면서 저와 같이 이력을 좀 본다면은
1: 네네.
0: 그래도 정치 이력은 저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국회의원직 4년을 하고
1: 네.
0: 국회의원직 전에 저는 봅슬레이 스카레톤 국가대표 총감독을
1: 그렇죠.
0: 하면서
1: 예예.
0: 저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어떻게 보면 국가에 남겼고
1: 네.
0: 그 금메달을 획득하는 순간까지도 저는 하남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예. 그리고 저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권이 이 특전사라는 군대를 또 나왔고, 그런데 이광재 후보 같은 경우는 전과 사범에 또 병역 기피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남시의 아이들한테 과연 이 우리 하남시 갑 지역구의
1: 네.
0: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누가 되겠냐
1: 네.
0: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겠냐 어떤 국회의원이 좀 더 참신하고 일꾼이 있거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정말 저는 이광재 후보보다는 좀 제가 참신하고 오히려 네. 지역 정치에 더 일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 자, 그 이용 후보님의 그 스포츠 이력은 제가 잘 알고 있었지만 특전사 어디에 네. 장교예요 아니면 병이에요?
0: 저는 부사관 출신입니다.
1: 아,
0: 7년
1: 그러시구나.
0: 근무했습니다.
1: 7년이요?
0: 예, 예.
1: 와, 그럼 그 훈련 엄청 세게 하셨겠네요.
0: 네.
1: 그래요. 네. 자, 이광재 후보는 출마 선언하면서 집권 여당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이용 후보께서는 어떤 강점을 좀 이렇게 강조하실 수 있습니까?
0: 이제 제 얘기 강조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이광재 후보께서 집권여당의 강력한 네트워크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1: 네.
0: 그렇다면은 추미애 의원께서도 집권하고 지금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런데
1: 네.
0: 추미애 의원은 육선 의원에다가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법사위원도 진행했단 말이에요.
1: 법사위원장. 예.
0: 예. 그러면 충분한 이력도 되고 집권여당으로서 왜 지역 현안은 해결하지 못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없어서 못하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을 해요.
1: 네.
0: 그런 점에서도 이광재 후보도 저는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저의 장충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남에서 가족과 함께 12년을 저는 거주를 했고
1: 네.
0: 총선 패배 이후에도 사실 대부분 보면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1: 네.
0: 이 지역을 떠나야 될까 말해야 될까 계속 여기서 해야 될까. 하지만 저는 그런 고민 없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떨어지지 않고 이 하남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행사 가서 인사드리고 간담회하고 민원 청취하고 이런 횟수가 2년 정도를 제가 전체적으로

0: 기록으로 확인해 보니까 한 3,000번 정도 되더라고요.
1: 3,000번?
0: 예, 예.
1: 오, 그래요?
0: 예. 3,000회 정도, 제가 그동안 이제 한 2년 동안 이제, 행사나 인사로 간담회하면 항상 페이스북에 기록을 남겨놓으니까.
2: 네네.
0: 예. 그 페이스북을 2년 동안 전체적으로 합해보니까
1: 3,000번이요?
0: 합해보니까 한 3,000여 번 되더라고요.
2: 네.
0: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는 그래서 좀 희망적이지 않겠냐. 2년 전에 총선은, 그 누구도 이용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지만.
2: 네.
0: 이제는 이용이 함께 시민들과 주민들과 땀 흘려가며 웃고 울고 같이 함께 했던 생활이 있기 때문에.
2: 네.
0: 이제는 당신이 좀 하나면 이제는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어떤 호응이나 지지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게 저는 최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자, 국회의원을 하실 때나 그 이후에 2년 전에 총선에서 떨어진기 전이나 떨어진 이후나 하남을 계속 지키면서 주민들과 3,000번 접촉하면서 지금까지 끈끈이 이어온 이런 강점을 강력하게 네. 내세우고 싶다 이제 말씀하셨고요.
0: 네.
2: 자, 이번 선거에서 수도권, 특히 수도권의 주요 변수가 될 걸로 예상되는 현안이 부동산입니다.
0: 네.
2: 자, 시장과 정치권 일각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정부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축소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0: 네.
2: 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저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움켜쥐면 질수록 밖으로 나가는 심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튀어나오는 심리가.
0: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은 자유시장으로 좀 놔두는 게 오히려 그게 시장을 잡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 규제를 너무 세게 하면은 그게 역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0: 네. 근데 부동산 정책은 특히나
2: 네.
0: 이번 정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이라고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2: 예, 예.
0: 근데 이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보면 그에 따라서 국민들을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벌 주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2: 네.
0: 사실 그것보다는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방향이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좀 들고요. 그 이재명 정부는 규제와 어떤 세금으로 시장을 자꾸 억누르려는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데.
2: 네.
0: 근데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나 아니면 보유세 강화 같은 정책은 결국 집 한 채 가진 어떤 그 중산층과 은퇴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저는 돌아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2: 특히 은퇴자.
0: 예예. 예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은 피해는 무주택 그다음에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이런 실소유자에게 돌아간다고 좀 보는데 우리는 한번 겪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예.
0: 문재인 정부 때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2: 예예.
0: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장기 보유세 특별 공제 뭐 혜택 축소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거는 결국은 시민들만 우리 또 국민들만 피로감이나 오히려 더 매물이 잠기거나 아니면 전월세 물량도 더 줄고
2: 네.
0: 예,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2: 자, 지금 매물 잠기거나 뭐 이런 전월세 이제 그 물건이 줄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남 갑에 지금 좀 부동산 실태 둘러보시면 지금 매매 시장이나 아니면 전월세 물건이나 이건 상황이 어때요, 지금?
0: 하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울하고 근접해 있거든요.
2: 예, 예.
0: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도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은
2: 예.
0: 감일 위례도 송파하고 붙어 있고 또 하남시 미사는 강동하고 이렇게 좀 붙어 있거든요.
2: 예, 예.
0: 하나를 끼고. 그래서 하남은 이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또 3호선, 9호선
2: 예.
0: 또 GTX 어떤 교통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2: 예, 예.
0: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월세 어떤 시장 실수요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물량은 충분치 않아서
2: 네.
0: 세입자 부담이 조금은 커지는 좀 상황인 것 같습니다.
2: 그래요.
0: 네.
2: 자, 이용 후보님은 지난주 교통으로 여는 하남의 미래라는 주제로 6대 교통공약 발표했습니다. 5선 급행 추진 GTX D 하남 경유 위례 신사선 연장 이런 내용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요.
0: 네.
2: 이런 공약들은 과거에도 이 지역구에 이제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계속 내놓은 단골 공약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0: 네.

0: 시기를 좀 앞당기거나 이걸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뭐 어떤 보관 같은 거 갖고 계세요?
1: 이게 실질적으로 계속 네. 오면 9호선, 3호선 연장, 10대 SD, 그다음에 유례 신사선
0: 네.
1: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유가
0: 네.
1: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어떤 정치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저는 사실 평가를 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초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다져놨다면
0: 네.
1: 차후에 선거 때 이런 공약이 안 나왔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네.
1: 예.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매번 나오거든요.
0: 예.
1: 근데 저는 이번에 초선이었고 그다음에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해서 국회로 좀 간다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재선이니까 가장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0: 네.
1: 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토위 간사에 좀 전 지도부에 강력하게 더 좀 들어가서
0: 네네.
1: 또 예결위에 들어가서 이런 현안 문제를 구체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서 이걸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0: 그래요. 국토위 네. 예결위 네. 예산 따오고 국토위는 직접 정책에 이제 좀 상당 부분 관여할 수가 있으니까 한남갑의 네. 수건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한남갑 네. 지역은 위례 가밀 등 신도시 지역이 또 있고요. 신장동 네. 덕풍동 같은 원도심 공존하고 네.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상권 침체 이게 또 해결 과제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 해법이 있으세요?
1: 제가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0: 네.
1: 우리 원도심 중에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딱 한 군데 있거든요.
0: 네.
1: 뭐냐면 그 신장 테니스장이라는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신장동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주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생활 밀착형 SOC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0: 그래요.
1: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멀티 스포츠 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이 부족한 곳들은 지하 주차장을 확대해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면 되는데
0: 네.
1: 근데 정부에서는 그 부지를 공공 임대 주택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0: 그랬어요?
1: 예예. 예. 근데 하남시 원도심은 걸어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은
0: 네.
1: 교산 3기 시도시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충분한 주거 정책은 공급은 그 교산 신도시에 3만여 공급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0: 오히려 거기는 예. SOC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1: 그렇습니다. SOC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해야만이 상권이 살고 상권이 살아야만이 원도심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0: 그래요.
1: 네.
0: 자, 위례 가밀 신도시 건설 이후에 30대, 40대 젊은층 인구 유입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1: 네.
0: 이들 젊은 세대 표심 잡기 위해선 뭐 청년 공약, 특히 맞춤형 생활, 보육, 문화 공약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공약도 지금 갖고 준비돼 있습니까?
1: 네, 네. 제가 그 생활 밀착형 복지 인프라 구성과 미래 산업형 의료 복합 단지 추진을 하겠다고 공약도 좀 발표를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제가 직접 하남에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남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0: 네.
1: 제가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정치의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생활 속에서 정치 공약이 나왔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야간 진료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응급실에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협력 체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좀 있고요.
0: 네네.
1: 그다음에 하남 지역 초등학교 주변의 학교별 그 여건에 맞는 사실 승하철 안전구역이 좀 단계적으로 좀 필요한 사실입니다.
0: 네.
1: 왜 그러냐면 신도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파트만 들어섰지 생활 SOC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학교 주변에서도 학부모들이
0: 네.
1: 아이들을 이제 픽업하고 등하교 시킬 때 대부분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0: 예.
1: 아이들 학교에다가 이제 등교를 시키는데 차량으로 대부분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학교에 교통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1: 한
0: 예.
1: 번도 빠지지 않고.
0: 예예.
1: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승하차 하는데 굉장히 위험 요소가
0: 위험하고,
1: 많더라고요.
0: 위험하고 예. 혼잡하고 위험하고 위험하면
1: 네,
0: 안 되죠.
1: 예. 네, 그래서 학교별 여건에 맞게. 어떤 이 승하차 안전구역을 단계적으로 좀 실시해야만이
0: 네.
1: 어머니 또 학부모들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을 내려주고 네. 좀 직장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래요. 이번 선거 여당은 내란 정식, 야당은 독재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특검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위한 것이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 조작 기소 특검과 공소 취소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저도 이제 그 국회에서 9년 동안 좀 활동을 했었는데
0: 네.
1: 그때도 가장 아쉬웠던 게 여야 협치, 소통, 이 완전 부재였거든요.
0: 네네.
1: 왜 그러냐면 저는 21대 국회의원이었고 20대 때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임위에서 의결이라는 말이 굉장히 드물게 나왔다고 합니다.
0: 네.
1: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21대 상임위에서 의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좀 봤습니다.
0: 예.
1: 이것은 상호 협력, 협치, 소통이 아닌 그냥 독자적, 독재로 이거를 상임위를 운영하는 방식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지금 22대 때 낙선을 했지만은 수시로 국회 활동하는 모습을 TV나 이제 언론에서 보면 지금 21대보다도 더한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한 이 사법 체계, 근본적으로 이제 흔드는 것으로 어떤 임명 권한이
0: 네.
1: 한 축에 집중되는 구도로 이제 공정성을 저는 훼손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0: 예, 예.
1: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아까도 우리 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게 공소 취소,
0: 네.
1: 이런 특검 관련해서도 보면은 재판 중인 이 사건을 입법부가 개입하는 방식은 저는 상권권리 원칙과 충돌된다고 저는 보고
0: 네.
1: 결국은 법치,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로서 법치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저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어떤 사법체계를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장동혁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후보 지원에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수도권 후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 대표 선거 지원을 좀 꺼리는 분위기도 일부 감지가 됩니다. 반면에 선거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게 좋다 저게 싫다 이런 내부 분열보다는 힘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네.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당 지지율이 그 처음부터 굉장히 낮게 이미 선거에 지금 돌입을 했는데요.
0: 네.
1: 근데 요즘 추세 오늘 이제 리얼미터를 보니까 약간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0: 네네.
1: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은 바람의 영향이 있고 언제든지 지지율은 역전이 될 수 있다고 항상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선거를 네. 뛰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0: 네네.
1: 근데 다만 이제는 우리가 역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온 만큼 지금은 완전한 선거 돌입 체제로 돌아서서
0: 네.
1: 이제는 통합하고 화합하고 해야지만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그다음에 선거 기간에도 당대표와 어떤 지도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파 갈등이 아닌 이제는 네. 하나로 통합이 돼야만이 저희가 선거에 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0: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 후보님께서 이번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시면 어떤 역할 꼭 하고 싶으신 일 뭔지 말씀해 주세요.
1: 예, 네, 지금 국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당이 이제 다수 의석을 이기 때문에
0: 네네.
1: 그 의석수를 앞세워가지고 자꾸만 어떤 폭주 기관전처럼 막 질주하는 모습이 제 눈에는 좀 보이거든요.
0: 예, 예.
1: 그래서 이 폭주 기관전처럼 돼버린 그 여당의 독재를 저는 최대한 논리로서 근거로서 좀 제재를 시키고 그리고 야당과 어떤 야당과 여당의 좀 합의가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저는 진심으로 좀 하고 싶고요.
0: 네네.
1: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당의 폭주는 사실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조금 저는 하소연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하고 국민들께 하소연을 요청하고 국민들께 자문을 좀 구하는 방식이 오히려 협치가 안 된다면
0: 네.
1: 그게 오히려 어떤 우리 국민의힘에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도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 대하는 모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용 국민의힘 경기 한남갑 국회의원 후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박세인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이란을 향한 공세 수위를 또 높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1: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간 1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 30개 정도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0: 네.
1: 봤는데 이제 이란에 시간이 하루에? 많이 없다.
0: 네. 하루에요?
1: 예, 뭐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더라고요.
0: 부지런하네요. 예. 예.
1: 시간이 많이 없다. 서둘러 움직인 게 좋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글을 올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속하게 이제 종전안을 내놔라. 이거를 요구를 하면서 안 그러면은 더 강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고 그 직전에 이 소셜 미디어를 올리기 직전에 악시오스 매체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실제로도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그 13일에서 15일까지 중국 방문을 하고 나서 귀국하자마자 16일에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중앙정보국장 등과 함께해서 이렇게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0: 네.
1: 그리고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19일에는 이제 모레죠. 그 미국 시간으로는요.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가지고 군사 옵션이 어떤 게 있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도 통화를 했다고 하고요. 네타냐후 총리도 강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제 이란 공격 재개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30개 정도 올렸다고 했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주로 이제 막 AI로 만든 동영상 사진 이런 거를 올렸는데 동영상에 보니까는 이제 미국 국기가 그려진 배에서 갑자기 레이저 같은 게 쫙 나가가지고 이제 이란 국기가 그려진 전투기를 공격하는 장면. 아니면 반대로 이제 미국 이제 공격 이제 전투기가 이란 배를 공격하는 뭐 이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0: 아,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뭐 네. 30개나 올리면서 이란을 압박한 건데 제가 보기엔 좀 초조함도 엿보여요.
1: 네.
0: 자, 중국과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도 언급을 서로 했을 텐데
1: 예.
0: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잖아요.
1: 예, 구체적으로 이제 중국 측에서 뭐 미국은 일단
0: 네.
1: 뭐 이제 회담이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돼야 된다 뭐 이런 데 동의를 했다. 그리고 중국이 이란에 물적 자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요. 긍정적이라는 식으로 포장을 했는데 중국 측에서 직접 이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좀 성과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0: 네.
1: 그 주 유엔 중국 대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 진지하고 선의에 입각한 협상에 임해가지고 양측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게 낫다. 우리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거다 보니까는 네. 좀 결이 다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트럼프의 이런 압박에 대해서 이란이 별다른 반응은 아직 안 보인다는 거죠?
1: 예, 공식적으로는 얼마 전에 방금 이제 대변인 브리핑을 살짝 봤는데요. 파키스탄을 통해서 우리의 우려를 전달을 했다. 이런 원론적인 수준의 이제 반응만 내놓고 있는 거고요. 뭐 물밑에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조심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서 지금 미국이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가 이제 짓는데 역할을 네네. 했었죠. 여기가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
0: 그래요?
1: 이란이 공격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 이런 얘기들이 중동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만약에 아랍에미리트가 참전을 하면은 그리고 사우디에도 드론이 떴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참전을 하면은 이 중동 전쟁이 확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는 겁니다.
0: 네. 자, 주제를 바꿔 볼게요. 은퇴 후에 다시 재취업을 해서 돈을 벌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감액 기준이 완화된다고요?
1: 네.
0: 다시 말해서 감액 액수를 덜 감액시킨다 이런 뜻인가 봐요?
1: 그 덜 감액을 시킨다기보다는 네. 그 감액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있잖아요.
0: 네.
1: 제가 만약에 돈을 벌었는데 국민연금 수급자가 돈을 네네. 벌었는데 만약에 현재는 319만 원을 벌면은 감액 기준이 돼요. 이보다 이상을 벌면은요.
0: 네네.
1: 근데 이거를 200만 원을 보태가지고 519만 원이 되면은 그때부터 감액을 하겠다. 그러니까
0: 돈을 어쨌든 감액이 되는 사람들이 훨씬
1: 예,
0: 줄어드는 거예요.
1: 인원이
0: 예.
1: 줄어드는 거죠.
0: 아, 대상이 줄어드는 거군요.
1: 예. 이 319만 원이라는 기준이 현재는 최근 3년간의 가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이라고 해요.
0: 그래요.
1: 그래서 이제 사실 319만 원이라고 하면 많이 버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생활비에 좀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좀 이거를 기준을 좀 완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0: 그래요.
1: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현재는 그 국민연금 가입자 그러니까 받을 사람을 고의로 살인을 하거나
0: 네.
1: 아니면은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은 유족연금 1순위가 될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인을 하는 경우에
0: 네.
1: 그러면 유족연금을 못 받게 돼 있는데요. 이 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0: 네.
1: 이제 가족 살해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거나
0: 네.
1: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너무 심각하게 저버려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법상 상속권 상실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예. 뭐 살해나 뭐 예. 그런 범죄를 그렇죠. 저지르면
1: 예. 이런 상속권 산입이
0: 당연한 얘기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예. 예.
1: 너무 이제 국민연금에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그랬었는데
0: 아,
1: 이제까지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상속권 상실로
0: 전륜을 어기는 맞습니다. 그런 죄까지 확대를 한다.
1: 네.
0: 네. 자 주식 거래 하고 나면 이틀 두 네. 영업일 뒤에야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이 이 주기를 단축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죠.
1: 예, 지난 3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토론회에서 이 말을 했어요.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왜 돈을 모레 주냐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늦지 않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좀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0: 네.
1: 이후에 거래소 방금 언급했던 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에서 이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이달 중에 이제 그 살펴본 결과를 가지고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고요. 현재는 말씀하셨듯이 2거래일 뒤에 청산결제 작업을 해서 돈을 돌려주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뒤에 실제로 입금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하루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루가 어떻게 나왔냐고 보니까
0: 네.
1: 미국이 하루를 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0: 미국 모델로 하는 거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내년 10월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살펴보자는 취지도 있고 영국이랑 유럽연합이 내년 10월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0: 근데 왜 내년 10월까지 낳고 또 시간이 걸려요?
1: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게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식을 거래를 하면 우리가 1대1 거래가 아니라
0: 네.
1: 증권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가운데서 청산이라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 청산 작업을 하는 데가 예탁결제원인데
0: 네.
1: 이게 다 이제 거래 내역들을 다 보내고 자금도 다 보내고 그거를 다 정산을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는 해외에서도 그러면은 만약에 T 플러스 2라고 해서 이제 이틀 뒤에 하면은 거래를 한 다음 날에 사실 입금을 하면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에 돈을 돌려주는 이런 구조인데
0: 네. 이제 제 말은 사이에, 왜 예. 이게 시행하는 예. 시기가 아. 내년 10월이면 지금 1년 반 뒤인데 아, 그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죠. 네.
1: 그것도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 정비 시스템 정비를
0: 바꾸고
1: 예,
0: 시스템
1: 해야 되는 거예요.
0: 시간이 걸리는군요.
1: 예, 환전 같은 게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아직 실시간 환전 시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24시간으로 네. 이것 때문에 이 제도를 이제 실시간 환전을 하는 게 7월부터인데 그 제도를 도입을 하고 그리고 역외에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실시간 하는 제도를 또 도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거기에 맞게 시스템을 또 바꿔야 되고
0: 네.
1: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노동부사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앞으로 10년간
1: 예.
0: 일자리 전망 내놨습니다. 어떤 직업이 유망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까?
1: 예, 총 205개 직업군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0: 네.
1: 9개가 증가, 47개가 다소 증가를 예측했습니다. 증가를 보니까요.
0: 네.
1: 등가 다소 증가를 보니까 의사, 수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제 고령화가 되고
0: 네.
1: 막 이러다 보니까는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보면은 영상 녹화 편집 기사 그러니까 유튜브 편집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동물 미용사 뭐 이런 직업들도 좀 늘어난다고 봤고요.
0: 네.
1: 회계사 세무사도 의외로 늘어날 수 있다.
0: 네.
1: 왜냐하면 이 직업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중요성이 늘어나면서 늘어날 수 있다고 하고요.
0: 기자 언론인은 어떻게 돼요?
1: 기자 언론인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는데
0: 언급이 없어요.
1: 예, 이제
0: 뭐 줄어든다는 얘기도
1: 예,
0: 없네.
1: 는다 예. 준다는 얘기는 없는데
0: 예.
1: 근데

0: 확실하게 주는 거는 이런 건 있어요. 통역사 아니면 비서 아니면은 이제 뭐 디자인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
1: 사실 AI가 좀 대체하는 것들이군요.
0: 그렇죠. 지금 뭐 클로드라든지 뭐 챗GPT 같은 거 뭐 우리도 많이 대체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거죠.
1: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전문가에게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지난주에 8000선까지 찍었던 코스피 금요일부터 급락했고 오늘도 지수가 쭉 밀려나서 7100선까지 이제 후퇴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7500선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급변하는 시장 흐름. 그 안에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2: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증시,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올바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아, 이런 것도 이제 시장에 영향을 또 미치기도 했었고요.
1: 네.
2: 오늘 시장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 파업 이슈가
1: 네.
2: 이 반도체 지수에 영향을 크게 미치다 보니까 좀 영향을 주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좀 이탈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 이제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가처분
1: 약간 긍정적인가요?
2: 네, 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쭉 사실 좋지 않았다가 이제 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이제 크게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거든요.
1: 네.
2: 그 정도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뭐 SK이닉스에 대한 또 이 반도체 업황이 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코스피 지수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 반도체 지수 오르면서
1: 삼성전자도 올랐죠.
2: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네. 같은 경우가 오늘 이제 3.88% 이제 올랐고요. 네, 밑꼬리 양봉이 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는 SK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그대로 좀 반영되고 있다. 만약에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뭐 정말 모르죠. 8000피 계속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1: 네.
2: 지금 이제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문제인데 8 영업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1: 8영입.
2: 네, 8 영업일 연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물량을 계속 빼고 있다 보니까 물론 뭐 반도체 이슈도 있겠고 뭐 미국의 이제는 채권 금리 높아지다 보니까
1: 네.
2: 당연히 이제는 뭐 팔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빠지고 있는 게 좀 수급 점에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는데 미국 국채 금리 이제 거론하잖아요. 이게 우리 주식 시장에는 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2: 그렇죠. 일단은 장기 금리 10년물 금리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볼게요. 야, 차라리 지금 이제는 10년물짜리가 한 4.5% 정도 되거든요.
1: 네.
2: 여하튼 미국 채권사도 4.5%를 주는데 내가 굳이 위험 있게 주식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2: 그러다 보니까 가장 사실 또 신흥시장이기도 하던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당연히 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물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는 장기물이 오른다는 얘기는 일단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기술주 중심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이닉스 사실 이런 중심으로 좀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확실히 좀 돈이 나가고 있다. 그리고
1: 그래요.
2: 또 하나가 이제 많은들 집중 안 하시는데 곧 있으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합니다. IPO를
1: 네.
2: 하는데 아, 여기에 돈을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일명 총알 마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마련하려고
1: 그쪽으로 돈이 이제 빠져나가는
2: 네,
1: 거예요.
2: 엄청나게 아마 그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조만간. 그러면은 미리 조금 빼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1: 그래요.
2: 좀 보고 있습니다.
1: 네.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하셨는데
2: 네.
1: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이란 전쟁 종식 좀 실마리 나오지 않을까 이런

0: 기대도 일부 있었는데 사실 빈손이었다 이런 평가가 네, 많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 실제로 다우존스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1: 네, 미치고 있죠. 왜냐하면 네. 사실 미중 정상회담 하기 전에는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제는 이 전쟁 종식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이란의 수출의 거의 원유 80%를 이제는 중국이 사줍니다. 중국이 압박을 하면 이란의 양보를 얻을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종전에 대한 것은 또 멀어질 수밖에 없고
0: 네.
1: 이게 빈손 회담으로 오다 보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이제 실망감이 이제는 느껴졌고 그래서 뉴욕 시장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시장 마찬가지로 뭐 크게 지금 영향의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보면
0: 네.
1: 저는 오히려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미국이 크게 양보를 해줬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반도체에 대한 첨단 장비 반입이라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지수 엄청나게 악재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흐지부지 끝난 게 우리나라 시장을 지키는데 왜냐하면 지금의 모든 분들이 증시에 투자하신 분들이 동일한 시선을 하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지수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0: 트럼프에 좀 고마워할 부분도 있군요.
1: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데
0: 네.
1: 이게 만약에 이게 유예로 끝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해줬다 그러면 이건 또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0: 그래요.
1: 보니까 이런 것도 또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0: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내 최대 현안 뭐니 뭐니 하든 주식에 영향 끼치는 그 현안이기도 하고 삼성전자 네. 노사 갈등입니다.
1: 네.
0: 자 지금 이제 뭐 정부 중재로 2차 사후 조정 들어갔고 자 노측과 사측이 지금 맞서고 있는 가장 첨예한 부분은 어떤 부분 지점입니까?
1: OPI라고 해서 초과 성과급인데요.
0: 네.
1: 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지금 OPI의 연봉 50%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무슨
0: 네.
1: 뜻이냐면 아무리 영업이익의 15%를 N분의 1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지금의 성과금은 연봉의 50%를 넘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거를 아예 깨자는 겁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걸 아예 없애버리자. 아, 그런 다음에 성과금을 제도화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한도 없어지죠. 그다음에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한다 그러면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한 사람당 거의 한 5억 원에서 6억 원은 갖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노조가 얘기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거를 제도화하지 말자. 그냥 너무 지금 잘 나오니까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초과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게. 대신에 OPI 50% 상한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이거를 매년 정규적으로 제도화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제도화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영업이익이 계속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안 된다는 게 뭐 마이너스, 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본보다. 왜 그러냐면 고정비가 돼버려요.
0: 네.
1: 그럼 이게 계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고정비가 되어버리면 외국인들이 투자해서 봤을 때 비용이 하나 더 생기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사실상 투자 심리도 나빠지고 특히 이제는 의심이 되는 게 그거예요. 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영업이익이 뭡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 빼는 거거든요.
0: 네.
1: 그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만약에 고정비용 하나 더 생겨서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얘네 R&D 투자할 수 있나?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나?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의심이 생겨요.
0: 네.
1: 그러니까 외국인들 봤을 때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노조에 너무 무리한 요구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0: 만약에 그거 제도하면 통상임금이나 이런 데도 또 영향을 미치고.
1: 맞습니다.
0: 이게 손봐야 될 때가 아마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1: 가장 큰 문제는요.
0: 예.
1: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그럴까요? 현대자동차 모든 상장사의 아마 근로자들은요.
0: 가만히 있겠어요?
1: 동일한 얘기를 할 겁니다.
0: 네.
1: 우리도 달라라면서 이게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경영에 대한 것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해야 된다.
1: 맞습니다.
0: 이재명 대통령 했고 앞서서 이제 김민석 총리도 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 제시했고
1: 네.
0: 무엇보다도 지난 주말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1: 네.
0: 처음에는 우리 고객들에게 사과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우린 한 몸이고 한 가족이니 힘을 모아야 한다 메시지 냈거든요.
1: 맞습니다.
0: 거위의 배를 가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 주신
0: 중국과
1: 것처럼
0: 중국과 대만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지금 그 네.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데 네. 왜 한금알을 나는 거위의 배를 가르면요.
0: 네.
1: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만약에 이거를 고정비용으로 성과급을 고정비로 간다 그러면 제도한다 네. 그러면 이거야말로 나중에 삼성전자에 과연 그 영업이익이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 왜냐하면
0: 경쟁력 확보. 네.
1: 지금의 삼성전자는요. 과거에 아무도 투자하지 않았던 R&D 투자를 늘렸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 당시에 다 기억나실 겁니다. 뭐 반도체 망했다, 디램 망했다, 치킨게임 들어가서 가격은 그렇죠. 하락하죠. 그때 삼성전자 어떻게 했습니까? R&D 투자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0: 오늘이 있죠.
1: 예. 근데 만약에 지금의 뭐 배의 거를 배를 갈라서 이게 정말 핵심 R&D 자산이 없어진다 그러면 그 미래의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
0: 사실 끔찍합니다.
1: 예.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노사나 합의점이 찾아야 되고 노조의 지금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양보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2: 한 달 뒤에 대미 투자 특별법 발효됩니다.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이제 시작되는 건데
1: 네.
0: 최근에 한국 정부가 미국의 통화 ASEP 체결 이제 제안했다고 해요.
1: 네.
0: 미국이 받아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1: 저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왜 그러냐. 통화 스와프라는 것 자체가 미국 네. 입장에서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글로벌 국제 위기도 아니고요.
0: 네.
1: 우리나라 또 흑자기도 하고. 그래서 또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통화 스와프를 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치솟으면서 사실상 그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아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거 막기 위해서 사실 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위기도 아니고 전 위기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환율이 너무 높지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가 봤을 때 통화 스와프를 해줄까라는 생각을 때 약간 의아한 부분. 해주면 너무 좋은데 예, 해주면 좋은데 지금은 아마 미국이 지금 조금 더 간을 보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은 환율은 굉장한 지금 위험 수준에 저는 있다라고 다시 네네. 한번 말씀드립니다.
0: 그래요. 자 환율은 위험 수위 그리고 미국이 당장 해줄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사이먼 앤 가펑클의 Bridge Over Troubled Water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고온 현상이 이어져 낮 기온이 30도를 웃돈 곳이 많았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낮아서 해가 기운이 빠르게 기온이 떨어져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질 전망인데요. 그래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내일까지는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27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3도 등이 되겠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16도, 세종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고온현상은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 비는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35%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삼성전자가 전국 삼성전자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파업 기간에도 방제와 관제 시설 운영 등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사흘 뒤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가 진통 속에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앞서 국회 벽을 넘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상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 법원이 사실상 파업은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특성을 고려해 파업 중에도 안전과 보안 유지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삼성전자가 전국 삼성전자 노조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우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공장의 안전보호시설 운영을 멈추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방제시설과 배기, 배수시스템, 전력과 관제시설 등이 그 대상입니다. 법원은 이 같은 시설이 평상시 평일이나 주말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과 가동규모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반도체 공정 특성상 안전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화재나 폭발, 유독가스 누출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웨이퍼와 생산설비를 관리하는 이른바 보안작업 역시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조 측은 생산이 멈춘 상태에선 관련 업무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반도체는 24시간 돌아가는 연속 공정이라며 일시적 중단만으로도 웨이퍼 변질과 수율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일부 노조 지부와 간부에 대해 반도체 생산 라인, 이른바 FAB와 연구 라인 등을 점거하거나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에는 하루 1억 원, 노조 간부 개인에게는 하루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조치도 함께 내렸습니다. 다만 노조가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해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의 요구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는 영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 양측은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대화를 오늘 재개했습니다. 경제산업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 대화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3: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2차 사후 조정회의를 시작했는데 결국 타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노사 양측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구체적 안을 내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에 직접 참여한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평행선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속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게 되는데 조정안도 내일에야 나올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노사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건 성과급의 기준과 제도화입니다. 노조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15% 정도를 성과급 재원으로 삼는 걸 제도화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사측은 변동성이 큰 산업 특성상 성과급을 그렇게 고정 지급할 경우 투자라든지 회사 경영에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파업 전 합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부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후 조정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속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장 초반 급격한 변동성을 보인 코스피가 7,5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전 거래일보다 22.86포인트, 0.31% 오른 7,516.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급격한 하락세로 오전 한때 코스피에선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이 거래일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반도체 종목이 반등하고 개인 매수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앞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 5.18 민주묘지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5.18 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기념식은 복원 후 처음 개관하는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5월 정신은 12월 3일 밤 되살아나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3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다며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기억하며 보상하고 예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히 새겨야 한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초당적인 협력과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후의 시민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정식 개관하는 것을 계기로 세계 시민이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5.18 민주유공자 직권등록제도를 마련해 정부가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가족이 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복합위기가 대한민국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위협하고 있지만 용기와 연대, 희망의 이름인 5.18 정신을 이어받아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1: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광주를 찾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월 정신을 잇겠다며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죄 지으면 재판받는 게 5.18 정신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른 아침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는 내란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른바 윤허개인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기념식 뒤 취재진을 만나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며 광주 민주 영령들께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왔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헌에 실패한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중도 확장 행보로 보이는데 민주당을 향한 비판은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념사에 홀로 박수를 치지 않은 장 대표는 기념식 뒤 대통령이라도 죄지으면 재판받는 게 민주주의이자 5.18 정신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에선 원내대표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부족했다며 읍소 전략을 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기에 모자랐던 게 사실이라며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서는 여야 서울시장 후보 의혹을 두고 상대를 향한 대리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를 향해 GTX 공사 현장 철근 누락 책임론을 폈고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를 향해 31년 전 여종업원 외박 강요 의혹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1: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탱크 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오전

0: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취약계층 294만여 명에게 1차 지급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오늘부터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기한은 7월 3일까지로 1차 때 신청하지 않은 28만여 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49개 우대 지원 지역 20만 원, 40개 특별 지원 지역은 25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외벌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32만 원 이하,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22만 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 250만 명가량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길 원하면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되고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이번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소지에 있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쓸 수 있고 주유소는 연 매출액 제한이 없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0: 2차 종합특검팀이 1차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150일인 수사기간의 절반 이상이 지났지만 아직 주요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특검 수사 상황 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는 24일로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2차 종합특검. 아직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사전 기소도 전무한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수사기한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이 계엄 선포 이후 CIA 등 미국 정보기관과 접촉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국정원 직원 6명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 전 원장에게는 내일 피의자 조사를 통보했지만 조 전 원장이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홍 전 차장에는 오는 22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설파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를 지시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오는 26일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수 중인 A검사는 특검팀과의 조율 끝에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입국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0: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인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3: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통해 양국 정상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함께한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도 두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는 상황 속에 미중 정상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은 담기지 않은 만큼 대북 압박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란 분석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소통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양국무역위원회 설립,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보잉항공기 200대 구매 등 무역합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쟁점이 된 중국 희토류 등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공급망 부족과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우려를 다룰 것이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앞서 중국 신화통신은 두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한반도

0: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는데 백악관의 발표에 한반도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편 방중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시간이 얼마 없다,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전보다 세게 공격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곧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 대이란 군사 옵션을 논의할 거란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근로자 380여 명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의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2: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현지시각 어제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아부다비 정부 공보청은 서쪽 국경 방향에서 진입한 드론 3대 중 한 대가 원전 부근의 발전기를 타격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드론 2대는 방공망이 격추했습니다. 원자로 격납 건물 등 핵심 설비가 있는 구역 바깥쪽에 있는 발전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아부다비 당국은 전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방사능 안전 수준이 정상이며 원전 3호기는 비상디젤 발전기로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공격 주체를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국제법에 따라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측은 공격 사실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일부 언론은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관계가 경색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격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노형을 수출해 건설한 중동 최초의 상업용 원전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이며 피격 당시에도 원전 정비를 위해 평소보다 많은 380명가량이 원전 인근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드론 공격 직후 한국인 인력은 작업을 멈추고 대피했고 비상상황 해제 이후 일부 직원은 원격 근무로 전환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현지 시각 17일 밤 텔레그램 채널에 글을 올리고 HMM 나무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HMM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 이란 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이흥구 대법관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학 대법관 후임 재청이 넉 달째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 대법관의 임기도 오는 9월 7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동시 조율을 거쳐 두 대법관 후임이 재청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노태학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민기 판사 등을 후보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입장 차이로 아직 노 대법관 몫의 후임을 재청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대법원은 현재 1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으로 상환하는 신종 사체를 이용한 뒤 반복적인 투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지난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3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한 달여 동안 생활비 부족으로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처음엔 5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지만 일주일 만에 원금의 절반 수준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결국 이른바 상품권 돌려막기를 하다 한 달 새 원리금이 1,500만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와 CJ대한통운 등 5개 대형 택배업체들이 대리점에 산업재해 비용을 떠넘기다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5개 택배사업자에 대해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다가오면서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의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고요. 오늘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1차 단일화 시안으로 꼽히던 어제까지 눈에 띄는 단일화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단일화 변수가 주목되는 주요 격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넘나들며 전방이 민심 청취에 나선 정청래 대표와 충청에 이어 호남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선거 전략과 당내 움직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 테러 모의 정황이 발견이 되면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1: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 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4: 네, 평택시변 김현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1: 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1: 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 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윤미 대변인님, 네.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 관련 소식부터 좀 이야기해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경찰을 요청했는데요. 집단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가 됐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정황들이 나온 겁니까?
6: 일단 구체적으로는 SNS 단체 채팅방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그리고 방송엔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네. 어쨌든 그 모의 범죄를 모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시된 이런 방들이 점검이 돼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체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기도 하는 등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근래에만 해도 뭐 국민의힘에선 배현진 의원이 사실상 피해를 보셨고 네. 뭐 이재명 당시 대표 송영길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가 돼선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경쟁의 상대일 수는 있어도 그렇죠. 네. 제거해야 될 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모의 정도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화되는 건지는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조만간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신변보호 조치를 원래 통상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여야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지원을 하는데 좀 당겨서 뭐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에 대해서도 신변 조치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을 좀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해서 명청대전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강조현 변호사님.
7: 왜냐하면 그 단톡방의 위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은 이재명 네.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임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계속 격화되고 있는 명청 갈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최근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도 연수해서 후보로 뛰시면서 부산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죠. 부산은 네. 정청래 가지 말고 전재수에게 맡겨라. 그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하정우 후보의 개소식에 가지 않았어요.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을 가는 것이 그 지역이 어떠한 지지율 상승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네.
7: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청 갈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호감도가 뭐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비호감 이러한 것들 이슈가 워낙 뉴스를 많이 장식을 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특히 합당 과정에서 합당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단톡방 안에서 정청래 대표에서 대한 이런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피해자로서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 정치적인 해석까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 김현정 의원님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경쟁과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0: 아니 뭐 그 이거 만약에 명청 대결이라 하더라도 대결이 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1: 당연하죠. 네. 예.
0: 그래서 뭐 이거는 그 갈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선 경쟁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당 안에서는 다 어느 정당에든 그런 건 일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갈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좀 약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정말 엄단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관행 원칙에 따라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조속하게 그 저기 그 이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고 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아 이거 당대표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유를 막론하고 막아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서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테러 위협이 정치인들에게 주로 좀 있었잖아요, 사실.
4: 그렇죠, 있었죠. 예. 저희 당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2006년, 20년 그리고 배현진 의원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테러 있었고.
1: 네.
4: 그래서 이게 종종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있어서 어쨌든 이런 글이 올라오면 보통 신고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 경찰도 조사하게 되고
1: 네.
4: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는 뭐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의견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 발생하게끔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 뭐 서부지법 폭력 사태처럼 진짜 엄중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활동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위축되잖아요.
0: 그럼요.
1: 예, 예.
4: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 당대표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네네네. 그래서 그 신변보호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물론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담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했다고 합니다. 수사와 신변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래도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움직임이 좀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김윤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무래도 이측은 되겠지만 네. 뭐 그 정청래 대표나 그 장동영 대표 스타일상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활동을 뭐 이렇게 폭을 좁히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1: 오히려 그런 영향이 아니다.
4: 너무 네. 같은 생각이어가지고 네.
0: 그 오히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하여튼 극단적인 정치 한국화가 불러온 이런 참
4: 맞습니다.
0: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테러를 당해서 또 그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예. 저기 총기 사고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1: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 자체에서도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들을 막 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
4: 그쵸.
0: 많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법 제도를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를 보면 요즘 전북 쪽을 좀 많이 찾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지난주만 세 번 갔죠.
1: 예, 네. 아무래도 그쪽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됩니까?
0: 아무래도 그 지금 저기 김관영
1: 네.
0: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이원택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진화하고 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1: 네.
0: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김관영 후보가 지난 그 저 지방선거 때 사실 송하진 당시에 전북지사가 있었거든요. 전북지사가 그 적합도 조사나 이런 거에서 1등으로 나왔었는데 혁신 공천한다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1: 네.
0: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북 도지사가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에서 그 국민의 당에서 입당한 거를 이제 그 그런 것들을 다 사면해 주면서 이제 저기 전북 도지사가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당에서 뭐 인위적으로 뭐 배제를 시킨 게 아니라 대리비의 돈을 나눠주는 게 CCTV에 명확하게 찍혀가지고 본인도 다 인정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후보직에서 배제를 한 것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가처분도 신청했다가 기각도 되고.
5: 네.
0: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원태 후보도 비슷하게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나한테만 가도한 거냐라는 걸 명분 삼아서 무소속 출마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저는 그 판단은 그 명분이나 논리는 저는 그거에선 동의하기 힘든 게 이원태 후보는 윤리감찰자 통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거와 떠나서 본인은 이미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네. 배제 사유가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그 자체로 본인은 출마 사실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좀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5: 많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이원태 후보의 문제를 끌고 와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무서워서 출마한다 명분으로 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5: 그 명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0: 왜냐하면
5: 않다.
0: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 가지고 이미 후보에서 배제가 된 거잖아요.
5: 네.
0: 된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전북 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사명과 또 복당 그리고 또 공천을 해준 그런 게 다 영향이 미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이 공천을 하다 보면 거의 3천 명 정도를 공천했다고 하거든요. 공천하다 보면은 공천에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뭐 그 저기 보궐선거 전북에 거기도 이제 저기 전략공천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후보가 이제 컷오프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광역이나 기초의원 중에서 공천에 불만 있는 후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동의는 할 수는 없고
5: 동의할 수 없으시다.
0: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지도부랑 이제 내려가고 또 그 이원태 후보랑 경선을 했던 안우영 후보도 선대위에 합류하기로도 했고요.
5: 네네네.
0: 또 우리 가장 큰 다선인 가장 높은 다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도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5: 네.
0: 조만간 이제 우리 당원들의 그런 그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 뭐 혼란 이런 것들은 좀 잘 수습이 되고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5: 수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0: 수습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수습하려고 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네,
0: 수습되기를 바라지 않으신가요?
5: 아니, 전 바랍니다. 저는 모든 논쟁과 문제가 수습되길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고.
7: 근데 조금 아까 이제 안호영 의원도 결국 선대위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북에 계신 당원들께서는 서운한 부분이셨을 것 같아요.
5: 네.
7: 안호영 의원은 단식을 한 12일 정도 하시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실려가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찾아갔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찾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5: 네.
7: 그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그래도 대표가 한번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고 해도 좀 경청해 주는 모습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5: 그때 당시에 한번 좀 찾아봐도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얘기가 네. 나왔죠.
7: 근데
5: 사실.
7: 끝까지 예. 가지 않으셨던 게 네. 전북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원태, 김관영 왜 누구는 바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고 누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그 식사비를 대납한 사람도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또 컷오프를 했거든요.
5: 네.
7: 결국에는 이게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서 이게 당의 윤리위에서의 결정이 빠르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마음 씀씀이를 전북 당원들께 보여드리는 거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5: 네.
7: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관영 후보의 어떤 지지율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익산을 제외하고서는 다 김관영 후보가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제 여론조사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5: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할 일을 주셨군요.
7: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북에서의 혼란은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 알겠습니다. 김소영 의원님 어떠세요? 현역 의원이신데
7: 네.
5: 전북 도지사 선거 판세가 이거 예사롭지 않잖아요.
7: 네.
5: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7: 그죠.
5: 위세가 네. 약간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7: 뭐 정청래 대표가 막 울릉도까지 가서 막 그 활동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5: 네네.
7: 뭐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준비하시는데 이 지금 전북지사가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되고. 그리고 부산 북구가 하정우가 떨어지면
5: 네.
7: 정청래 대표는 거의 이제 타격이 너무 크게 된 지점이죠.
5: 그래서 흠집이 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7: 되고요.
5: 네.
7: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공천 파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북의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5: 네.
7: 민주당 내에서는 뭐
4: 명분이 없다 이렇게 뭐 계속 방어를 좀 하시지만 시민들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가 그게 다 민심으로 표출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8: 네.
4: 그래서 지금 전북의 의원들 비롯해서 이제 뭐 조승래 선대본부장까지 거의 맹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영구복당 불어대상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후보는 나는 이게 너무 편파적인 공천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이고 뭐 복당 안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제 대치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 잘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8: 알겠습니다. 장윤희 대변인이 네. 그 지금 김관영 후보 선대위가 정청래 지도부가 전북 도민 알기를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전북 도민을 개돼지로 비하했다면서 맹공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거칠고 네거티브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6: 네, 김관영 후보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유권자들을 비유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님을 알면서도 개돼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8: 부적절하다. 네네.
6: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언사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출당 조치가 됐습니다.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이 맞지 않는 게 지도부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지도부의 적격적인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CCTV가 나오고 선거에 악재고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억울하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유권자한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있죠. 지금 현직 도지사니까요. 그 부분에 선거에 임박하면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할 거다. 복당이란 건 민주당이 뭐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8: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후보의 여론조사가 나와 아까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9일에서 10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관영 후보는 43.2%, 이원택 후보는 39.7%입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김현정 의원님.
0: 네.
8: 만약 이게 가정법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내 입지 많이 흔들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0: 일단 당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8: 없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네. 이런 조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0: 좀 전에 우리 장영미 변호사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줬잖아요.
8: 네네.
0: 지금은 좀 전에 공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초기에 공천 의정을 상당히 심하게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천이 다 마무리됨부터는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지도부가 내려가서 그 상황이나 팩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8: 네.
0: 그 정확한 진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수습이 되고 결속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8: 네네.
0: 혹시라도 그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싫은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뭐 이렇게 그 우리 그 정청래 대표의 구도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타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그 소위 말해서 뭐 저 친청 뭐 저 친명 뭐 이런 구도로 이미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다 굳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새로운 뭐 그 새가 돋거나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차피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어떤 뭐 역할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닐 것이고요.
8: 네. 그렇게 크게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위상이 그렇게 흔들리실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0: 근데 이미 뭐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8: 당선 가능성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4: 가정법이
8: 네네. 다음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장병욱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잖아요.

0: 정동욱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함께 광주 찾았는데요. 우려했던 뭐 물리적 충돌 다행히 네. 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동욱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장인미 대변인께서 네. 한 말씀해 주실까요?
1: 일단 저는 야당 대표가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시는 것 자체를 폄훼하거나 그걸 가볍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네, 네. 그 행보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대묻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불법 계엄이 국민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틀린 거라고 이렇게 다 결론이 나고 있는데 계엄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이 어디 있냐라고 국민들께 감히 반문하고 있어요. 정치 퇴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시잖아요. 다선이시고 내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국민의힘의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현실이다 일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광주 행도 사실상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란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광주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 한마디 시인하지 않으면서 거기 가는 행보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호남에서 뽑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게 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0: 오는 것 자체,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 행보의 진정성에는 좀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2: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광주를 찾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당대표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전당대회 당선 이후에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소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장동혁도 이제는 광주를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부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제가 항상 방송에서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 결임은 이후에 반성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계속 실망을 하고 계시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지만 당의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는 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0: 네.
2: 오늘 그런 모습을 저는 오랜만에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통합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민영배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계란 맞는 어떤 그런 그림 만들라고 온 거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런 얘기, 계란 맞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2: 네,
0: 얘기가 나오고
2: 그런
0: 했죠.
2: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오히려 저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5.18 정신을 뭐 유일하게 계승을 하는 것처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형태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폭주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도 항상 반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민영배 후보가 광주시장으로서 나서면서 뭐 계란 맞으러 오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래, 다행히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그런 네. 일이 안 벌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뭐 단추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제가 네. 영상에서 봤는데 다행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2: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사람들이 오늘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배려해줘야 된다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성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연이 그래도 이렇게 5.18 기념식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참석하는 게 예, 맞겠죠.
3: 저도 네.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도 네. 당대표 가셨고요. 그 5.18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면 제1야당의 대표 가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0: 그렇죠.
3: 만약에 네. 뭐 올해 또 안 가셨, 혹시나 안 가셨으면 민주당에서 또 엄청 공격을 하셨을 거고요.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5.18을 찾아가는 거에 뭐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민주주의 정신을 제가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5.18 재단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넓게 포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저희도 또 막 3인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술 파티를 벌였던 3인방 우상호, 송영기, 김민석 3인방이 있기 때문에
0: 야, 이건 진짜 영원히 고통받는군요.
3: 네,
0: 정말 계속
3: 그 자격을
0: 나오네요.
3: 논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원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5.18 네네. 정신을 훼손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들을 논의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0: 5.18 정신에 대한 자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참석의 의미를 두는
3: 그렇죠. 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네. 자리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4: 알겠습니다.
5: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찾아간 거를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고
0: 네.
5: 이번에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개헌하는 거 당론으로 반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약으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사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했었잖아요. 그죠?
0: 예전에 네. 그런 말을 했었죠. 네네.
5: 왜 안 지키죠?
2: 이제 가실 거고요.
5: 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0: 이번 달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2: 네, 호남도 가시고, 강주도 가시고 하실 건데 저 그 개헌 부분에 대해서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5.18 정신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헌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해서 여야 합의로 이루는 게 개헌이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5.18 정신을 훼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
2: 개헌 안에 이번 개헌 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5: 차라리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국면을 기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이게 시작이 뭐 논의가 안 됐고 절석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2대 개헌한 24년도부터 대선 공약이 됐지만 24년 그 재헌절부터 제안이 된 거예요.
0: 네.
5: 그러니까 뭐 2년 된 겁니다. 저 제안한 것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네. 여야 간에 뭐 대통령도 제안도 했었고 수도 없이 제안했었고 여야 간에 그 이거 관련된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그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그게 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 개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거조차도 반대했었어요. 필리버스터면서.
0: 네.
5: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개헌 자체를 그냥 할 생각이 애당초에 없었던 거라고밖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보이지 네. 않거든요.
0: 이건 뭐 해석의 여지가 네. 좀 양당이 있는 부분이다.
2: 아니, 저희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삼았던 게.
5: 김소연님은 아마 네. 저기 안 그러실 수 있는데.
2: 삼았던 게 네. 저희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이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야가 공이 동의를 할 겁니다.
0: 그런데
2: 저희가 1987년에 개헌 특위를 할 때도 그때 여야 동수로 개헌 특위를 만드셨어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 는 만약에 이걸 진짜 하고 싶으셨으면 시작과 동시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특위를 만들어놓고 그 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셨죠.
0: 알겠습니다.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2: 그렇죠.
0: 좀 있었다.
2: 그리고
0: 이 정도로.
2: 조정식 예. 국회의장 후보님께서 개헌 특위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0: 오늘 이걸로 밤새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이야기 1부에서 잠깐 좀 하고 1부 마무리할 텐데요. 아무래도 김현정 의원님이 이 부분 좀 잘 이야기해 네. 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사 교섭 소식 좀 짚어볼 텐데
5: 네.
0: 총파업 예고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2차 교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는 메시지 냈거든요.
5: 네.
0: 자, 이건 뭐 무조건 뭐 삼성전자를 겨냥한 메시지겠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5: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0: 네.
5: 합의를 이끌어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파업하면 최대 뭐 100조까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23%를 차지하더라고요. 한 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0: 네.
5: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줬고 우리 국회에서도 특별법 만들어갖고 입법적인 지원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의 그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 반도체 부분에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부분에 노동자들도 많고
0: 네.
5: 수만 하청업체들도 있고 또 400만이 넘는 주주들도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한 8%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5: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이랑 비슷하게 공공재정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 아무리 그러니까 노사 간의 그 이제 요구 사항을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공공재정 성격도 감안한 주장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0: 네네네.
5: 너무 본인들이 그냥 성과금만 이익의 15%의 상한선을 없애달라는 주장만 딱 하니까 그냥 딱 국민들의 시선이 뭐냐면 그 수억 원에 1인당 수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 장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딱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은 그 고민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문호조 경영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0: 네.
5: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 자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으로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업, 저기 그 연봉의 50%를 캡을 쓰려는 거거든요.
0: 네네네.
5: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합의하고 지급을 하니까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이제 같은 요구를 좀 하고 있는.
0: 우리도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5: 아닙니까?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공공재정 성격을 감안해서 아까 말한 다양한 이해관계 층에서도 그런 그 뭐랄까 성과나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방식의 요구들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 지탄받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오늘 이제 사후 조정 중인데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부에서는 지금 뭐 긴급조정권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네. 근데 긴급조정권은 우리 그러니까 노사 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요.
0: 긴급조정권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것도 나오는 겁니다.
5: 그러니까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노동부장까지 발동을 하면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해요.
0: 네네네.
5: 근데 이것도 6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딱
0: 근데 파업을 하면요.
5: 한 달 동안은 못 하고요. 네.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할 수 있어요.
0: 네.
5: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긴급 조정권이 그리고
0: 그 잠깐 멈춰 놓는 거네요.
5: 아주 그러면. 예외적인 거라서 뭐 네네. 그동안 네 번밖에 발동이 안 됐습니다. 63년 이래로.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노사가 정말 그 이런 그 삼성전자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 전향적인 그런 좀 결단들을 내려주길 바라는 차원의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2: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이거 노란봉투법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때 경영계랑 국민의힘에서 계속 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와서 초과세수 들어오니까 국가재정법에 그 충당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지원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지금 여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급조정권도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총에서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긴급조정권이 행사가 되게 되면은 노동계에서 원하는 대로의 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노조 정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민노총 이런 데에서 민주당에 대해 지지 선언하지 않겠다.
0: 네.
2: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라든지 엉뚱한 대로 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평택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위반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사후 약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법을 통과시킨 게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잠깐만 좀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 긴급조정권 발동되는 30일 동안 노사는 협상을 재개해야 되고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안이 나오는데 이거 강제성이 있어서 노사가 거부할 수
1: 없습니다.
0: 없다라고
1: 예,
0: 하네요.
1: 예, 예, 거부. 없어요. 굉장히 강력한.
0: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여기 반대하는 그래서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네, 거죠. 여기에
0: 그러니까 반대하는 뭐 성명을 내거나 뭐 투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잘 몰라서.
1: 형사 처벌 받습니다.
2: 처벌 불법 파업이 되는 거죠.
0: 불법 파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예, 아까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1: 예.
0: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 보고 싶었던 장면도 보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압을 한다든가
1: 그게
0: 뭐 이런 상황까지.
1: 아마 이제 불법 파업으로 만약에 강제 조정권을 단행을 했는데
0: 네.
1: 그 명령을 어기는 건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뭐 명분이 지금 삼성전자 많이 없 라고 왜냐면 내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도 있지만
0: 네.
1: 이 전자기기 모바일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서 있는 가장. 위치와 이 흑자를 내고 영업이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해도 다른데 지금 노조원이 한 4천 명 정도 또 탈퇴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이 이제 화이트칼라 노조가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0: 그렇군요.
1: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언론 전반적인 차원에서 강제 조정권을 단행을 했는데 듣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양태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처벌까지 받겠다는 걸 이 지도부가 이 사실 그 노조 지도부가 감행하는 건데 여긴 또 대의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7, 8명의 이 지도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그 책임을 다 전적으로 받게 될지 네. 좀 의문입니다.
0: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다라고 네. 네,
3: 그 정도까지는 있다 정도인데.
0: 김종현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3: 오늘도 이제 1차 결렬되고 내일 아침에 다시 10시에 또 다시 모인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정부가 중재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거 중 하나가 이제 오늘도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다 인용했어요. 그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연속 순환 공정이 깨진 순간 반도체 제조업 특수성상 그게 이제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가 100조 이상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3: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럼 지금 그 지지율을 캐리하고 있는 그 끌어내고 있는 게 주가잖아요.
0: 그렇죠.
3: 그리고 주가의 네. 대부분은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이랑 엮여가지고 예전에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그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하자라고 원래 법이 그렇게 났던 건데 그게 달리 해석이 돼서 지금 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 경영권 차원에서 이익을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경영 판단 능력까지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는 상황이어서 저는 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가처분 인용된 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인용됐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용이 됐다고 해서 전체 파업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필수 시설 그러니까 반도체는 1분 1초만 이 공정에 막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0: 그렇죠.
2: 되거든요.
0: 네네.
2: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네. 본인들이 18일 동안 파업을 했을 때 한 30조 원 정도의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30조 원 손해가 나오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장이 멈췄다가 다시 가동이 됐을 때 처음부터 풀로 가동을 못하니까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맥시멈 100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처분 인용이 된 거는 30조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는 부분들만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것은 한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0: 네네.
2: 그럼 나머지 90%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집단으로 휴가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노조 입장에서는 30조 원의 손해를 볼래? 아니면은 영업이익의 15%, 45조 원을 우리한테 줄래? 이걸 가지고서는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주주들에게서도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2: 그러니까 주주들이 네, 지금 그렇죠. 노조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0: 네네네.
2: 지금 노조가 하고 있는 파업의 프로세스는 일단은 합법적인 룰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0: 어렵네요.
2: 불법 행위가 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네.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모처럼 한국 경제 뭐 코스피에 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투자자로서 이런 좋은 점을 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매출이 뭐 전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뭐 언론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역사적인
2: 맞아요.
0: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요 초반에 이런 일들 벌어지니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3: 속상하고.
0: 상황입니다. 예, 좀 속이 상해요. 맞아요.
5: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저희 평택에 있잖아요. 저도 내일 평택 전자 한시 방문하는데
0: 이거 평택에서 하잖아요.
5: 예. 예. 그 제가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하는
0: 그렇죠.
5: 거예요.
0: 네네.
5: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0: 그래서 어렵습니다.
5: 경영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0: 네.
5: 그럼 이분법으로 갈라서면 안 되거든요.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자꾸 노란봉투법 갖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 노란봉투법과 이 삼성전자 노사 문제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장에 대한 교섭발 권리를 하는 거고 지금 ILO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한 정부한테 공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노동후진국으로서 우리가 ILO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도 좀 보장해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그러니까 거기도 맞춰주면서
0: 네네.
5: 또 경영권도 좀 저희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0: 알겠습니다. 아, 때마침 또 JJ8님께서 요즘 코스피 분위기 좋은데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0: 아,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네. 미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KBS 열린 토론 저희는 잠시 로고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준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수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용혁 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여야 이견 없습니다. 없잖아요. 네. 예. 아, 이견을 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니까요. 윤준호 님께서 콩새로 가입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겠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죠. 네, 투표지 후보자 이름이 그대로 명시되는 만큼 어제까지가 이제 1차 단일화 시한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들 많이 하시잖아요. 관심 지역에서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고 여야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단일화 관심 지역이 뭐 많지 않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디 보십니까? 뭐 평택이랑 뭐 네. 부산 뭐 이렇게 보고 계시죠?
5: 뭐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네. 모든 많은 분들이 두 곳을 꼽고 있죠. 북구갑하고 평택을.
0: 그렇죠.
5: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들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0: 두 곳 다 단일화가 거의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도 평가하시더라고요.
5: 네.
0: 김소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뭐 언론에서는 워낙 두 지역이 나오는데 저도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 단일화가 됐으면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0: 어디입니까?
3: 경기도하고 지금 울산시장 쪽입니다.
0: 경기도면 경기도지사요?
3: 네. 경기도지사.
2: 아, 조응천
3: 네,
2: 후보와.
3: 조응천 양양자 후보와. 뭐 어쨌든 오늘 서울시도 수도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개혁신당하고 정책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0: 네네.
3: 그런 식으로 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경기도 워낙 반도체가 중요하고 또 조응천 후보랑 양양자 후보랑 서로 이제 지지율 갖고 경쟁을 하다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가 내용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하고 그리고 울산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네. 울산은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기도지사는 그러면 양양자 후보로 네,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 네. 당에서 울산 그 저 지지하는 무소속하고 하는 거 안 된다고 당에서 반대하더만요.
3: 사퇴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죠.
0: 김성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5: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0: 네네.
5: 그리고 저 경기도도 제가 추미애 후보 대변인이거든요.
0: 네.
5: 준비 많이 하고 계세요. 부족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0: 근데 요즘 언론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5: 아니에요.
0: 추미애 후보는.
3: 코로나 하시면 답을 잘 못하시는
5: 31개의 그 시군 있지 않습니까? 저 지자체. 그걸 다 다니면서 현장 투어 계속하고 계세요.
0: 네.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경기도지사 사실 근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추미애 후보와의 지지율에서는 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강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수치를 보았을 때 두 분을 합쳤을 때 좀 비등비등 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봤었던 것은 그렇지가 않았고 그리고 개혁신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도 안 됐었거든요.
0: 네.
2: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의 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개혁신당이 지역에 꽤 후보를 많이 냈어요. 그 본인들의 어떤 미세혈관 같은 것들을 퍼뜨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조금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이 같이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일화로 이어질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2: 서울시장 후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는 지금 장동현 대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당보다는 본인 개인이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와 함께 있으면 하면은 언론에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2: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지역 이 지역은 또 단일화가 되고 저 지역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각자대로 끝까지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분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후보랑 김정철 후보랑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 같이 하는 모습도 네. 나왔고 뭐 경기도 지역도 네. 뭐 만날 거라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건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나요?
3: 서울은 단일화를 안 하겠죠. 네. 저는 이제 정책연대라는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0: 네.
3: 그렇지만 경기도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막 서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지역적 연대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하고도 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를 위해서도 뭐 그런 뭐 첫 시발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0: 개혁신당은 단호하던데요? 단일화
5: 개혁신당은 생각이 없어요.
3: 네, 거기에서 알 수가 없죠. 아니, 저도
5: 개혁신당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침에 같이 방송했는데 전혀 없대.
3: 아니 네. 바깥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3: 어쨌든 저희는 다 범보수지 않겠습니까?
0: 네네. 아니 근데 범보수로 더 묶으시는군요.
5: 아니 완전히 당 지도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0: 요즘 당에 잘 안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3: 아니 그 당 지도부가 지금 무소속 후보와의 뭐 단일화는 없다. 그거는 네. 다른 지역입니다. 그
0: 다른
3: 울산 같은 경우는 원래 시도를 하려고

0: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당 지도부가 이 박명우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적극 설득을 해가지고 반드시 울산은 탈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 요즘 추미애 후보가 뭐 토론이나 이런 부분 안 나와서 한쪽에서는 뭐 침대 축구 아니냐, 워낙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2: 기본적으로 좀 선두 주자이고요. 네. 추미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후발 주자는 토론회 뭐 이런 걸 하나의 또 정치적 변수와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데 항상 이거는 또 뭐 국민의힘이 주자가 앞설 때는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셨는데 토론을 좀 저어하기도 했었고 뭐 속된 말로 이제 부자 몸조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 또 추미애 후보로서는 지역과 이 접촉면을 상당히 좀 넓혀가는 행보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현안 청취하고 이런 쪽에 더 방점을 찍다 보니까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이런 후발 주자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알겠습니다.
3: 토론회 관련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법정 토론은 한 번만 하면 돼요. 대선은 한 세 번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우리 사전 투표가 29일부터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선관위에서 결정이 나온 게 28일 날 밤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28일 날 밤 11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그리고 29일 날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1: 네네.
3: 이게 그 밤 시간에 그 사전투표 시작하기 직전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경기도지사는 그 바로 전날이에요. 27일 날 밤 11시부터 28일 날 네. 새벽 1시까지. 너무 이제 사전투표를 앞두고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토론 보고 바로 투표하러 가면 되겠네요.
3: 시간이. 근데 밤 11시부터 1시까지.
1: 어르신들은 못 보죠, 사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토론이 저도 활성화가 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소 좀 지지율 격차가 있는 분들은 네. 토론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인정 의원님.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4: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후보도 22년도에 토론 무용론까지 주장하셨어요. 이번 경선 때에도 뭐 추가 토론 하자라니까 다 거부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가급적이면 토론은 지양하고
1: 그냥 하나의 선거 전략일 뿐이다.
4: 현장 중심으로 가는 네. 것 같고 후발 주자 같은 경우는 뭐라도 판을 흔들어야 되니까.
1: 네.
4: 그러니까 딱 보면 토론을 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책 토론 하겠습니까? 네거티브 하려고
1: 네거티브로
4: 하는
1: 한다.
4: 네, 흠집 잡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딱 있는 거니까
1: 네네.
4: 1등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책 대결로 가려고 하는 게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김승희 의원님이 약간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0: 네, 어쨌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신 후보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 게 그게 똑같이 정원 후보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지금 변동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네네. 잘 보셔서 추미애 후보도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경선할 때 심지어 김동연 현 지사가 왜 나오셨냐 그렇게 답을 못하실 거면 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원 후보도 이제 막 정책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 공약 설명도 못하는 지금 쇼츠가 엄청 돌았잖아요. 왜 나온 거냐라는 그 부정적인 여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1: 그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는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네거티브로 인해서 좀 많이 묻혔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뭐 소득이 없는 분들의 1주택에 뭐 재산세를 감면해 면제해주겠다.
0: 근데
1: 뭐 이런
0: 그거는 너무 한정된 소득 제한도 있었고 연령 제한도 있어서 너무 한정된 사람들한테 해당 사항인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전세 월세 시가 말라서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대한 정책 공약은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1: 알겠습니다.
0: 좀 심각하죠.
4: 제가 봤던 토론은 네. 이게 그때그때마다 여야가 바뀌면서 그 같은 주장이 되풀이 되니까 토론 횟수를 제도적으로 좀 늘린다든지 이거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1: 알겠습니다. 서울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도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세훈 정원호 후보 간에 GTX 철근 누락 관련 공방 아주 뜨거웠습니다. 좀 치열했다라고 봐도 되겠는데요. 열린 논란의 현장을 방문해서 오늘 뭐 총공세를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4: 문제가 뭐 한두 가지여야죠. 이게.
1: 아, 문제. 그 한두 가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4: 일단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그 오세훈 후보의 태도부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닌 문제입니까?
1: 오세훈 후보 입장은 우리는

0: 현대건설 네. 시공사의 탓이라고 다 돌려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공이라든지 감리에 대한 책임은 그 발주처인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본인의 책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하는 게 저는 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하 5층에서 철근이 한 2,500개 이상이 누락됐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다면서요.
0: 그런데 네. 지상 3층까지 공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상 누각하에서 언제 그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그 공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별거가 아닌 뭐가 별겁니까?
1: 단순하게 관례대로 처리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데 여기 대해서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반론이 아주 크죠. 지금 네. 거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수준입니다. 그 정원호 후보가 지금 진짜 쫓기고 조급한 모양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나 강력하게 네. 말을 한 겁니까? 그러면?
2: 네. 왜냐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워딩도 보면은 순살 GTX 은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희 네네. 옛날에 그 순살 아파트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그랬던 건데 네. 어쨌든 시공사가 서울시에 자진 보고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서울 시가 중무부처한테 중무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다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은 올 4월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 11월에 이미 보고를 했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보강 긴급 안전 점검했고 보강 공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떳떳한데 마치 보고를 안 하고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은 그걸 같이 은폐에 가담한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 네.
1: 아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쫓아서 올라가면
2: 그쵸,
1: 이 정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2: 그렇죠.
1: 생각이
2: 다 있습니까? 보고를 하고 거기에 그 절차에 맞춰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네. 보강 공사까지 다 했으니까.
1: 네, 네. 알겠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네.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진짜 문제는요. 오세훈 시장이 정확하게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순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이함은 차치하고서라도 보도를 접하고 알아보니 이게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났어요. 철근 네. 2570개가 누락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본인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했고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저께 알게 됐고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안일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행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안전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한강버스 제로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대규모 공사에는 의뢰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 안이한 인식 과연 서울 유권자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한 네. 말씀해 주시죠.
4: 이게 결국 오세훈 시장이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세훈 캠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4: 그러니까 25년 11월 12일에 현대건설로부터 서울시가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지금 오세훈 캠프에서는 11월 13일경에 철도공사 측에 이미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도공사에서 국토부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행안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4월 29일 정도가 되어서야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인지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본인들도 손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자인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1월에서 4월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10차례 넘게 실사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같은 것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1: 네네네.
4: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철도 공사 그리고 국토부 이런 데에서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1: 네.
4: 그 이후에 지금 MBC 보도가 나오고 정원호 캠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싶으시면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서로 간에 진실 공방도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왔었던 그 네거티브적인 이슈 이것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만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인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1: 네.
4: 생각합니다.
0: 근데 저는 그 철근 누락이 2,500개가 넘게 누락이 됐는데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그 서울시에다가 작년 11월에 보고를 했다는데 시장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뭐 자랑입니까?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게. 난 그 태도 자체가 안전, 그다음 그전에 그 오세훈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났어요. 폭우, 뭐 이렇게 폭설,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한테 바로 보고에 이렇게

0: 라도 당연히 그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
0: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네. 보고받고 어떤 조치했는지를 밝혀야 되죠.
2: 네. 김현정 의원님, 저 그러면 오세훈 시장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 김어준 씨가 사회를 보거나 정청래 대표가 네. 사회를 봐도 된다. 토론하자라고 해서 이 분야만 놓고 토론하자고 하면 응할까요? 정원호 후보가?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그거 관련해서 뭐 정원호 후보에서 캠프에서 판단할 네. 문제이지만 네네. 본질적인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보고받은 적, 그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한 거는 기존의 거 다 몰랐다고 한 거 본인 스스로 분명히 자인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과는 해야죠.
2: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긴 한다. 너무 그냥 넘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3: 아니 이 서울시정의 스케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행정정결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정결을 어느 순서에서 어느 순서 그 절차에 맞춰서 이미 네. 다 절차를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했는데 그 전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냥 딱 성동구청장 그 후보 그 스케일 수준에서 막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행정원칙의 시스템에 맞춰서 정상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처리한 건 맞습니다.
2: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 이슈가 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아니
2: 네.
0: 그 저기 노무현
2: 서로 입장이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0: 그러니까 지도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네. 비가 많이 와도 내 탓이고 뭐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인 공정 마인드 아닐까요? 네.
2: 그러니까 결국
0: 정결을 정결 핑계 대면서 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그게 동의가 될까요?
2: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아니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근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3: 모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잘 안전 보강 시스템 그러니까 설비 다 검사했고 최신 뭐 구조공학 기준을 적용해도 현재 상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얘기냐라는 거 서울시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2: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선거 마지막으로 가서 나올 텐데 서울 지역의 판세 이런 문제들 뭐 네거티브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향방을 가르는데 판단을 가르게 될 중요한 요소가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4: 네. 예. 이게 국민의힘에서 여러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과거의 출장과 관련해서부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마침표를 좀 못 찍는 주어 삼지 못하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러니까 네. 후발주자고 급하니까 조급함을 드러내는 식의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이 던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이 오세훈 시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심지어 네 번 서울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공급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책임감 있는 태도인 공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여기에 더 서울시민들이 방점을 두시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전략으로는 이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강준호 변호사님.
5: 정부 네. 탓을 했다라기보다는 오세훈 후보도 이번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이 이제 마지막 시정을 하고 있는 동안은 주택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겹쳐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신통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 비슷한 형태로 해서 뭐 착착개발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 네.
5: 결국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어쨌든 저희 후보가 그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장특공 문제 라든지 이번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원호 후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호 후보에게 조금은 불리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앞으로 뭐 정부 차원에 무엇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토론이 따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앵커께서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빼고선 이야기하면 한번 토론하겠느냐라고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보셨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거티브 안 하고 부동산 정책 갖고서만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금 정원호 캠프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2: GTX만 갖고 토론하면요?
5: 근데 그 안 하겠죠. 네거티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적인 부분.
2: 좋을 것 같은데.
5: 그러니까 바로 네. 저희가 이렇게 뭐 GTX에 대한 부분들, 철근 누락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0: 하는 만큼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이 구청장을 넘어서 아직은 시정까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들을 보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마지막 결론은 이제 부동산이 또 네,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역행보 두고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선거 개입의 정확한 경계와 기준이 뭡니까? 이거 좀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2: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예. 선거의 중립 의무가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라고 하면 뭐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선거의 유불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 견주어 보면 돼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행보를 지금 뭐 여러 전국 단위 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네. 그걸 중단하는 건 민생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신 분일 때 지방선거 후보자들 같이 대동하면서 다녔습니다. 공약을 줄줄 읊었어요. 네네네. 총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고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1: 네. 장동 대표 말은 굳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일 정상회담 가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열리는 것도 주목되는 점인데 이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3: 실제로 겁니까? 되게 교묘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애매한 지점들이 많기 예. 때문에 대부분 다 국정수행, 뭐 민생행보라는 이름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실제로 지금
1: 선거 개입이다라고
3: 네,
1: 보세요?
3: 당연하죠. 그리고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다른 할 때도 그 과거 정권에도 민주당이 똑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신 지역을 딱 보면 여당이 약간 열세한 지역, 경합인 지역도 위주로 먼저 가십니다.
1: 영남권 지역을 가신다는
3: 거죠. 대구 가셨잖아요. 네. 대구 신공항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뭐 해결책을 대안을 찾아봐라 이런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3: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이제 새마을운동의 그 지역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안동 같은 지역도 어쨌든 영남권을 불어오는 동남풍을 차단해야지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접점이 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거라는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나섰고 앞으로 더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막 거의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 아니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개입입니까?
3: 이게 이제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두 분 다요?
3: 네. 아니 똑같이 선거 개입이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1: 그러니까 두 대통령 다 선거 개입을 한 거네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 김성현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한 문제라.
4: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예 그냥 허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1: 아예 그냥 대통령 네. 선거 개입을 그냥 허용한다.
4: 기준이 애매하니까 네, 해석하기도 뭐하니까 법원에다 맡기기도 애매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죠.
1: 어떤 정도의 차이를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차이니까 예.
4: 그래도 딱 봐도 거지. 객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그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네. 예산 다 주겠다 막 하고 저희 그 평택에도 와가지고 그때도 기억이 나는데 그 GTX 그 저기 시선 뭐 A선 관련해가지고 다 뭐 해결할 것처럼 막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평택시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지자체에다 넘겨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1: 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책적인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맡겨놓고 갔다라고
4: 그때는
1: 보시면요.
4: 좀 예. 정말 가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뭐 이렇게 사실은 그 다카이치 총리 안동에 사는 것까지 뭐 공격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기로 그때 일본 할 네 달 전에 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1: 그때는 이제 다카이치 고향 갔었고 이번에는 네. 안동 대통령 고향으로 하기로 마무리가 됐었다고. 네.
4: 그리고
1: 근데 이것까지 계산해 놓은 거는 아니라고
4: 그렇죠.
1: 봐야겠죠.
4: 그 관련해서는 네. 그 경북에 직무대행께서도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동인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 역사 문화도시로 그 주목받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1: 네네.
4: 그것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의 기준 같은 경우라든지 아예 허용하든지 이거는 좀 그 정치권에서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1: 왜냐하면 이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서로 공격

0: 하게끔 내버려 두는 듯한 상황.
1: 서로 진짜는. 여야가 그래도 네.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공수 교대가 되면서 그렇죠. 그런 거고.
2: 아니 김소희 의원 둘 다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시는데 어차피 윤석열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더 뭐 더해 봤자 정하는 거니까.
0: 어차피 다 둘 다 유죄다 뭐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는 이건 안 된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2: 아 선거 예. 개입은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는.
0: 예. 어쨌든 김소희 의원님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좀 장윤미 대변인 아 저기 대변인께서 변호사시니까 네. 요 부분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예. 이거 정리 좀 한번 해 주시죠.
3: 원래 이제 법적인 건 추상적인 층이어가지고 네. 각각 이 사실관계를 네. 부합시켜야 되는데 통상의 정치 행보까지 이것을 선거 앞두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진짜 좀 문제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정책이나 그 지역 맞춤형 공약이냐 아니면 선거 후보들과 지원을 하는 그런 직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이런 뭐 타운홀 및 팅이나 민생 토론에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정리되셨나요?
2: 네. 변호사님께 딱 정리를 잘 하시네요.
0: 좋네요.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단일화가 좀 될 것 같은 곳은 어디로 평가하고 계신지 김소희 의원님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네. 마무리 짓죠.
4: 예. 저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0: 울산?
4: 네, 울산하고 네. 뭐 울산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0: 가장 울산. 네. 네.
4: 그리고 이제
0: 알겠습니다.
4: 네, 뭐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 어디 보십니까?
2: 네, 평택? 뭐 울산, 저희는 이미 뭐 울산을 했고요.
0: 네네.
2: 평택하고 이제 그 북구 갑인데 네. 둘 다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 약간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후보가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서
0: 네.
2: 나중에 사퇴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방식도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0: 네.
2: 대안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0: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단일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5개월의 아준이를 키우고 있는 김송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이전에는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거든요. 남편까지 이렇게 아이를 많이 좋아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막 소리 지르고 깨르르 하면서 둘이 노는 모습? 그런 것들을 듣게 되면서 저렇게나 애를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남편이 잘 놀아주더라고요. 이 우러나는 그 사랑 같은 게 부성애가 있구나.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유수유를 할 때 아기가 하루 중 가장 행복해해요. 꺄 소리 지르면서 웃으면서 아기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먹거든요. 정말 배고팠다는 듯이 발까지 막 흔들면서 이러면서 먹어요. 아준아, 세상에는 정말 재밌고 맛있고 행복한 게 정말 많은데 우리 하나씩 다 경험해보자. 고마워. 사랑해.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내슈빌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올 시즌 리그 9번째 도움을 기록하고 MLS 전체 도움 단독 선두가 됐습니다. 하지만 LAFC는 상대 공격수 무쿠타르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며 2-3으로 패했고 4연패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은 일주일 뒤 시애틀과의 홈 경기를 치른 뒤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차려질 축구대표팀 사전 캠프에 합류합니다. 한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황희찬이 시즌 4호 도움을 풀럼과의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기록했고 이강인은 발목 부상에서 회복해 그라운드로 돌아왔지만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파리 더비로 알려진 파리 FC와 리그앙 최종전에서 역전패했습니다. 어제 입국한 북한 내고양 축구단이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내고양 축구단은 수원FC 선수단이 머무는 수원 시내 호텔에서 함께 지내며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별도의 경기장에서 훈련과 컨디션 조절을 병행할 방침인데요. KBS는 21일에 있을 수원FC 위민과 북한 내고양 축구단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을 중계 방송합니다. 한국 여자배구 리빙 레전드 한국도로공사의 아포지 스파이커 황현주가 현역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동행을 희망했지만 황현주가 선수로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LPGA 투어 크로거 퀸시티 챔피언십에서 유에란이 최종 합계 10원 더파를 기록해 잉글랜드 워드에 두 타 뒤진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랭킹 1위 고진영은 7원 더파로 공동 5위에 올랐습니다. 근대 5중 국가대표 서창환이 2년 만에 월드컵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창환은 불가리에서 열린 국제 근대 5중 연맹 월드컵 2차 대회 남자부 결승에서 합계 1595점으로 체코의 마테이 루케시를 1점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오클라호마 시티의 길저스 알렉산더가 2년 연속 정규 시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는 2년 연속 MVP를 받은 역대 14번째 선수가 됐고 가드 포지션에선 스테판 커리 이후 10년 만에 연속 수상입니다.

0: 스포츠 스포츠.
1: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인사드릴 때만 해도 이 정도 날씨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30도를 웃도는 날씨가 되는데요. 선수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때가 좀 일찍 찾아왔어요.
3: 네, 갑자기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프로야구 클리닝 타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17일 일요일 5개 구장에서 열린 경기의 클리닝 타임이 기존 4분에서 2분 늘어난 6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더워져서 선수 휴식 보장과 보호 차원에서 클리닝 타임 늘렸다는 게 KBO의 설명이었습니다.
1: 네. 자, 날씨만큼 선두 경쟁도 뜨거워졌는데요. 먼저 현재 순위표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유준상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2: 네. 전체 시즌 일정의 약 29%가 마무리된 상황인데요. 현재 1위 KT, 2위 LG, 3위 삼성이 3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위와 2위의 승차 그리고 2위와 3위의 승차가 0.5경기 차에 불과한 만큼 이번 주 결과에 따라 또

0: 순위가 바뀔 수 있는데요. 여기 중위권 팀들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4위 SSG, 5위 기아, 그리고 공동 6위 한화와 두산, 8위 NC, 9위 롯데, 10위 키움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위와 10위의 격차가 지금 9.5경기 차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계속 순위 경쟁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선두 경쟁에서 KT가 조금은 더 앞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그 흐름이 좀 늦어졌고 그리고 그 간극이 좀 좁아진 것 같습니다.
2: KT도 주춤했지만 LG도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반면 삼성이 8연승으로 3위로 치솟으면서 3강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1, 2, 3위가 매일 지금 바뀌고 있고요. 1위와 3위 간의 간격이 한 게임 차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그러니까 5월 17일 기준으로는 작년에는 LG 하나 롯데가 3강 체제를 형성했는데요. 1위 LG와 3위 롯데가 두 경기 차밖에 안 났습니다.
1: 자, 이 선두를 달리는 KT 어제 끝내기로 승리를 했는데 이 경기 사실은 한화의 류현진 선수의 기록이 달린 경기이기도 했어요.
0: 네, 류현진 선수가 지금 한미통산 199승을 기록 중인데요. 1승만 더하면 200승을 달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 어제 이 KT와의 경기에 선발로 나와서 5이닝 동안 2실점을 기록을 했고 이 승리 요건을 충족을 하면서 승리에 좀 한 걸음씩 다가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가 내려간 뒤에 불펜이 흔들렸고 7회 말 6대6 동점을 허용하면서 류현진 선수의 승리가 날아가게 됐습니다. 한화는 6대7로 끌려가던 9회 초 김태현 선수의 희생플라이로 균형을 맞췄지만 9회 말 이정훈 선수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경기는 KT의 8대7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1: 네. 한화가 득점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어요.
2: 네, 한화는 올 시즌 내내 이런 경기 패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불펜이 불안하지만 타격은 강하기 때문에 후반에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웬 화이트가 복귀하면서 그동안 마무리를 맡았던 제쿠싱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반면 타격은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로 이어지는 타선이 무시무시합니다.
1: 네. 보면은 선두 KT를 상대로 했는데도 3연전 내내 한화 타선이 많은 점수를 냈습니다. 도합 22점을 냈어요.
0: 맞습니다. 이 공격 지표를 보시면 한화는 5월 뭐 팀 타율, 안타, 홈런, 득점 등 주요 팀 공격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 15경기에서 120점을 뽑았으니까 경기당 8점을 뽑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말 3연전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3경기 도합 22득점을 기록하며 KT 마운드를 괴롭혔습니다. 특히 친정팀 KT를 만난 강백호 선수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요. 강백호 선수 지난 16일 경기에서 홈런 2개를 때리는 등 혼자서 7타점을 쓸어담았습니다.
1: 10점 중에 7타점. 확실히 이제 그만큼 공들여서 데려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쿠싱은 끝까지 아름답게 자기 몫을 다하고 떠나갔네요.
2: 아름다운 이별은 이럴 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웬 화이트의 대체 선수로 입국해서 원래 선발이 예정됐지만 마무리 김서현의 부진으로 마무리를 맡아 고군분투했습니다. 최근 한화의 상승세는 쿠싱이 마무리를 안정시켜준 영향이 적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1: 네. 자, 쿠싱이 떠나갔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마무리 자리가 필요할 텐데요. 한화는 어떤 선수를 마무리로 점지했나요?
0: 말씀해 주신 대로 쿠싱 선수가 떠났고 지금 기존의 마무리 투수였던 김서현 선수가 재정비 중이라 한화는 새 얼굴을 좀 찾아야 됐는데요. 불펜 투수로 많은 경험을 쌓은 이민우 선수에게 일단 뒷문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민우 선수 지난해 1군에서 한 경기도 소화하지 못했고 올해는 시범 경기에서 부진하며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12일 1군에 올라온 뒤 한 달 넘게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이번에 중요한 역할까지 맡게 됐습니다. 다만 어제 경기에서는 1이닝 2피안타 1사사구 1실점으로 부진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자, 뭐 쿠싱 선수가 떠나고 1선발 화이트가 돌아왔고 그리고 또 이제 이민우 선수까지 만약에 마무리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 그렇다면은 한화는 지금 현재 위치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2: 화이트 선수가 거의 한 달 반 만에 1군 선발로 복귀했는데요. 6과 3분의 1이닝 동안 3안타 2실점 1자책으로 안정된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한화는 외국인 투수 두 명의 유현진, 왕앤청 이렇게 1번에서 4번 선발까지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관건은 지금 불펜입니다. 근데 마무리에 이제 이민우 선수가 안착을 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한화의 마운드가 이렇게 많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선두 KT와 상승세 한화의 경기 짚어봤습니다.

0: 같고요. 그리고 또 주말 3연전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한 또 한 팀 LG의 경기도 되짚어보도록 하죠. SSG를 만났습니다.
1: 네, LG가 인천 원정에서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위닝 시리즈를 차지했습니다. 3연전 내내 2점 차 이내 접전이 펼쳐질 정도로 흥미로운 3연전이었는데요. 3연전 첫 경기에서는 LG가 8-7로 승리를 거뒀고 다음날 경기에서는 SSG가 9회 말 최현우 선수의 끝내기 한타에 힘입어 4-3으로 이겼습니다. LG 임창규, SSG 김건우 선수가 선발로 나온 어제 경기에서는 LG가 6-4로 승리를 했는데요. 임창규 선수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 투구를 선보이며 승리 투수가 됐고요. 타선에서는 LG의 효자 외인이라고 불리는 오스틴 딘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제 마무리를 맡기 시작한 손주영 선수가 이번 주말 3연전에서도 좀 존재감을 보였는데요. 15일 경기와 어제 경기에서 이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 각각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며 세이브를 달성했습니다.
0: 네. 뭐 일단은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손주영 선수의 마무리 발탁이었는데 뭐 결과나 기록으로 보면은 마무리 전환이 지금까지는 일단 성공인 것 같습니다.
2: 일부 LG 팬분들이 뭐 트럭 시위도 하고 했는데요. 네, LG 입장에서는 궁여지책 내지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주영은 이제 국내 1선발급의 선수잖아요. 근데 이 선수를 마무리로 이렇게 전환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아까운 면은 있는데요. 대안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유영찬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하고 나서 연경엽 감독이 장현식하고 김영우를 마무리 후보로 생각했는데 네. 두 선수 다 부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주영 선수가 마무리를 던질 수 있는 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손주영 선수를 이제 마무리로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0: LG 입장에서 보자면은 사실상 미국까지 날아가서 좀 데리고 오려고 했던 고우석 카드가 두고두고 아쉽겠네요.
1: 고우석 선수의 의지가 너무 강력했고요. 미국에 네. 남아서 빅리그 도전을 좀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강력했고 지금 트리플A에서도 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고우석 선수는 좀 도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손주영 선수에게 이제 마무리 보직이 좀 맡겨졌는데 손주영 선수는 지난 주말에 좀 문학에서 만나보니까 자신은 올 시즌 선발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보직에 대한 좀 책임감을 갖고 마무리 역할을 좀 수행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LG가 이번 시즌 사실 부상자도 많고 컨디션이 망가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루징 두 번 만에 드디어 위닝 시리즈 그래도 약간 자리를 찾은 느낌입니다.
2: 아무래도 지금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SG가 LG한테 고전하고 있잖아요. 네. 2023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도 그렇고 근데 LG하고 SSG가 만나면 접전 경기가 많습니다. 접전 경기에서 거의 또 LG가 이기는 경기가 많은데 이번 3연전도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0: 네. 자, 반면에 SSG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지난주에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연이어서 본인보다 위에 있는 팀 KT와 LG를 연이어 만났습니다. 사실 이 두 시리즈를 잡아냈으면은 순위를 끌어올려봄직한 시리즈였잖아요.
1: 그러니까 2연속 위닝 시리즈 정도만 했다면 네. 좀 기분 좋게 한 조를 끝낼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3승 3패로 마무리를 했잖아요. 승차만 놓고 보면 1위 KT와 4위 SSG의 격차가 3경기 차니까 언제든지 좀 추격이 가능한 상황인데요. 다만 더 높은 곳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시아 쿼터 투수인 타케다 쇼타, 외국인 투수 앤서니 베니지아노와 히라모토 긴지로 선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선발의 부진이 길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좀 불펜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타케다 선수를 비롯해 이 세 선수의 좀 반등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잠깐이지만 그래도 1위까지 올라갔었던 삼성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삼성은 기아를 상대했습니다.
2: 토요일 경기 승리로 이제 KT와 공동 1위까지 올라섰지만 일요일 경기 대패하면서 다시 3위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8연승이 컸고요. 부상 선수들이 속속 복귀하는 게 팀 상승세의 원동력입니다. 야수로는 구자욱하고 이재현이 복귀했고요. 특히 이재현은 지난주 화요일 복귀하자마자 주간 타율이 4할 3푼 8리 4홈런 8타점의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 주에 불펜 투수 최지강하고 김무신 선수의 복귀가 예고돼 있습니다.
0: 야, 그러니까 사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아에 대패하면서 좀 분위기가 한풀 꺾일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또 상승 요인이 이번 주에 있네요.
1: 그렇죠. 플러스 되는 요인들이 있고 지금 대부분의 팀들이 좀 불펜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은 올 시즌 불펜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를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불펜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타자들, 좀 핵심 타자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재현 선수도 그렇고 지난주에는 강민호 선수의 흐름도 괜찮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면 조금 더 선두 경쟁의 선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야, 그리고 기아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기아도 상승세가 좋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즌 두 번째 선발 전원 안타였어요.
1: 16점을 뽑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 시즌 기아의 한 경기 최다 득점입니다. 무려 19안타를 몰아치면서 활발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난달 말부터 1번 타자로 나서고 있는 박재현 선수가 무려 5안타를 때렸습니다. 여기 팀의 핵심 선수인 김도영 선수도 홈런 하나 포함 2안타 3타점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이 끝나고 박찬호, 최영우 선수가 이적을 하면서 공격에 대한 걱정을 떠안았던 기아인데 현재 5월 팀 여러 이 공격 지표를 봤을 때 상위권에 오르는 등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기아가 계속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0: 네. 특히 요즘 기아의 상승세를 논하면서 박재현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2: 박재현 선수는 이게 고졸 2년 차인데 지난해는 이렇게 2군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요. 근데 올해 이렇게 잘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공수주 3박자를 갖춘 선수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홈런 하나밖에 못 쳤거든요. 근데 프로에 와서 올해 네. 올해 갑자기 지금 홈런 타자가 됐습니다.
0: 네.
2: 근데 이 홈런이 이게 타구속도 빠르고요. 라인 드라이브성이 많더라고요. 그게 살짝 넘어가는 게 아니고 딱 그게 크게 넘어가는
0: 네.
2: 이 홈런 타자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또 발도 빨라서 수비에서도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도루도 기대를 해봄직한 선수입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아주 기분 좋은 카드가 됐죠.
1: 맞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스프링 캠프에서 박재현 선수를 만났을 때 웨이트 트레이닝을 좀 하면서 좀 증량을 했다. 근육량을 늘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확실히 기술적으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스텝업한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모로 박재현 선수에 대한 좀 기대치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자, 그런가 하면 기아의 김도영 선수는 여전히 홈런 선두입니다.
2: 김도영 선수가 완전히 홈런 타자가 됐어요. 2024년 MVP를 탈 때는 홈런 38개, 도루 40개에서 40홈런 40도루에 거의 근접했는데 현재는 이게 홈런 13개, 도루는 2개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루를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홈런 타자로 그렇게 조금 변모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자, 두산과 롯데 주말 3연전도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 류선규 전 SSC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와 두산의 주말 3연전도 되짚어보도록 하죠. 결과는 두산의 2승 1패, 두산이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2: 네, 뭐 이 시리즈도 좀 접전이 이어졌는데요. 3연전 첫 경기에서는 롯데가 접전 끝에 6대5로 승리하며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다음날 경기에서는 연장 11회 혈투 끝에 강승우 선수의 데뷔 첫 끝내기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두산이 10대9로 이겼는데요. 3연전 마지막 경기 승자는 두산이었습니다. 선발 최승용 선수의 6이닝 1실점 호투, 그리고 강승우 선수의 3안타 활약, 여기에 김민석 선수의 쐐기 3점포가 더해지면서 롯데를 8대4로 꺾었습니다. 1대1로 맞선 7회 말 대거 7점을 뽑으며 멀찌감치 달아났고 마지막까지 리드를 지켰는데요. 반대로 롯데 입장에서는 7회 말 실점과 과정에서 나온 이 나승엽, 한동희 선수의 실책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 네. 자, 두산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분 좋은 위닝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두산에서도 부상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공수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준순 선수가 부상입니다.
3: 네, 광주 경기에서 주중에 밀어쳐서 홈런 치고 당겨쳐서 홈런 치고 결정의 타격감을 보여줬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허벅지 근육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는데요. 2주 동안의 회복에 전념한 뒤 기술 훈련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단에서는 최소 3주는 이탈할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불펜 투수 이병헌 선수가 강습 타구에 이제 머리를 맞았잖아요. 근데 다행히 큰

0: 이상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자, 반대로 롯데 팬들은 연승, 4연승 했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루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게 한동희 선수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쳤다는 거. 이 부분을 짚어야 될까요?
2: 2대5의 후계자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선수가 한동희 선수인데요. 2024년 6월 상무 입대 후 지난해까지 퓨처스리그 무대를 누볐는데 다만 복귀 첫 시즌인 올해는 개막 후 한 달 넘게 홈런을 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토요일 경기죠. 두산전에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기록하면서 2023년 9월 이후 약 2년 8개월 만에 손맛을 봤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홈런을 때리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수비에서 좀 실책을 범하면서 웃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1: 네. 자, 그러면은 키움 대 NC의 주말 3연전은 어땠는지 보도록 하죠.
0: NC에는 건강한 김도영과 쌍벽을 이룰 수 있는 건강한 구창모가 있잖아요.
1: 네.
0: 구창모 선수는 토요일 경기에서 107구를 던지며 7이닝 1실점 호투를 했습니다. 100구를 넘기게 던졌다는 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요일 경기는 키움의 신인 박준현 선수가 데뷔 첫 퀄리티 스타트 호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키움은 NC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습니다.
1: 자, NC가 주중 3연전에서는 롯데를 잡아내면서 다시 한번 기세를 끌어올리나 싶었는데 오히려 키움에 발목이 잡혔어요.
2: 그러니까 이 첫날 또 선발로 나왔던 신민혁 선수는 팔꿈치 불편감으로 2회도 못 채우고 내려갔고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접전을 펼쳤지만 이제 불펜 쪽에서 좀 아쉬움이 드러났는데요. 반대로 보자면은 키움 입장에서는 3연전 기간 도합 9득점 많은 점수를 뽑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마운드의 힘, 특히 불펜 쪽에서 좀 힘을 발휘하면서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로젠버그 선수가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입국한 지 이틀 만에 마운드에 서가지고 이 부분이 또 화제가 됐어요.
2: 로젠버그 선수 이 네이선 와일스 선수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키움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계약이 발표된 건 지난달 21일이었는데 비자 발급이 좀 늦어지면서 지난 14일이 되어서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계속 운동을 했고 또 이 선수 지난해 한국 무대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경기를 소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지난 16일 창원 NC전에서 선발로 나와 2와 3분의 1이닝 1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부상 이후 첫 실전을 소화했기 때문에 아직 경기 감각은 다 올라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자, 키움이 여전히 최하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안우진, 박준현, 알칸타라, 로젠버그까지 제목해준다면은 일단은 선발진이 막강하기 때문에 꽤나 강하기 때문에 하위권 경쟁 판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안우진 선수가 부상으로 엔트리 빠졌잖아요.
1: 네.
0: 그렇긴 한데 마운드만 놓고 보면 해볼만 합니다. 박준현도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수 그러니까 로젠버그가 가세했고 알칸타라 뭐 건재하고 박정훈 선수도 요새 선발로 좋은 모습이잖아요.
1: 네.
0: 여기에 이제 개막전 마무리로 낙점받았던 조영건 선수가 복귀했습니다. 김재웅 유토가 점점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선발 불펜이 비교적 고르게 좋습니다. 타격만 괜찮으면 해볼만 할 것 같아요.
1: 자, 이 타격 부분의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 뭔가 소식이 있었죠?
2: 네, 외국인 타자를 키움이 교체했습니다. 트렌턴 브룩스 선수와 결별을 택했고 새 외국인 타자인 캐스턴 히우라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총액 50만 달러에 계약을 했는데요. 이 선수 2017년 MLB 신인 드래프트에서 미러키의 1라운드 지명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그만큼 입단 당시 많은 기대를 모았고 실제로 빅리그 데뷔 이후에도 통산 50홈런을 때릴 정도로 장타력을 뽐냈었는데요. 빅리그와 트리플A 여러 무대를 거치면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또 파워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키움은 좀 영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선 강화를 위해서 좀 이번 교체를 결정을 했고 파워를 갖춘 히우라 선수의 합류가 팀 타선에 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좀 기대한다는 게 키움의 설명이었는데요. 히우라 선수는 20일 입국할 예정이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1: 네. 키움이 이제 방망이까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위권에서는 판을 뒤흔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NC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라일리가 돌아왔고 또 구창모 선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건강한 모습으로 마운드를 지켜주곤 있습니다. 하지만 신민혁 선수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될 듯 될 듯 계속해서 안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2: 지난주 토다, 라일리, 구창모 대체로 선발

0: 좋은 투구를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신민혁 선수가 이 15경기에서 1과 3분의 1이닝만 던지고 교체됐습니다. 오른쪽 팔꿈치에 불편감을 느껴서 교체됐고 다음날 선수 관리 차원에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당분간 조금 몸 상태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주 일정을 마친 프로야구는 내일부터 다시 주중 3연전을 시작합니다. 일단 대진 어떤 대결들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0: 네. 주중에는 포항야구장에서 KT와 삼성이 격돌합니다. 그리고 광주에서는 LG와 기아가 맞붙고 대전에서는 롯데와 한화가 3연전을 치릅니다. 잠실에서는 NC와 두산이 맞붙고 고척에서는 SSG와 키움이 경기를 가집니다.
1: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주말에도 역시 야구가 펼쳐진대요. 주말 3연전은 어떤 경기들이 있나요?
0: 네. 수원에서는 NC와 KT가 맞붙고요. 대전에서는 두산과 한화가 경기를 치릅니다. 광주에서는 SSG와 기아가 경기를 치르고요. 사직에서는 삼성과 롯데가 맞대결을 갖고 잠실에서는 키움과 LG가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주중 3연전, 주말 3연전 어떤 경기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한 경기씩 추천을 해주시죠.
0: 무엇보다도 주중에는 KT와 삼성, 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팀들이 포항에서 맞붙거든요. 이 3연전 결과에 따라서 또 선두권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 네, 주말 3연전은요?
0: 주말 3연전은 아무래도 SSG와 기아의 경기일 것 같은데요. 두 팀 모두 지금 중위권에 위치해 있고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팀 중 어느 팀이 이 3연전을 통해서 좀 그런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단장님께서는 주중 3연전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고 계신가요?
2: 뭐 KT하고 삼성이 가장 낫긴 한데 그 다음을 놓고 보면은 SSG하고 키움 경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진한 선발 투수 3명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3명이 다 계속 부진할 거냐. 이러면은 불펜 과부하까지 이어집니다.
1: 그렇죠.
2: 예, 그래서 3연전의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SSG가 과연 이 중위권에서 유지를 하고 올라갈 수가 있을지 아니면은 또 이제 하락세로 돌입할지 이 경기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죠.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5월 중순인데 한여름만큼 기온이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요. 경상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름과는 달리 습도가 낮아서 밤이 되니 다시 선선해졌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오늘보다 낮 기온이 2, 3도 정도 떨어질 전망인데요. 그래도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 내일까지는 덥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이 서울과 부산 27도, 강릉 28도, 대전, 광주 30도, 대구 33도 등이 예상되고요.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전주 16도, 세종 1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고온현상은 모레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수요일에는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24도, 대구 23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에 비는 오전에 전남과 제주도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목요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사흘 뒤 두림 예정인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에 법원이 제약을 걸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사고와 설비 손상을 막는 업무는 정상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 법원은 또 생산시설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위상과 반도체 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먼저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노조의 파업 예고에 반도체 공장 마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전자.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독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생산시설 손상을 막는 보안 작업 역시 멈춰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상 정상적이란 용어를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 휴일과 같은 상태로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인 탭과 연구라인 점거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협박성 메시지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최대 5억 원, 노조 간부는 모두 5천만 원씩 사측에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오늘 법원 결정으로 파업 때문에 웨이퍼를 모두 폐기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피했을 뿐 실제 파업하게 되면 손실은 불가피합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실리콘 웨이퍼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은 4개월에서 7개월. 웨이퍼 위에 회로도를 그리고 깎아내고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등의 공정을 거칩니다. 법원 결정으로 천여 개의 세부 공정을 포함하는 이 복잡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맞게 됐습니다. 파업이 곧 생산품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셈입니다. 안전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조치에 필요한 인원, 사측은 7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이보다 적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노조로서는 파업 참여 인원의 10% 이상이 이탈하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파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업 시 웨이퍼 일부 폐기도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라도 과정이 중단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전량 폐기가 되느냐 부분 폐기가 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라인이 한번 멈추게 되면은 폐기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3: 파업 이후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당분간 생산량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5: 공급을 못 받으면 또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품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3: 법원마저 반도체 생산 차질에 우려를 보이며 파업에 대한 여론은 좀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노조는 그러나 목요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이렇게 파업하겠다는 노조와 삼성전자 사측이 파업 전 마지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8시간 넘게 회의하면서 양쪽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내일 다시 만납니다. 화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조정. 계획보다 40분 먼저 참석자들이 조정장을 나왔습니다.
7: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8: 최승우
7: 있고
8: 초기업 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6: 결렬은 피했고 조정 일정은 내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사측이 후퇴안을 내밀었다며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지도 않은 듯합니다.
9: 행인선입니다.
10: 행인선이요?
9: 예.
8: 박숙은 중앙노동위원장입니다.
9: 예예. 예. 파업은 안 하다 파업은 안 된대로 조율해야 안 되겠어요?
11: 예. 오후에 안을 좀 가지고 왔나?
9: 아니요. 안 가져왔어요.
6: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에서 양쪽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다고 했습니다. 사측, 노측 각각의 의견을 공간을 분리해 따로 청취했습니다.
12: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13: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12: 찾아가고 있습니다.
6: 내일은 본격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직접 조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남아있는 일정은 내일 하루 저녁 7시까지이지만 논의가 길어지거나 결론을 못 내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방금 보셨듯이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 노사 간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과 쟁점을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것, SK하이닉스식 성과급 제도화입니다. 산식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의 기준 EVA 대신 명확한 지표인 영업이익과 연동해 15%를 달라 성과급 상한도 없애자는 요구입니다. 노조 안대로 가면 반도체 임직원은 평균 5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7: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고.
10: 반면 사측은 EVA와 상한 등 기존 성과급 제도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반도체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 제안했습니다. 사측안을 따르면 4억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3년 동안 할지 노조 주장대로 제도화할지에 따라서도 성과급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어느 쟁점에서도 노사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메모리로 번 이익을 반도체 부문에 집중하자는 노조와 전 직원이 함께 나누자는 스마트폰 등 완제품 직원들 사이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완제품 부문 노조는 2차 사후 조정에 출석한 초기업 노조에 완제품 부문 안건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4: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저희 그 DX 부문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좀 해주시면
10: 일부 직원들은 법원에 초기업 노조의 임금 단체 교섭을 멈추게 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다시 마주앉은 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협상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이 모두 존중돼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선 국민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15: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 이익만 주장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16: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15: 특히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노사 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가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헌헌법에 명시됐다 사라진 기업 이익 균점권을 굳이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헌법에 없는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국민 70% 3,600만 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선 헛걸음하는 분들을 일부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일 겪지 않도록 이세영 기자가 유의할 점을 알려드립니다.
17: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주민들이 접수를 기다립니다.
18: 쌀도 먹고 시식도 오래 쓰고 커피도 하나 사면 오래 먹고 그런 거로 살라고 일찍 나왔어요.
17: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1차 때 신청 못한 28만여 명도 이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19: 8월 말까지 사용하시면 되세요.
17: 하지만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주민센터를 찾았다가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급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가입 형태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는 1인

0: 수련생은 오늘이 아니고요, 어머니. 화요일 날.
1: 화요일 날 내일?
0: 네.
2: 지급 대상자 여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엔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3: 중동 사태로 치솟은 항공기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에 조금 내려갑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뉴욕 왕복 할증료가 90만 원이 넘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여행을 포기할까 봐 관련 업계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황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유류 할증료 역시 뛰어올랐습니다. 여행객들에겐 큰 부담입니다.
4: 거의 네, 두 배는 오른 것 같은 느낌? 비행값 포함한 비용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아무래도 여행이 당분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2: 사상 최고 단계였던 유류 할증료가 다음 달엔 다소 내려갑니다. 항공사들은 6월에 발권하는 항공권에 지금보다 6단계 내려간 27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휴전 등으로 중동 사태가 다소 안정되면서 유류 할증료 기준인 싱가포르 항공료 평균 가격이 다소 내렸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본 후쿠오카는 7만 5천 원에서 6만 1,500 원으로 미국 뉴욕은 56만 4천 원에서 45만 1,500 원으로 내려갑니다. 미국을 왕복할 경우 지금보다 20만 원 이상 하락합니다. 그래도 유류 할증료 부담만 뉴욕 왕복 90만 원 이상. 부담이 여전한 만큼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둔 항공 여행업계 걱정도 큽니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단거리 수요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5: 장거리 지역 같은 경우 상품 문의라든가 예약 건수가 전년 대비 40에서 50% 이상 좀 감소했고요. 여행 수요가 어떻게 좀 변화할지 저희도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2: 승무원 무급 휴직 등 추가 자구책에 들어간 항공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에 이어 추가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입니다.
6: 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복원을 마친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은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계엄군의 총탄 흔적까지 그대로 남은 건물. 1980년 5월 최후의 시민항쟁지였던 전남도청이 복원됐습니다. 46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도 다시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월 정신이 계엄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8: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5월의 질문이었습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7: 5.18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8: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7: 다시 문을 연 전남도청을 K-민주주의 성지로 만들고 5.18 민주유공자 직권 등록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80년 5월 가두방송 주인공을 만나선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9: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두 도청으로 나오셔서 학생 시민들을 살려주십시오.
10: 내가 12월 3일 날 이 방송 따라 똑같이 했습니다.
7: 정부는 5.18 46주년을 기념해 원형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을 오늘 오후부터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6: 광주 5.18 기념식엔 여야 지도부도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이어받아 내란을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도 재판받는 게 5.18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광주에 총출동한 민주당은 국립 5.18 민주묘지부터 찾았습니다. 5.18 정신으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지만 내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2: 내란당의 내란 공천을 보면서
1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님들께
12: 이들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빌고 왔습니다.
11: 국민의힘이 이른바 윤허개인 부활을 꿈꾸고 있다면서 5.18 정신을 담은 개헌 재추진도 밝혔습니다.
14: 헌법 전문 수록을 꼭
13: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입니다.
14: 반대로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조속히 개헌을 재추진하여
11: 정부 5.18 기념식엔 국민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내 거센 항의가 따라붙었습니다.
1: 5.18 헌법수록 관련해서 해주세요.
0: 현장에선 침묵했지만 SNS에선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5.18은 권력 확장의 도구다. 대통령도 죄 지으면 재판받는 게 민주주의고 5.18 정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남은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세를 낮췄습니다.
2: 복수를 견제하기에
3: 송원석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2: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세워주시기를.
0: 여야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4: 어제 KBS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5.18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경찰 관련 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5.18 진압에 기여했다는 등의 공적으로 훈장을 받은 경찰관들 더 있었고 역시나 지금까지도 서훈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1980년 5월 신군부가 임명한 송동섭 전남 경찰국장. 3년 뒤 광주 사태 진압 공로로 훈장을 받았습니다. KBS가 확보한 정부 서훈 전수 기록에는 송 국장 외에도 5.18 관련 공적으로 서훈을 받은 경찰관 8명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광주 사태 진압에 기여했다. 광주의 민심과 참상을 올바르게 수집 보고했다. 광주 사태에 편승한 불순 세력을 사전 방지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관들에게 훈장이 수여됐습니다. 5.18 특별법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해 받은 훈장을 환수하게 돼 있지만 이들 모두 지금까지 서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강경 진압을 반대했다가 강제로 옷을 벗거나 고문을 당한 경찰관도 있습니다. 모두 64명의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46년이 흐른 5월, 경찰청은 KBS가 확인한 9명을 포함해 5.18 관련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6: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 포상을 받은 대상자의 포상 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비슷한 시기 소요, 집단사태 진압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광주 전남 경찰들도 있어 서훈 취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4: 이런 가운데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인 오늘을 탱크데이라고 지칭한 행사를 열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한 탱크가 연상된다는 항의가 빗발쳤고 광고 문구도 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표가 전격 해임됐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최근 시작한 텀블러 할인전입니다. 5월 18일인 오늘을 탱크데이라고 홍보했습니다. 대용량 제품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하는 행사. 당장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탱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7: 탱크데이라고 적혀져 있길래 좀 장난식으로 그냥 소비되는 게 문화처럼 될까 봐 걱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큰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게.
8: 좀 더 사력 있게 생각을 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4: 탱크데이 홍보 문구인 책상의 탁이란 표현도 논란이 됐습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허위 조사 결과를 떠올리게 한단 겁니다. 5.18 희생자 추모단체인 광주전남추모연대는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5.18 기념재단도 5월 00과 유가족, 시민들에게 모욕과 상처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개인 SNS를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썼습니다. 또 상응하는 도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벅스는 3시간 만에 행사를 중단하고 잘못된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5.18 영령과 광주 시민, 박종철 열사 유가족 등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책임을 물어 스타벅스 대표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9: 돈을 빌리면 돈으로 갚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고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갚게 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뒤에 50만 원어치 상품권으로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연 이자율로 따지면

0: 20%가 훨씬 넘습니다.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 사채 단속을 피할 구멍이 생기고 그 틈에 욕설과 협박 같은 악덕 추심도 더 심해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악덕 사채라고 강하게 경고했던 이른바 상품권 사채 실태를 먼저 황현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 지난달 30대 여성이 서울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가 확보한 여성이 사망 전날 지인과 나눈 메신저 대화. 상품권 추심 때문에 죽을 것 같다 토로합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를 이용했던 겁니다. 50만 원 빌리면 일주일 뒤 75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갚아야 하는 구조.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2,600%를 웃돕니다. 소액으로 시작한 빚은 한 달 만에 1,500만 원까지 불었습니다. 업체는 상환이 1초만 늦어도 되려 상품권 먹튀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의 실제 추심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KBS는 숨진 여성을 추심했던 업체가 다른 이용자와 나눈 통화 녹취를 입수했습니다.
2: 왜 안 보내? 지금 보내라고. 왜 안 보내고 있는데?
1: 겉으론 상품권 매매 형식으로 포장하다 보니 불법 추심을 당해도 사채 피해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요구하는 건 결국 상품권이 아닌 돈이었습니다.
2: 아, 왜 들어오는데? 왜 안 보내고 있는데? 지금 보내라. 10분인데 계약 장난이야?
3: 실질적으로 사채업자가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채를 하던 친구들이 이 상품권 예판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고 상품권 거래 형태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경찰은 법정 최고 금리를 넘는 불법 사채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며 상품권 사채 피해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형규입니다.
0: 이런 상품권 사채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불법이라면서도 대놓고 영업하는 업체가 저희가 확인한 것만 300개가 넘습니다. 김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급전이 필요했던 A씨. 불법 사금융 업체를 전전하다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카페를 알게 됐습니다. 50만 원을 빌려주고 상품권으로 되돌려 받는다고 했습니다.
5: 예약 판매합니다. 50만 원에 80만 원권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발송합니다. 라고 올렸어요.
4: 생활비가 떨어질 때마다 소액 대출이 수차례 계속됐고 갚아야 할 상품권 2,700만 원은 넉 달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나 지옥 같은 추심이 시작됐습니다. A씨가 글을 올렸던 상품권 카페에 들어가 봤습니다. 급전, 소액 대출 같은 단어로 홍보합니다. 50만 원어치 현금을 75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갚겠다는 글이 하루에도 30개씩 쏟아집니다. 직접 게시글을 올려보자 1시간 만에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불법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법이라면서도 이름과 주소, 직장 정보, 지인 연락처까지 요구합니다. 일반 사채와 다를 바 없는 구조입니다. KBS가 확인한 이 같은 네이버 상품권 카페만 5곳, 회원 수는 많게는 5천 명에 영업하는 업체는 300곳이 넘습니다. 이들 업체는 상품권 매매업에 등록한 뒤 정상업체처럼 활동했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댓글과 쪽지 등으로 연락을 건넸습니다.
6: 굉장히 무섭고요.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모든 일이 안 되고.
4: 네이버 측은 현행법 위반이 확인되는 게시글에 대해 조치하고 판결 등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진입니다.
0: 네, 서울 도심에서 여성을 차로 납치해 2시간가량 끌고 다닌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여성을 직장까지 쫓아가 범행했습니다. 이혜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7: 어두운 밤, 순찰차 두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로를 내달립니다. 몇 분 뒤 경찰은 50대 남성 운전자 A씨를 붙잡았습니다. 당시 차량엔 50대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동생은 앞서 언니가 납치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를 태우고 도주하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이곳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피해자 직장에 찾아가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뒤 2시간가량 경기 김포, 의정부를 거쳐 서울 노원구까지 도주했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피해 여성이 차에서 내릴 수 없도록 협박도 이어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도로 곳곳에

0: 인력을 배치해 25분 만에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A씨와 피해 여성은 과거 1년 동안 교제했던 사이로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관계성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스토킹과 감금 등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1: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3m가 넘는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동해 수온이 올라가면서 상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2: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상어 사체가 선박 크레인에 매달려 있습니다.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어선 그물에 걸려 잡힌 청상아리입니다. 몸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는 170kg에 이릅니다.
3: 한 5마리 정도는 잡았고요. 해마다 보면은 계속 잡히거든요. 그 상어가 고기 따라 들어왔다가 들어왔던 것은.
2: 올 들어 동해에서 잡힌 상어는 벌써 14마리. 2년 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은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잦은 상어 출현은 높아진 바다 수온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난류성 물고기가 늘면서 상어도 먹이를 따라 북상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달 동해 수온은 평년보다 2.2도나 높았습니다.
4: 동해에서 잡힌 상어 대부분은 인간을 공격할 정도로 공격성이 있고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게 특징입니다.
2: 수온이 더 오르는 여름이 되면 상어의 출현 횟수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5: 수온 때문일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먹이원을 먹기 위해서 연안에 대형 청상아리가 많이 연안에 많이 유입된 걸.
2: 전문가들은 상어의 주요 활동 시기인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는 물놀이를 자제하고 상어를 발견하면 절대 자극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2023년 지역 내 생산 가운데 수도권 비중이 전국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서비스업 중심, 울산은 제조업 중심 구조가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산업 편차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 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인했다는 미국 측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양국 정상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데 원칙적 공감을 이룬 걸로 보입니다. 중국은 19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중러 정상이 국제 지역 현안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대대적인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가 집중 타격 대상이 됐는데 지난 14일 키이우 공습에 대한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80% 이상이 서울에만 머무르는 이른바 서울 쏠림 현상을 깨기 위해서 정부가 지역 관광 살리기에 나섭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 대표 지역 축제를 활용한 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축제 공동기획단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출국해 월드컵 사전훈련 캠프가 차려지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로 떠났습니다. 대표팀은 사전 캠프에서 두 차례 최종 평가전도 치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한꺼번에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급식조리는 화상 등 부상 위험도 높고 세척과 청소, 식재료 관리, 배식, 급식실 운영 등 신경 써야 할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하지만 학교 급식일은 단순 노동으로 인식되고 있고 근로 환경과 처우도 열악한 편입니다. 정다정 씨는 직접 급식 현장을 경험하고 급식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일과 삶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급식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돼야 한다는 밥 짓는 여자들의 작가 정다정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정다정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한 논문도 쓰셨고 그걸 바탕으로 책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1: 네네.
0: 예. 사실 오늘 점심도 저는 회사 저희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1: 아 그러셨어요?
0: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아 이 돈으로 이 돈으로 이 가성비 좋은 음식을 어디 가서 이렇게 영양 골고루 갖춰진 걸 먹을 수 있을까. 5천 원이거든요. 저희 구내식당이. 5천 원 가지고 사실 그렇게 먹을 수가 없잖아요.
1: 네네네.
0: 늘 감사한 마음인데 이 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해서 좀 취재하고 연구하게 된 동기가 따로 있으셨습니까?
1: 이제 제가 원래도 사실은 여성 노동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었고
0: 네.
1: 이제 대학원에서 여성학을 전공을 하다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논문 주제를 이제 막 찾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제 동기가 논문 주제를 고민을 하고 있던 저한테 그래도 1년 동안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하고 계속 마주해야 하는 대상이니까 좀 사랑하는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0: 네.
1: 아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주제가 뭘까? 그런 노동자는 어디 있을까? 주변을 둘러보니까 의외로 되게 가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학교 급식 노동자로 한 12년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0: 아,
1: 네.
0: 예.
1: 그래서 아 엄마 학교 급식 노동자인 엄마로 논문 주제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 주제를 잡고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0: 네, 사랑하는 주제하고 사실 딱 어울리는 주제네요.
1: 그쵸.
0: 지금도 혹시 일을 하십니까?
1: 지금도 현직에 계세요.
0: 아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잘 지켜보셨었겠네요.
1: 네네.
0: 뭘 담당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1: 조리 실무사로 들어가셨다가 자격증을 좀 따시고 한식 아. 조리사 자격증을 따시고 조리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0: 승진하셨네요.
1: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급식실 내에서는 그게 승진의 의미보다는 그냥 이제 업무가 조금 더 추가됐다. 이런 의미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0: 그래도 급여도 좀 인상이 될 거 아니에요?
1: 급여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0: 아, 노력해서 자격증까지 따고 경력도 쌓았는데.
1: 아마 조리사 자격증 그 수당만 조금 붙을 뿐이지 아.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네.
0: 그럼 어머니한테 많이 들으셨겠어요. 어떤 그 노동 환경이라든가 뭐 급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지금 어떤 실태인지 아마 논문 쓰셨으니까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냥 얼핏 어머니한테 들은 것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인터뷰도 하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한 두 달 동안 일도 같이 경험을 했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 어머니가 처음에 이제 급식실에 막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을 때보다는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했어요.
0: 네.
1: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여전히 열악한 상태고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0: 급여는 어느 수준 정도 된다고 보면 될까요?
1: 이게 급식 노동자 급여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수당이 붙는 체계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구했을 때는 20년도 기준으로 190만 원 정도였는데
0: 아.
1: 지금 기준으로는 한 210만 원 정도? 네.
0: 예.
1: 거기에 이제 수당, 뭐 위험수당이라든지 가족수당 이런 게 좀 붙어서 좀 차이가 네, 날 거예요.
0: 그러면 사실 많이 받지 못하시네요.
1: 업무에 예. 비해서는 네, 많이 받지는 못하시죠.
0: 그 사실은 집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하는 거랑 뭐 급식은 범위가 다르잖아요.
1: 네,
0: 뭐
1: 네.
0: 수백 명 거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보통. 네. 그게 밥하는 과정부터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1: 그렇죠. 이게 집에서는 어쨌든 많아봐야 한 4인분, 5인분 네. 정도인데 급식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명의 양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대량 조리이기 때문에 국 같은 것을 끓이면 이제
0: 거의 이런 무슨 큰 통에 그냥
1: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을 해도 될 정도의 큰 솥에다가 이제 국을 끓이시죠.
0: 그렇죠.
1: 네. 예. 제가 갔던 곳은 취반기라고 해서 그냥 이제 밥 짓는 기계가 있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일반 밥처럼 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취반기도 한 12개 정도가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 취반기가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어마무시하죠.
0: 아, 네. 그러니까 급식실 안에 그 열기 후끈후끈하고 이런 게 말도 못하겠어요.
1: 그렇죠. 그 취방기뿐만 아니라 옆에서는 국을 끓이기 때문에 수증기도 올라오고.
0: 근데 복장은 다 싸매고 계시잖아요.
1: 싸매고 계시죠. 네.
0: 그렇죠. 네. 이게 뭐 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1: 머리는 이제 뭐 위생 때문에 이제 위생모를 쓰시고 안에는 이제 조끼를 입으시고 팔토시 같은 것도 좀 하시고요. 이제
0: 예.
1: 뜨거운 거에 화상을 입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팔토시를 착용을 하고 목장갑을 끼고 그 위에 이제 고무장갑을 끼시고
0: 아.
1: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앞치마를 매시거든요.
0: 네.
1: 앞치마를 매시는데 앞치마가 사실 저희가 일반 집에서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되게 두꺼운 앞치마를 쓰세요.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0: 네.
1: 더 두꺼운 앞치마를 쓰고 장화를 신고 업무를 하시니까 그 뜨거운 곳에서 그렇게 여러 겹 옷을 입고 움직이시다 보면 정말 몸 안에서 땀이 줄줄 날 때고 날 때도 있었어요. 네.
0: 어머니 그런 거 보셨겠어요? 진짜 땀띠 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1: 땀띠도 나고 너무 더우신 경우에는 열사병도 오셨다고 들었었거든요.
0: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사방이 뭐 뜨거운 거 칼 해서 위험 요소가 진짜 많지 않아요?
1: 너무 위험한 게 이게 물 어쨌든 계속 물을 물로 이제 세척하고 하기 때문에 바닥에는 항상 물기가 흥건하고 또 칼이나 이런 걸 항상 다루시기 때문에 날카로운데 베인다던가 찌인다던가 이런 사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화상을 입는 거는 되게 좀 일상적으로
0: 네.
1: 입으세요. 그래서 보면 급식 노동자분들의 얼굴을 보면 이제 얼굴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뭐가 있으세요.
0: 네.
1: 이게 그 기름이나 이런 걸 튀어서 화상 자국이 있으신 거거든요.
0: 아, 그게 네. 어떻게 미세하게 튀어서 그렇게 자국이 나는
1: 그쵸?
0: 건가요?
1: 그렇게 기름 같은 게 이제 한 방울씩 뭘 넣으면 튀어 오르면 그게 이제 볼이나 얼굴에 닿기도 하고 해서
0: 네, 네.
1: 예, 그런 화상 자국도 되게 많이 있으세요.
0: 근데
1: 그런 것들이 사실은 산재로 인정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0: 네.
1: 개별적으로 사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고 계시죠.
0: 그렇겠네요. 거기다 이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위생이 너무 중요할 거예요.
1: 맞습니다.
0: 가끔 또 뉴스 같은 데 한 번씩 나옵니다.
1: 네, 네.
0: 거기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1: 제가 처음에 이제 급식 노동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가서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저는 음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청결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소독고에 있는 항상 옷은 다 소독해서 입으시고 그다음에 앞치마도 사실은 전철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기 전에 재료를 다듬는 걸 전처리라고 하거든요. 전처리 때 입는 앞치마 다르고 고무장갑 다르고
0: 아.
1: 또 조리할 때 입는 앞치마랑 그 고무장갑 다르고 배식할
0: 네.
1: 때 또 다르고 이렇게 교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 옷도 갈아입으시고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계세요.
0: 예. 네, 네. 아, 음식만 하는 게 아니라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네요.
1: 그렇죠. 네.
0: 그 식기도 엄청나게 나오니까
1: 네네.
0: 식판이면 숟가락 젓가락 이런 거 뭐 세척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기계를 돌리기는 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1: 네네.
0: 예.
1: 기계를 돌리기는 해요. 근데 식판도 이제 세척 작업이 기계가 있기는 한데 기계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식판이 이제 모이면 그거를 불려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밥풀이라든지 음식물을 먼저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애벌 세척을 또 한 장 한 장 다 하세요.
0: 네.
1: 근데 이게 식판이 적어도 한 500장 정도는 나오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그 애벌 세척을 하나씩 다 하시고 기계에 이제 하나씩 다 꼽는데 그 기계가 해주는 건 린스 작업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비눗물 넣고 세척하고 말려주는 것까지만 해주는 거라 그 전 앞뒤 과정은 다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사람 손이 들어가네요.
1: 네네.
0: 중간에 어떻게 휴게를 할 만한 시간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 마련이 돼 있는지요?
1: 제가 일했던 공간은 휴게실이 사실은 잘 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나마.
0: 네.
1: 그래서 화장실도 따로 있었고 샤워실도 따로 있었는데 근데 휴게 공간이 있어도 휴게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부터 나가서 업무 마치는 게 4시까지니까 그때
0: 네.
1: 동안 쭉 관찰을 했었는데 정말 1시도 쉴 수가 없었고 점심을 드셔도 10분 만에 후다닥 드시는 거예요.
0: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1: 밥을 빨리 먹고 이제 아이들을 배식을 해야 되니까
0: 예.
1: 밥도 정말 빨리 드시고 이제 바로 배식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0: 그러네요. 또 배식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1: 보통 일이 아니에요.
0: 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이 학교 급식단가는 그만큼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또 학부모들의 요구나 이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져 있잖아요.
1: 네네.
0: 여기에서 오는 이런 그 고충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급식 단가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4,000원,
0: 4,000원.
1: 네, 고등학생 5,000원 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학부모분들도 오셔서 점심 시간에 오셔서 함께 막 식사도 하시면서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이제 관리하시는 그런 것도
0: 그렇게 돌아가면서
1: 있으세요.
0: 학부모님들이 가서 먹어야 돼요. 저도
1: 네.
0: 아이들 학교 다닐 때 해봤어요.
1: 네, 네. 예. 그런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0: 가서 이제 배식 도와주면서 같이 먹어보는 거죠.
1: 네, 네,
0: 예.
1: 네. 그런 것도 하시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급식 단가도 물론 이제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도 사실 급식 노동자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한국 K급식이 되게 명품 급식처럼 해외에 소개되고 하고
0: 네.
1: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명품 급식이 가능하려면 사실은 노동자분들의 처우가 먼저 개선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0: 네.
1: 생각을 해요.
0: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 급식 단가 인상으로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네.
0: 급식 노동자들 중에 아까 뭐 이런 크고 작은 화상이나 다치는 거 말고도 산재가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하던데 폐암 같은 경우 발생률이 높다고요?
1: 폐암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이 높죠. 그 저희가 조리를 할 때 나오는 조리흄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0: 예.
1: 발암 물질인데 튀기거나 볶거나 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환기시설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고스란히 노동자 폐로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폐암 발생률이 좀 높고 지금까지 한 180분 정도가 폐암 산재 인정을 받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가 폐암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노동이에요. 급식 노동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환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마련이 되어서
0: 네,
1: 환경이 좀 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올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던데 어떤
1: 네네.
0: 점이 좀 바뀌었어요?
1: 올해 초에 1월 2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그게 국회 본회의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학교급식 노동자의 어쨌든 학교급식 노동자가 정식으로 법적으로 이름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명시화되었다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급식 노동자는 학교급식 종사자는 학교급식 조리사와 조리실무사로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졌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좀 나라나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좀 마련했다는 게 좀 네, 눈에 띄는 거고 또 이제 가장 급식에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수 인원이라는 건데요.
0: 네.
1: 식수 인원이 이제 급식 노동자 한 명당 얼마나 많은 인원을 담당하느냐. 예, 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노동자 한 명당 120명에서 150명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0: 예.
1: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0: 많죠. 네. 한 명이 100명 넘게 밥을 책임진다는 게.
1: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나라에서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이 몇 명인지 연구를 해서 정하겠다라는 네. 법적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한 거고 아마 내년까지 실행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 이제 얼마나 몇 명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이제

0: 정해가야 되는 네. 시점인 것 같아요.
1: 급식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을 취재하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이 이제 직접 급식 일도 해보시고,
0: 네네.
1: 그리고 그 학교 급식 노동하시는 분들과 이제 심층 인터뷰도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인터뷰에 응해주셨고, 예, 어떤 내용을 취재를 하셨는지요?
0: 이게 저도 인터뷰를 하다가 좀 신기했던 부분이 다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여성이었고 또 자녀가 있으시고 또 결혼도 하시고 이런 여성들이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제가 의도한 게 절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표본이 잡혔을까? 급식 노동에는 왜 이렇게 중장년의 여성들이 많을까? 중장년 유자녀 여성들이 많을까?
1: 네,
0: 고민을 좀 하게 됐. 것 같아요.
1: 네. 네. 원인이 나왔어요?
0: 원인 그래서 제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원문을 쓸 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학교 급식이 본격적으로 한 1950년대부터 시작은 했는데 본격적으로는 90년대에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1: 네.
0: 그 활성화된 배경을 좀 보니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좀 높이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높이려면 여성들의 가진 짐 예를 들어서 도시락 싸기 자녀들의 학교 도시락 싸기를 우리가 해소해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학교 급식이 확대가 되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학교 급식 노동자분들도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제가 당시 그 신문 기사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니까 학교 급식이 기혼의 유자녀 여성들한테 되게 적합한 직종이다라고 소개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왜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 봤더니 이제 8시부터 4시까지 근무니까 자녀들이 학교에 가는 시간하고 비슷하잖아요.
1: 네네.
0: 네. 그래서 학교를 보내고 그 시간에 본인은 일을 하시고 또 아이들의 학교 시간에 맞춰서 본인도 퇴근해서 아이들을 또 케어할 수 있는
1: 예.
0: 이런 장점으로 이제 많이 소개가 네, 되었더라고요.
1: 그러니까 기혼 여성의 일자리처럼 이렇게 되어진 측면이 있는 거죠.
0: 네. 그때의 아마 신문기사에 주부에게 적합한 일자리다. 이렇게 소개가 좀 되었더라고요.
1: 네. 네. 그래서 심층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이제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죠?
0: 인터뷰는 제가 16분.
1: 16분.
0: 했습니다. 네.
1: 그럼 뭐 급식에 관한 얘기만 하나요? 인생에 관한 얘기도 같이 나누시나요? 어떻습니까?
0: 이게 근데 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1: 예.
0: 어떻게 급식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일 경험은 어떤 일을 하셨었고 그다음에 급식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들 다 나오기
1: 예.
0: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1: 어떻습니까? 일에 대한 고충이나 만족도 이런 건 만나보신 분들은 어땠어요?
0: 고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업무 강도가 너무 세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일이다.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은 급식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하던 일과 비슷하게 청소하고 요리하고 하는 일이라고 비슷할 줄 알았는데
1: 그러니까 주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신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0: 네, 네, 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일이고 또 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충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고 또 어쨌든 퇴근하고 다시 아이를 케어해야 한다. 집안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충들도 좀 많이 얘기를 하셨었어요.
1: 네,
0: 네. 네. 그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되게 지치고 다치고 이런 면도 있지만 급식 노동자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본인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
1: 네.
0: 네 자부심이 굉장히 높으셨거든요.
1: 예.
0: 네 자부심도 있으셨고 또 학생들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일은 고되고 힘들지만 그렇게 자신들의 일에 의미 부여를 본인 스스로들 하시면서
1: 네.
0: 네,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보람 있는 순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급식하시는 분들은
0: 네네.
1: 어떻습니까?
0: 보람 있었던 경험을 제가 이제 많이 여쭤봤었는데 보람 있었던 경우에는 이제 뭐 학생들이 작게는 밥을 받아갈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는 경우 잘 먹었습니다라고
1: 네.
0: 해줄 때도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1학년 때 들어왔던 아이가 3학년이 이제 커가는

0: 모습을 또 보신다는 아, 거예요.
1: 그것도 또 내 자식 보는 것 같은 그런 또 뿌듯함이 있군요.
0: 네네. 예. 그런 데서 이제 아, 이 아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 내가 먹인 밥을 먹고 성장을 했다. 이런 자부심도 있으시고 또 이 대량 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일반 음식점이나 집에서 하는 요리와는 다르게 본인들만 네.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1: 좀 차이가 있죠.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있나요?
0: 조리법도 사실은 다르고요. 아. 그리고 이 급식 노동이라는 게 어디에 이렇게 책으로 기술이 막 적혀져 있어서 이걸 뭐 보고 읽고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 네, 스스로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몸으로 겪으시면서 축적되어 온 숙련 기술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발휘할 때 좀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1: 네네.
0: 제가 정말 놀랬던 거는 급식이 이제 맛에 되게 그 이게 급식이 뭐 아이들의 기호에 맞춰서만 요리를 할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염도 측정을 항상 하세요.
1: 아.
0: 그래서 이 일정량의 염도를 넘으면 안 되니까 염도를 네. 측정하시고 그 염도를 측정하시는 기계가 있는데 베테랑 분들은 보시면 이거를 그냥 간만 봐도 아 이거는 어느 정도의 염도가 나온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이거는 뭐 7 정도 나와 그러면 딱 찍어보면 7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숙련들이 몸에 자체적으로 배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발휘할 때도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1: 네. 어떻게 보면 사실 급식이 건강식이에요.
0: 네네.
1: 뭐 영양소라든가 뭐 칼로리라든가 지금 염분까지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둔 균형 잡힌 식단이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네. 아, 그렇습니다. 엄마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0: 엄마 생각이 많이 났죠. 그래서 뭐 인터뷰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혼자 또 많이 울기도 했고.
1: 사실 엄마는 굉장히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셨고 또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셨지만 그 딸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 엄마 급식실에서 일을 해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이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0: 네. 저희 어머니가 10년 조금 전에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네. 때 이제 급식 업무를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어디 가서 엄마가 어디서 일을 하시냐라고 물어보면 저조차도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의 직업을 당당하게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좀 해서 이번에 책을 쓸 때는 조금 솔직해져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네. 내용을 넣었는데 이게 어쨌든 사회적으로 여성 노동에 대한 그 차별적인 시선이 있고 특히 급식 노동자 네. 에 대한 어떤 그 노동을 비하하고 평가절하하는 시선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사실 저도 스스로 내면화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조금 지나고 어머니가 이제 급식 노동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급식 노동을 한창 하시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셔서
1: 네.
0: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1: 예. 네.
0: 그래서 왜 화를 내지? 봤는데 어떤 이제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한창 급식 파업을 할 때였어요. 제 기억에 파업을 하다가 그 파업에 대해서 어떤 국회의원분이 이제 그냥 동네에서 밥하는 아줌마들 이렇게 이제 비하 발언을 했었고
1: 네.
0: 어머니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동네에서 밥하는 여자들은 아니잖아. 아줌마들은 아니잖아. 라면서 이제 화를 내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1: 그렇죠. 분명히 전문적인 일이고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전문적인 직업인데 동네에서 밥한다라는 아마 그 의원이 나중에 사과도 하고 제가
0: 맞아요.
1: 그런 걸로
0: 네.
1: 기억이 납니다.
0: 네. 네.
1: 예.
0: 그렇습니다. 네.
1: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또 있었고 이제 성숙한 딸이 또 엄마의 또 이런 일들을 자랑스럽게 또 취재하니까 엄마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네.
1: 그 책도 냈잖아요.
0: 네네. 네.
1: 밥 짓는 여자들. 그러니까 밥하는 여자가 아니라 밥 짓는 여자예요. 여기 좀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예.
0: 처음에 저희 그 밥하는 여자들이라고 저희 그 편집자님이 처음 책 제목을 제안을 해주셨어요.
1: 네.
0: 네. 그랬는데 딱 그걸 봤을 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 밥하는 여자들이라는 단어를 처음 딱 봤을 때 되게

0: 객관적이고 그리고 뭐랄까 이 되게 차별적인 시선에 대해서 그 노동자분들이 그래 나 밥하는 여자야 라고 대응하는 목소리처럼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네. 아 그럼 밥하는 여자들도 괜찮다.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저희 급식 노동자분들이 밥만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밥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먹이고 그 안에서 돌보고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제목에 담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러면 밥 짓는으로 해서 그런 의미를 조금 담아야겠다 네. 해서 밥 짓는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끝으로 한번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급식 노동자분들 저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호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0: 급식 조리사, 조리사님 아니면 실무사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 조리사님, 실무사님. 네. 예.
0: 이게 저희가 예전에는 이제 정말 그냥 아줌마 이렇게 불렀다면 최근에는 아줌마보다 여사님. 네. 아니면 이모님, 예, 그리고 어머님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옛날에 그 아줌마보다는 이제 존중의 의미를 담은
1: 따뜻한 표현이긴 하죠.
0: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노동자로 오셨는데 이분들을 여성 아니면 가족의 호칭으로 부르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분들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네. 예, 노동자 호칭으로 부르는 게 저는 맞다고 예. 생각합니다.
1: 당당하게 직업인으로 인정을 해야죠. 우리 사회도 네. 더 이상 네. 그냥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일하고 밥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급식 노동의 가치를 분석한 정다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도 서울 지방의 낮 최고 기온 30.1도, 대전은 31도, 광주 32.7도, 대구 34.7도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경주는 35.7도까지 올라 올 들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모레 오후부터 글피 오후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제주도 20에서 60, 그 밖에 전국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광주 16도, 서울 부산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 대전 광주 30도, 세종 울산 29도, 서울 인천 부산 27도, 제주는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8도, 습도 41%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혜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오늘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오늘 오전 10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면서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스타벅스는 행사 시작 3시간 만인 낮 1시쯤 탱크데이 행사를 중단하고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런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첫날 8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 주재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에 나섰지만 오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주셨다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족들을 만나고 유해 수습 관련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무안공항을 찾아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분향하고 제조사 상황을 살펴본 뒤 유가족들 호소를 청취했습니다. 청와대는 12.29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해를 끝까지 수습하고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표명하고 국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조금으로 570억 7,600여만 원을 각 정당들에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58억 8천여만 원, 국민의힘이 237억 6천여만 원, 조국혁신당이 46억 1,400여만 원, 개혁신당이 14억 4,600여만 원, 진보당이 12억 8,800여만 원, 기본소득당 3,940만 원, 사회민주당이 3,940만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이 이은우 전 KTB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삭제하고 반대로 정당화하는 내용의 뉴스는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계엄이 불법, 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겨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 회장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족 소유 계열사 20개를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한국 선박 HMM 남우호가 피격된 사건과 관련해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쪽에서부터 구름이 다가오면서 밤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승현입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오늘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46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추모가 잇따른 가운데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기념식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는 연일 새로운 이슈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총파업 예고 시점을 사흘 앞둔 오늘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 중재로 마지막 단판에 나섰습니다. 관련 소식을 비롯한 오늘의 주요 뉴스는 잠시 후 뉴스픽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세계 이면에서는 이란 전쟁을 비롯한 최신 국제 뉴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5월 1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광주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입니다. 오늘 이제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 자리죠.
1: 그렇습니다.
0: 여기서 이제 기념식이 열렸고요. 이재명 대통령 참석했고 또 여자 지도부도 나란히 함께했습니다.
1: 네. 오전 11시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엄수가 됐는데요.
0: 예.
1: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기념식이 열린 거 지난 2010년 40주년 행사 이후 두 번째입니다.
0: 예.
1: 5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5.18 민주유공자 그리고 유족, 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0: 예.
1: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 공연, 또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올해 기념식은 새롭게 개관한 옛 전남도청을 기념하는 다양한 연출과 또 학생과 외국인 등이 함께한 참여형 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0: 예.
1: 초청장을 받은 시민만 이제 안에 들어갔었는데 금남로 일대에 설치된 LED 전광망을 통해 초청방을 받지 못한 시민도 그곳에서 기념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0: 예.
1: 그리고 국민의례에서는 5.18 당시 모습에 가깝게 복원을 마친 옛 도청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기 개양식 또 함께 열렸고요. 또 1980년 5월 27일 새벽 이 도청에서 마지막 가두 방송을 했던 박영순 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해서 그날의 숭고한 기억을 소환을 했습니다. 당시 21살 대학생이었던 이 박 씨는 계엄군이 도청으로 오고 있습니다라며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는 방송을 했었습니다.
0: 예.
1: 또 기념식과 옛 전남도청 개관을 기념해 열린 특별 공연 5월 찬란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정문 앞에서 펼쳐진 현대 발레와 한국 무용, 남도 소리, 타악 공연은 민주주의의 희망과 환희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념식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요.
0: 네.
1: 내란 집단이다 이런 시민들의 항의 속에 별도 통로를 이용해 기념식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SNS에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5.18 정신을 앞세운다면서도 저들에게 5.18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권력 확장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직격을 하면서 입으로는 5.18 정신을 외치지만 정작 5.18 정신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0: 예.
1: 하지만 이 기념식장 안팎에서는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장 대표는 식장 안에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실제 인물인 문제학 열사의 어머니로부터 여기 올 자격 없잖아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또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장 대표를 찾아가서 5.18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거론하면서 무슨 염치로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념식 마무리 식순에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에서 이 대통령 등 참석자들은 오른 주먹을 움켜쥐고 앞뒤로 흔들면서 노래를 함께 불렀는데
0: 네.
1: 장 대표는 양옆에 자리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과 달리 주먹을 흔들지 않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0: 네.
1: 그래 기념식이 끝난 뒤 장 대표가 곧바로 기념식장을 떠나는 상황에서도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0: 예.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 내용도 함께 정리해 주시죠.
1: 네. 이 대통령은 4.19 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비체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1: 이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약속인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를 했고요.

0: 열렸던 현장이기도 합니다. 5월 27일 새벽 마지막까지 남은 시민 학생이 계엄군에게 저항하다가 산화하거나 붙잡혀간 최후 항전지이기도 하는데요.
1: 예.
0: 이 도청 개관식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정부 이상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단에 분향을 하고
1: 예.
0: 또 박인배, 양창근, 김명숙 열사 등 3명의 묘소에 헌화를 했는데요. 참배를 마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빚은 스타벅스 코리아를 겨냥해 X글을 통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1: 예.
0: 그러면서 그날 억울하게 죽어간 생명이 대체 몇이고 그로 인한 정의와 역사의 훼손이 얼마나 엄혹한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면서 예,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거다. 5.18 유가족.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했느냐라고 적었습니다. 이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늘 탱크데이 뭐 책상에 탁 이런 문구를 사용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이후 이는 이런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또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확산하자
1: 예.
0: 행사를 중단하고 예, 손정현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은 예, 손정현 대표에게 해임을 통보를 했고
1: 예.
0: 또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담당 임원도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임직원 모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산하 일본 총리하고 내일 또 만납니다. 정상회담을
0: 네.
1: 가지는데 예, 만나는 장소가 경북 안동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내일 1박 2일 일정으로 경북 안동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양 정상은 소인수 또 확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 친교 일정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방문, 아까도 강조하신 것처럼 장소가 눈에 띄는데요.
1: 예.
0: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은 처음으로 정상 간 상호 고향 방문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1: 예.
0: 또 이번 안동 정상회담은 한일 간의 셔틀 외교가 일본의 정치 리더십 변동에도 흔들림 없이 제 궤도에 안착했음을 확인하는 의미를 가질 걸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이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내건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와 또 미래지향적 협력을 구분해서 다루는 접근법으로 일본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셔틀 외교가 안착하면서 지난 정상회담에서는 조세이 탄광 유해 공동 발굴 감식을 추진기로 하는 등 한일 관계의 최대 걸림돌인 과거사 문제에서도 어떻게 보면 작지만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는 글로벌 정세를 두고 양 정상이 어떤 논의를 하느냐 여기에 시선이 모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 발발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공급망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유로운 통상 질서를 지키는데 기여할 방안 또 동북아시아의 안전보 장을 강화할 방안 이런 것 등이 양 정상이 함께 논의할 주제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양 정상이 만나게 될 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바로 뭐 요리 아니겠습니까?
1: 예,
0: 만찬
1: 그렇죠.
0: 일정이
1: 예.
0: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1: 예.
0: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제 만찬으로 안동찜닭 예. 등의 퓨전 한식이 제공될 예정이고요.
1: 뭐 안동하면 또 안동찜닭
0: 그렇습니다.
1: 예.
0: 만찬 주로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의미를 담아서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 또 안동 소주와 함께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삿개가 함께 오르게 됐습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이 찾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다시 한번 세계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어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전화 통화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예.
0: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통화를 가진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이 30분 정도 통화를 하면서 국제정세와 한미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교환을 했습니다. 양 정상의 통화에서 특히 한반도 정세가 주제로 오른 점도 주목할 부분인데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의 긴밀한 공조를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나가겠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로 인기가

0: 않다. 뭐 스트롱맨이다 이렇게 네, 취한 네. 걸로 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이 지금 뭐 이란 전쟁 종결로 쏠려 있는 데다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관련 논의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원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왔던 가운데
1: 예.
0: 이처럼 한미 정상이 별도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점 이건 좀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작성된 이 조인트 팩트시트도 논의했는데 한미는 지금 대미 투자 세부 내용, 또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과 핵 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에 합의를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가 약간 더 긴장감도 좀 느껴집니다.
1: 예.
0: 뭐 쿠팡 문제도 있었고 투자 이행 문제 뭐 이런 게 좀 돌출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 현안이 진전이 좀 더딘 상태인데요.
1: 예.
0: 청와대 얘기를 들어보면 두 정상이 조인트 팩트시트가 한미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한 역사적 합의라는 점을 좀 상기를 했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양국 정상이 다음 달에 다시 만날 예정이에요.
1: 예.
0: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다음 달 중순에 프랑스에서 예정돼 있는 만큼 어쨌든 이번 30분 정도 통화로 교감의 폭을 넓히고 다음 달에 만나서 더 깊은 대화 또 협의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자, 6.3 지방선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6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은 이제 오늘 광주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열었고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에서 또 선거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총괄 상임선대대책위원장은 오늘 임택 광주동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중앙선대위를 열었는데요.
1: 네.
0: 정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1980년 5월 광주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광주 영령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1: 네.
0: 5.18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연평도 꽃게밥이 됐거나 어느 이름 모를 지하 벙커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고문을 당했을지 모른다. 그런데 지금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다시 세우려는 내란 옹호 세력이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렇기에 5월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헌정질서를 위기에 빠뜨렸던 내란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승리의 역사를 쓰겠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특히 이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서 무산된 점도 또 적극 부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지방선거 공천 갈등으로 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 예.
0: 야당과의 대립 전선을 명확히 하면서 5월 정신을 토대로 한 단일 대우 승리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권력과 국회 다수당 권력으로 국가적으로 위험한 일들을 제멋대로 추진해왔다. 그래서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로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독주하면 나라가 위험하고 미래가 불안하겠다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은 국민과 함께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여당의 오만을 심판하고 폭정을 막아달라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1: 예. 삼성전자 파업 이제 노조가 예고한 날짜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0: 네.
1: 계속해서 이제 관련 소식이 뭐 쏟아지고 있는데 노사의 사실상 마지막 단판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20분까지 정부 중앙노동위에서 사후조정을 진행을 했는데요.
1: 예.
0: 당초 예정됐던 오후 7시보다 한 40분 정도 일찍 끝났어요. 노사는 성과급 재원 기준과 상한 같은 주요 쟁점 사안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의 최승호 위원장이 회의장에서 나와서 기자들에게 노조는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1: 예.
0: 기자들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를 떠났습니다. 또 사측의 여명구 DS 이 피플 팀장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을 했어요.
1: 예.
0: 그런데 중노위 관계자 얘기 들어보면
1: 예예.
0: 약간 좀 긍정적으로 이번 회의를 평가하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예, 노사가 적극적으로 임해줬다. 또 노사 양측으로부터 들을 만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접점을 찾은 게 있느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1: 예.
0: 노사는 내일 다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후 조정을 진행하는데 현재로서는 내일까지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교집합을 찾아 조정안을 마련하는 게 중노의 목표예요. 하지만 논의가 길어지면 회의 종료 시각은 더 늦어질 수 있고 또 20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1: 예.
0: 지금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오는 21일인데 정말 임박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걸 고려하면 이번 사후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고 그래서 뭐 내일이든 모레든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최후까지 협상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1: 예. 자,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는 뭐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오전에 또 의미 있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0: 네.
1: 법원이 그 삼성전자가 이제 제기한 거죠.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0: 네.
1: 법원이 상당수 뭐 대부분 다 인용을 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 법원이 안전보호시설과 뭐 시설 손상 방지, 제품 변제 방지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이게 판단했어요.
1: 네.
0: 따라서 어떻게 보면 노조의 총파업에 사실상 제동을 걸렸다.
1: 그렇죠.
0: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법원은 이와 같은 의무 이행을 담보하도록 삼성 노조에 금지 결정 위반 시 1일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 지급해라. 네, 삼성노조 두 곳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0: 각각이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각 노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결정 위반 시에 1일 최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지급하라 또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1: 예.
0: 아, 그런데 노조 측은 이번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 받아들이겠다.
0: 들어봤더니
1: 예.
0: 당장 21일에 쟁의 활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결정 내용을 다투기보다는 위법하지 않은 파업을 준비하는 게 맞는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0: 파업은 예정된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노사 간의 협상을 계속
1: 예.
0: 오늘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내일 모레까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내일 모레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0: 네, 최 국제 이슈와 함께 세계의 다양한 이면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또다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한 종전안을 좀 내놓아라. 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요.
1: 네, 중국 방문을 마치자마자 이제 이란 전쟁 대응에 다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17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서둘러 움직이는 게 좋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다. 시간이 핵심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전안을 좀 신속하게 내놔라 이렇게 재촉을 하면서 그렇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벌일 수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이어서 악시오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다. 더 나은 협상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강력하게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랑도 전화로 이란 공격 재개 가능성을 또 논의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강요 회의를 소집해서 현지 전투 상황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19일에 백악관 상황실에 안보팀을 소집해서 이란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이요.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이름의 플랫폼을 출범했다라고 전했는데요. 네. 뭐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 인근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안전한 통항을 보장한다면서 보험료를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0: 돈 내라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로 결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선박에는 디지털 인증 보험 증서와 암호화 인증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란 경제부가 이번 달부터 보험, 금융보증, 해상 인증 체계를 활용해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이동을 관리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를 통해서 연간 100억 달러, 약 15조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국제 해협입니다. 이란이 직접적으로 통행료라는 걸 부과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안전한 통항 보장, 해상 보험 인증 서비스 명목으로 사실상 통항 비용을 징수하는 우회 방식을 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나 사실상의 통항 수수료 부과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이 통항료 징수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0: 예. 또 이란에서는 미국에 대한 새로운 압박 카드를 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호르무즈 해협에 설치가 돼 있는 네. 해저 통신 케이블 이라면서요.
1: 그렇습니다.
0: 뭐 이것도 좀 어떻게 해보겠다는 네네. 것 같습니다.
1: 이란 군을 통합 지휘하고 있는 하탐 알 안비야 중앙군사부부의 졸파가리 대변인이 내놓은 내용인데요. 예. 호르무즈 해협 인터넷 케이블에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혁명수비대랑 연계된 관영 언론도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해저 케이블에서 수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이란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수료를 이제 지불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케이블 수리, 유지, 보수 권한은 이란 기업에 독점적으로 부여될 거다라는 내용을 이란 매체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지금 이란이 소형 잠수함 아니면 수중 드론 등을 이용해서 해저 케이블을 파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0: 예.
1: 지금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유럽, 아시아, 페르시아만을 연결하고요. 인터넷 트래픽을 전송하는 주요 대륙 간의 해저 케이블이 깔려 있습니다. 여기를 공격하면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은행 시스템, 군사통신, AI 클라우드 인프라 같은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요즘은 뭐 다
1: 이런, 연결이 되고
0: 그렇죠.
1: 있으니까요.
0: 예, 이런 걸 하니까.
1: 네, 특히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은 심각한 인터넷 연결 장애를 겪을 수가 있고요. 동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인터넷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이란 유엔의 이런 구상이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예. 일단 CNN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에 따라서 이란에 추가로 요금을 지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또 미국 기업들이 투자한 해적 케이블이 지금 이란 해역을 통과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요. 예. 왜냐하면 국제통신사업자들이 지금 이란과 충돌을 우려해서 의도적으로 이란 영해를 피해서 케이블을 설치해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오만 영해 쪽에 밀집을 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 전송량도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아무튼 블루버그 통신이 이란의 해적 케이블 위협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의 일부다. 세계 경제에 아주 무거운 비용을 부과해서 아무도 감히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못하는 게 하는 게 목표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0: 아무튼 뭐 분위기로는 호르무즈 해협에 물을 떠가도 돈 내라고 할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영국이 사실 이제 브렉시트를 하고 난 이후로 좀 혼란도 있었습니다. 네. 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집권 노동당이 또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렉시트에서 또 역으로 가는 거죠. 유럽연합에 네. 다시 가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논쟁이 일고 있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타머 영국 총리가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심각할 위기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유럽연합 재가입 논쟁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특히 집권 노동당의 새로운 당권 주자들이 EU 재가입 문제를 거론을 하면서 예. 브렉시트 이후에 금기시됐던 논의가 정치권 전면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서겠다라고 밝힌 스트리팅 전 보건장관이요. 브렉시트는 재앙적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관련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네. 이 장관은 2016년 브렉시트로 영국이 산업혁명 이후 가장 약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영국의 미래는 유럽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EU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영국은 언젠가 EU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이 차기 총선에서 EU 재가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방식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경쟁자로 예상되는 버넘 맨체스터 시장도 당장 EU 재가입을 주장하지는 않겠다라면서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보인 상황입니다. 예. 사실 브렉시트는 2016년에 보수당 정권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0: 10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1: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국의 경제 손실이 국내 총생산의 8%에 달했고요. 영국인들이 더 이상 EU 국가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거나 이동할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브렉시트가 가능했던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민 통제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순이민이 한동안 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50% 이상이 EU 재가입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EU 국가들에서도 영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디언지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10년 전과 오늘날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 러시아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영국과 미국의 관계도 예전만큼 견고하지 않고 또 관세 전쟁 등으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다라면서 영국과 EU 모두 근본적으로 관계를 강화해야만 안보와 경제 위기를 헤쳐갈 수 있다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브렉시트를 할 때 노동당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뭐 인식을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대혼란이 일까 봐 그동안 EU 재가입에는 좀 선을 그어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타머 총리가 뭐 전기요금 안정을 위해서 추진했던 유럽 전력시장과의 통합 문제는 여전히 진전이 없는 상황이고요. 영국과 EU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이동성 제도도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영국이 뭔가 탈출구는 네.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오지 않던 EU 재가입 얘기가 지금 슬슬 네. 나오고 있습니다.
0: 뭔가 이제 변화가 분명히 네. 있어야겠는데 네네. 다시 가입하는 게 네. 그나마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네. 민주 콩고와 우간다에서 이제 에볼라가 발병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이와 관련해 이제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라는 걸 선포했습니다.
1: 심각하다라는 얘긴데요. 네. 새벽에 보건 기구 WHO가 16일 기준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과 사망 의심자가 80명 이상 집계되니까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 이날 기준으로 에볼라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88건이었고요. 증상 사례가 300건 이상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질병의 국제적 확산을 통해서 다른 나라에도 공중보건상 위험을 초래하고 있고 이미 국제적 확산 사례가 확인됐다라고 WHO가 설명을 했는데요. 에볼라는 감염자의 혈액과 체액 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입니다. 고열, 구토, 설사, 출혈 등을 일으키는데요. 치사율이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 에볼라는 희귀한 변종인 분디부교의 계통입니다. 승인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데요. 기존의 에볼라 백신이 있긴 합니다. 에르베보가 있긴 한데 이게 이 변이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네. 에르베보는 에볼라의 다른 종류인 자이르에 한해 승인된 백신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나 백신이 없으면 감염자들이나 감염 의심자들을 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콩고 민주공화국은 내전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이 자주 일고 있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치료센터에 가지 않으려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WHO는 현재 감지 및 보고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발병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지금 검사 대상자 중에 양성 판정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또 발원지인 콩고 민주공화국 이투리주에서의 사망자 발생, 우간다 수도 캄팔라로의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이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데요. 지금 동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위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르완다 서부 루바브 지구의 물린드 시장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고마, 르완다의 루바브, 기세니 국경을 연결하는 도로를 일시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WHO가 이렇게 어떤 나라도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이나 무역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국경 폐쇄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고요. 네. 오히려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공식 국경 통로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가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질병이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WHO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다 길을 막았는데도 못 막하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예, 네. 예. 자, 요즘 뭐 상당히 우리나라가 덥습니다.
1: 네.
0: 여름같이. 예. 근데 이게 내년에 그 슈퍼 엘니뇨,
1: 네.
0: 예, 그 해수면의 이제 온도가 비이상적으로 좀 높아지는
1: 그렇습니다.
0: 예, 그런 현상인데 이게 이제 내년의 슈퍼 엘니뇨 때문에 지구촌이 역대 최고의 기온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가 나왔다면서요?
1: 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 유럽중기예보센터가 올가을에 매우 강력한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0: 예.
1: 엘니뇨가 열대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대기 순환과 바람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폭염, 가뭄, 홍수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0: 예.
1: 엘니뇨의 강도는 적도 태평양 일부 해역의 수온이 평년보다 얼마나 상승했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온이 평년보다 0.5도 이상 오르면 약한 엘니뇨라고 분류가 되고요. 2도 이상 높아지면 슈퍼 엘니뇨라고 불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요. 이미 평년과 대비해서 0.5도가 상승한 상태고요.
0: 네.
1: 특히 최근 몇 주간 열대 태평양의 수온 상승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기후 변화 연맹은 이 가을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0: 네. 네.
1: 일부 예측에서는 기온의 상승폭이 3도를 초과할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진 1877년의 엘니뇨 때는 당시 2.7도를 기록했거든요.
0: 이게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거의 150년 전 아닙니까?
1: 이거를 이제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 전망이 나온 건데요. 네. 당시에도 엘니뇨가 한 18개월 동안 이어지면서 아시아와 브라질, 아프리카 전역에 극심한 가뭄과 대기근을 초래했고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사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0: 무시무시하네요.
1: 네. 그래서 지금 2023년에서 2024년에 엘니뇨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 여파로 지구촌의 평균 기온이 이미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인데 예. 전문가들은 이번 슈퍼 엘니뇨가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엘니뇨가 2026년 말에 정점을 찍으면서 2027년이 다시 한번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가능성이 73%에 달한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데요. 예. 만약에 이게 현실화되면 북부의 페루와 남부의 에콰도르, 동아프리카 등에서 홍수 위험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호주, 인도네시아, 남미 북부 지역에서는 가뭄과 산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농업 생산량 감소 또 세계 식량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걸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0: 아, 걱정되네요. 네. 예. 자, 프랑스 하면은 뭐 와인의 나라죠.
1: 네. 예.
0: 와인 자체가 또 프랑스 말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런데 이 와인을 많이 마실 걸로 보이는 프랑스에서 오히려 맥주의 소비량이 와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요?
1: 네. 국제포도주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봤더니 예. 프랑스인들이 작년에 맥주를 와인보다 천만 리터 이상 더 마신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프랑스의 와인 소비량은 연간 2200만 헥토리터입니다. 프랑스 맥주협회가 같은 시기 추산한 프랑스의 맥주 소비량은 2210만 헥토리터보다 10만 헥토리터가 더 많은데요. 이 프랑스 언론들이 와인의 나라로 오랜 역사를 자랑해온 프랑스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전 현상의 주요 원인이 와인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0: 많이 안 마신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 와인 소비량은 프랑스만 그런 게 아니라 1957년 예. 이후 계속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프랑스도 작년 와인 소비량이요. 30년 전에 한 3,500만 헥토리터와 비교했을 때 37%가 이미 떨어진 수준입니다. 그럼 왜 와인 소비량은 감소할까? 와인의 엘리트주의 이미지 또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0: 예.
1: 그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와인은 정말 특별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나 마신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맥주나 무알콜 음료를 더 쉽게 자주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0: 예.
1: 게다가 맥주는 가격 면에서 좀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와인을 잘 모른다고 해도 맥주는 대형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어떤 걸 고를지 더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0: 그렇죠. 가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와인은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네. 이게 왜 비싼지도 잘 모르고.
1: 그리고 네. 어떤 품종을 골라야 될지도 참 어렵고요.
0: 그렇죠. 네.
1: 근데 대중의 음주 문화가 지금 1인 가구의 증가, 배달 음식 시장의 급성장, 가벼운 술자리 확산 등 으로 프랑스 안에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와인 소비가 더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맥주가 가격도 싸고 알코올 도수도 낮으니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맥주가 제품의 다양성을 무기로 차별화에 좀 성공을 한 것도 이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 요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맥주도 접근하기 굉장히 쉽고
1: 네.
0: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편의점 가면은 뭐 네 개 사면 얼마 이렇게 또
1: 그렇게
0: 저렴하게 또 주고 네. 그러니까요.

0: 근데 희한한 건 예. 맥주의 나라인 독일은 또 맥주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근데 뭐 술을 좀 덜 마시는 건 그렇게 네, 나쁘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0: 그렇습니다.
1: 같아요.
0: 네,
1: 줄여야죠 술은요. 세계 이면이었습니다. 위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라디오 이병욱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을 좀 못 받게 됐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완화시켜서 네.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설명해 네. 주시죠.
1: 그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은퇴를 한 이후에 다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연금을 깎았습니다.
0: 깎았죠. 예. 맞아요.
1: 근데 그 일정 수준, 그 기준이 얼마냐.
0: 예.
1: 그 월소득이 319만 원이 넘으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던 겁니다. 네. 이게 최대 5년 동안 한 절반 가까이 삭감되기도 하는 건데요.
0: 예.
1: 근데 다음 달 17일부터는 이 기준이 크게 완화가 되는 겁니다. 정부가 기존의 기준에 월 2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서 그 깎이는 기준선이 월 519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그 전액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올해 1월 이후에 발생한 소득부터 이 새 기준을 선제 적용을 하고 있고요.
0: 예.
1: 기존의 기준 때문에 깎였던 연금도 다시 정산해서 돌려줄 예정입니다.
0: 예. 저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 인구도 점점 늘고
1: 네.
0: 요즘은 뭐 은퇴 이후에도 계속 또 일을 뭐 하고 싶어 하니까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1: 네네. 네. 그동안 이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이거는 일하면 오히려 손해보는 제도다.
0: 그렇죠. 이러면 연금이 깎이는데 차라리 네. 그냥 놀지 뭐 이렇게 할 생각할 그렇죠. 수 있죠.
1: 이런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0: 예.
1: 그러니까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데
0: 예.
1: 일정 소득이 넘으면 연금이 줄어드니까 아예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0: 맞습니다.
1: 지적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약 13만 7천 명이 일한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였고요.
0: 예.
1: 그 깎인 규모도 한 2,4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0: 예.
1: 정부에서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0: 예.
1: 이번 개정을 통해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0: 예. 자, 상품. 권을 이용한 어떤 뭐 신종 사채라고 봐야 될까요?
1: 네.
0: 저도 이런 게 있는 게 처음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요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사채를 하다가
1: 네.
0: 반복적인 초심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드러났다면서요.
1: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 상품권 사채라는 수법을 처음 알았는데
0: 네.
1: 겉으로 보기에는 상품권을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0: 네.
1: 실제로는 이 초고금리 불법 사채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돈이 급한 사람에게 현금을 먼저 빌려줍니다.
0: 예.
1: 나중에 그걸 상품권 형태로 상환하게 만드는 방식인데
0: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0: 예.
1: 3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0: 예.
1: 일주일 뒤에 50만 원치 상품권으로 갚아라.
0: 돈으로 갚는 게 아니고
1: 예.
0: 돈으로 갚으면 불법이니까.
1: 추심으로 예. 적발이 되니까.
0: 그러니까 그래서.
1: 네. 상품권으로 갚으라는 이유가
0: 예.
1: 겉으로는 상품권 거래처럼 보이니까 이게 불법 사채 단속에 피할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 사채 단속을 피하니까
0: 예.
1: 욕설이나 협박 같은 악덕 추심도
0: 예.
1: 가능한 거죠.
0: 으흠.
1: 그래서 숨진 30대 여성의 사례를 보면 처음에 생활비 때문에 50만 원 안팎의 소액을 빌렸다고 합니다.
0: 50만 원.
1: 예. 근데 일주일 만에 이 원금의 절반 수준의 추가 비용을 부담을
0: 25만
1: 예.
0: 원. 그러니까
1: 해야 했고요.
0: 일주일의 이율이 25%. 그러니까 50%네요.
1: 그렇죠. 그 결국 다른 상품권 사채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0: 예.
1: 한 달 만에 이 빚이 1,500만 원까지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예, 예.
1: 이게 연이율로 환산을 해보니까 2,000%가 넘는
0: 예.
1: 수준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이 추심 과정에서 하루에 수십 차례 전화를 해서 욕설을 하고 또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0: 예.
1: 이게 사실상 불법 추심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연이율이 2,000%가 넘는 거는 이거는 추심이
1: 그러니까요.
0: 아니고 그럼 날강도죠. 이거는.
1: 그렇죠.
0: 예?
1: 예.
0: 야, 그러니까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구에게는 뭐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절박한 사람에게서는 맞습니다. 50만 원이라도 지금 네. 빌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이게 단순한 뭐 채무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불법 사채 구조가 이제 생명까지 위협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점에서 충격이 큰데 경찰도 피해 여성이 채권 채무 문제를 비관해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0: 예, 그렇게 보이네요.
1: 예. 이른바 상품권 추심이라는 새로운 수법과 관련해서 사망자가 확인된 게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습니다.
0: 예.
1: 근데 더욱더 큰 문제는 이런 방식이 SNS나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건 그냥 상품권 거래다.
0: 네.
1: 뭐 예약 판매하겠다. 이런 합법적인 거래처럼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 덫에 걸리면 뭐 초고금리와 강압적인 이 추심 구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0: 예.
1: 지난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이 상품권 추심을 언급하기도 했죠.
0: 예.
1: 이게 악덕 사채다. 경찰에서도 단속해달라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0: 예.
1: 경찰도 역시 관련 수사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예. 뭐 사람을 어떻게 만약에 그게 그것 때문에 사망했다면은.
1: 네.
0: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니까.
1: 예. 50만 원을 빌린 다음에.
0: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서울 도심에 요즘 뭐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런데 이 텃밭을 서리하는.
1: 네.
0: 예. 뭐 수박 소리는 들어봤습니다. 텃밭 소리 피해가 있다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 주민 텃밭이라는데 뭐 상추도 네. 심고.
0: 그렇죠. 뭐 종종 있어요.
1: 깻잎 뭐 이런 걸 심는 경우가 많은데
0: 예.
1: 이걸 몰래 가져가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단순히 뭐 지나가다가 몇 장 이렇게 뜯어가는 수준이 아니고요.
0: 예.
1: 상추 수십 포기를 뿌리채 뽑아가거나
0: 예.
1: 모종을 삽으로 퍼가듯 통째로 가져가는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피해를 본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두 달 가까이 이렇게 물을 주고 정성 들여 가꾼
0: 예.
1: 작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면서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이런 도시농업 텃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요.
0: 예.
1: 그래서 이걸 몇 년씩 기다려야 그 텃밭을 배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주민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고 일상의 취미이자 힐링 공간이었는데 상실감이 더 크다는 반응입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게 동대문구에서 벌어진 일인데 동대문구청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 텃밭 절도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고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현장
0: 예.
1: 확인에 나선 상태라고
0: 사실
1: 합니다.
0: 사실 이거 뭐 텃밭에서 키운 작물들 뭐 먹기 위한 목적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1: 네.
0: 이제 키우면서 뭐
1: 그렇죠.
0: 힐링도 하고 또 가족들끼리 함께 하면서 이렇게 서로 또 돈독해지고
1: 맞습니다.
0: 그런 목적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특정 구에서 이게 자꾸 나왔다는 거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그죠?
1: 예. 예. 이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진 이후에
0: 예.
1: 뭐 채소값도 오르고 식료품 가격 부담이 커지면서 이 상추나 깻잎 같은 작물까지 훔쳐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0: 예.
1: 전문가들하고 지자체에 따르면 이게 상추 몇 포기쯤이야 이렇게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를
0: 예.
1: 하고 있는데 근데 이 텃밭이 외부 산책로와 바로 붙어 있고 또 CCTV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범인 추적이 쉽지가 않지만
0: 예.
1: 법적으로 따지면 엄연한 절도 범죄
0: 그렇죠.
1: 해당합니다.
0: 해당하죠.
1: 예. 그래서 이 구청 측에서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경찰도 역시 주야간 순찰을 늘릴 예정인데요.
0: 예.
1: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 이제는 이런 텃밭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냐 이런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이거 좀 캐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0: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예,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봄철 되면 산불 예방을 위해서 이 산악로를 좀 통제하기도 하는데요. 네. 특히 설악산 고지대 탐방로가 통제가 됐다가 얼마 전에 또 다시 개방이 됐습니다. 네. 또 많은 등산객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1: 네, 이 개방되는 화면을 봤는데 예. 무슨 맛집에 오픈런 하듯이 뭐 백화점 개장하면 들어가듯이 아.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에
0: 줄 서서
1: 아. 한꺼번에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이 예. 인상적이었는데
0: 뭐 물건 사는 것도 아닌데
1: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그 오색 코스라고
0: 예.
1: 하잖아요.
0: 유명하죠.
1: 예. 여기가 설악산에서도 인기가 가장 높은 대표 코스라서 예. 이 새벽부터 오픈런이 벌어진 건데요.
0: 등산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시군요.
1: 그래서 실제로 SNS에 보면 예. 새벽에 갔는데 이미 수백 명이 있었다.
0: 수백 명이 예. 이미.
1: 야. 산에서 줄 서서 걸어본 건 처음이다.
0: 예, 그래요?
1: 이런 반응이 이어졌고요. 예. 탐방로가 다시 개방되는 날 이 설악산에 16,000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0: 예, 예.
1: 이 오색 코스가 인기는 많지만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고요. 체력 소모도 큰 편이라.
0: 설악산이 좀 그렇죠.
1: 네. 네. 초보자가 뭐 오픈런이라고 같이 덩달아 따라갔다가는 좀 위험한 코스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가급적 두 명 이상 함께 산행을 하거나 또 밤에 올라가니까 헤드랜턴이나 방안 장비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를 갖춘 뒤에 무리하지 예. 않는 산행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0: 예. 아, 이렇게 뭐 또 산에 가서 힐링도 하고 예, 또 등산으로 땀도 좀 흘리시면서
1: 네.
0: 예, 좋은 추억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네. 이렇게 오픈하자마자 또 이렇게 뭐 불법 행위들 또 네. 무질서 행위들이 나왔다면서요.
1: 그러니까 개방 첫 주말 동안만 이 뭐 샛길로 출입을 한다거나 예. 비박을 한다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다거나 이런 불법 무질서 행위가 한 22건이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예.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로 지적된 게 태극 종주라는 게 있답니다.
0: 그게 뭡니까 이게?
1: 이게 법정으로 지정되지 않는 탐방로로 가는 산행이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왜 태극이라고 그랬을까?
1: 이게 백두대간하고 이 비법정 탐방로하고 이 네.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를 이으면 네. 태극 문양처럼 이런 코스가 만들어진다고
0: 그래요.
1: 해요. 그래서 이게 태극 종주 구간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게 일부는 출입 금지 구간이고요. 또 절벽 지형도 많아서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고
0: 당연하죠.
1: 해요. 이 코스가. 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구간에서 추락해서 사망하는 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0: 네.
1: 그러니까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이런 샛길 출입이 단순히 규정 위반을 넘어서서 야생생물 서식지 훼손은 물론 산불 위험까지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0: 예, 안전한 등산로만 이용하셔야지.
1: 그렇습니다.
0: 예, 그 샛길로 뭘 좀 해보겠다, 모험을 즐기시겠다 하면은
1: 안 됩니다.
0: 큰일 날 수 있습니다.
1: 네.
0: 절대 삼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1: 네.
0: 이병욱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밀라디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비틀즈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기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와 글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5도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구름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는 오전에 전남 서부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글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제주도는 글피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제주도 20에서 60, 산지는 80mm 이상, 남부지방은 10에서 40, 중부지방과 경북 5에서 3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16도, 대구 17도, 서울 18도가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33도까지 오르겠고 대전 광주 30도, 세종 울산 29도, 서울 인천 부산 27도, 제주는 25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저기는 21.4도, 습도 4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장편 소설 책 읽어주는 남자 첫 문장으로 열었습니다. 15 소년이 36살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소년은 여인에게 책을 읽어주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크루들의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입니다. 증언 한마디 작은 증거를 따라 내란 사건 전무의 길에 다가선다. 이호준, 신현욱, 이화진 기자들의 책입니다. 내란 재판 몰아보기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독이 한 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작은 서점이 있어서 제 시간을 의미 있게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의 최애 방송 오래오래 영원하길 바랍니다. 책방지기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다독이님들도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하시면서 따뜻한 문자 남겨주신 분 뒷번호 3323 쓰시는 분인데요. 복 받으실 거예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0: 작은 서점 크루들이 세심하게 고른 보석 같은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밤을 위한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알라딘 김경영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가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책 최윤선 작가의 내 가게에 부모님을 고용했습니다. 반응이 참 좋았어요. 저희도 이제 그 책 소개하면서 이 가게 한번 우리 가봐요 하고 나를 잡았는데 다녀와서 저희가 후기도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전에. 책이 일상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오늘은 어떤 책 가져오셨나요?
1: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은유 작가의 생업입니다. 은유 작가님은 팬이 워낙 많으셔서 네. 또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이렇게 반가운 신간이 나왔습니다.
0: 네, 제목이 생업이에요. 그럼 일에 관한 책인가요?
1: 네, 맞습니다. 노동에 관한 책이에요. 네. 노동절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올해가 63년 만에 노동절이 이름을 찾은 기념비적인 해죠. 네. 이 책은 17명의 노동자를 인터뷰해서 쓴 인터뷰집이고요. 각각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도 노동절에 일부러 맞춰서 나온 걸 거예요.
0: 네. 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죠?
1: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급식 노동자, 청년 농부, 배달 노동자, 청소 노동자, 노동 변호사, 국어 교사, 심지어 배우, 싱어송라이터, 타투이스트, 유튜버도 나옵니다.
0: 진짜 다양하게 선별했네요. 와, 급식 노동자부터 유튜버까지. 배우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분일까요?
1: 배우 궁금하시죠? 네네. 저도 인터뷰에 배우가 있어서 누군지 먼저 봤는데 배우는 기생충의 이정은님이고요.
0: 아, 우리 이정은 배우를 네. 인터뷰했군요. 네.
1: 은유 작가님이 되게 다양하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당연하게 각 인터뷰마다 끌려 나오는 이야기의 결이나 방향도 많이 다르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보는 재미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 몇몇 인터뷰의 이야기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0: 이 중에 이제 몇 분만 좀 추려서 오늘 네.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자, 가장 먼저 소개해주실 분은?
1: 네, 이 책이 목차가 좀 재밌는데요. 네. 세 개의 챕터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네. 1부 먹이는 사람, 2부 짓는 사람, 3부 아우르는 사람. 1부 먹이는 사람은 정말 타인에게 음식을 먹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이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터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김규희 님이시고요. 급식 노동자입니다.
0: 네, 급식 노동자에 관련된 뉴스 많이 좀 접하게 되잖아요. 네. 최근에 또 그 급식실의 환기 문제와 또 폐질환 이제 산재 관련 문제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좀 다루게 되나요?
1: 네, 그렇죠. 그 제가 최근에 SNS에서 네. 어떤 글을 봤는데 네. 어떤 미국의 다큐멘터리에서 한국 급식에 대한 소개가 나왔나 봐요. 네. 미국의 급식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데 네. 한국 급식이 막 휘황찬란하게 나오는 걸 보고
0: 어마어마하게 반응한다면서요.
1: 그 어떤 외국인이 진짜 한국 아이들은 매일 이런 급식을 먹는다고? 네. 이렇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0: 글을 포스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한국인분이 다 중년 여성의 급식 노동자분들의 노고이지만 그에 걸맞은 정당한 대우와 사회적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다셨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답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했고요. 아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급식 노동자분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그 화려함만 우리가 좀 부각시키지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지 못한 게 있는데
0: 네.
1: 이게 또 사회적으로도 많이 부각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안타까움이
0: 네.
1: 있어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김규희 님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0명분의 밥을 20년 동안 지어오신 분이에요.
1: 이게 저기 숫자가 어마어마하네요. 그쵸? 1,700명분. 아, 네네.
0: 그러니까 뜨악하게 되죠.
1: 네.
0: 이 그냥 학교 다닐 때 그 급식 끌차 이렇게 완성된 밥만 따끈하게 오니까 이게 얼만큼의 노동인지 굳이 별로 생각을 안 하게 되잖아요. 밥을 네. 먹고 그냥 끝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노동의 과정을 우리가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1,700명의 밥이라고 하면 너무 이 숫자가 되게 크게 다가오고 네. 차라리 10인분 이러면 아 힘들겠다 이렇게 바로 감이 네. 오는데 1,700명? 대체 얼마나 쌀을 해야 되고 물을 얼마나 해야 되며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지? 네. 감도 잘 안 오잖아요.
1: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 이게 무슨 기계에서 뚝딱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그 어떻게 그 숫자를 맞추죠? 그렇죠. 1,700명을요?
0: 그 김규희 네. 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저는 요리를 과학이라고 생각해요. 들어가는 양, 조리하는 시간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1: 네.
0: 머리가 좋아야 하고 판단을 잘해야 해요. 국수 삶을 때도 레시피에는 팔팔 끓는 물에 10분이라고 적혀 있지만
1: 네.
0: 물의 양과 끓는 속도에 따라서 8분이 될 수도 있고 12분이 될 수도 있죠. 동물적인 감각으로 빨리 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일을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너무 미워요. 사람이 일을 할 때 네. 단지 뭐 보수만으로 이 힘듦이 채워지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네.
0: 고생과 능력을 서로서로 이렇게 알아봐줌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풀리잖아요.
1: 네.
0: 근데 이게 많은 세월이 쌓이고 노하우가 있어야 이런 1,700인분의 밥을 실수 없이 해낼 수 있는 거더라고요.
1: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책에도 나오지만 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급식 노동자를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말하고 사과하기도 했잖아요.
1: 네네네.
0: 저 같아도 미울 것 같아요.
1: 아, 이건 너무 큰 실수라고 봐요. 네.
0: 네. 네.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때 화가 나신 분 정말 많았잖아요.
1: 그러니까 이 모든 노동이 다 그 각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 정말 화려한 그 매끄러운 결과물만 보고 타인의 그 노동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반성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되게 필요하다고
1: 맞아요,
0: 생각을
1: 맞아요.
0: 하는데요.
1: 네.
0: 네. 우리 예전에는 체험 삶의 현장 이런 TV 프로그램이라도 있었는데
1: 저 옛날에 한번 출연해서 떡집에서 일했던 적이 있어요. 네. 엄청 힘들더라고요. 네.
0: 근데 요즘은 네. 또 정말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알 수 있는 뭐 이렇게 다 같이 보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잖아요.
1: 네.
0: 근데 이런 구체적인 경험을 생생하게 얘기하는 콘텐츠들이 없으면
1: 그러게요.
0: 우리가 다 각자의 삶에만 갇혀서 내가 제일 힘들고 불쌍하고 다른 사람들 다 쉽게 사는 것 같고 그런 자기 연민의 지옥에 빠져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 김규희 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다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밥하는 노동은 존중을 안 하는 게 모순이죠.
1: 네.
0: 먹는 건 좋아하면서 음식하는 노동은 왜 이렇게 천시하는지 항상 불만이에요. 정말 한마디 틀린 말 없잖아요.
1: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못 살면서 음식 만든 노동을 천대한다. 굉장한 모순입니다.
0: 네. 네. 이 급식 노동자 분들이요. 밥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촌각을 다투면서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물도 안 드신다고 합니다.
1: 아유, 어떡해요.
0: 그래서 다들 방광염을 달고 사시고요.
1: 예.
0: 또 같은 그 행동을 하루 종일 반복하잖아요.
1: 네.
0: 예를 들면 전 나오는 날은 전을 1,700인분지 뒤집고
1: 전을 계속 뒤집고
0: 네, 또 그 옆에서 다른 분은 과일 1,700인분을 깎고 있고
1: 예.
0: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손에 네. 감각이 안 돌아와서 손 이고 팔이고 안 펴진대요. 그게 뭐 며칠 몇 주씩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병원 순례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더 사실 한 사람한테 주어진 노동량이 너무 많다는 거를
0: 네.
1: 우리는 아는데 가급적인 그 숫자를 줄이는 게 좀 뭐 아무래도 그 추세잖아요.
0: 네.
1: 아, 근데 그 힘든 일을 20년 동안 어떻게 이걸 하실 수 있었을까요?
0: 그쵸.
1: 저는 그게 너무 지금 세상 너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요.
0: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일단 아기들을 잘 먹여야 한다.
1: 그 사명감 하나로 일하시는 네. 거죠 지금. 아.
0: 누가 시킨 건 아니어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요. 돈 벌려고 오지만 책임감으로 일하죠. 근데 한 번은 불고기 반찬이 나가야 하는데 연육 시키려고 이제 파인애플이랑 키위를 좀 넉넉히 넣으셨.

0: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분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3장 아우르는 사람으로 가서 노동 전문 변호사 윤지영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아,
0: 노동 전문 변호사라 그러면 이제 노동자 편에서 일하는 변호사인 거죠?
1: 네. 오로지 노동자의 편에서 그중에서도 정규직보다는 네. 불안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편에서 대체로 일하시는 분이고요. 네. 이분의 명함에 이렇게 적혀 있대요. 회사에 불만 많으시죠?
0: 아, 네. 명함이에요?
1: 네. 이분이 사법연수원 수료 후에 대형 로펌을 3년 딱 다니셨대요. 그 이후로는 오로지 노동 관련 사건만 맡았고 그 네. 세월이 15년이라고 합니다.
0: 아, 근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또 사명감이 있어야 그쵸. 되는 영역인 것 같은데 이게 네. 네.
1: 저도 궁금했는데 이게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어릴 적부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공부는 잘을 했는데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과 사법연수원에서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서 사교육을 받고 그냥 공부만 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본 거죠. 그런데 법조인이 받는 교육이라는 것이 이분이 보기에 너무 수직적이고 권위적이고 이 좁은 법조인의 공부라는 세계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을 좀 네. 이단화 취급하는 분위기가 있고 예.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자괴감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을까?
0: 아,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의식 그 종종 우리가 이제 거론을 하는데 사실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사람들이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됐을 때 정말 이렇게 구체적인 삶의 어떤 감수성이 좀 있을까? 공감 능력이 있나?
1: 네.
0: 네. 어떤 그들이 노블리스 어블리지 같은 거를 실천할 의지가 있나?
1: 네, 네.
0: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의문을 품은 거죠. 이 윤지영 네. 변호사도.
0: 네.
1: 그래서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면서 자괴감이 많이 드셨대요.
0: 돈은 많이 버셨을 텐데 어찌
1: 맞아요.
0: 보면.
1: 네. 네.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돈으로 얽혀있는 사회에서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다. 손에 피를 묻혀야지만 벌 수 있는 게 돈이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33부터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실현하면서 살기 시작했대요.
0: 아, 이른 나이부터 이렇게
1: 그렇죠.
0: 대단한 결심을 하신 분이군요.
1: 네. 일하다가 죽지 않는 사회, 억울한 노동을 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우는 거죠.
0: 네.
1: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얼토당토 않게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부당한 일을 보는 순간 이건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싸울 수 있겠다. 같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막 힘이 나요.
0: 아, 참 이 대형 로펌에서 높은 연봉을 받고 사실 얼마나 뭐 멋있었겠어요. 그만큼 대우를 네. 받으면서 일을 하던 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오로지 이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결심인데 저는 그 어떤 대형 로펌에서 일하는 분들보다 멋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저도 대학생 때는 이런 멋진 분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냥 멋있다, 대단하다, 나도 언젠가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직장인으로 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더 크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0: 실천하는 건 어려운
1: 네.
0: 거예요. 맞아요. 네.
1: 근데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신 분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0: 네.
1: 노동에서 돈보다 위에 있는 가치를 찾는 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책이 더 널리 읽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노동은 곧 돈 이렇게 되잖아요.
0: 네.
1: 노동 이퀄 돈 이렇게 되는데 심지어 이제 그냥 직장을 다니는 것 하나의 노동만으로는 벼락거지가 된다. 우리가 부업을 해야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부수익을 벌어야 한다. 이런 주문이 굉장히 세지잖아요.
0: 네.
1: 근데 그런 이야기가 주류적으로 들리다 보니 애초에 가치관이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 약간 하면서 쓸려가기 쉬운 상황이라는 말이죠.
0: 네.
1: 근데 이 책에는 자신만의 신념으로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네.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나에게 노동의 의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만의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다시 어떤 거대한 흐름에 쓸려가던 내 가치관과 정신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힘을 찾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스스로를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요.
0: 네.
1: 또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그러니까 근로자라는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로 바꾼 거는 근로라는 말은 부지런히 일을 한다는 거에
1: 네.
0: 그냥 방점을 좀 두는 단어라면
1: 네.
0: 노동이라는 거는 있는 그 일의 가치까지도 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주변에 그 많은 노동자들이 과연 말맞은 대우들을 받고 있는가.

0: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아 이런 분들도 있구나 정말 우리 사회에 정말 존경할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일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요 우리가 뭐 꼭 노동절에만 노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항상 네. 그 노동의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 소개였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 많이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은유 작가의 생업 김경영 MD의 소개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0: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0: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HKS2115님이 댓글 적어주셨는데 최민석 작가님의 작품 해설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선곡에 가서는 항상 소리 내서 웃게 됩니다 하셨어요. 그쵸? 저만 이렇게 웃긴 거 아니죠? 야, 밤중에 너무 크게 웃으시면 또 가족분들 깨시겠다.
3: 네. 항상 심혈을 기울여서 네. 선곡을 하고 있는데
0: 네. 좀 이렇게 나중에 들어오셔서 최근에게 접하신 분이라면 이 선곡이 뭐야 이러실 수 있는데 이 논리적 비약 그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뜬금없는 거.
3: 곡학 안 되죠?
0: 네, 그거 좀 감안해서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논리의 악용.
0: 네. 최민석이 불타는 문화 오늘 어떤 책인가요?
3: 오늘은 베른하르트 슐링크의 독일 소설입니다. 네. 책 읽어주는 남자라는 작품입니다.
0: 이게 또 영화도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영화로 기억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네. 우선 우리는 책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자 베른하르트 슐링크 어떤 작가인가요?
3: 1944년생으로 저희 네. 아버지보다 3살 많고요.
0: 네.
3: TMI였고
0: 네.
3: 원래는 베를린에 있는 그 훔볼트 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로 근무를 했어요.
0: 네.
3: 그러면서 또 헌법재판소 판사도 겸임을 했고요.
0: 오.
3: 이렇게 이제 법학 교수로 재직을 하던 중에 그 1987년이었어요. 친구와 같이 쓴 추리소설 젤프의 정의를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0: 네.
3: 이후에 젤프의 기만, 젤프의 살인 이 다 젤프가 들어가죠.
0: 네,
3: 젤프가, 이렇게 이제 네. 탐정입니다. 젤프가.
0: 아.
3: 탐정 젤프 3부작을 완성했습니다.
0: 네.
3: 이렇듯이 원래는 추리소설가로 활동을 했었죠.
0: 이 책을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남자 이 작품을 쓴 계기가 굉장히 독특하다면서요.
3: 네. 베른하르트가 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생 때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생님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0: 네.
3: 그 선생님이 나치였던 거예요.
0: 나치 이제 복역했던
3: 예.
0: 분인 거죠.
3: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때의 경험이
0: 네.
3: 너무 그때 인상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0: 네.
3: 일단은 추리 소설가로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작품 책 읽어주는 남자를 쓰게 된 계기가 된 거죠.
0: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저자가 슐링크가 44년생이라 그랬는데 작품 속의 그 남자 주인공도 43년생이고 둘 다 작가랑 마찬가지로 7월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감정이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이야기일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이런
3: 그
0: 배경이 있었군요.
3: 주인공 이제 영화에서는 마이클이고 독일어는
0: 네.
3: 미하엘인데
0: 미하엘, 네.
3: 미하엘도 실제로 작가는 이제 법대 교수였고
0: 네.
3: 판사였지만 미하엘은 변호사로 나와요.
0: 그렇죠.
3: 법대를 다녔고
0: 네,
3: 좀
0: 네.
3: 겹치는 점들이 있죠.
0: 네, 이게 영화가 저는 그 주변에서 인생 영화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많아서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뭐 인생 영화까지는 아니고 조금 불편했던 영화. 그 정도로
3: 불편할 수도 있죠.
0: 그 정도로 네. 기억이 됩니다.
3: 실제로 네. 그 또 원작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0: 네.
3: 예. 그러니까 우리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뭐 친일파를 미화하는 소설이야? 이런 나치를 정당화하는 소설이야?
0: 네.
3: 예. 미화는 아니고 정당화하는 소설이야라는 비판을 좀 받기도 했었고
0: 네.
3: 그래서 영화로 만들 때는 이런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덜어내고

0: 좀 더 헐리우드 문법에 맞게끔 만들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영화가 그 아카데미 외국어상 후보로 올랐나? 그때 그 시상식이 일어나는 바깥에서 반대한다고 아, 피켓을 대는 시위도 그 있을 만큼 아. 영화도 어느 정도 네. 좀 논쟁적이었는데 근데 순수하게 작품만 놓고 보자면 네. 책이 더 논쟁적이에요. 근데 영화가 좀 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거는 네. 아무래도 영화에 관심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니까 영화가 가진 파급력이 더 커서 그런 거고 네. 아무튼 그 영화 자체는 완성도를 놓고 보자면 굉장히 잘 찍은 영화입니다.
1: 네.
0: 굉장히 훌륭한 영화고 제목은 The Reader, 이제 부제로 책 읽어주는 남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감독이 또 유명해요.
1: 네.
0: 빌리 엘리어트.
1: 네.
0: 예, 발레하는 소년의 네. 그 성장 드라마. 그리고 The Hours, 메리 스트립이랑 니콜 키드만이 나왔던 그 영화 The Hours를 연출한 스티븐 돌드리 감독이 네. 연출을 했어요.
1: 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세 편을 다 봤네요.
0: 연출력이 네. 굉장히 네. 뛰어난 네. 감독이고 네. 그래서 이 작품도 이제 훌륭한 영화고 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는 줄거리를 좀 살펴보잖아요.
1: 예.
0: 그 후에 제가 영화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렇죠. 인문학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우리가 나치 얘기 나오면 흔히 하는 이제 악의 평범성 얘기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0: 네, 한나 에렌트가.
1: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주인공이 한나잖아요. 뭐
0: 그렇죠. 약간 복선처럼 그렇게
1: 그렇죠.
0: 쓴 거죠.
1: 네. 아무튼 이 소설은 성공한 작품이다. 아무튼 굉장히, 논쟁적이지만 이렇게 평가할
0: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독일에서 1995년 참고로 이제 제가 9화 번인데
1: 네.
0: 제가 대학간에 나왔는데 TMI 두 개 얘기했네요.
1: 언제 읽으셨어요 근데?
0: 아, 요번에 읽었죠.
1: 아 그래요?
0: 영화를 보고 재밌어서 읽었고요.
1: 아. 네.
0: 아무튼 독일에서 95년에 나왔는데 독일 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요. 독일의 한스 팔라다상, 디벨트 문학상 그리고 이탈리아의 그린찬의 카부르상 프랑스의 로르 바타이용상
1: 네.
0: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특별문화상,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케상 등 각국의 문학상을 뭐 거의 석권을 한 네. 사실상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1: 그렇네요.
0: 그리고 그 프랑스 예술가들이 받는 굉장히 영예로운 훈장이죠.
1: 네.
0: 레지옹 도네르. 이 훈장을 독일 사람이 2001년에 네. 받았어요.
1: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도 상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한국에서도 2014년에 우리나라가 주는 유일한 국제문학상이 박경리 문학상이거든요. 참고로 또 TMI로 제가 그
1: 박경희 문학상 받은 작가인가요?
0: 아니, 여기서 네. 오는 그 이 재단에서 토지문화관에서
1: 네. 연수 같은 거 뭐
0: 네, 시행하는 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드리드에 보내준 프로그램.
1: 말을 더듬어서 아, 네. 그 마드리드 간 게
0: 갑자기 확 떨어져서 급이 확 떨어져서 제가
1: 거기서
0: 더듬게
1: 거,
0: 되는데
1: 재단에서 가신 거구나.
0: 네. 네, 여기서 보내줘서 이제 마드리드에서 머물다 왔는데 네. 아무튼 돌아와서
1: 네. 네.
0: 이 박경리 문학상이 우리나라가 주는 사실상 유일한 국제문학상인데
1: 그렇군요.
0: 이 박경리 문학상을 2014년에 받았죠.
1: 아, 이 정도면 한 번쯤은 한번 접해야 되는
0: 그렇습니다.
1: 예, 작품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죠.
0: 네, 주인공은 나 미하엘 베르크. 네. 베르크 맞죠? 보통 우리는 네. 베르크라고 쓰는데
1: 네.
0: 예, 베르크. 미하엘 베르크입니다.
1: 네.
0: 나는 만 15세 남학생입니다.
1: 네.
0: 아마 한 고1쯤 될 거예요.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에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고 그래서 길을 걷다가 한 건물 안에 들어가서 구토를 했습니다.
1: 아, 아파요 지금
0: 네.
1: 학생이.
0: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때 성홍열이라는 병에 걸렸던 거예요. 소설에서는 이게 황달로 번역이 돼 있는데
1: 네.
0: 영화에는 성홍열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독일어를 좀 찾아서
1: 또 찾아봤어요.
0: 보니까
1: 뭐 어떤 병이에요?
0: 성홍열이 맞더라고요. 네.
1: 좀 낯선 병이긴.
0: 네. 근데 이게 좀 애들이 겨울에 잘 걸리는 병이라고 해요.
1: 네네.
0: 일종의 성장통의 메타포로 쓰인 거죠.
1: 그러니까 이제 아이라는 정말
0: 네.
1: 성장기 아이라는 걸
0: 네.
1: 강조하기 위해서 이
0: 그렇습니다.
1: 병을 끌어들였군요. 네.
0: 아무튼 이렇게 이제 내가 구토를 할 때 한 건물 그 입구에서 구토를 했거든요. 이때 이 건물에 사는 한 여인이 다가와서 나를
1: 네.
0: 도와줍니다.
1: 한 아줌마죠. 아줌마가 와서 네, 어떻게
0: 부인.
1: 도와주나요?
0: 네. 네, 네. 토사물로 더럽혀진 바닥을 청소해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서 내가 집에 갈 수 있도록 바래다 줍니다.
1: 네.
0: 그래서 그녀 덕분에 나는 무사히 집에 돌아와서 치료를 받고 몇 달을 꼼짝없이 방에 누워서 지내죠.
1: 이제 다 낫나요?
0: 네. 이제 몸이 괜찮아지자 네. 나는 이 여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1: 네.
0: 아픈 날에도 이 여성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지만 건강해지고 정신을 차려서 가보니까 역시나 이 여인은 매력적입니다. 다부진 인상의 그녀는 어딘가 뭔가 그 몸과 행동에서 규율이 잡힌 듯하고 동시에 또 관능적인 분위기도 풍깁니다.
1: 그 이제 남학생이 이 여인한테 끌리는 네. 이게 그 시작점입니다. 네.
0: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소년한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소년이 아팠던 내내 아, 책만 읽느라 뭐 책이라면 이제 신물이 난다 이렇게 말하자 여인이 갑자기 소년한테 관심을 보이면서 소년을 딱 바라봐요.
1: 네.
0: 그러고서는 그전에 쳐다보지도 않다가 나 좀 이따 외출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나가자는 말이죠.
1: 이 여인도 이제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런
0: 근데 네네. 왜 그런지는 이제 좀 기다려 주십시오.
1: 네.
0: 아무튼 둘이 나이 차이가 꽤 나요. 여인은 30대입니다.
1: 네.
0: 아무튼 이 여인은 이제 그 외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타킹을 갈아 신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이 스타킹을 갈아 신다가 고개를 돌려보니까 그 소년이
1: 네.
0: 멀리서 떨면서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훔쳐보고 있는
1: 네네네.
0: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소년은 주랭랑을 치죠.
1: 그러니까 죄책감에
0: 그렇죠.
1: 이제 도망간 거예요.
0: 들키니까 네네네. 무서운 거죠.
1: 네. 네.
0: 혼낼까 봐. 그런데 이 소년은 원래 감사를 표시하러 갔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대로 도망친 게 뭐 찝찝하고 마음에 너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부인한테 정식으로 좀 다시 뭐 감사도 표하고 그러려고
1: 다시 가요.
0: 다시 찾아갑니다.
1: 네.
0: 가보니까 이 집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부인은 그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네. 일을 하고 있냐면 겨울이라서 난로에 넣을 그 석탄을 양동이에 담아서 막 나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딱 소녀를 보니까 인사도 안 하고 야 꼬마야
1: 네.
0: 너도 저 양동이 두 개 석탄 담아 이렇게 막 바로 일을 시킵니다.
1: 아 그냥 뭐 거두절미하고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0: 그렇죠. 냅다
1: 네.
0: 일부터 시키는
1: 네네.
0: 거죠. 아무튼 이때 이제 부인이 그 소년을 이 남자를 꼬마라고 부르잖아요.
1: 네. 킷 영어로는 이제 네. 영어에서는 킷 그렇다고
0: 계속 꼬마라고
1: 네.
0: 불러요. 심지어 나중에 40대가 돼서 재우를 하는데 그때에도
1: 맞아요.
0: 꼬마야 많이 네. 컸구나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둘의 관계가 이렇게 좀 위계적이다. 그런 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졸지에 꼬마가 된 영화 보면 다 컸어요. 몸은
1: 네.
0: 성인이에요.
1: 아,
0: 네. 서양 애들 일찍 크잖아요.
1: 아, 네. 네.
0: 그래서
1: 그런가요?
0: 뭐.
1: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네. 만 15살이잖아요. 만
0: 네.
1: 15세.
0: 근데
1: 애죠. 중3 정도 되는 고1로 이거 같은데.
0: 고1인데 네. 보면 몸은 다 커
1: 네.
0: 있습니다.
1: 아무튼. 네. 네.
0: 아무튼. 그래서 이 남자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석탄을 양동이에 담는데 이 삽질을 잘 못해요.
1: 네.
0: 곱게 컸나 봐요. 보면 아버지가 그 뭐 철학과 교수 이렇거든요.
1: 아, 네. 그렇죠.
0: 곱게 컸어요.
1: 네.
0: 이게 삽질해서 삽질을 잘 못해서 이 석탄이 온몸에 묻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그을림 덩어리가 되죠.
1: 그러니까 지금 막 약간 코미디 같은 장면이 지금 연출된 거예요.
0: 그렇죠.
1: 막 시커매져가지고 나타나고
0: 네. 얼굴과 막 옷이 그 수검댕이가
1: 네.
0: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집으로 올라온 소년을 보고서 부인이 이제 꺄르르 웃는 거죠.
1: 네.
0: 그러고 이제 이대로는 집에 못 가니까 좀 씻어라
1: 네.
0: 그러면서 목욕물을 받아주고 소년의 옷을 받아서 이제 발코니에 가서 탁탁 소리가 나게끔 아주 세게 텁니다. 그리고 이제 소년이 목욕을 마쳤는데
1: 네.
0: 아 불싸.
1: 예, 네. 아니, 무슨 일이 이제 생깁니다.
0: 그렇습니다.
1: 그런 거죠.
0: 방송상 네. 이제 자세한 걸
1: 예.
0: 생략하고.
1: 네.
0: 아무튼 이때 미하일은 첫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1: 네, 약간 그 나이 많은
0: 네.
1: 거의 스물 몇 살 차이잖아요.
0: 20살 아니요. 20살, 18살 차이 납니다.
1: 아, 그래요?
0: 예.
1: 아, 정확하게. 아, 예. 부인이 이제 약간 유도를 한 건가요?
0: 그 뭐. 자세한 설명은 네. 책과 영화에 생략돼 있지만
1: 네.
0: 뉘앙스상 맥락상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부터
1: 네.
0: 소년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막 생기를 되찾고 막 몇 달 동안 알아 누웠잖아요.
1: 네.
0: 당장 다음 날부터 학교도 간다고 합니다. 왜 가냐? 마지막 수업을 몰래 빼먹고 부인의 집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부인을 만나서 몰래 사랑을

0: 나누죠. 그러던 어느 날 소녀는 부인한테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묻는데 부인이 정색을 해요.
1: 네. 왜 이름을 묻는 거는 당연한 뭐 이례적인 건데 왜요? 왜
0: 그러죠. 네. 그래서 소녀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름을 물은 것뿐인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겁에 질려서 약간 움찔을 하는데 그때 그녀가 뭐 아니야. 네 잘못은 아니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한나 슈미츠라고.
1: 뭔가 이름을 밝히기 좀 꺼려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뭔가 감추려고 하는. 자신에 대해서 발설하는 거를 좀 주저한다?
1: 네.
0: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나한테 묻죠.
1: 네. 어떤 걸 묻죠?
0: 너 학교에서 언어도 배우니?
1: 네.
0: 그래서 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운다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녀가 그럼 독일어도 배우니?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1: 여기 지금 독일이 배경 아닌가요?
0: 그렇죠.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씀이죠? 그러다가 국어 시간을 말하는 것 같아서 네, 배워요. 그러면서 대답을 하니까 그녀가 독일어 시간에 책도 읽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나는 네, 오디세이를 읽죠. 이렇게 대답을 하자 그걸 좀 읽어달라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나는 한나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1: 네.
0: 이제 우리 둘은 만나서 책을 읽고 샤워를 하고 네. 사랑을 나누는 날들을 보냅니다.
1: 이러다가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0: 네.
1: 예, 그래야 이 얘기가 되죠.
0: 어느 날 한나와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네. 한나의 집에 가보니까 한나가 짐을 모두 싸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1: 빈집이에요.
0: 그래서 집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집주인이 한나는 아예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나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지내죠.
1: 너무 어린 아이와의 그 관계에 좀 죄책감을 느껴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죠?
0: 그렇죠. 나 때문에 떠나버린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네. 떠난 게 그 이유가 내가 아니라는 게 밝혀집니다.
1: 네.
0: 아무튼 그 이유는 내가 바로 법대생이 됐을 때 한 교수가 나를 매주 세미나를 위해서 재판에 데려갔을 때입니다.
1: 네. 왜 갑자기 재판이 나오죠?
0: 그 법대생이니까 네. 이제 세미나로 일종의 실습인데 그래서 이제 재판에 가요.
1: 네.
0: 근데 이 재판이 뭐냐면 한 그 나치 수용소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여성이 쓴 책이 있어요.
1: 네.
0: 그 책이 뭔가를 고발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고발 때문에 벌어진 재판이었어요. 내용이 뭐냐면
1: 네.
0: 그 수백 명의 유태인 포로들이 교회에서 난 화재 사건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 포로들이 이제 교회에서 자다가 불이 나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문이 잠겼다는 거예요.
1: 네.
0: 그 나치 친위대 그 감시자들이 교회 문을 밖에서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서 다들 죽었고
1: 아이고.
0: 이 책을 쓴 어린 딸과 엄마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딸이 이제 나중에 커서 이 책을 써서 미국에 이민 갔다가 책을 써서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1: 미하일이 지금 이 재판을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지금 간 거예요. 지켜보고
0: 그렇죠.
1: 있는 거예요. 네.
0: 그런데 예.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앞부분만 보면 청취자분들도
1: 네.
0: 아니 최민석이 왜 오늘 이런 작품을 소개하냐 이거 불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뒷부분부터 전개되는 모든 그 서사적 그 설정에 필요한 것일 뿐이고
1: 네.
0: 여기서부터 이제 이 재판에서부터 미하일이
1: 네.
0: 진짜 깊은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나치 친위대의 피고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1: 네.
0: 다름 아닌 바로 수년간 연락이 끊겨 있었던 한나였기
1: 한나예요.
0: 때문에.
1: 맞아요.
0: 한나였기
1: 네.
0: 때문입니다.
1: 예. 아니,
0: 그래서 이후부터 또 복잡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1: 네,
0: 되는 거죠.
1: 네.
0: 나머지는 직접 읽으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벌써 지금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영화에서 좀 느꼈던 게 그 법대 교수가 나와가지고 법이란 말이지. 무슨 이렇게 뭐 굉장히 그 법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이걸 조금 내가 책과 같이 읽으면 좀 더 이해가 될까 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 영화만 사실 보고 왔거든요.
0: 저는
1: 네.
0: 그러니까 두 작품을 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0: 저한테는. 왜냐하면 소설은 사실 다 설명해줘요. 다 설명해주는데 그게 저한테는 좀 너무 설명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영화는 좀 많이 생략이 됐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더 시적이고 관객이 상상할 여지가 많았어요.
1: 그렇군요. 예.
0: 물론

0: 그 좀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죠.
1: 네.
0: 소설이 받은 비난을 영화가 좀 피하기 위해서 네. 좀 더 이제 많이 덜어낸 거죠.
1: 어.
0: 그런데 그게 작품의 완성도를 더 높이는 네.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1: 오히려 덜어내서 더 완성도가 높아졌던
0: 것 같아요. 네, 더 상상할 여지가 많아진
1: 재밌는
0: 거죠.
1: 재밌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니까 영화가 좀 더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는 또 어떤 뭐 미학적으로도 좀 더
0: 그렇죠.
1: 좋네요.
0: 이 영화가 그 영상 언어의 문법을 네.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지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선이 굉장히 훌륭해요.
1: 책보다?
0: 예. 그래서 초반 9분만 보면 네. 영화 내용에 사실상 거의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 이제 영화가 두 번의 변곡점을 만나면서
1: 네.
0: 그 스토리의 방향이 꺾이거든요.
1: 네.
0: 첫 번째 변곡점은 사실 이제 한나가 문맹이에요.
1: 문맹이에요. 네.
0: 문맹이라서 소년한테 책을 읽어 달라고 했던 거였고 원래는 이제 지멘스를 다니다가 네. 승진을 하는데 승진을 하면 읽고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러니까 사무직으로 예.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네.
0: 그게 필요 없는 일자리를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 나치 친위대에 감시자로 갔던
1: 네,
0: 거예요.
1: 네.
0: 아무튼 그래서 이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이 그 휴가 때 밝혀지거든요.
1: 네.
0: 예. 요게 이제 첫 번째 변곡점이고 휴가 때 이제 마이클이랑 미하엘이랑 식당 가서 메뉴판을 서로 이제 딱 보는데
1: 그 영화에도 그 장면이 있었어요. 맞아요.
0: 메뉴판을 보는데 한나가 당황을 해요. 메뉴판 읽을 줄 모르니까. 그 장면이 굉장히 큰 그 변곡점이고 두 번째 변곡점은 재판에서 한나가 나치 친위대로 밝혀지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 전환이 팍팍 급전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당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좀 더 세밀하게 봐야겠다 싶어서 두 번째로 보니까
1: 영화를 두 번이나 봤어요?
0: 영화는 두 번, 세 번 보죠.
1: 네.
0: 많이 즐겨본 영화는 뭐 몇십 네. 번 보기도 하죠. 아무튼
1: 네.
0: 다시 보니까 그 네. 굉장히 촘촘한 복선들이
1: 네.
0: 첫 그 세 시퀀스 안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1: 어떻게 나와 있어요?
0: 첫 번째 시퀀스에서는 네. 영화에서 마이클입니다. 헐리우드 영화니까 미하엘이 마이클로 바뀌었어요. 마이클이 굉장히 잘 다려진 흰 셔츠. 그다음 흰 계란, 삶은 계란, 그다음 흰 노트북, 그 사과 노트북, 그다음 깨끗한 흰 벽. 약간 막 색채 통제주의자처럼 온통 하얗고 정돈된 이미지와 함께 등장을 해요.
1: 네.
0: 이런 마이클 앞에 이제 하룻밤 사랑을 나눈 여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당신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 만큼 오래 버틴 여자가 있어?
1: 네.
0: 이렇게 물어요. 굉장히 좀 시니컬하게. 그러면 이제 관객들은 생각을 하죠. 아, 마이클은 깊은 관계를 가진 여자가 없구나. 뭔가 계속 이 단발적인 관계만 가지는구나. 이러고 이제 이 여성이 떠나면 마이클이 그 여성이 떠나간 침대를 바라보는데 이부자리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1: 네.
0: 이 사람은 이제 아침부터 칼같이 다린 옷 입고 막 완전히 엄격하게 정리를 해놓는 사람이니까 그게 눈에 딱 띄는 거예요.
1: 네.
0: 일단 그거 하나 생각하시고요. 그게 마치 이제 이 어지럽혀진 친구가 자신의 그 혼란한 머릿속을 상징한다는 듯이 메타포로 작용하는 거죠.
1: 네.
0: 그러면서 이 남자가 이제 창밖을 딱 바라보면 이때까지 온 이미지가 흰색이었잖아요.
1: 네.
0: 노란 트램이 하나 지나가요. 노란 전차.
1: 네.
0: 이 노란 전차가 1995년에 나타나는데 이게
1: 네.
0: 1958년의 노란 전차로 그 매치컷이 되면서 연결이 됩니다.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갑자기 나오니까 이 전차가 마이클의 머릿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 한 여인과
1: 맞아요.
0: 연관이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전차와 관련해서는 그 한나의 직업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한나가 결국은 그 전차의 검표원이자
1: 네.
0: 차장이었던 거죠.
1: 네.
0: 그리고 이제 마이클이 그 성장통을 상징하는 성홍열을 겪는데
1: 네.
0: 이때 의사가 이제 이 병이 전염되니까 몇 달 동안 꼼짝없이 방에 누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 네.
0: 이 말을 하자마자 엄마가 여동생도 너 감염되니까 나가. 그 얘만 두고 얘만 방에 혼자 두고 나가버려요. 근데 이때 카메라가 방을
1: 네.
0: 비추는데 그때 여러 그 미장센 중에 하나로 방 벽에 걸려있는 한 여인의 스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스케치가 정말 단순해요.
1: 네.
0: 거의 선밖에 없어요.
1: 네.
0: 사실상 그 여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이클은 몇 달 동안 방에 누워서 저 아무런 정보가 없는 수수께끼 같은 여인을 계속 마주할 거라는 걸 관객한테
1: 알려주는
0: 암시하는 거죠.
1: 암시, 네.
0: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이 병석에서 외로움을 달래던 그 수단으로 우표 수집을 취미로 삼는데 네. 이 수집한 우표 앨범을 이렇게 네. 넘겨요. 앨범의 첫 장을 넘기면 그 두 번째 장에 그 화면 가운데에 나치를 상징하는 하켄크로이츠
1: 아.
0: 우표 4장이 딱 보입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네. 향후 만날 여인이 전차와 관련돼 있다.
1: 그리고
0: 그다음 나치와 관련된 인물이다. 이러고 이제 부인을 만나러 가는데
1: 네.
0: 그 부인 집에 그 입구에 유리창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별 모양이 촘촘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 별 모양이 뭐냐? 다윗의 별.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 그 민족을 상징하는
1: 맞아요.
0: 거죠.
1: 그쵸, 네. 네.
0: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이 이 그 한나의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벽 밖의 사람들이다. 이런 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나가 입는 그 차장 복장도
1: 맞아요.
0: 색깔이나 그 디자인이 네. 군복이랑 비슷한 거죠.
1: 맞아요. 굉장히 그 독일병정 네. 같은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요.
0: 네.
1: 이게 이 영화가 그리고 왜 둘이 이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막 데이트하고 막 까르르 웃고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성당인가 들어가서 이 여자 주인공이 막 울잖아요.
0: 네.
1: 노래를 듣고 그 노래 제목에 또 복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변화라는 뜻의 어떤 뭐 그런 제목의 노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에 큰 변화가 오겠구나라는 그 복선을
0: 그쵸.
1: 노래를 통해서 알려주고
0: 그것도 후반부에 이제 네. 한나가 복역하면서 네. 회개할 것이라는
1: 네.
0: 복선으로도
1: 그쵸.
0: 쓰이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마이클이 이 부인이 사는 건물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화면이 이제 카메라가 건물의 1층에 있는 그 간판을 크게 잡아주는데 그게 뭐냐면 베르고 목공소라고 쓰여
1: 네,
0: 있어요.
1: 네.
0: 그 번역은 안 되는데 제가 일부러 찾았거든요. 베르고 목공소인데 미하일의 성이 베르크예요. 그러니까 베르크는 산이고
1: 네.
0: 베르커는 베크거
1: 네.
0: 베르거는 산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 건물이 이 베르크라는 하나의 그 원목과 같은 인간을 다듬어주는 공간이다. 여기서 이제 어른이 된다.
1: 그렇네요.
0: 이런 인상을 주고
1: 네.
0: 그리고 이제 베르크가 이 건물로 들어갈 때 그 뒷배경에 이제 막 뼈대를 갖추고 세워지는 공사 현장이 나와요.
1: 네.
0: 그러니까 이건 역시 이 안에 들어가면 뭔가 이제 세워지고 뭔가 이제 다듬어질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그리고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부인의 그 집을 찾으려고 우편함을 딱 보는데 부인의 성이 슈미츠거든요.
1: 네.
0: 근데 슈미츠는 슈미트에서 온 건데 이게 영어로 스미스예요.
1: 스미스 대장장이.
0: 대장장이.
1: 그렇죠. 네.
0: 그렇죠. 대장장이 역시 이걸 쇠를 두드리면서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년이 이 공간에서 벼러지고 주물질하고 대장질을 당하면서 뭔가 만들어진다. 어떤 하나의 형태로 가공된다.
1: 네.
0: 이런 인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딱 가보면 이 슈미츠 부인이 대장장이인데 쇳덩이를 쥐고 있어요. 그게 다리미인데
1: 네.
0: 다리미로 다리는 게 자기 속옷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스타킹이 걸려 있어요.
1: 어허.
0: 그리고 방 안에 붉은 커튼이 가득 쳐져 있어요.
1: 예.
0: 이게 뭔가 이제 좀 그 홍등가 같은 관능적인
1: 그럼요.
0: 관계로 이 둘이 빠질 것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1: 네.
0: 여기에서 이제 그 이 소년이 부인의 침대를 보면
1: 네.
0: 친구가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 아,
0: 어지럽혀진 친구를 딱 보는 순간
1: 네, 네.
0: 부인을 떠올렸던 거죠.
1: 네.
0: 이게 이제 한 9분 동안 나오거든요.
1: 굉장히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0: 네.
1: 놓치지 않고 봤구나.
0: 아, 네. 봐야죠. 작가니까
1: 네, 네.
0: 저도 이제 쓰려면 다 봐야 되는데 그리고 그 문맹이라는 핵심적인
1: 네.
0: 그 단서도 이때 대화에서 다 나와요.
1: 네.
0: 소년이 가서 아파서 누워서 책만 봤더니 신물이 나요.
1: 네.
0: 그러니까 이때까지 쳐다보지도 않던
1: 네.
0: 부인이 딱 보면서 관심을 보이면서 같이 외출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이것까지 초반에 그 9분 동안 다 나왔던 거죠.
1: 이 문맹이라는 그 요소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이제 이 한나가 복역을 하면서 그 글을 깨우치는데 나중에 뭐 약간 스포일 될 수 있겠지만 그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방에 그 자기 방에 수용소 감옥에

0: 책들이 많은데 굳이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담은 책들을 밟고 이제 생을 마감하잖아요.
1: 그 밟은 책들이
0: 책들의 제목이 눈에 좀 띄는 거잖아요.
1: 다 마이클이 읽어준 책들이에요.
0: 아, 그렇죠. 그리고 뭔가 그리고 나치 전범과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1: 그건 옆에 있어요.
0: 네,
1: 어. 소설에서 보면 그 책까지 다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한나가. 영화에서는 네. 미장센에서 네. 미장센상 그 한나가 마이클이 준 책들을 뺄 때 빼는 그 옆에 네. 그 유태인들의 맞아. 증언집들이 꽂혀 있어요. 아무튼 그것도 좀 상징하는 역할이 있는데 한나는 글을 알기 전에는 네.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0: 못했죠. 문맹이라는 게 사실 그런
1: 더
0: 상징으로 나온 거죠.
1: 압도적인 사실이었던 거죠.
0: 무지함을 네. 좀 상징하는데.
1: 그런데 글을 읽고 난 이후부터 네. 자신의 범죄를 자각합니다.
0: 네.
1: 결국은 이제 알미 깨달음도 좋지만 알 자체가 고통도 선사한 거죠.
0: 네.
1: 그런 그 메타포로 책을 밟고 올라가는 것도 쓰이죠.
0: 그렇죠. 책과 함께 영화를 두세 번 읽고 다시 한번 만나서 이렇게 여러 명이 얘기하면 맞아 이러면서 소름 끼치게 많은 어떤 미장센과 복선들을 발견할 수 있겠네요. 재밌다.
1: 영화가 2시간이면 네. 영화로 할 수 있는 얘기는 10시간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정성일 평론가는 GV를 뭐 장면마다 쪼개서 해서 뭐 5시간인가
0: 그래요. 네.
1: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처음에 이제 누군가가 인생 영화라 그래서 보고 좀 불편하다는 느낌으로 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책과 함께 이렇게 소개를 받으니까 저의 무지함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화와 또 책 오늘 소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선곡 들어볼까요?
1: 그 재판할 때 미하엘이 원래 말하려고 해요. 한나가 사실은 문맹이라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럼 좀 그
0: 감형이 되잖아요.
1: 감형이 되고 한나가 심지어 그거를 부끄러워서 안 밝혀서 다른 사람들이 한나한테 자기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거든요. 한나가 문맹인데 저 악랄한 보고서를 한나가 썼다고 뒤집어 씌워요. 그때 그 미하엘이 얼마나 재판장한테 말하고 싶었을까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한나가 문맹이라는 사실을. 예, 이게 강렬해서 네. 그 심정을 대변해서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야 골라왔습니다.
0: 네. 웃기긴 하지만 이 영화를 좀 본 분이라면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계속 마음에 남는 그 찝찝함을 주는 그 한 장면입니다. 자, 케이트 윈슬렛 주연이었죠.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의 원작 베르나르트 슐링크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최민석 작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핑클의 당신은 모르실 거에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0: 이은선의 영화관,
1: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라니 감독의 3학년 2학기와 함께합니다. 3학년 2학기. 이 영화의 제목을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상상의 폭을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를 수험생이겠네. 영화의 첫 장면은 이 같은 무심한 생각을 뒤바꿉니다. 철의 모서리를 다듬는 육중한 기계의 작동과 소음. 그 앞에서 익숙한 듯 조작 중인 사람의 손과 얼굴이 마냥 애떼어 보입니다. 카메라가 공간 전체를 비추면 비슷하게 어린 얼굴 여럿이 고개를 쏙쏙 빼드는 풍경을 볼 수 있죠. 관객은 그제야 그곳이 기술을 배우는 학생들의 실습실임을 인지합니다. 칠판에 필기 내용이 빼곡한 교실이 아닌 기계를 만지는 현장, 진학 상담을 받는 교무실이 아닌 취업을 의논하는 지원센터, 3학년 2학기 속 인물들은 청소년이 주인공인 여느 한국 영화가 을에 보여주는 풍경과는 조금은 다른 공간 배경에 놓여 있습니다. 취업이 목표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편입합니다. 더는 교실에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바깥, 청소년과 성인 사이 청년 노동자들로서의 일가가 이들에게 새롭게 주어집니다. 이는 영화 속 주인공 창우와 동급생 우재의 상황입니다. 둘은 각종 기계를 취급하는 한 중소기업의 현장 실습생으로 나갑니다. 이후 취업까지 이어진다면 대학 입학 특전과 병역 특례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취업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출근을 시작한 두 사람은 2학년부터 이미 현장에서 실습 중이었던 성민과 다혜를 만납니다. 총무과인 다혜는 직군이 다르지만 직원들에게 에이스로 불리는 성민은 못내 신경이 쓰이는 상대입니다. 취업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사이이기 때문이죠. 며칠 못가 일을 그만두고 아빠가 운영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우재와는 달리 창우는 묵묵히 출근을 지속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2: 기상통보.
3: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내륙지방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내일 고기압에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 낮 기온 24도에서 33도의 분포로 낮 기온 오늘보다 낮아지겠지만 경상권은 여전히 30도 이상 오르겠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물에까지 바닷물 높이가 높은 사리 기간입니다. 해안가 지대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차차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모레 오전부터 전남 서부 제주도 산지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강수량 제주도 20에서 60mm, 산지는 80mm 이상, 강원 동해안 5mm 내외,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40mm입니다. 모레 아침 기온 15도에서 19도, 모레 낮 기온 서울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6도의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지방,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글피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일부 남부, 제주도는 글피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토요일에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5도, 신의주는 최저 15도, 최고 20도, 개성은 최저 16도, 최고견 25도, 함흥은 최저 18도, 최고 26도, 청진은 최저 14도, 낮 최고견 18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름 많다가 저녁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6도, 파주 15도, 낮 최고 서울, 인천 27도, 수원 28도, 파주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춘천 15도, 대관령 13도, 강릉 19도, 낮 최고 춘천 28도, 대관령 24도, 강릉 28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17도, 충주 15도, 대전 16도, 세종 15도, 낮 최고 청주, 충주 29도, 대전 30도, 세종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6도, 군산 15도, 광주 목포 16도, 낮 최고 전주 광주 30도, 군산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7도, 부산 18도, 울산 창원 16도, 낮 최고 대구 33도, 부산 27도, 울산 창원 29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17도, 서귀포 18도, 낮 최고 제주 25도, 서귀포는 24도가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백령도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1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무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1.1도, 습도 45%, 해 뜨는 시각은 5시 20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자정뉴스입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과 호남, 충청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공약을 발표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호축은 강원 강릉, 청주, 목포 등 강원에서 충북을 거쳐 호남까지 가는 철도로 과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이재명 공소취소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위원장에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지낸 주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소희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외에도 변호사와 당협위원장 등 총 7명의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위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공소취소의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면서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탱크데이 행사를 중단하고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마케팅을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역사적인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광주 희생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피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5.18 탱크데이 이벤트를 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 책임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첫날 8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 주재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습니다. 노사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율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오늘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노위 관계자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14개의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소식통은 14개의 조항으로 된 이란의 이전 제안에 대해 미국이 최근 답변을 보내왔다며 이란은 이전 제안의 일부 수정한 뒤 기존 형식대로 14개 조항의 새 협상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다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새 제안은 종전협상 재개와 미국 측이 해야 하는 신뢰 구축 조치 문제에 집중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2일 저녁 8시 반쯤 서울 신논현역 인근 골목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일부 경상권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내일에 간섭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반대로 타인의 삶에 개입하는 것도 달가워하지 않죠. 어느 때보다 사생활 존중을 따지는 시대인데요.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되는 행동에도 관심을 꺼야 하는 것일까? 타인의 사생활 존중이라는 점에서 참견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 걸까? 오늘 문학 이야기, 타인의 시선을 다룬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달걀의 온기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비틀스의 투 오브 어스.

0: 오늘 감상할 작품 타인을 향한 관심에 용기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김혜진 작가의 소설집 달걀의 온기 만나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모두 7편의 단편이 실린 네 번째 소설집이죠?
1: 네, 김유정 문학상 대상작이었던 푸른색 루비콘 실려 있고요. 또 김승욱 문학상, 이호성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인 빈티지 엽서, 그리고 이상 문학상, 현대문학상 우수상을 받은 관종들. 또 실려 있습니다.
0: 네.
1: 김혜진 작가가 워낙 섬세하고 좀 깊이 있는 문학성을 보여주는 작가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김혜진의 이 단편 소설의 어떤 정수를 맛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 책을 집어드시면 후회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타인의 시선을 다룬 이야기들인데 작가는 남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나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라고 말했어요.
1: 네. 이웃과 소통이 사라지고 또 누군가 관계 맺는 일 자체가 좀 어려워졌잖아요.
0: 네.
1: 작가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해 왔는데요. 그래서 이 작품의 추천사를 조혜진 작가가 썼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요. 김혜진 소설 속 인물들은 과묵하다. 그들의 내면엔 타인에게 오해와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 안전한 평판과 작은 일상을 지키기 위해 바라지 못한 말들의 무덤이 무수하리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 손 내미는 사람들이다. 정체 모를 꺼림직한 사내에게, 길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심지어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시절의 인연에게.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 과묵한 인물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인물들이 또 결국엔 혼자 안으로만 갇히지 않고 그 바깥으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 이게 김혜진 작가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0: 네. 김혜진 작가는 데뷔 이후에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작가 가운데 하나죠.
1: 네. 2012년에 신춘문예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문단 데뷔 연도가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저는 뭐 작가들의 작품을 뭐 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아, 이 작품 좋고 뭐 이 작품 별로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지만 좀 기묘하게도 그 입단 동기, 문단 데뷔 동기의 작품은 왠지 더 찾아 읽게 되는
0: 그렇겠어요.
1: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김혜진 작가의 작품도

0: 작품 소설집에 실린 작품 가운데 푸른색 루비콘 줄거리부터 살펴보죠.
1: 네, 이 작품은 아내를 잃은 뒤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진 노년의 남성 송경수라고 하는 인물이 주인공입니다.
0: 네.
1: 이 송경수가 교회의 새 신자 수업에서 이 낯선 남자인 박훈식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송경수는 처음에는 좀 무례하고 꾀죄죄 보이는 이 남자를 좀 불편해 하는데 몇 차례 자기 차에 태워서 이 양봉장을 좀 오가게 됩니다.
0: 네.
1: 그 과정에서 벌에 쏘이기도 하고요. 차가 진흙구덩이에 빠지고 하면서 뭔가 좀 위태로운 일들을 겪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아내를 잃은 뒤에 정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던 박훈식의 이름을 정확히 또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작품은 어떤 상실 이후에 닫혀있던 한 사람이 낯선 그 타인의 세계를 통과해 나가면서 그를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단 한 사람으로 알아보게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퇴직한 이후에 아내까지 잃게 된 경수. 이 경수처럼 타인과 관계 맺는 게 참 서툰 사람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1: 그렇죠. 예. 저도 관계를 그렇게 잘 맺는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뭐 이러저러한 네. 공적인 자리에서 예,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제가 스스럼 없이 타인과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러기는 또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네.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낯선 존재라고 하는 것이 좀 공포의 대상처럼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뉴스만 틀면 네. 각종 범죄
0: 그쵸.
1: 이런 것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그리고 워낙 보이스피싱이라든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잘못하면 내 인생이 크게 망칠지도 몰라라고 하는 어떤 공포감에 우리 모두가 사로잡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과거의 공동체하고는 좀 다른 면모죠. 과거에는 저도 이건 그냥 풍문으로만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는

0: 서로 네. 예, 그렇게 뭐 친하게 지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전에 그 한 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던 때는 가능했. 않았을까
1: 아주
0: 싶습니다.
1: 어릴 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뭔가 집에서 음식을 많이 해서 남았을 때 있잖아요. 뭐 전을 네. 많이 붙였거나 네. 그럴 때 엄마 심부름을 이렇게 아는 집에 갖다 주고 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0: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이제 공동주택 네. 아파트에 네.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나. 도대체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1: 남의 준 음식도 함부로 못 먹는 세상이 됐잖아요.
0: 예. 네. 그런 상황이 현대인들의 또 초상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송경수도 마찬가지인 거죠. 특히나 아내가 사망을 한 뒤에 송경수가 집에만 있게 되는데 아 이게 또 저도 남자지만 보통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공적인 일에는 책임을 다하지만 뭔가 사적인 관계를 맺는데 저도 그렇고 유독 좀 남성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경유해서 네. 이웃집과 소통한다든지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아내가 네. 이제 세상에 없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모든 사회적 관계가 갑자기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 경수라고 하는 인물을 아 그래도 내가 다른 관계를 좀 맺어봐야지 라고 하며 헬스장이나 또 사진 강좌나 이런 각종 좀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네.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는 거죠.
1: 그래도 이렇게 뭔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 보면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0: 네. 뭐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네, 집안에 네. 틀어박힌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보면 이 경수의 아들이 아빠를 볼 때마다 아버지 뭐든 좀 해보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도 아우 자식이 저렇게까지 잔소리를 하는데 내가 나간다 나가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수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한 이유가 오래전 본인도 아들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겁니다. 아니 왼종일 방에만 있지 말고 좀 친구도 사귀고 너 직업도 가져야지 이렇게 훈계를 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됐다라고 하는 아이러니 이런 것들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상실을 겪은 사람에게 아 좀 뭐라도 좀 해보세요라고 충고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 말이 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처럼 엮여질 그렇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작품이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아무튼 주인공이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행색이 남루한 남자의 부탁을 어떻게 해서 들어주게 되고 어영부영 그가 운영하는 양봉장까지 따라가게 되죠.
0: 네.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차를 태워달라고 네. 하나 싶기도 한데 사실 나는 뭐 딱히 별로 할 일도 없고 네,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을 태워서 그 사람이 이제 운영하는 그런 양봉장에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경수가 이 남자에게 갖는 편견 같은 것도 조금씩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너무 허름하고 이 사람과 엮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어엿하게 이 사람이 자기만의 어떤 생활 공간 안에서 또 어떤 체계적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너무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로만 사람을 평가했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피하고 싶었던 타인의 삶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1: 제목인 푸른색 루비콘, 경수의 차인데요. 이 차 때문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는데 제목이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요?
0: 네. 저는 사실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루비콘이라고 하는 차가 있구나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외제차입니다.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1: 네.
0: 한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SUV. 그러니까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인 거예요. 이 푸른색 루비콘을 사실 경수가 산 건 아니고요. 아들이 몇 년 전 이렇게 떠밀듯이 자기한테 넘긴 차인 겁니다. 아마 아들의 입장에서도 이건 새 차를 산 게 아니라 중고차를 이렇게 사가지고 몇 년 타다가 이건 내 취향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아버지에게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들에게 목돈도 내어주고 또 외제차니까 수리비도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게 했던 차인데 경수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차를 매개로 박훈식이라고 하는 낯선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내가 이전까지 마주할 이유가 없었던 세계

0: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 매개물로서 이 차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루비콘이란 말이 차 이름이기도 하지만 아마 로마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 카이사르, 시저라고 이제 불리는 인물이 왜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너면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유명한 또 말을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루비콘이라고 하는 게 그 로마의 이렇게 경계라서 전쟁에 나갔던 장수가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 본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군대를 해산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던 겁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그대로 로마 본토로 들어갔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루비콘을 건너는 순간 이제 사실상 내전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루비콘이라고 하는 차 이름도 그렇고, 그 루비콘 강을 건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례를 우리가 좀 눈여겨서 생각해 본다면,
1: 네.
0: 이 루비콘을 타고 낯선 남자와 만나서 자기의 관계가 다른 방식으로 완전히 변환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김혜진 작가는 이 작품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타인을 향한 관심은 불편함을 견디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보려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송경수가 이 남자 때문에 벌에 쏘이고 차도 지느길에 빠지고 막 차도 뒤에서 밀어야 되고
1: 네.
0: 이 타인에게 다가간다는 일, 타인과 관계 맺는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고 때로는 자존심 상한 일인지 이 작품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과정을 지나면서 경수는 그냥 이상한 남자가 아니라 이 박훈식이라는 사람이 양봉을 하고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런 한 사람의 어떤 중요한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송경수 씨가 마지막에 그 사람의 이름은 박훈식입니다. 라고 바로잡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1: 네.
0: 아 이게 바로 타인과 관계 맺는 어떤 하나의 사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 보게 됩니다.
1: 네. 한 편 더 만나볼게요. 관종들 줄거리 살펴보죠.
0: 네. 이 작품은 타인의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부부 정혜와 영기의 이야기입니다. 정혜는 남편 영기에게 전복죽을 사다 주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추운 날씨 속에 아파트 단지 정자에 혼자 앉아있는 어린 남자아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아이를 관리사무소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데 계속 그 아이의 상태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이후에 정혜가 그 아이의 이제 누나와 함께 또다시 그 정자에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옷차림, 표정 그리고 팔목에 난 상처를 좀 수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 이거 혹시 아동학대가 아닌가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또 별다른 조사 없이 아이들을 엄마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정혜와 영기가 계속 아이들을 좀 걱정하며 지구대에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그 부부의 관심을 선의로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두 사람의 현관문 앞에 관심도 지나치면 병입니다. 이런 쪽지가 붙고요. 또 새해 첫날에는 관종들이라고 하는 낙서까지 적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 작품은 타인을 향한 관심이 돌봄인지 옷지랍인지 또 선의인지 집착인지 그런 흔들림에 대한 순간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이웃의 행동에 서슴없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워낙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오히려 좀 눈총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 제목이 관종들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고운 말을 쓰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게 뭔가 싶으실 수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속어죠. 예. 일상적으로 사실 쓰면 좀 곤란한 말인데 관심 종자라고 해서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종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정혜와 영기 부부를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혜와 영기 부부의 경우에 이게 정말 관심, 그러니까 타인들에게 어떤 주목을 끌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분명 아이가 추운 날씨에 밖에서 떨고 있었고
1: 그렇죠.
0: 어른의 입장에서 내가 그냥 지나쳐 가야 하는 건가? 이 아이를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안전한 공간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의무감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혜, 뭐 연기 부분은 그걸 실천한 인물인데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왜 이렇게까지? 특히나 그 부모, 아이의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 아이, 우리가 잘 돌보고 있는데 이렇게 남이 그렇게까지 신경을 씁니까? 라고 항변을 하거든요.
1: 네. 네,
0: 이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1: 네. 타인에 대한 관심과 간섭, 자칫 선을 넘는 걸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선을 넘는 것과 넘지 않는 것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일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0: 네. 타인에게 관심을 갖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의 삶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규정하는 순간에는 또 간섭이 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혜가 아이들을 걱정하게 된 데에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설은 또 그런 관심을 무조건 옳다 이렇게만 말하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좀 이 부부에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딸 호경과의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네.
0: 10살이던 딸 호경이 버스 차고지 근처에서 이 버스 광고판의 캐릭터의 정신이 팔려 있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게 됩니다.
1: 네.
0: 이게 이 딸에게는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아마 그 이후부터 자기 인생을 좀 내팽개치듯이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 일을 또 뒷수습하느라고 이 정혜와 영기 부부의 가정 경제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 낡은 아파트로도 이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후반부에 이 딸이 술에 취해 인생을 허비하듯 산다. 뭐 그리고 부모에게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여주는 일도 못마땅해 한다. 이렇게 언급이 돼요.
1: 네.
0: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정혜와 영기가 갖고 있는 태도는 아, 우리가 10살 때 좀 더 이 아이를 잘 케어했더라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거기 그 차도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좀 주의만 주었더라도 우리 딸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으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1: 네.
0: 어떻게 보면 간섭이라고 느껴질
1: 네.
0: 행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0: 타인을 향한 관심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지만 그 책임은 자기 의심을 전제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타인에게 무관심한 편이 더 편하고 안전한 시대에도 우리는 그래도 누군가를 걱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걱정이 이제 폭력이 되지 않도록
1: 네.
0: 스스로를 계속 의심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명절 때 늘 뉴스에도 요즘 자주 언급이 됩니다만
1: 네.
0: 그래 요즘 취직은 했고 뭐 이런 거 결혼 언제 하지? 아이는 언제 낳을 거니? 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만 그게 폭력이 되지 않도록 아 그래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지 라고 의심하는 태도 이게 관심과 간섭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 위에서 저는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향한 시선을 완전히 거두지는 말아야 한다고 김혜진 작가가 또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은 관심과 간섭의 경계를 묻는 소설집 김혜진 작가의 달걀의 온기 문학평론가 허희 씨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처음 들어보는 음악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익숙한 분위기 재즈 이야기.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년을 맞아서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들 만나봅니다. 재즈 평론가 황덕구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아,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아닐까요?
2: 맞습니다. 이 문화광고음이 정말 이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곳 아닙니까?
1: 네.
2: 그래서 이제 뭐 재즈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으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난 재즈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뭐 알고 싶은데 잘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1: 네.
2: 그래도 한 사람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굳이 얘기하자면 마일스 데이비스는 아마 그 경쟁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1: 네.
2: 지금 말씀.

0: 말씀하신 대로 재즈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왜 그런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1940년대 후반부터 이분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부터 시작해서 1991년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데 거의 한 40년 넘는 세월이죠. 이 기간 동안 재즈의 모든 흐름을 거의 이분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이분이 1975년도에 잠시 건강상의 이유로 일선 무대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녹음도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서 한 5년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1980년에 복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윌리엄 러만이라는 평론가가 이 말을 했죠. 아, 그가 멈췄을 때 재즈 역시도 멈췄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즈 전반적인 그 힘을 몰고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추동력 역할을 했던 분이 이제 바로 마일스 데이비스고요.
1: 네.
0: 세상을 떠났던 1991년도에 프랑스 정부에서 마일스 데이비스에게 상을 줍니다. 그 레종 도네르라고 하는 이제 훈장인데요. 특히 문화계 인사들에게도 많이 주죠. 그때 문화부 장관 그 자크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는 재즈의 파블로 피카소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재즈에 정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1: 네, 어떤 곡을 먼저 들어볼까요?
0: 그래서 그 아까 이제 후반 1940년대 후반부터 이제 활동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945년부터 소위 이제 밴드에서 사이드맨 활동을 좀 하다가 드디어 1949년도에 자신의 이제 첫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구중주단 밴드였는데요. 이때 그 발표했던 Marmless City라는 곡,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 들어보시죠.
1: 네.

0: 5일 일리노이주 그 올턴이라는 조그만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1926년 5월 25일생이니까 이제 며칠 뒤면 오늘 이제 취지이기도 한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탄생 이제 100년을 맞이하게 되죠. 100번째 네.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트럼펫은 9살 때부터 이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뭐 아시다시피 마일스 데이비스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이제 네. 보통 우리가 흑인이라고 부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데요. 이분 아버지가 치과 의사셨어요. 같은 이제 아프리카계 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이라는 데가 아주 그 지금도 좀 그런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인종적인 그 장벽이 굉장히 두텁고 높은
1: 그랬죠.
0: 그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병원도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가는 곳과 그다음에 백인들이 가는 병원들이 따로따로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그 일리노이주 이 주변에 그 남쪽 일리노이주였는데요. 이 주변에 그 흑인들이 갈 수 있는 치과 병원이 없었던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치과가 엄청나게 그 주변에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올 정도로 굉장히 좀 성업이 되었던 그런 곳이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좀 유복하게
1: 네.
0: 생활을 했습니다. 아, 어머니는 이제 굳이 음악을 꼭 하려고 한다면 바이올린을 해라.
1: 네.
0: 이렇게 막 좀 요구를 했었는데 일찍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는 트럼펫 음악에 빠져서 이제 트럼펫을 불기 시작했고요. 막 이제 그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트럼펫을 꼭 불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 허락할까 하다가 이제 19살 때 줄리어드 뉴욕에 있는 줄리어드 음대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클래식으로 이제 입학을
1: 그렇군요.
0: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그냥 마뜩치 않지만 허락을 했는데 마일스 데이비스가 줄리어드 음대를 간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뉴욕에 가서 자기가 존경하는 찰리 파커를 만나서 찰리 파커랑 함께 연주해야 되겠다는 게 이제 목표였죠.
1: 네.
0: 그리고 학교 입학하자마자 한 학기 만에 자퇴를 벌입니다. 그리고 찰리 파커를 쫓아다니면서
1: 네.
0: 열심히 이제 당시에 출연했던 비밥이라는 음악을 막 연주하기 시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48년까지 45년부터 48년까지 찰리 파커 밴드의 이제 사이드맨으로서 트럼펫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49년도에 방금 들으셨던 자신의 첫 밴드인 구중주단을 결성해서 밤러시티라고 하는 이런 곡들을 발표했고 이게
1: 네.
0: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쿨 재즈의 시작입니다. 이 마일스 데이비스 스타일의 이 음악이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비밥보다는 좀 훨씬 좀 온화한 느낌이 나는 그리고 악기들 간의 앙상블을 좀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만들면서 이 음악이 뉴욕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대륙 건너편에 있는 캘리포니아 LA에서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해서 마일스 데이비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스타일이 이 서부 지역에서 이제 부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음악을 웨스트 코스트 재즈다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음악이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1955년도에는 드디어 이제 자신의 오중주단을 결성하고 보통 이제 재즈 뮤지션들은 그때까지 거의 다 요 소규모 재즈 전문 음반사 소위 독립음반사에서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1: 네.
0: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때 그 메이저 음반사인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오중주단을 데리고서 재즈계의 이제 새로운 리더로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죠.
1: 네.
0: 1959년도에 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카인드 오브 블루라는 또 명반을
1: 네.
0: 컬럼비아 레코드에서 발표함으로써 또 재즈 스타일을 한 번 또 일약 바꾸게 되는 또 보통 모달 재즈라고 부르는 스타일을 이때 만들게 되고요.
1: 네.
0: 60년대에는 또 뭐 웨이 쇼터, 허비 앤콕, 론 카터, 토니 윌리엄스 등 이런 젊은 신진들을 막 발굴해서 또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냈고 또 60년대 와서는 후반부에 이제 일렉트릭 악기들 전자 건반 악기와 전자 베이스에 또 전자 기타까지 막 도입해서 소위 이제 재즈 록 퓨전 시대의 문을 열었던 것도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였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여러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그 새로운 스타일을 늘 만들어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건강상의 문제로 5년간 휴식을 해야 했습니다만 다시 이제 복귀하면서 90년대까지 계속 줄기차게 활동을 했던, 그래서 1991년 9월 28일에 산타모니카에서 65세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요. 마지막에는 막 힙합 뮤지션들하고 녹음합니다. 이 정도로 이제 막 새로운 음악과 젊은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마일스 데이비스였습니다.
1: 이번엔 어떤 곡을 만나볼까요?
0: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1959년 명반 Kind of Blue 가운데서 한 곡 보내드립니다. Blue in Green이라는 또 명곡입니다.
1: 네.

0: 네, 마음을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곡이네요.
1: 예.
0: 음악적으로 남긴 업적도 상당하죠.
1: 그렇습니다. 뭐 사실 마일스 데이비스 이후의 음악은 모두 마일스 데이비스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재료들로 재즈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뭐 그렇게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0: 네.
1: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에 대해서 그 평론가 프랜시스 데이비스는 찰리 파커의 음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속적인 논평이 마일스 데이비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반대로 마일스 데이비스 이후에 음악은 역시 마일스 데이비스가 만들어온 유산들로 지금 재즈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이제 마일스 데이비스 만년에 녹음한 곡인데요.
0: 네.
1: 마일스 데이비스는 정말 뭐 본인이 훌륭한 뮤지션이었습니다만 또 뛰어난 뮤지션들을 아주 잘 발굴해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음악들을 만들어냈는데 베이스 연주자 마커스 밀러가 작곡한 곡이고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투투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악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네, 오늘은 마일스 데이비스 탄생 100주년을 맞아서 그의 음악들로 함께했습니다. 황덕호 씨와는 다음 주를 기약할게요.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문화공감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7월 4일까지 더 현대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전시 중인 렘브란트에서 고야까지 톨레도 미술관 명작전 전시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시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청취자 게시판 머리글에 티켓 신청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남겨주시면 5분께 2장씩 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어른들 하영 보글보글 끓는 된장국을 후루룩 마시면서 그 국물 참 시원하구나. 뜨거운 찜질방에 비스듬히 누워 숨을 몰아쉬며 땀을 흘리면서도 아이고 참 시원하구나.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른들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 어른이 된 걸까요? 허영 시인의 이상한 어른들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지난 금요일 6.3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고요. 오늘부터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됩니다. 1차 단일화 시안으로 꼽히던 어제까지 눈에 띄는 단일화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단일화 변수가 주목되는 주요 격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각 당 지도부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영호남을 넘나들며 전방이 민심 청취에 나선 정청래 대표와 충청에 이어 호남까지 보폭을 넓히고 있는 장동혁 대표의 선거 전략과 당내 움직임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 테러 모의 정황이 발견이 되면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 카메라 액션.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1: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 인앤아웃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4: 네, 평택시변 김현정입니다.
1: 반갑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입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6: 네, 반갑습니다.
1: 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1: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장윤미 대변인이 네. 그 민주당 정청래 대표 관련 소식부터 좀 이야기해 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신변보호 경찰에 요청했는데요. 집단 테러 모의 제보가 접수가 됐다라고 네. 하는데 이게 어떤 정황들이 나온 겁니까?
6: 일단 구체적으로는 SNS 단체 채팅방에 이제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테러 그리고 방송엔 좀 입에 담기 어려운 네. 어쨌든 그 모의 범죄를 모의한다는 그런 내용이 적시된 이런 방들이 점검이 돼서 이게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고 자체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적발이 되기도 하는 등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뭐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정파의 문제도 아니고 저희가 근래에만 해도 뭐 국민의힘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사실상 피해를 보셨고 네. 뭐 이재명 당시 대표, 송영길 의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가 돼선 정말 안 되는 겁니다. 경쟁의 상대일 수는 있어도 그렇죠. 네. 제거해야 될 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고 네. 사실 이런 인터넷상에서의 모의 정도에 머무는 건지 아니면 정말 현실화되는 건지는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요. 경찰에서는 아마 조만간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들을 특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또 신변보호 조치를 원래 통상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개시되면 여야 대표에 대해서 경찰이 지원을 하는데 좀 당겨서 뭐 정청래 장동혁 두 대표에 대해서도 신변 조치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좀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테러 모의 의혹에 대해서 명청대전의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강준호 변호사님.
7: 왜냐하면 그 단톡방의 위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임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계속 격화되고 있는 명청 갈등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에 전당대회가 있을 예정인데 최근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도 연수해서 후보로 뛰시면서 부산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하셨죠. 부산은 네. 정청래 가지 말고 전재수에게 맡겨라. 그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실제로 하종우 후보의 개소식에 가지 않았어요. 뭐 다른 일정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청래 대표가 그 지역을 가는 것이 그 지역이 어떠한 지지율 상승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네.
7: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청 갈등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호감도가 뭐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비호감 이러한 것들 이슈가 워낙 뉴스를 많이 장식을 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좀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도 특히 합당 과정에서 합당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단톡방 안에서 정청래 대표에서 대한 이런 모의를 했다라는 것이 정 대표 입장에서는 어떠한 피해자로서의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저희가 보기에는 약간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런 정치적인 해석까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신 것 같고 결국에 김현정 의원님 민주당 내 지지자들의 경쟁과 갈등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0: 아니 뭐 그 이거 만약에 명청 대결이라 하더라도 태도가 네.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죠.
1: 당연하죠. 네. 예.
0: 그래서 뭐 이거는 그 갈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거는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뭐 갈등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노선 경쟁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당 안에서는 다 어느 정당에든 그런 건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갈등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좀 약간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테러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해치는 아주 정말 엄단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무관행 원칙에 따라서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뭐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으니까 조속하게 그 저기 그 이거를 한 사람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하고 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아 이거 당대표에 대해서도 신변보호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이유열을 막론하고 막아내야 되는 거고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테러 위협이 정치인들에게 주로 좀 있었잖아요, 사실.
5: 그렇죠, 있었죠. 예. 저희 당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시절 2006년, 20년 그리고 배현진 의원 있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송영길 대표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테러 있었고.
1: 네.
5: 그래서 이게 종종 심심치 않게 한 번씩 있어서 어쨌든 이런 글이 올라오면 보통 신고를 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 경찰도 조사하게 되고
1: 네.
5: 어떠한 이유로도 테러는 뭐 용납하면 안 되는 거 의견은 비슷합니다.
1: 네.
5: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안 발생하게끔 신변보호를 철저하게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발생을 하더라도 그 뭐 서부지법 폭력 사태처럼 진짜 엄중하게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활동이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좀 위축되잖아요.
0: 그럼요.
1: 예예.
5: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 당대표라는 그 지위에 걸맞게 그래서 그 신변보호를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물론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도 경찰이 전담 신변보호팀 조기 가동했다고 합니다. 수사와 신변보호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그래도 당대표 선거 기간 동안 좀 열심히 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움직임이 좀 멈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김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아무래도 위축은 되겠지만
1: 네.
0: 뭐 그 정청래 대표나 그 장동영 대표 스타일상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활동을 뭐 이렇게 폭을 좁히거나 할 것 같진 않아요.
1: 오히려 그런 영향이 아니다.
5: 너무 같은 네. 생각이어가지고
0: 그 오히려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1: 네.
0: 하여튼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불러온 이런 참
5: 맞습니다.
0: 참 어떻게 보면 비극이죠.
1: 그렇습니다.
0: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테러를 당해서 또 그 전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도 테러 당한 적이 있었잖아요.
1: 네네.
0: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예. 저기 총기 사고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1: 그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예.
0: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권 자체에서도 좀 자중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주장들을 막 하다 보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
5: 그쵸.
0: 많이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이 있는데
1: 네.
0: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법 제도를 떠나서 문화적으로도 좀 이렇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를 보면 요즘 전북 쪽을 좀 많이 찾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0: 지난주만 세 번 갔죠.
1: 예. 아무래도 그쪽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봐도 됩니까?
0: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김관영
1: 네.
0: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지금 뭐 이렇게 우리 이원택 후보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게 이제 현실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진화하고 당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보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1: 네.
0: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김관영 후보가 지난 그 저 지방선거 때 사실 송하진 당시에 전북 지사가 있었거든요. 전북

0: 회사가 그 저가도 조사나 이런 거에서 1등으로 나왔었는데 혁신 공천한 달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전북 도지사가 된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에서 그 국민의 당에서 입당한 거를 이제 그 그런 것들을 다 사면해 주면서 이제 저기 전북 도지사가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당에서 뭐 인위적으로 뭐 배제를 시킨 게 아니라 대리비의 돈을 나눠주는 게 CCTV에 명확하게 찍혀가지고 본인도 다 인정을 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후보직에서 배제를 한 것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뭐 가처분도 신청했다가 기각도 되고 네. 근데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이원택 후보도 비슷하게 비슷한 상황이 있는데 나한테만 가도한 거냐라는 걸 명분 삼아서 무소속 출마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저는 그 판단은 그 명분이나 논리는 저는 그거에선 동의하기 힘든 게 이원태 후보는 윤리감찰자 통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그거와 떠나서 본인은 이미 CCTV를 통해서 명확하게 네. 배제 사유가 확인된 거잖아요. 그럼 그거 그 자체로 본인은 출마 사실 하면 안 되죠. 우리 그 좀 더불어민주당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1: 많이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0: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는 이제 이원태 후보의 문제를 끌고 와서 자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무서워서 출마한다 명분으로 삼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1: 그 명분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0: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 가지고 이미 후보에서 배제가 된 거잖아요. 네. 된 거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 지만 전북 도지사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의 사명과 또 복당 그리고 또 공천을 해준 그런 게 다 영향이 미쳤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더 한 발짝 더 나가면 한 발짝 더 나가면은 이 공천을 하다 보면 거의 한 3천 명 정도를 공천했다고 하거든요. 공천하다 보면은 공천에 그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뭐 그 저기 보궐선거 전북에 거기도 이제 저기 전략공천 하다 보니까 준비했던 후보가 이제 컷오프 되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그리고 또 광역이나 기초의원 중에서 공천에 불만 있는 후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이 모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명분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저는 동의는 할 수는 없고
1: 동의할 수 없으시다.
0: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우리 지도부랑 이제 내려가고 또 그 이원태 후보랑 경선을 했던 안우영 후보도 선대위에 합류하기로도 했고요.
1: 네네네.
0: 또 우리 가장 큰 다선인 가장 높은 다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도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1: 네.
0: 조만간 이제 우리 당원들의 그런 그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 뭐 혼란 이런 것들은 좀 잘 수습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0: 2일 정도 하시고 결국에는 병원으로 실려가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찾아갔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찾지를 않았었던 것이죠.
1: 네.
0: 그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들께서 그래도 대표가 한번 가서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고 해도 좀 경청해 주는 모습 보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2: 그때 당시에 한번 좀 찾아봐도 되지 않았을까 아, 그런 얘기가 네. 나왔죠.
0: 근데 사실. 끝까지 예. 가지 않으셨던 게 네. 전북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 이원태, 김관영 왜 누구는 바로 이렇게 컷오프를 시키고 누구는 돈을 줬다는 사람은 그 식사비를 대납한 사람도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분은 또 컷오프를 했거든요.
1: 네.
0: 결국에는 이게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서 이게 당의 윤리위에서의 결정에 빠르게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마음 씀씀이를 전북 당원들께 보여드리는 거를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1: 네.
0: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관영 후보의 어떤 지지율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익산을 제외하고서는 다 김관영 후보가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엔 이제 여론조사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1: 잠시 후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할 일을 주셨군요.
0: 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만들어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북에서의 혼란은 지도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김소영 의원님 어떠세요? 현역 의원이신데
3: 네.
1: 전북 도시다 선거 판세가 이거 예사롭지 않잖아요. 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다면 정청래 대표가
3: 그죠.
1: 위세가 아. 약간 네.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3: 뭐 정청래 대표가 막 울릉도까지 가서 막 그 활동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1: 네네.
3: 뭐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준비하시는데 이 지금 전북지사가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되고. 그리고 부산 북구가 하정우가 떨어지면
1: 네.
3: 정청래 대표는 거의 이제 타격이 너무 크게 된 지점이죠.
1: 그래서 흠집이 날 수 네, 있다라고
3: 엄청
1: 표현할
3: 크게
1: 수 있죠.
3: 되고요.
1: 네.
3: 그래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공천 파동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북의 시민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1: 네.
3: 민주당 내에서는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뭐 계속 방어를 좀 하시지만 시민들 보기에는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가 그게 다 민심으로 표출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 네.
3: 그래서 지금 전북의 의원들 비롯해서 이제 뭐 조승래 선대본부장까지 거의 맹공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영구복당 불허대상 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후보는 나는 이게 너무 편파적인 공천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북 시민들의 판단을 받겠다라고 지금 나선 상황이고 뭐 복당 안 하겠다라고 오히려 이제 대치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문제를 잘 푸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윤희 대변인이
3: 네.
1: 그 지금 김관영 후보 선대위가 정청래 지도부가 전북도민 알기를 개돼지로 취급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어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 거기에 대응해서 전북도민을 개돼지로 비하했다면서 맹공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좀 거칠고 네거티브하게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 네, 김관영 후보가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서 유권자들을 비유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님을 알면서도 개돼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1: 부적절하다.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언사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상 출당 조치가 됐습니다.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이 맞지 않는 게 지도부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 지도부의 적격적인 결단이 있었던 겁니다. CCTV가 나오고 선거의 악재고 그런데 본인이 나가서 억울하다. 내가 피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유권자한테 소구력이 있을 것인가.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현역 프리미엄이 있죠. 지금 현직 도지사니까요. 그 부분에 선거에 임박하면 여당 후보의 프리미엄이 훨씬 강력하게 작동할 거다. 복당이란 건 민주당이 뭐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김관영 후보의 여론조사가 나와 아까 잠깐 네. 말씀하신 거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 의뢰로 조원 CNI가 지난 9일에서 10일 무선 ARS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김관영 후보는 43.2%, 이원태 후보는 39.7%입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면 김현정 의원님.
5: 네.
1: 만약 이게 가정법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당내 입지 많이 흔들릴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5: 일단 당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1: 없다고 보십니까?
5: 네.
1: 근데 이런 조사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5: 좀 전에 우리 장영미 변호사가 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줬잖아요.
1: 네네.
5: 지금은 좀 전에 공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초기에 공천 요청을 상당히 심

0: 심하게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천이 다 마무리됨부터는 보수 결집 현상이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의 일환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제 지도부가 내려가서 그 상황이나 팩트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알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정확한 진상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더불어민주당 이름으로 수습이 되고 결속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네. 혹시라도 그 김관영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 싫은데요.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뭐 이렇게 그 우리 그 정청래 대표의 구도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타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뭐 그 소위 말해서 뭐 저 친청 뭐 저 친명 뭐 이런 구도로 이미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다 굳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새로운 뭐 그 새가 더 붙거나 뭐 이런 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차피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는 무소속이잖아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아닌데 어떤 뭐 역할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닐 것이고요.
1: 그렇게 크게 보시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정청래 당대표도 위상이 그렇게 흔들리실 것 같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0: 거죠. 근데 이미 뭐 당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1: 당선 가능성이 없죠. 알겠습니다.
2: 가정에서 물어보니까. 네네.
1: 다음 여론조사를 한번 봐야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겠습니다. 다음 장동영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잖아요. 장동영 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함께 광주 찾았는데요. 우려했던 뭐 물리적 충돌 다행히 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동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어떻게 보시는지 장윤미 대변인께서 네. 한 말씀해 주실까요?
3: 일단 저는 야당 대표가 그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가시는 것 자체를 폄훼하거나 그걸 가볍게 평가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네네. 그 행보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대묻고 싶은 부분은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불법 계엄이 국민들이 다 잘못됐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도 틀린 거라고 이렇게 다 결론이 나고 있는데 계엄 때문에 상처받은 국민이 어디 있냐라고 국민들께 감히 반문하고 있어요. 정치 퇴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시잖아요. 다선이시고 내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국민의힘의 유일한 의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현실이다 일갈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의 광주 행도 사실상 광주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란 취지로 말씀을 하시던데 광주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잘못 한마디 시인하지 않으면서 거기 가는 행보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호남에서 뽑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게 민주당 정부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공허합니까?
1: 오는 것 자체, 그러니까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그 행보의 진정성에는 좀 의문을 제기할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4: 근데 저는 장동현 대표가 광주를 찾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다른 당대표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전당대회 당선 이후에 보여줬었던 모습들은 강성 지지층들한테 굉장히 소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한 장동혁도 이제는 광주를 찾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 부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4: 제가 항상 방송에서 저희 국민의 의원들 107명 결임은 이후에 반성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국민들께서 계속 실망을 하고 계시고 후보들의 지지율은 오르지만 당의 지지율은 별로 오르지 않는 이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 당 지도부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1: 네.
4: 오늘 그런 모습을 저는 오랜만에 보여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광주 전남 통합 후보로 지금 나서고 있는 민영배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계란 맞는 어떤 그런 그림 만들라고 온 거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런 얘기, 계란 맞으러 왔다 뭐 이런 식으로
4: 예,
1: 얘기가 나오고
4: 그런
1: 했죠.
4: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오히려 저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5.18 정신을 뭐 유일하게 계승을 하는 것처럼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오히려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형태의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지 않은가, 너무 폭주하고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도 항상 반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영배 후보가 광주시장으로서 나서면서 뭐 계란 맞으러 오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래, 다행히 오히려 그런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뭐 단추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제가 네. 영상에서 봤는데 다행히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4: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저희 국민의힘에서 사람들이 오늘 방문을 하는데

0: 네, 거기에 네. 대해서 배려해줘야 된다는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성효과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소연이 그래도 이렇게 5.18 기념식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참석하는 게 예, 맞겠죠.
2: 저도 네.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도 네. 당대표 가셨고요. 그 5.18의 정신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면 제1야당의 대표 가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1: 그렇죠.
2: 만약에 네. 뭐 올해 또 안 가셨, 혹시나 안 가셨으면 민주당에서 또 엄청 공격을 하셨을 거고요. 잘 가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5.18을 찾아가는 거에 뭐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민주주의 정신을 제가 이거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5.18 재단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넓게 포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면 저희도 또 막 3인방이 있지 않겠습니까? 술파티를 벌였던 3인방 우상호, 송영기, 김민석 3인방이 있기 때문에
1: 야, 이건 진짜 영원히 고통받는군요.
2: 네,
1: 정말 계속
2: 그 자격을
1: 나오네요.
2: 논의하시면 안 되고 지금 정원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5.18 정신을 훼손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격들을 논의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 5.18 정신에 대한 자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참석의 그, 의미를 두는
2: 그렇죠. 내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그 네. 자리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공격하시면 안 됩니다.
3: 알겠습니다.
4: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는 그 찾아간 거를 표명할 생각은 전혀 없고
1: 네.
4: 이번에 5.18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거 개헌하는 거 당론으로 반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약으로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사과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를 썼잖아요. 그죠?
1: 예전에 네. 그런 말을 했었죠. 네네. 네네.
4: 왜 안 지키죠?
2: 이제 가실 거고요.
4: 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1: 이번 달 약속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2: 네. 호남도 가시고, 호남도 가시고 강주도 가시고 하실 건데 저 그 개헌 부분에 대해서 말씀 꼭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5.18 정신을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개헌의 절차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해서 여야 합의로 이루는 게 개헌이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했던 거지.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5.18 정신을 훼손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그
2: 개헌 안에 이번 개헌 안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4: 차라리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다른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더 국면을 기망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네네.
4: 이게 시작이 뭐 논의가 안 됐고 절석이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2대 개헌한 24년도부터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24년 그 재헌절부터 제안이 된 거예요.
1: 네.
4: 그러니까 뭐 2년 된 겁니다. 저 제안한 것도.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네. 여야 간에 뭐 대통령도 제안도 했었고 수도 없이 제안했었고 여야 간에 그 이거 관련된 논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그 국민투표법 있잖아요. 그게 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서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되면 그 개헌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올렸는데 그거조차도 반대했었어요. 필리버스터면서.
1: 네.
4: 그러니까 아예 그냥 개헌 자체를 그냥 할 생각이 애당초에 없었던 거라고밖에 우리가 봤을 때는 보이지 네. 않거든요.
1: 이건 뭐 해석의 여지가 네. 좀 양당이 있는 부분이라.
2: 아니, 저희가 이 절차상의 문제를 삼았던 게.
4: 김소연님은 아마 저기 안 그러실 수 있는데.
2: 삼았던 게 네. 저희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1: 네.
2: 이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야가 공이 동의를 할 겁니다.
1: 그런데
2: 저희가 1987년에 개헌특위를 할 때도 그때 여야 동수로 개헌특위를 만드셨어요.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 는 만약에 이걸 진짜 하고 싶으셨으면 시작과 동시에 개헌 특위를 구성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특위를 만들어놓고 그 장에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셨죠.
1: 알겠습니다. 개헌 자체에 대한 반대하지 않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가
2: 그렇죠.
1: 좀 있었다.
2: 그리고
1: 이 정도로.
2: 조정식 예. 국회의장 후보님께서 개헌 특위를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1: 네네.
2: 말씀하셨어요.
1: 오늘 이걸로 밤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이야기 1부에서 잠깐 좀 하고 1부 마무리할 텐데요. 아무래도 김현정 의원님이 이 부분 좀 잘 이야기해 네. 주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노사 교섭 소식 좀 짚어볼 텐데
4: 네.
1: 총파업 예고 시점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 2차 교섭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는 메시지 냈거든요.
4: 네.
1: 그러니까 이건 뭐 무조건 뭐 삼성전자를 겨냥한 메시지겠죠.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4: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잘 협의해서
1: 네.
4: 합의를 이끌어내라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파업하면 최대 뭐 100조까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만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23%를 차지하더라고요. 한 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1: 네.
4: 그리고 삼성전자는 특수성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도 해줬고 우리 국회에서도 특별법 만들어갖고 입법적인 지원도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삼성전자의 그 노동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 부분에 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반도체 부분에 노동자들도 많고 네. 수많은 하청업체들도 있고 또 400만이 넘는 주주들도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한 8% 거기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국영기업이랑 비슷하게 공공재정 성격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런 곳에서 그 아무리 그러니까 노사 간의 그 이제 요구사항을 주장을 하더라도 그런 공공재정 성격도 감안한 주장을 좀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1: 네네네.
4: 너무 본인들이 그냥 성과금만 이익의 15%의 상한선을 없애달라는 주장만 딱 하니까 그냥 딱 국민들의 시선이 뭐냐면 그 수조 그 수억 원에 1인당 수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 장치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만 딱 비춰지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많은 그 고민의 지점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삼성전자가 문호조 경영을 그동안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급 지급 기준 자체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으로 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영업 저기 그 연봉의 50%를 캡을 쓰여 놓은 거거든요.
1: 네네네.
4: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SK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주기로 합의하고 지급을 하니까 동종업계 노동자로서 이제 같은 요구를 좀 하고 있는.
1: 우리도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4: 그런 아닌가.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런 공공재정 성격을 감안해서 아까 말한 다양한 이해관계 층에서도 그런 그 뭐랄까 성과나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방식의 요구들을 했다라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그 지탄받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오늘 이제 사후조정 중인데 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부에서는 지금 뭐 긴급조정권까지 언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1: 네.
4: 근데 긴급조정권은 우리 그러니까 노사 자치 원칙을 훼손하는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요.
1: 긴급조정권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것도 나오는 겁니다.
4: 그러니까 긴급조정권은 정부가 노동부장까지 발 동을 하면 한 달 동안 파업을 못 해요.
1: 네네네.
4: 근데 이것도 63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딱
1: 근데 파업을 하면요.
4: 한 달 동안은 못 하고요. 네.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다만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또 할 수 있어요.
1: 네.
4: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본질적으로 이게 해결 방안은 아니라는 거죠. 긴급 조정권이 그리고
1: 그 잠깐 멈춰 놓는 거네요.
4: 아주 그러면. 예외적인 거라서 뭐 네네. 그동안 네 번밖에 발동이 안 됐습니다. 63년 이래로.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 노사가 정말 그 이런 그 삼성전자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저 전향적인 그런 좀 결단들을 내려주길 바라는 차원의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0: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이거 노란봉투법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때 경영계랑 국민의힘에서 계속 했었던 이야기거든요. 그때는 귀담아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와서 초과세수 들어오니까 국가재정법에 그 충당 순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 지금 고유가 지원금 오늘부터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2차 지원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과 지금 여당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긴급조정권도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노총에서는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결국에는 긴급조정권이 행사가 되게 되면은 노동계에서 원하는 대로의 답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지금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친노조 정권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 민노총 이런 데에서 민주당에 대해 지지 선언하지 않겠다.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라든지 엉뚱한 대로 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평택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선거판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그리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위반 하고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사후 약방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노란봉투법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하고 법을 통과시킨 게 민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긴급조정권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잠깐만 좀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 긴급조정권 발동되는 30일 동안 노사는 협상을 재개해야 되고요.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장 직권으로 중재안이 나오는데 이거 강제성이 있어서 노사가 거부할 수
3: 없습니다.
1: 없다라고
3: 예.
1: 하네요.
3: 예, 거부. 맞아요. 굉장히 강력한.
1: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여기 반대하는 그래서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예, 거죠. 여기에
1: 그러니까 반대하는 뭐 성명을 내거나 뭐 투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잘 몰라서.
3: 형사 처벌 받습니다.
0: 처벌 불법 몰라서. 파업이 되는 거죠.
1: 아, 불법 파업은 불법 파업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3: 예,
1: 아까
3: 그렇습니다.
1: 그걸 여쭤본 거거든요.
3: 예.
1: 그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안 보고 싶었던 장면도 보게 되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진압을 한다든가
3: 그게
1: 뭐 이런 상황까지.
3: 아마 이제 불법 파업으로 만약에 강제 조정권을 단행을 했는데 네. 그 명령을 어기는 건 사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파업을 하더라도 뭐 명분이 지금 삼성전자 많이 없

0: 없다라고. 왜냐하면 내부에서도 반도체 분야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도 있지만 네. 이 전자기기 모바일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서 있는 가장. 위치와 이 흑자를 내고 영업이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해도 다른데 지금 노조원이 한 4천 명 정도 또 탈퇴를 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경 투쟁을 이 이제 화이트칼라 노조가 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다만 말씀 주신 대로 원론적인 차원에서 강제 조정권을 단행을 했는데 듣지 않고 그것을 반대하고 다른 양태로 나아간다면 이거는 처벌까지 받겠다는 걸 이 지도부가 이 사실 그 노조 지도부가 감행하는 건데 여긴 또 대의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한 7, 8명의 이 지도부가 거의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그 책임을 다 전적으로 받게 될지 네. 좀 의문입니다.
1: 그렇게 강력한 처벌이 있다라고 네. 네,
2: 그 정도까지는 있다 정도인데.
1: 김종현님 좀 정리해 주시죠. 예.
2: 오늘도 이제 1차 결렬되고 내일 아침에 다시 10시에 또 다시 모인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하지 않도록 그러니까요. 정부가 중재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거 중 하나가 이제 오늘도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다 인용했어요. 그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연속 순환 공정이 깨진 순간 반도체 제조업 특수성상 그게 이제 망가지는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가 100조 이상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2: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그럼 지금 그 지지율을 캐리하고 있는 그 끌어내고 있는 게 주가잖아요.
1: 그렇죠.
2: 그리고 주가의 네. 대부분은 지금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란봉투법이랑 엮여가지고 예전에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그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하자라고 원래 법이 그렇게 났던 건데 그게 달리 해석이 돼서 지금 성과급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 경영권 차원에서 이익을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경영 판단 능력까지도 지금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보는 상황이어서 저는 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가처분 인용된 네.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인용됐다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용이 됐다고 해서 전체 파업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필수 시설 그러니까 반도체는 1분 1초만 이 공정에 막혀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1: 그렇죠.
3: 되거든요.
1: 네네.
3: 그러니까 지금 노조에서는 네. 본인들이 18일 동안 파업을 했을 때 한 30조 원 정도의 손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조 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30조 원 손해가 나오고 그다음에 만약에 공장이 멈췄다가 다시 가동이 됐을 때 처음부터 풀로 가동을 못하니까 추가적인 손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맥시멈 100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처분 인용이 된 거는 30조 원 정도에서 마무리가 할 수 있게 필수적으로 계속 24시간 돌려야 되는 부분들만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는 것은 한 1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1: 네네.
3: 그럼 나머지 90%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뭐 집단으로 휴가를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노조 입장에서는 30조 원의 손해를 볼래 아니면은 영업이익의 15% 45조 원을 우리한테 줄래 이걸 가지고서는 회사에 대해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 주주들에게서도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3: 그러니까 주주들이 네, 지금 노조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1: 네네네.
3: 지금 노조가 하고 있는 파업의 프로세스는 일단은 합법적인 룰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1: 어렵네요.
3: 불법 행위가 돼야 손해배상 청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네.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모처럼 한국 경제 뭐 코스피에 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또 투자자로서 이런 좋은 점을 좀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매출이 뭐 전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네. 뭐 언론에선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반도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역사적인
2: 맞아요.
1: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요 초반에 이런 일들 벌어지니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2: 속상하고.
1: 상황입니다. 예, 좀 속이 상해요. 맞아요.
4: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저희 평택에 있잖아요. 저도 내일 평택 전자 한시 방문하는데
1: 이거 평택에서 하잖아요.
4: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자꾸 친노동이면 반기업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좀 지양할 필요는 있어요. 대통령께서도 그 얘기하는
1: 그렇죠.
4: 거예요.
1: 그렇죠.
4: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1: 그래서 어렵습니다.
4: 경영권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1: 네.
4: 그럼 이분법으로 갈라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자꾸 노란봉투법 갖고 얘기하는데 이거 그 노란봉투법과 이 삼성전자 노사 문제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사장이랑 교섭할 권리를 하는 거고 지금 ILO에서도 수차례 걸쳐서 대한민국 한 정부한테 공고하는 것들이 많아요. 노동후진국으로서 우리가 ILO 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권도 좀 보장해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그러니까 거기도 맞춰주면서 네네. 또 경영권도 좀 저희 이렇게 하는 그것들을 같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사실은 더 필요하다.
1: 알겠습니다. 아, 때마침 또 JJ8님께서 요즘 코스피 분위기 좋은데 여러모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1: 아,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네. 미칠 것이다라고 네. 보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KBS 열린 토론 저희는 잠시 로고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이 새로워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까지 MC 황현희와 함께 모든 것에 물음표를 던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정치 인앤아웃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수희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박용혁 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5.18 정신을 계승하고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 부분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여야 이견 없습니다. 없잖아요. 예. 네. 아, 이견을 안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는 말씀이니까요. 윤준호 님께서 콩새로 가입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브로 저희와 함께하실 수 있으시겠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이 됐죠. 네, 투표지 후보자 이름이 그대로 명시되는 만큼 어제까지가 이제 1차 단일화 시한이다. 뭐 이렇게도 평가들 많이 하시잖아요. 관심 지역에서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이고 여야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단일화 관심 지역이 뭐 많지 않습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디 보십니까? 뭐 평택이랑 뭐 네. 부산 뭐 이렇게 보고 계시죠?
4: 뭐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네. 모든 많은 분들이 두 곳을 꼽고 있죠. 북구갑하고 평택을.
1: 그렇죠.
4: 그런데 실제로 단일화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들 회의적으로 보시더라고요.
1: 두 곳 다 단일화가 거의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평가하시더라고요.
4: 네. 네.
1: 김수희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뭐 언론에서는 워낙 두 지역이 나오는데 저도 단일화는 안 될 것 같고요. 저희 당 입장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 단일화가 됐으면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1: 어디입니까?
2: 경기도하고 지금 울산시장 쪽입니다.
1: 경기도 경기도지사요?
2: 네. 경기도지사.
3: 아, 조응천
2: 네,
3: 후보와.
2: 조응천 양양자 후보와. 뭐 어쨌든 오늘 서울시도 수도 그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개혁신당하고 정책연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경기도가 워낙 반도체가 중요하고 또 조응천 후보랑 양양자 후보랑 서로 이제 지지율 갖고 경쟁을 하다가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가 내용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하고 경기도 지역하고 그리고 울산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네. 울산은 반드시 단일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경기도지사는 그러면 양양자 후보로 네,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4: 당에서 울산 그 저 지지하는 무소속하고 하는 거 안 된다고 당에서 반대하더만요.
2: 사퇴를 하시든지 뭘 하셔야죠.
1: 김수희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4: 개인적인 의견 같고요.
1: 네네.
4: 그리고 저 경기도도 제가 추미애 후보 대변인이거든요.
1: 네.
4: 준비 많이 하고 계세요. 부족하다고 자꾸 하시는데 안 그렇지 않습니까?
1: 근데 요즘 언론에 잘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4: 아니요.
1: 추미애 후보는.
2: 토론을 하시면 답을 잘 못하시는
4: 거예요. 31개의 그 시군 있지 않습니까? 저 지자체. 그걸 다 다니면서 현장 투어 계속하고 계세요.
1: 네. 경기도지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해볼게요. 경기도지사 사실 근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추미애 후보와의 지지율에서는 좀 많이 힘들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강준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수치를 보았을 때 두 분을 합쳤을 때 좀 비등비등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봤었던 것은 그렇지가 않았고 그리고 개혁신당과 저희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지난 대선 때도 안 됐었거든요.
1: 네.
3: 이런 것들을 보면 서로의 당이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개혁신당이 지역에 꽤 후보를 많이 냈어요. 그 본인들의 어떤 미세혈관 같은 것들을 퍼뜨리겠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조금 다른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이 같이 정책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단일화로 이어질 것인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서울시장 후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는 지금 장준호 대표 오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개혁신당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당보다는 본인 개인이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세훈 후보와 함께 있으면은 언론에

0: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윈윈 전략으로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지역 이 지역은 또 단일화가 되고 저 지역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각자대로 끝까지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개혁신당 분이 안 계셔서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후보랑 김정철 후보랑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 같이 하는 모습도 네. 나왔고 뭐 경기도 지역도 네. 뭐 만날 거라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건 끝까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나요?
2: 서울은 단일화를 안 하겠죠. 네. 저는 이제 정책 연대라는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1: 네.
2: 그렇지만 경기도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 막 서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지역적 연대를 통해서 이제 단일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하고도 좀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를 위해서도 뭐 그런 뭐 첫 시발점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1: 개혁신당은 단호하던데요?
3: 개혁신당은 생각이 없어요.
2: 네, 알 수가 없죠. 아니요, 저도 개혁
3: 신당으로 돌리지 마세요. 아침에 같이 방송했는데 전혀 없대.
2: 아니 네. 바깥으로는 그렇게 얘기해도 아, 그래? 그렇진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2: 어쨌든 저희는 다 범보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아니 근데 범보수로도 묶으시는 분이
3: 아니 완전히 당 지도부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어디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를 네. 제가 모르겠어요.
1: 요즘 당에 잘 안 가신다는 얘기도 있고.
2: 아니 그 당 지도부가 지금 무소속 후보와의 뭐 단일화는 없다. 그거는 네. 다른 지역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원래 시도를 하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네네. 저는 당 지도부가 이 박명우 후보 같은 경우는 더 적극 설득을 해가지고 반드시 울산은 탈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님, 그 요즘 추미애 후보가 뭐 토론이나 이런 부분 안 나와서 한쪽에서는 뭐 침대 축구 아니냐, 워낙 지지율이 높아서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4: 기본적으로 좀 선두 주자이고요. 네. 추미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후발 주자는 토론회 뭐 이런 걸 하나의 또 정치적 변수와 또 따라잡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삼고자 하는데 항상 이거는 또 뭐 국민의힘이 주자가 앞설 때는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셨는데 토론을 좀 저어하기도 했었고 뭐 속된 말로 이제 부자 몸조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1: 네.
4: 거기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이 또 추미애 후보로서는 지역과 이 접촉면을 상당히 좀 넓혀가는 행보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 현안 청취하고 이런 쪽에 더 방점을 찍다 보니까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이런 후발 주자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토론회 관련해서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법정 토론회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대선은 한 세 번 해야 되는데
1: 네.
0: 이게 우리 사전 투표가 29일부터거든요. 근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선관위에서 결정이 나온 게 28일 날 밤 11시에 한다는 거예요. 28일 날 밤 11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 2시간. 그리고 29일 날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1: 네네.
0: 이게 그 밤 시간에 그 사전투표 시작하기 직전에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경기도지사는 그 바로 전날이에요. 27일 날 밤 11시부터 28일 날 네. 새벽 1시까지. 너무 이제 사전투표를 앞두고 좀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토론 보고 바로 투표하러 가면 되겠네요.
0: 시간이. 밤 11시부터 1시까지.
1: 어르신들은 못 보죠 사실 그렇게 네. 되면은 네. 토론이 저도 활성화가 됐으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소 좀 지지율 격차가 있는 분들은 네. 토론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윤정 의원님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3: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이제 자리를 잡은 거예요.
1: 네. 그러니까
3: 입장이 바뀌면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후보도 22년도에 토론 무용론까지 주장하셨어요. 이번 경선 때에도 뭐 추가 토론 하자라니까 다 거부하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리한 후보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으로 가급적이면 토론은 지양하고
1: 그냥 하나의 선거 전략일 뿐이다.
3: 현장 중심으로 가는 네. 것 같고 후발 주자 같은 경우는 뭐라도 판을 흔들어야 되니까.
1: 네.
3: 그러니까 딱 보면 토론 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책 토론 하겠습니까? 네거티브 하려고
1: 네거티브로
3: 하는
1: 한다.
3: 흠집 잡기 하려고 하는 의도가 딱 있는 거니까
1: 네네.
3: 1등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정책 대결로 가려고 하는 게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김승희 의원님이 약간 다른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2: 네, 어쨌든 지지율이 높게 나오신 후보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 게 그게 똑같이 정원 후보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정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지지율에 지금 변동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걸
1: 네네.
2: 잘 보셔서 추미애 후보도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추미애 후보가 민주당 내에서 경선할 때 심지어 김동연 현 지사가 왜 나오셨냐 그렇게 답을 못하실 거면 라고 지적을 하신 부분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원 후보도 이제 막 정책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1: 네.
2: 본인 공약 설명도 못하는 지금 쇼츠가 엄청 돌았잖아요. 왜 나온 거냐라는 그 부정적인 여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0: 딱딱하면서.
1: 그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우는 부동산 정책이 아무래도 네거티브로 인해서 좀 많이 묻혔다라고 민주당 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뭐 소득이 없는 분들의 1주택에 뭐 재산세를 감면해 면제해 주겠다.
0: 근데
1: 뭐 이런
0: 그거는 너무 나왔었죠? 한정된 소득 제한도 있었고 연령 제한도 있어서 너무 한정된 사람들한테 해당 사항인데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전세 월세 씨가 말라서 대다수의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대한 정책 공약은 얘기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2: 알겠습니다.
0: 좀 심각하죠.
2: 제가 봤던 토론은 이게 그 그때그때마다 여야가 바뀌면서 그 같은 주장이 대풀이 되니까 토론 횟수를 제도적으로 좀 늘린다든지 이거는 여야 합의로 이렇게 할 필요 있어 보여요. 예.
1: 알겠습니다. 서울 얘기했으니까 요 얘기도 같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세훈 정원호 후보 간에 GTX 철거 누락 관련 공방 아주 뜨거웠습니다. 좀 치열했다라고 봐도 되겠는데 열린 논란의 현장을 방문해서 오늘 뭐 총공세를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가 어떤 게 문제라고 보십니까?
2: 문제가 뭐 한두 가지여야죠. 이게.
1: 아 문제 그 한두 가지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2: 일단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그 오세훈 후보의 태도부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공사의 단순한 실수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별게 아닌 문제입니까?
1: 오세훈 후보 입장은 우리는 관례대로가 아니라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잘 보고를 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2: 그것도 팩트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작년 11월 달에 그 시공사에서 서울시에 보고를 했는데 그 국토부에다 보고해야 되는데 그 5개월이나 지난 4월 달에나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주장은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뒤에 그 보고하려고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말이 됩니까? 사고 났으면 바로 보고해서 안전 조치도 취하고 이런 조치들을 같이 정부랑 같이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직무유기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보니까 그 처음에는 그 저 현대건설 시공사의 탓이라고 다 돌려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공이라든지 감리에 대한 책임은 그 발주처인 서울시장한테 있는 거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었잖아요. 본인의 책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도까지 확인이 됐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저 사과하고 그 저 서울 시민들에게 그거에 대해서 그 사과하고 하는 게 저는 그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하 5층에서 철근이 한 2,500개 이상이 누락됐다는 거 아닙니까?
1: 그렇다면서요.
2: 그런데 지상 3층까지 공사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상 누각하에서 언제 그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안전불감증에 걸려서 그 공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게 별거가 아닌 뭐가 별겁니까?
1: 단순하게 관례대로 처리했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데 여기 대해서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반론이 아주 크죠. 지금 거의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한 수준입니다. 그 정원호 후보가 지금 진짜 쫓기고 조급한 모양인 것 같아요.
1: 아, 너무나 강력하게 말을 한 겁니까? 그러면?
0: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그 워딩도 보면은 순살 GTX 은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저희가 옛날에 그 순살 아파트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시공사가 서울시에 자진 보고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그래서 서울시가 중후부처한테 중후부처인 국토교통부하고 국가철도공단에다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민주당은 올 4월에 대해서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작년 11월에 이미 보고를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보강 긴급 안전 점검했고 보강 공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떳떳한데 마치 보고를 안 하고 서울시가 아무런 대책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 지점이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라면은 그걸 같이 은폐에 가담한 국가철도공단이나 국토교통부도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
1: 아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쫓아서 올라가면 이 정부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0: 있습니다. 다 보고를 하고 거기에 그 절차에 맞춰서 긴급 안전 점검을 하고 보강공사까지 다 했으니까.
1: 알겠습니다. 장유미 대변인님 반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3: 진짜 문제는요. 오세훈 시장이 정확하게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순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안이함은 차치하고서라도 보도를 접하고 알아보니 이게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났어요. 철근 2570개가 누락이 됐다는 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본인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자인했고 뿐만 아니라 저는 어저께 알게 됐고요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안일하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행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안전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지 않고 한강버스 제로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대규모 공사에는 의례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이 아니한 인식, 과연 서울 유권자 선택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1: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한 말씀 네. 해주시죠.
4: 이게 결국 오세훈 시장의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오세훈 캠프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4: 그러니까 25년 11월 10일에 현대건설로부터 서울시가 상황을 보고를 받았고 지금 오세훈 캠프에서는 11월 13일경에 철도공사 측에 이미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철도공사에서 국토부로 보고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행안위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요. 4월 29일 정도가 되어서야 정부 측에서 정확하게 인지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본인들도 손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저는 자인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11월에서 4월까지 가는 동안에 이미 서울시에서는 10차례 넘게 실사도 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같은 것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1: 네네네.
4: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철도공사 그리고 국토부 이런 데에서도 다 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1: 네.
4: 그 이후에 지금 MBC 보도가 나오고 정원호 캠프에서 이 사건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데 키우고 싶으시면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서로 간에 진실 공방도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정원호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나왔었던 그 네거티브적인 이슈 이것들을 덮기 위해서 지금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만한 사안을 가지고 마치 정책적으로 준비된 후보인 것 같은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2: 근데 저는 그 철근 누락이 2,500개가 넘게 누락이 됐는데 상당히 그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그 서울시에다가 작년 11월에 보고를 했다는데 시장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게 그게 뭐 자랑입니까?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하는 게. 난 그 태도 자체가 안정을 그다음 그전에 그 오세훈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났어요. 폭우 뭐 이렇게 폭설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나한테 바로 보고해 이렇게라도 당연히 그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안전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했어야 된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네. 보고받고 어떤 조치했는지를 밝혀야 되죠.
1: 네. 김윤정 의원님 저 그러면 오세훈 시장 그거 얘기했잖아요. 뭐 김어준 씨가 사회를 보거나 정청래 대표가 네. 사회를 봐도 된다. 토론하자라고 해서 이 분야만 놓고 토론하자고 하면 응할까요? 정원호 후보가.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그거 관련해서 뭐 정원호 후보에서 캠프에서 판단할 네. 문제이지만
1: 네네.
2: 본질적인 거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그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보고받은 적 그 언론 보고 알았다고 한 거는 기존의 거 다.

0: 서는 어느 정도 이제 사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긴 한다. 너무 그냥 넘어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 서울시정의 스케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행정정결의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정결을 어느 순서에서 어느 선차 그 절차에 맞춰서 이미 네. 다 절차를 하나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절차에 맞춰서 했는데 그 전결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그냥 딱 성동구청장 그 후보 그 스케일 수준에서 막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행정원칙의 시스템에 맞춰서 정상적인 시스템에 맞춰서 처리한 건 맞습니다.
0: 네네 알겠습니다. 아, 이 이슈가 좀 계속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0: 네.
2: 그 저기 노무현
0: 서로 입장이 너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2: 그러니까 지도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네. 비가 많이 와도 내 탓이고 뭐 이런 마인드가 기본적인 공정 마인드 아닐까요? 네.
0: 그러니까 결국
2: 정결을 정결 핑계 대면서 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이 그게 동의가 될까요?
0: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아니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근데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신 거잖아요.
1: 모든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다 안전 보강 시스템 그러니까 설비 다 검사했고 최신 뭐 구조공학 기준을 적용해도 현재 상태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란 얘기냐라고 서울시 입장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0: 그런데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 거기에 대해서 사과부터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어떻게 판세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런 게 이제 문제들이 계속해서 선거 마지막으로 가서 나올 텐데 서울 지역의 판세 이런 문제들 뭐 네거티브도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마지막 향방을 가르는데 판단을 가르게 될 중요한 요소가 될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세요.
3: 네.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이제 네거티브 전략을 과거의 출장과 관련해서부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마침표를 좀 못 찍는 주어 삼지 못하는 그냥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러니까 네. 호발주자고 급하니까 조급함을 드러내는 식의 선거 전략을 쓰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거기에 비해서 민주당이 던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이 오세훈 시장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본인이 심지어 네 번 서울시장을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도 공급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탓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책임감 있는 태도인 공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 여기에 더 서울시민들이 방점을 두시지 않을까 아니면 말고식의 그런 전략으로는 이기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님.
4: 정부 탓을 했다라기보다는 오세훈 후보도 이번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게 본인이 이제 마지막 시정을 하고 있는 동안은 주택 공급이 충분치 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겹쳐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것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31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뭐 신통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원우 후보 입장에서도 조금 비슷한 형태로 해서 뭐 착착 개발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0: 네.
4: 결국 서울에서는 내 집 마련 이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도 어쨌든 저희 후보가 그 많이 치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장특공 문제 라든지 이번에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원호 후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정원호 후보에게 조금은 불리해 보이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 앞으로 뭐 정부 차원에 무엇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토론이 따로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앵커께서 네거티브적인 것들을 빼고선 이야기하면 한번 토론하겠느냐라고 김현정 의원님께 여쭤보셨는데 오세훈 시장 쪽에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네거티브 안 하고 부동산 정책 갖고서만 토론하자고 했는데 지금 정원호 캠프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0: GTX만 갖고 토론하면요?
4: 근데 그 안 하겠죠. 네거티브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책적인 부분.
0: 좋을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바로 네. 저희가 이렇게 뭐 GTX에 대한 부분들 철근 누락에 대한 부분들 지적을 하는 만큼 국민들 앞에서 생방송으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본인이 구청장을 넘어서 아직은 시정까지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들을 보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마지막 결론은 이제 부동산이 또 네,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역 행보 두고 이거 선거 개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이게 선거개입의 정확한 경계와 기준이 뭡니까? 이거 좀 한번 좀 짚어주실래요?
3: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예. 선거의 중립 의무가 있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이제 청와대 참모들도 마찬가지고.

0: 그런데 이제 본인의 이 공직자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라고 하면 뭐 예산이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장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선거에 유불리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그 견주어 보면 돼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행보를 지금 뭐 여러 전국 단위 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네. 그걸 중단하는 건 민생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여쭙고 싶은 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신 분일 때 지방선거 선거 후보자들 같이 대동하면서 다녔습니다. 공약을 줄줄 읊었어요. 네네네. 총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산 어떻게 주겠다. 이런 게 진짜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고 계시진 않지 않습니까?
1: 네. 장동 대표 말은 굳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한일 정상회담 가지는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들여다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 대통령 고향 안동에서 열리는 것도 주목되는 점인데 이 대통령 선거 게임 논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2: 실제로 겁니까? 되게 교묘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 애매한 지점들이 많기 예. 때문에 대부분 다 국정수행 뭐 민생행보라는 이름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실제로 지금
1: 선거 개입이다라고
2: 네,
1: 보세요?
2: 당연하죠. 오, 그리고 네. 저희가 예전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다른 할 때도 그 과거 정권에도 민주당이 똑같이 공격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시는 지역을 딱 보면 여당이 약간 열세한 지역 경합인 지역도 위주로 먼저 가십니다.
1: 영남권 지역을 가시는
2: 대구 가셨잖아요. 네. 대구 신공항 가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뭐 해결책을 뭐 대안을 찾아봐라 이런 멘트를 하시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1: 네.
2: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이제 새마을운동의 그 지역도 그렇고 말씀 주셨던 안동 같은 지역도 어쨌든 영남권을 불어오는 동남풍을 차단해야지 우리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접점이 될 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설 거라는 다들 예상을 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나섰고 앞으로 더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지금 막 거의 붙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1: 아니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선거 개입이었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선거 개입입니까?
2: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 아, 두 분 다요?
2: 네. 아니 똑같이 선거 개입이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선거 개입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두 대통령 다 선거 개입을 한 거네요.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김성현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난해한 문제라.
3: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아예 그냥 허용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1: 아예 그냥 대통령 네. 선거 개입을 그냥 허용한다.
3: 기준이 애매하니까 네. 해석하기도 뭐하니까 법원에다 맡기기도 애매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정도 차이는 있죠.
1: 어떤 정도의 차이를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차이니까 예.
3: 그래도 딱 봐도 거지. 객관적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게 그 정도 차이는 분명히 있었죠. 그때는 후보랑 같이 다니면서 네. 예산 다 주겠다 막 하고 저희 그 평택에도 와가지고 그때 내 기억이 나는데 그 GTX 그 저기 C선 뭐 A선 관련해가지고 다 뭐 해결할 것처럼 막 그러고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 그 평택시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지자체에다 넘겨놓고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가고 그랬거든요.
1: 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정책적인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 맡겨놓고 갔다라고
3: 그때는
1: 보시면요.
3: 예. 정말 가도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네. 뭐 이렇게 사실은 그 다카이치 총리 안동에 사는 것까지 뭐 공격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기로 그때 일본 할 네 달 전에 했을 때 그렇게 약속했던 거잖아요.
1: 그때는 이제 다카이치 고향 갔었고 네. 이번에는 안동 대통령 고향으로 하기로 마무리가 됐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것까지 계산해 놓은 거는 아니라고
3: 그렇죠.
1: 봐야겠죠.
3: 그 관련해서는 네. 그 경북의 직무대행께서도 환영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동인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 역사 문화도시로 그 주목받는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1: 네네.
3: 그것까지는 좀 과도한 것 같고요. 하여튼 어쨌든 이런 관련해서의 기준 같은 경우라든지 아예 허용하든지 이거는 좀 그 정치권에서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1: 네. 왜냐하면 이런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이런 논란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서로 공격하게끔 내버려 두는 듯한 상황.
4: 서로 여야가 그래도 네.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공수교대가 네. 되면서 그렇죠. 그런 거고.
3: 아니, 김소 의원 둘 다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시는데 어차피 윤석열은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더 뭐 더 해봤자 정하는 거니까.
1: 어차피 다 둘 다 유죄다 뭐 이렇게 네. 판단을 하시는 이건 안 된다 선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3: 아 선거 예. 개입은 아니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는
1: 예 어쨌든 김소희 의원님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으로 좀 장윤미 대변인 아 저기 대변인께서 변호사시니까 네. 요 부분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예. 이거 정리 좀 한번 해 주시죠.
0: 원래 이제 법적인 건 추상적인 층이어 가지고 네. 각각 이 사실관계를 네. 부합시켜야 되는데 통상의 정치 행보까지 이것을 선거 앞두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건 진짜 좀 문제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우 구체적인 정책이나 그 지역 맞춤형 공약이냐 아니면 선거 후보들과 지원을 하는 그런 직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이런 뭐 타운홀 미팅이나 민생 토론회는 그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정리되셨나요?
3: 네. 변호사님께 딱 정리를 잘 하시네요.
1: 좋네요.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일화 얘기가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단일화가 좀 될 것 같은 곳은 어디로 평가하고 계신지 김소희 의원님부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고 네. 마무리 짓죠.
2: 예. 아까 말씀을 좀 드렸는데
1: 울산?
2: 네, 울산하고 네. 뭐 울산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1: 가장 울산. 네. 네.
2: 그리고 이제 네, 뭐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김현정 의원님 어디 보십니까?
3: 네, 평택? 울산, 저희는 이미 뭐 울산 했고요.
1: 네네.
3: 평택하고 이제 북구 갑인데 네. 둘 다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 약간 변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황교안 후보가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어서
1: 네.
3: 나중에 사퇴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방식도 가능성이 열려 있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1: 네.
3: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1: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단일화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인앤아웃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강전혜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불황 속에 가장 먼저 해지하게 되는 금융상품 하면 보험을 빼놓을 수 없죠. 실제 가입 후 5년 안에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5년차 보험 유지율은 45% 수준에 그쳤는데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보험 해지가 꼭 불황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승환 계약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문제란 건데요. 보험은 가입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상품이죠. 중도 해지 시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무리한 영업 관행이 소비자의 금융 안전망을 흔들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이문세의 그대와 영원히로 시작합니다.

0: 함께할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그 북한의 금융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네. 북한의 재정금융업의 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2010년대 이후에 몰라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말로만 그쳤던 것들이 대부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절차로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북한의 재정금융 부분에서 실무 부분에 대해서 북한 학자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금융 관련 자료들에서 보면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먼저 탐보에 대한 건데요. 탐보 추가 생활비에 대한 재정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광 노동자들에 대해서 노동 보수제를 제대로 실시하는 게 탐보들이 이제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 국가에서 보상받는 추가 생활비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당 탄광 관련 또 석탄 공업선과 탄광 연합 기업소들에서는 국가 예산에서 추가적으로 보상받는 그런 생활비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정책비로 책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인민적 시책으로 이제 보상받는 그런 돈은 뭐라고 하냐면 굴러가는 북한 주민들이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실시하는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민적 시책비는 해마다 상급 기관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 예산에서 책정하는 것으로 계획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생활비의 계산에 따라 자금을 신청하고 지출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해당 지급기관에서는 윗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받게 되면 적용 대상 탐보들이 그 이미 계산된 생활비에 더해서 생활비 확정 지출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탄광들에서

0: 저는 판매 실적에 따라서 계산된 생활비라든가 83 그 볼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런 그 생활비 그리고 다른 원천에서 계산된 생활비 등을 포함해서 국가의 예산으로 받은 추가 생활비를 합쳐서 월급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1: 북한에서는 일을 하더라도 월급이 없거나 좀 작아서 주민들이 월급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알려진 것과 좀 다르네요.
0: 네. 사실 그 최근 연간 북한이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건설 자금 같은 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할 겁니다.
1: 네.
0: 국가가 대주거나 지역 공기관에서 해결하기도 하고 기업 자체에서도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던주들이 건설 현장에 물적 지원을 어떤 자원으로 물적 지원이나 건설 자재를 보장하는 그런 사례도 이제 다수 존재하긴 합니다. 먼저 국가기관이 대주는 건설 자금을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첫 번째 시공주 업체가 이제 월마다 공사 실적에 따라서 다음 달 5일까지 제정된 양식에 따라서 건설 자금을 신청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체의 계획부서에서 건설주, 시공주, 건설감독원이 확인 있는 건설 기본 자금 공급 신청서를 재정회계부서에 제출해야 하고요. 다음 재정회계부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에 운행의 등록 경류를 받고 또 공정검사표라든가 공사실적표를 첨부해서 상급기관의 재정회계부서에 제출을 합니다. 이때 조립하지 않은 설비라든가 비품을 신청할 경우에는 결제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걸 매도시에는 매수 매도증 또 상품검사증 또 결제계산서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서를 검토해야 하는 재정기관은 건설자금 공급 조건이 되어 있는 대상인지 또 국가예산 대상별 또 세분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이 단체가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건설주라든가 시공주, 건설감독원이 확인과 운행의 등록 경유 유저가 아닌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때 예산이 초과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검토는 사실 연초부터 건설자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월까지 받은 자금이 공급한 자금액과 맞는지 또 건설 초기부터 제출해왔던 그런 자금이 설계 계산액이 80% 90%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또 공정검사표라든가 실적계산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계산표를 설계 예산 기준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했는지 따져보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건설 자금을 제때 받으려면 은행에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고 본다면 북한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고 봐야겠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운영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나름 북한도 유동자금이 회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기업들의 생산을 높이는 것으로 유동자금 회전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생산에 지출된 비용을 정확하게 보상하는 것은 재생산의 기본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생산에 대한 자금 회전의 역할은 생산 과정에서 재순환을 자금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 단계에서 재순환을 자금적으로 보상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금 회전은 이런 재산 순환 과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담보함으로써 그러니까 생산의 반복을 자금으로 보장하는 거고요. 등가 보상액이 원칙에서 이뤄지는 생산 수단의 구입과 생산물의 판매 그리고 원가 보상을 실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회전은 일정한 기간 자금의 절대적 크기라든가 이용 결과와의 상호관계를 반영해서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특징 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은 생산 장성의 직접적 항구적 요인으로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현재 북한의 각 지방이 건설하는 공장들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국내라든가 국외에서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수입 창출에 애쓰는 것도 유동자금 회전 속도를 보장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입니다.
1: 농촌 지역의 타가소와 유치원 같은 어린이 보육시설 이용은 무료라던데 이런 곳들의 운영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0: 타가소 유치원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죠. 그 아이들 먹는 것부터 뭐 기저귀, 뭐 분유, 간식, 뭐 장난감 모두 돈이 들죠. 그 또 보육원이라든가 직원들 생활비도 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타가 유치원 등은 모두 무상으로 이용하는데요. 그렇다고 국가가 전국의 모든 보육기관에 돈을 대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보육기관이 속한 상급단위가 운영자금을 대주는 것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운영체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장 타가소나 유치원이라고 할 경우 관련 농장에서 타가 유치원 운영과 관련된 자금 조성이라든가 지출 계획을 작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지출계획서는 전년도 실적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타가소 유치원 내에 설비라든가 비품 상태를 실시하고 보충이라든가 또 개소 대상을 먼저 파악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운영자금 지출 계획 수행 정령을 내부에서 평가하고 자금 지출 규모를 확정한 후에 조성액을 규정하는 그런 방법을 하는데 이 돈은 전부 해당 그 농장에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1: 타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운영자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이 되나요?
0: 타가 유치원 운영자금 조성 항목에는 연초에 전년도 잔고라든가 그리고 자모부담 수입과 기타 수입 그리고 계획 연도에 조성할 금액이 속합니다. 연초 잔고는 전년도 결산에 의해서 이뤄진 타가 유치원 운영 자금의 잔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모 수당 수입은 자모 한 사람당 연간 부담 기준의 평균 자모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고 해요. 또 기타 수입에는 타가 유치원에서 이루어질 부수업과 또 타가 유치원 자금으로 사들였던 물자 재산 폐기 처분 그런 수익금을 예견하되 전년도 지출 실적에 의해서 타산한다고 합니다. 계획연도에 조성할 금액은 연초 잔고와 자부모 수입, 기타 수입으로 운영자금을 지출하고 모자라는 규모에 따라서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자금 지출 계획에는 예비와 강습비, 뭐 식사비, 교육기자재비, 장난감 구입비, 세탁비, 친구 구입비, 집감물, 비품 등 여러 기타 비용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고 합니다.
1: 네. 오늘은 북한의 금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양파의 스페셜 나이트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일본에서 고독사 보험금 지급 액수가 10년 사이에 4배나 늘었어요.
2: 그렇습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고령의 세입자가 고독사를 했을 때 임대료 수입 등을 집주인에게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 계약이 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소액 단기 보험 협회 조사에 따르면 네. 이 고독사 보험 지급 실적이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10개월 동안 한 440여 건에서 작년에는 220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 어떤 내용이냐면 임대주택에 입주했던 사람이 연고가 없이 사망을 하면 고인의 유품 정리 또 임대주택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 주는 보험인데요. 네. 주건 발견이 늦어져서 부패가 진행이 되면 특수 청소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 두 개 기준으로 특수 청소와 탈취, 소독, 유품 정리 비용을 묶은 상품값이 우리 돈으로 한 555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1: 그래요?
2: 네. 근데 임대주택의 경우는 고인에게 연고가 없다면 집주인이 이거를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근데 집 안이 다 정리가 되고 또 새 입주자가 정리해질 때까지 임대료 수입이 없는 셈이거든요.
1: 그렇겠죠.
2: 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일에 대비하려고 고독사 보험을 드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누가 내느냐 이 주체에 따라서 집주인형 또 세입자형이 있는데요. 비용이 2년에 2만 약 18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10년간 누적 지급 실적이 12,100여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본은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노인 고독사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고독사 보험 지급 사례를 봐도 54%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사망한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따르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가 작년에 815만 가구였는데요. 2030년경에는 887만 가구, 2040년에는 1000만 가구가 넘어설 것으로 지금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작년에 일본에서 어느 정도나 고독사를 했냐면 2만 2천여 명이 고독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노인 고독사가 발생할까 봐 고령 세입자를 꺼리는 문제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쿄 신주쿠구 같은 30여 개 지방 자치단체들이 집주인에게 고독사 보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1: 일본의 다른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올여름에 이제 기록적인 폭염이 예고가 되면서 도쿄도청이 반바지 출근도 허용하기로 했군요.
2: 네. 고이케 도쿄도지사가요. 공무원들의 여름철 복장 완화 정책이죠. 쿨비즈 캠페인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쿨비즈가 2005년에 고이케 지사가 환경상 시절이었을 때 주도한 정책입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인데요. 여름철에 넥타이와 자켓 대신에 뭐 셔츠나 반소매

0: 셔츠를 입도록 장려해서 냉방 에너지 사용을 줄이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습니다. 네. 이제 도쿄도가 지난달부터 기존에 있었던 노타이, 노재킷 수준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직원들에게 반바지 차림도 허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랬더니 한 직원이 움직이기 편하고 업무 효율도 좋아졌다. 관리자들까지 복장을 바꾸니까 그 밑에 직원들도 훨씬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쌍계신문이 지금 공무원을 대상으로 쿨 비즈 캠페인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민간 부문으로도 점점 확산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정책이 나오는 배경에는 갈수록 심해지는 일본의 폭염 상황이 있습니다. 아.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작년이 1898년에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무리하게 정장을 고집하는 문화 자체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원유 공급망까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 소비가 아무래도 여름철에 많이 늘어나니까 네. 도쿄도 관계자가 이것은 에너지 절감과 폭염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입을 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1: 그렇군요. 한동안 자녀의 미래를 촘촘하게 설계하는 타이거맘식 양육이 인기를 얻었었는데요. 이제는 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서 자율성 그리고 선택을 중시하는 베타맘이 새로운 흐름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0: 네. 최근 미국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일정 수준의 통제를 유지하기보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베타맘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한 어머니가 10대 아들들에게 통금 시간을 지킨다면 스스로 일정을 계획할 수 있게 이렇게 자율성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방과 후 활동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지 못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전에 타이거맘들은 명문대 진학이나 뭐 좀 특정 그 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업을 갖도록 아주 강하게 이끌었는데 그 대신에 아이들이 흥미를 찾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를 원망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베타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수십 년간은 이렇게 타이거맘이 주류였는데 사실 이 타이거맘이라는 게요. 에이미 추아라는 분이 2011년에 펴낸 책에 있습니다. 타이거 마더라는 책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알려졌던 양육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명문 유치원 입학 경쟁부터 대학 지원서에 필요한 활동 설계까지 부모가 아주 깊숙하게 개입하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였는데요. 이게 경제 구조 변화와 맞물려서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불평등이 좀 심화되고 지식 기반의 경제가 확산되면서 부모들이 자녀 경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해서 이렇게 좀 강한 방식의 양육 방식을 좀 선호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녀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도 당연히 크게 늘었습니다. 1975년에는 엄마들이 자녀 숙제를 돕는 데 쓰는 시간이 주당 평균 14분에 불과했는데 2018년이 됐더니 약 5배 수준인 1시간 9분으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또 출산율이 그동안 많이 떨어지니까 자녀 한 명에게 투입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다라는 분석인데요. 네. 근데 이제 AI가 확산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전문직의 안전성 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기존의 성공 방식이 과연 앞으로도 통하겠느냐 이런 회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통제 중심의 육아가 부작용이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한 임상 심리학자가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15세에서 16세 무렵에 갑자기 활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는데 과도한 통제가 피로감을 누적시켜서 역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부모들도 좀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하버드에 간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실질적인 한계에 도달한 추세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1: 좀 긍정적인 변화 같네요.
0: 네.
1: 최근에 혼자 식당을 찾는 이른바 솔로 다이닝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글로벌 예약 플랫폼인 오픈테이블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1인 식사 예약률이 전년 대비 19%가 증가해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특히 혼밥 고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90, 우리 돈으로 13만 원 정도래요.
1: 네.
0: 이게 일반 고객 평균보다 54%가 높다고 합니다.
1: 오.
0: 그러니까 식당 입장에서도 이제 거부하는 손님이 아니라 반기는 손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테이블은 혼밥이 더 이상 어색한 행동이 아니라 독립성과 자기 경험을 중시하는 새로운 문화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는데요. 특히 뉴욕이나 런던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장객들

0: 또 여행객들을 중심으로 혼자 식사하는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들도 변화하게 되겠죠. 뉴욕의 유명한 식당 쉐르보스는 바 좌석 중심 구조 그리고 개방형 주방을 통해서 혼자 온 손님들도 공간의 활기를 즐길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작은 접시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해서 1인 손님이 오더라도 좀 부담 없이 메뉴를 고를 수 있게 지금 제공을 한다라는 건데요.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에 있는 라멘집과 스시집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인 좌석 문화가 지금 발달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칸막이도 해놓고 이러니까 혼자 와도 그냥 부담 없이 식사를 할 수가 있고 홍콩도 효율 중심 문화가 있기 때문에 혼자 온 손님을 자연스럽게 빈자리에 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혼자서 식사하는 경험 자체를 자기 돌봄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늘기 때문에 이렇게 외식 문화가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요. 홍콩의 음식과 여행 작가인 글로리아 청 씨는 혼자 먹으면 대화나 눈치 없이 음식의 맛과 질감, 주방의 리듬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혼밥이 젓가락으로 하는 명상 같은 경험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에게 바 좌석에 있는 식당을 좀 골라봐라. 붐비는 시간을 피하고 휴대폰 대신에 책이나 작은 노트를 가져가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혼자 먹는다고 내가 반사회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셰프들과도 대화를 해보고 주변을 관찰하다 보면 혼밥만의 즐거움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1: 맞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좋을 때도 많아요. 네네. 잠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이른바 베드타임 스태킹 컨텐츠가 요새 인기예요.
0: 네, 이걸 가디언지가 보도를 한 건데요. 이게 올해 1월에 한 크리에이터가 시작이 되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좀 빠른 시간에 침대에 눕는 거예요. 저 책 읽기, 일기 쓰기, 피부 관리, 태블릿 시청 등을 하다가 졸음이 오면 자는 내용의 콘텐츠였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녁 8시쯤에 침대에 노트북, 간식, 피부 관리 용품 이런 걸 또 쌓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활동을 쭉 하고 그러다가 이제 졸리면 잠에 드는 방식인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잠들기 전에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책도 읽고 TV도 보고 휴대폰도 보고. 그렇죠. 근데 베드타임 스태킹은 이런 활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자기 관리처럼 보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콘텐츠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 베드타임 스태킹은 침대에서 뒹굴기와는 다르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뒹구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건데 베드타임 스태킹은 침대 위에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게 특징이기 때문이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10대, 20대 같은 Z세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크게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은 이건 생산성 있는 자기 관리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지만 의학계와 수면 전문가들은 잘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가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걸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려고 누웠는데도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니까 실제로 취침 시간이 자정을 훨씬 넘기기 쉽다라는 건데요. 더 심각한 건 제대로 수면을 취할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활동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원래 몸은 자연적으로 새벽 3, 4시쯤에 코르티솔을 증가시켜서 아침에 깨어나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 수치가 이미 높아져 있다면 더 빨리 깨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 다채로운 활동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든다고 해도 새벽에 깨어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휴식을 하면서도 생산적이어야 한다라는 비현실적인 목표를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간의 신경계는 각성과 휴식 두 개를 동시에 유지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몸과 정신 모두 피로해지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1: 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에즈원이 부릅니다. 원하고 원망하죠.

0: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호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2: 네, 이 페스토는 이탈리아 요리에서 유래한 허브, 견과류, 치즈, 오일 등을 갈아 만든 소스인데요. 주로 파스타나 샐러드 등에 사용되는 소스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 페스토 관련된 기술 특허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 먼저 이 페스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2: 네, 페스토는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북부 제노바 지방에서 유래된 소스인데요. 이 페스토라는 이름은 파타, 으깨다라는 의미의 이탈리아어에서 유래가 됐고요. 이 재료를 절구에 넣고 으깨서 만드는 조리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페스토는 이 바질, 마늘, 그리고 잣과 같은 견과류, 올리브 오일, 치즈와 같은 재료가 결합되면서 고소함과 허브향, 그리고 감칠맛이 특징적인 소스인데요. 이 페스토는 다양한 요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나 빵 스프레드, 샌드위치, 피자의 토핑, 샐러드 드레싱이나 고기 생선 요리의 소스 등 특히 이 열을 많이 가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료 본연의 향을 살리는 요리에 적합한 소스입니다.
1: 이 페스토는 기능성 식품이나 가공 기술하고도 결합되고 있다고 하던데요.
2: 맞습니다. 페스토는 전통적으로 바질, 견과류, 치즈, 올리브 오일을 갈아 만든 소스이지만 최근에는 이 단순 조리식품을 넘어서 식품공학적인 가공 기술이나 기능성 소재 기술이 결합된 이 산업형 식품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페스토는 이 유화형 식품과 분쇄형 식품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재료의 향과 색, 질감을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저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는 복합식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바질과 같은 허브는 이 산화와 변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단순 제조보다는 색 안정화, 향 보존, 산화 억제 기술이 핵심 경쟁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한 최근에는 기존 레시피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저지방, 저염, 고단백, 비건 등 다양한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스토는 이 단순 소스를 넘어서 가공 기술과 영양 설계, 그리고 유통 안정성이 결합된 이 식품 기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페스토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봐 주실까요?
2: 네, 페스토 시장은 이 글로벌 소스 시장 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 프리미엄 소스와 건강 지향 식품 시장의 교차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에는 유럽 중심 소비였지만 현재는 북미와 그리고 아시아 시장까지 확장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식 시장의 성장과 함께 페스토는 이 파스타뿐 아니라 샌드위치나 샐러드, 즉석식품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인공첨가물보다는 이 천연 재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이 페스토는 클린 라벨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비건 식당이나 식물성 식품 시장의 성장도 중요한 요인인데 기존의 치즈를 제거하거나 대체한 비건 페스토 제품이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페스토 시장은 건강과 편의성, 프리미엄을 동시에 만족하는 식품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이 페스토 관련 기술에서의 핵심적 요소들도 설명해 주시죠.
2: 네, 가장 크게는 유화 안정화, 그리고 산화 방지, 색상 유지 및 미생물 제어 기술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유화 안정화는 이 오일이나 수분 성분이 분리되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기술인데요. 식감이나 품질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산화 방지 기술은 특히 이 바질의 녹색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항산화제나 저온 가공, 산소 차단 포장 등이 활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 색상 유지 기술은 이 소비자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소 반응 억제나 폐하 조절 기술 등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생물 제어 측면에서는 저온살균이나 고압처리, 냉장 유통기술이 결합되면서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더해서 영양기능성을 강화하는 이 소재 설계 기술까지 결합되면서 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유형별로 보면 최근 전통적인 페스토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기능성 페스토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가요?
2: 그렇습니다. 기능성 페스토는 이 특정 건강 기능을 강화한 제품인데요. 예를 들어서 항산화 성분 강화, 단백질 보강이나 저염 설계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페스토가 단순 소스를 넘어서 기능성 식품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최근에는 비건이나 대체 페스토도 출시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비건 페스토는 기존의 치즈를 제외하거나 식물성 대체 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 최근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1: 관련한 특허 경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 네, 페스토 분야의 특허 경쟁은 생각보다 훨씬 폭넓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축으로는 이 조성물 설계, 가공 공정, 그리고 보존 안정성 확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조성물 측면에서는 단순히 기존의 바질이나 뭐 견과류 이런 것들을 섞는 전통적 레시피를 넘어서 어떤 원료를 어떤 비율로 배합할 때 색상이나 향, 점도나 영양성 등이 동시에 좋아지는지를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치즈를 제외한 비건형 조성이나 저염형 조성, 단백질 강화형 조성, 특정 허브나 견과류를 대체한 지역 특화형 조성 등이 중요한 특허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공 공정 측면에서는 이 페스토의 가장 큰 약점이 이 산화 변색 그리고 향 손실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핵심인데요. 기존의 바질 기반 페스토는 녹색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 실제로 이 소스 품질에서 색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유지 페스토 소스에 대한 고압 처리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미생물 안전성과 품질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이 PPH가 고유지 페스토 소스에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존 기술도 이 특허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요. 페스토는 허브나 오일 등에 복합된 식품이어서 이 미생물 제어와 산패 억제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포장이나 저온 유통 또는 산화 억제 조성이나 고압 처리와 같은 공정 기술이 특허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열 처리는 이 안전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향과 색 손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품질 저하를 줄이면서도 유통기한을 확보하는 비열처리 또는 저손상 공정이 중요한 차별화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HPP가 열처리 대비해서 미생물의 저감이나 품질 유지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1: 마지막으로 페스토 관련 기술의 최근 흐름을 살펴봐 주신다면요?
2: 네, 첫 번째로는 기능성 강화로 항산화나 영양 기능을 강조한 제품이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클린 라벨로 인공 첨가물을 최소화한 제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화로 다양한 지역의 식재료를 활용한 이 변형 페스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페스토가 단순 소스를 넘어서 이 글로벌 식품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늘은 페스토 관련 소스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호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유재하가 부르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붉을 자, 구름 운, 꽃불이 영. 자줏빛 구름 같은 꽃, 자운영이지요. 이맘때쯤 남쪽에 들려큰 자운영 꽃이 만개해 있을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붉은색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풍경이 아주 장관이지요. 그런데 이 자운영은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농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땅에 영양소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녹비 작물이라고 하는데요. 농부들은 모내기 전에 꽃밭을 갈아엎어서 퇴비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소 비료 사용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뻐서 눈이 즐겁고 달콤한 꿀도 내주고 흙 속에 묻히면 땅을 비옥하게 해주니까 이보다 헌신적인 꽃이 있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온한 일상 뒤에는 자운영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경건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패티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바람 따라 별 따라.

네, 오늘은 만 19세가 된 청년들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소설가 민태원님의 수필 청춘 예찬을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있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값속에 든 칼이다. 청춘의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의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불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의 놀이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그것은 청춘이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때묻지 않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고 앞이 긴지라 바라보는 곳이 원대하고 피가 더운지라 현실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산울림의 청춘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성년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성년의 날 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들뜨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스무 살의 그날들. 아마 그 시절에 꾸었던 꿈은 참 원대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성년의 날의 역사는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 기록을 보니까 서기 965년 고려 광종 임금이 세자에게 어른이 됐음을 상징하는 예복을 입혀 축하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공식적인 최초의 성년예 기록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성년예가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남자는 상투를 들고 갓을 쓰는 관례를 치렀고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는 계례를 치렀지요. 집안 어른들과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부터는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도 어른답게 해야 한다고 일깨워주는 자리였고 홀리에 못지않게 중요시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통적인 성년례는 점점 사라지는데요. 조선 말기의 조혼 풍습, 개화기 이후의 생활 변화, 그리고 단발령 같은 큰 변화가 찾아오면서 상투를 틀고 갓을 쓰는 전통의식이 이어지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사라져가던 성년예의 의미가 다시 국가적인 기념일로 제정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시절 젊은 세대에게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임을 일깨워주는 취지로 1973년에 성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그때는 지금의 날짜가 아니고 4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몇 곡 듣고 오겠는데요. 도미의 노래 청춘 브라보, 이어서 김인순의 우리는 어른, 그리고 장계현의 나의 20년.

네, 장계현의 나의 20년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도미의 청춘 브라보 그리고 김인순의 우리는 어른 더 들으셨죠?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입니다. 성년의 날이 처음에는 4월 20일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날짜가 세월 따라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1975년에는 청소년의 달인 5월에 맞춰서 5월 6일로 바뀌었고요. 1984년부터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굳어졌지요. 그래서 해마다 날짜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성년의 날이 다가올 때마다 언론 매체에서는 성년의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성년 기준을 18세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부모에게 의존해 사는 나이인데 무슨 자율권을 주냐며 나이를 낮추는 걸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왔지요. 이 치열한 논쟁은 2013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만 19세로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성년의 날이 꽤 엄숙한 국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각 직장이나 기관에서는 그해 성년이 된 젊은이들을 모아서 기관장의 훈화 말씀을 전하고 모범 성년들에게 표창도 하고 간단한 다과회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의 한 구성원입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덕담이 오가던 자리였지요. 성년의 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서울 YMCA는 1988년에 제1회 성년 주간을 선언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년 의식 관련 영화 상영과 강연, 성년 훈련 캠프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당시 청년들에게 꽤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이번에 들어보실 노래들은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송창식의 걷지 말고 뛰어라, 정훈이의 청춘 만세, 그리고 박경애의 갓 스물 모두 네 곡입니다.

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송창식의 걷지 말고 뛰어라, 정훈이의 청춘만세, 그리고 박경혜의 갓 스물 전해드렸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80년대 대학가에서 성년의 날은 지금처럼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엔 선배들이 성년이 된 후배들을 모아놓고 음주 신고식을 여는 게 흔한 일이었지요. 양은 주전자에 막걸리를 가득 채우고 커다란 사발로 돌려 마시며 선배들은 온갖 경험담부터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싶은 개똥 철학까지 들먹이며 후배들을 다그치거나 다독였을 겁니다. 성년의 날에 많이 받게 되는 대표적인 선물들이 있었는데 이성 간에는 주로 장미꽃, 향수, 그리고 키스 뭐 이런 낭만적인 레퍼토리가 인기였지요. 이게 알고 보면은 백화점이나 유통업계의 상술과도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각 선물에 깊은 의미까지 심어놨는데요. 먼저 장미는 열정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성년의 날에는 보통 장미 스무송이를 선물했는데 돈이 궁했던 시절에는 여자친구나 후배에게 장미꽃을 주려고 학교 화단에서 장미를 몰래 꺾다가 경비에게 걸려 혼났다는 사연도 종종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선물하는 것은 이제 세상 속에서 자기만의 좋은 향기를 남기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키스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자신의 감정에 책임감을 갖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성년이 된 모든 20살 청춘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눈부셨던 20살을 지나 이제 진짜 어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성년의 날 이야기를 잠시 나눠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 사랑과 평화의 장미, 강수지의 보랏빛 향기, 송골매의 스무 번째 생일, 그리고 박미의 불꽃놀이 네 곡입니다.

네, 오늘 만나볼 옛날 신문은 1983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내년부터 1원, 5원짜리 없어진다. 주화 1원짜리와 5원짜리가 내년부터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19일 재무부에 의하면 정부마저 내년부터 1원, 5원짜리는 주고받지 않을 방침이어서 세금과 공공요금 계산 단위로 구차하게 쓰이던 10원 미만 동전의 사용이 올해 말로 사실상 끝나게 되는 것이다. 1962년 화폐개혁 당시에는 지폐였던 1원짜리와 5원짜리는 66년부터 주화로 바뀌어졌는데 이미 통용이 중단된 지 오래인 10전 및 50전짜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망각 속으로 사라지게 될 운명인 셈이다. 네,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1원짜리, 5원짜리 못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요. 1원과 5원이 많이 통용되던 시절에는 그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눈깔사탕이나 군것질거리를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100원짜리 하나 들고 있으면 아주 큰 돈을 만지는 기분이 들었더랬지요. 최동길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세실리아.

영원한 세실리아 최동길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친절한 미소, 배려 있는 말 한마디, 다정한 손짓 이런 건 모두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몸이 지치고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은 타인을 향해 정감 있는 표현도 쉽게 나오지 않는 법이지요. 뿐만 아니고 크게 웃는 것도 맛있게 밥을 먹는 것도 모두 체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자신이 요즘 좀 무뚝뚝하고 짜증이 많았다고 한다면 아 요즘 내가 체력이 좀 떨어졌구나 많이 피곤했구나 생각하면서 스스로 힘을 북돋아줄 만한 일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세대마다 사랑을 향한 생각이 다를까요? 나이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좋아한다라는 감정이 차곡차곡 쌓이고 농축되고 증류되어 어느 순간 절정에 이른 상태라고 여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랑을 호감의 연장선에 있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호감보다 한층 빛나고 숭고한 형태로 받아들입니다. 불안한 시대, 사랑도 불안하다. 만약 많은 사람이 사랑을 호감의 다른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은 무언가의 반응에서 생겨나는 감정의 한 종류라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란 본래 자기 바깥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싹트는 강렬한 반응으로 불리니까요. 그건 눈앞에 보이는 사물일 수도, 오래전 기억이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추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는 아무 까닭 없이 갑자기 기쁘거나 즐겁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불씨가 되는 물리적, 심리적 계기가 존재합니다. 감정이라는 불꽃을 지피는 요인은 늘 바깥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 장면이나 기억들이 맞물리며 우리 마음속에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불꽃이 타올라 기쁨이나 즐거움, 분노, 슬픔 같은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은 이런 감정의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우리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호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과 그 속에서 쌓아온 경험이 남긴 기억과 관련됩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상대를 향해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내가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싹트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준은 늘 내 경험과 기억이 밑바탕이 되고 여기에 세상이 만든 가치관이나 윤리가 더해집니다. 만약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면 내가 느끼는 호불호는 세상의 호불호와 크게 다르지 않을 테죠.
1: 50줄! 사제! 100줄!
2: 살았다.
3: 역시 최고의 클랩.
0: 사랑을 감정으로 두면 안 되는 이유. 그렇다면 내 기준에서 완전히 벗어난 무언가를 마주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판단하지 못하고

0: 뚜렷한 감정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처음으로 미술관에서 앙리 마티스나 바실리 칸딘스키, 잭슨 폴록 같은 화가들의 추상화를 마주했다고 해봅시다. 어쩐지 낯설고 어색한 작품 앞에서 선뜻 좋거나 싫다고 말하지 못한 채 머뭇거릴 겁니다. 감정이란 금세 치솟다가도 이내 가라앉곤 합니다. 배가 고프거나 부를 때처럼 몸 상태만으로도 감정은 전혀 다른 빛깔을 띠곤 합니다. 심지어 복용하는 약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날씨나 기압 변화에 따라서도 감정은 쉽게 요동칩니다. 그렇다면 사랑 또한 결국 불안정한 감정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면 많은 이들이 고개를 저으며 반박합니다. 사랑은 훨씬 더 고귀하고 더 고차원적인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의미를 특별히 여긴다 해도 만일 좋아하는 마음이 쌓이고 커져서 사랑이 된다고 한다면 사랑이란 감정의 한 형태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호불호 에서 호, 즉 좋아함이라는 감정이라면 그건 결국 자신의 취향, 곧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사회적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는 불완전한 감정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기에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경험이 쌓이면 취향 또한 자연스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며 결혼한 두 사람이 몇 년 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혼 도장을 찍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애초에 호불호와 세속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선택했으니까요. 좋아함과 싫어함이라는 감정은 본래 불안정합니다. 몸 상태, 감정 기복, 가치관 변화가 뒤섞이며 시시각각 달라지죠. 세월 따라 음식 취향이 변하듯 사람을 향한 호불호 또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좋아한다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사랑으로 바뀔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은 외로이 꼭대기에 서 있는 감정과 같아서 한없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사랑이란 생각보다 모호한 개념입니다. 때로는 변덕스러운 호불호나 흔들리는 감정의 또 다른 이름표에 지나지 않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쓰면서도 정작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이란 상대를 깊이 이해하려는 마음의 상태라는 막연하지만 강한 확신을 품고 납니다. 그래서 스크린 너머에서만 본 유명 배우를 향해 진지하게 난 저 배우를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일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며 교류하는 경험이 없다면 사랑이라는 말을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자연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는 범주에 넣기조차 망설입니다. 충분히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어쩐지 오만하다라고 생각하죠. 이는 지식의 깊이가 곧 관계의 깊이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자료를 찾아서 얻는 정보가 아닙니다. 스스로 관계를 맺고 친밀함을 나누는 체험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끝에 비로소 생기는 이해, 그 이해에서 비롯된 지식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타인에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숫자나 논리로 증명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 겪고 체험해야만 알 수 있으니까요. 순도 높은 사랑이란 무엇일까? 앞서 말했듯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직관으로는 어렴풋이 안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곱씹으면 금세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언어로는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면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랑과 연결된 행위를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그렇게 정리하면 막연하기만 했던 사랑이라는 영역이 조금씩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가령 입맞춤은 사랑과 관련된 행위로 봅니다. 물론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해야 하겠죠. 자주 웃거나 친밀함과 기쁨을 표현하는 태도 역시 사랑과 연결된 경험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면 뒷장에 나오는 표 항목들이 사랑과 맞닿았음을 나타냅니다. 뒷장의 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사랑의 순도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 나열한 여러 행위에는 분명 사랑이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겠죠. 웃어 보이거나 친절한 행동이 규칙이나 의무에 따른 태도라면, 즉 간호나 요양, 경호, 고객응대 같은 경우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도 사랑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순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같은 행동이라도 명령이나 규칙 때문이라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 아니니까요. 반대로 정해진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마음을 담아 행동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사랑의 순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란 강제가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될 때 순도가 높아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구별하거나 측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사자만이 느낄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자기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일수록 사랑이 많이 담긴다면 치안이나 스토킹, 강간 같은 행위도 사랑의 순도가 높은가? 이런 행위는 누구로부터 강제당하지 않았으니 겉보기엔 자기 의지로 행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강제된 행위입니다. 자기 의지라는 표현은 착각일 뿐, 이면을 들여다보면 욕망, 망상, 충동, 왜곡된 사고처럼 내적 강제로 인해 움직인 결과니까요.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는 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금전을 얻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체계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사랑과는 무관합니다.
1: 최고의 클립으로 변신!
0: 사랑은 존중과 배려로부터 나온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는 너희의 밭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에 기대어 상대방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건 뒤틀린 생각이 낳은 거짓일 뿐입니다. 그 안에 티끌만큼의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바깥에서 강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담아 스스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데 있다. 도시의 복잡한 일상을 들여다보면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른 속셈을 감춘 행위가 의외로 많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웃음, 선행, 보살핌처럼 보여도 자세히 보면 계산이 앞서거나 체면치레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화려한 홍보 뒤에 숨은 모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겉모습 너머로 사랑을 알아봐야 할까요? 어떤 기업이 거액을 기부했다는 사실을 언론이

0: 이미 안 한 것보단 낫잖아.
1: 성경 속 예수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마태복음 6장 3절. 이 말은 행위에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얹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른 목적이나 의도가 개입하는 순간 그 행위는 변질되니까요.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난 기부라면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순간 기부는 더 이상 순수한 사랑이 아니게 됩니다. 내면의 충만함만이 보상이다. 사랑은 언제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납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사랑하면 나오는 여러 행위는 모두 내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입니다. 철학자 짐 메리,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라고 말한 이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랑의 본질은 사랑받는 데 있지 않고 사랑하는 데 있다 라고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사랑해 라는 말을 수십 번 되뇌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은 허공 속에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예수는 또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누가복음 6장 32절. 여기서 말하는 칭찬이란 돈이나 명예처럼 바깥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내어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충만함, 그게 보상입니다. 이를 자기만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기애와는 다르지만 충만해지는 감각을 얻는다는 점에서 보면 자기만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주는 일도 사랑이라는 형태가 아닐까요? 내면을 평화와 충만함으로 채우는 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애이자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우리 일상 속 사소한 순간마다 존재합니다. 음식을 먹는 행위도 내 몸을 위한 사랑이고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는 행위도 사랑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잠시 그늘에 앉아 숨 고르는 순간도 사랑이죠. 내 몸을 안전하게 지키고자 하는 모든 행동이 곧 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를 온전히 알아갑니다. 먹고 씻고 쉬고 돌보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내 안의 신뢰와 존중을 단단히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 사랑이라는 세계는 불안으로 가득한 시대 속에서 사랑을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오래된 철학으로 되살려냅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관계의 피로, 감정의 번아웃, 연결의 단절 속에서 사랑은 점점 사적 감정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 책은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사랑을 철학적 사유의 언어로 다시 세우며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 조건으로서의 사랑을 탐구합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0: 이 선배들이 진짜 날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아, 여긴 왜 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1: 너 초인 검사 받았다며? 결과 언제 나온대?
2: 저 초인 아니에요.
3: 연희의 얼굴이 점점 새빨개지는 것을 보고 현우가 입을 열었다.
0: 아, 선배들 그만해요.
2: 왜? 현우 너도 동의했잖아. 연희 저번 대회 때 맞추는 거 보니까 로봇 수준이던데? 정확히 한가운데만 맞추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못해. 왜 초인 아닌 척해? 양궁부 때문에 그래?
4: 미안한데 나 먼저 일어날게.
3: 연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자 란주 효석의 얼굴이 그제야 살짝 굳었다.
0: 연희야.
3: 그때였다. 유라가 두 손을 뻗어 연희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5: 저기 잠깐만. 우리가 좀 무리했지. 미안해. 사실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3: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던 연유의 발걸음이 멈췄다.
4: 무슨 동아리인데요?
3: 연유가 묻자 유라의 얼굴에 기다렸다는 듯 미소가 번졌다. 현우는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0: 연휘, 사이비 종교 아냐? 카페에 세 사람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연희는 저들이 전날 현우와 함께 골목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그리고 저들의 등장이 매우 수상하다는 것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다.
1: 왜 데이트를 방해하지? 왜 날 초인이라고 단정짓지? 어떻게 내 정보를 알지? 현우가 말했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지?
0: 그 순간 한 가지 이미지가 연유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도를 아십니까? 혹은 신천지 같은 종교단체들. 유라가 말하는 동아리와 사이비 종교단체가 동시에 떠오르자 왜 현우가 자신에게 갑자기 접근했는지, 왜 뜬금없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는지 모두 단번에 이해됐다.
1: 하, 데이트 신청인 줄로만 알았는데.
0: 생각해보면 데이트인데 대화가 거의 초인에 관한 것들 뿐이었던 점도 이상했다. 초인을 섬기는 종교 모임일지도 몰랐다. 연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당황한 표정에 현우를 지나쳐 가려는데 누군가 손목을 덥석 부여잡았다. 유라였다. 거의 몸을 날려 잡은 수준이었다.
2: 우리 모임, 그러니까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을래? 우리는 줄곧 네가 가입해주기를 바랐거든.
1: 역시.
0: 연희는 그곳이 수상한 동아리일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몸을 돌려 나가는 대신 엉뚱한 말을 하고 말았다.

0: 무슨 동아리인데요?
1: 연희는 말을 꺼내자마자 후회했다. 호기심이 죄였다. 뱉은 말을 번복할 새도 없이 선배들은 연희를 붙들고 자리에 도로 앉혔다. 연희는 현우를 힐끗 쳐다봤지만 현우는 연희와 눈도 맞추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할 뿐이었다.
0: 우리 동아리 이름은 소초모야. 소소한 초인들의 모임.
2: 에?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아니었냐?
3: 근데 연희가 들어오면 더는 소소한 초인들이 아니지 않아요?
0: 저 들어간다고 안 했는데요.
1: 집단적 독백이 난무하기 시작하자 유라가 책상을 탕 쳤다.
0: 우리는 소소한 초인들의 모임 소초모야. 여기 있는 우리 넷 다 연희 너처럼 초인이고.
4: 전 초인 아니라니까요.
0: 괜히 그런 말할 필요 없어.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도 네 양궁 실력만 보면 네가 초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테니까. 그래서 양궁부에서도 쫓겨난 거 아니야? 우린 너 다 이해해.
1: 연희는 할 말을 잃었다.
4: 뭘 이해한다는 걸까? 내가 죽어라 연습해 쌓아올린 실력을 다들 초인의 능력으로만 치부하고 내 실력이라고 봐주지도 않으면서.
1: 연희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연희의 침묵을 승인으로 오해한 듯 유라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0: 우리 넷이 모인 건 기왕 초인으로 변한 김에 영웅이 되고 싶어서였어. 하다못해 동네나 학교에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 남들과 다른 능력이 주어졌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지내는 건 너무 아쉬우니까. 근데 문제가 좀 있어.
1: 유라는 머뭇거렸다. 연희가 한쪽 눈썹을 축해 올리며 자신을 쳐다보자 유라는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0: 우리 넷 다 능력이 너무 하찮아서 싸우거나 힘을 써야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해. 각자, 그러니까 혼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들 막기도 어려운 수준이야.
2: 맞아. 저번에 경원 중 뒤에서 4대1로 싸우는 거 말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겁먹지를 않더라고. 요즘 애들 덩치는 또 얼마나 큰지. 그때 일진들한테 란주가 당당하게 야! 그 친구 때리지 마! 했더니 걔네가 때리면 어쩔 건데? 한 거야. 란주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중 제일 큰 현우를 앞으로 밀었거든? 그랬더니 현우가 뭘 했는 줄 알아? 자기 따라온 고양이 몇 마리 가리키면서 얘네들이 너네 혼내준다? 이랬어. 아, 걔네가 미친 듯이 웃는데 솔직히 우리도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1: 효석의 말에 란주와 유라가 킥킥 웃음을 터뜨렸다. 효석의 입을 막으려는 현우의 얼굴이 터질 듯이 붉었다.
4: 아니, 능력들이 뭐기에 그래요? 현우 능력이 알고 있고.
0: 난 그냥 남들보다 IQ랑 기억력이 좀 더 좋은 게 다야. 학교 시험 칠 때랑 작전 짤 때 빼곤 쓸 데가 없지. 쟤는...
1: 유라가 란주와 효석을 보며 말꼬리를 흐렸다.
5: 난 식물의 기억을 읽어. 식물 근처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낼 수 있지. 이 능력으로 대체 뭘 하겠냐? 뭐 가끔 풀숲에 떨어진 돈 줄 때도 있고 잃어버린 물건이나 사람 찾아주는 알바를 하긴 하지만.
1: 과연? 연희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란주가 효석을 툭 쳤다.
5: 야.
2: 나는 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동물, 곤충 같은 게 가려고 하는 장소나 행선지를 읽어.
5: 제 이 능력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마다 제일 빨리 내리는 사람 찾아서 그 앞에서 제일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능력이지.
1: 란주가 낄낄거리며 덧붙였다.
0: 그래서 우리가 널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야. 네가 초인이라는 소문이 교내 내내 돌았던 건 너도 알 거 아니야. 마침 현우가 네 광팬이기도 했고.
6: 아, 선배!
1: 얼굴이 새빨개진 현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유라의 말을 잘랐다. 란주와 효석이 키득거렸지만 유라는 신경 쓰지 않았다.
0: 네 팬이기도 하니까 친해진 다음에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 좀 했지.
1: 연희는 힘이 쭉 빠졌다. 현우가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 만남을 데이트로 여겼는데.
4: 안 입던 치마도 입어봤는데 그게 다 다른 의미의 관심이었다니.
1: 배신감마저 들었다.
0: 어때? 한번 가입해보지 않을래? 우리 사실 요즘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거든.
4: 그게 뭔데요?
1: 자포자기한 듯 한층 시무룩해진 목소리로 연희가 대꾸했다.
0: 왜 4월부터 우리 학교 애들이랑 경원 중 미래여고 재원고 애들 한 명씩 실종된 거 연희 너도 알지?
4: 네.
0: 애들 흔적이나 단서가 보이지 않아서 경찰 조사에 진척도 없고 대형 라투스가 다시 등장했다는 소리도 있고.
1: 유라가 목소리를 낮춰가며 말을 이었다. 마치 누가 듣기라도 하면 큰일 난다는 듯이.
0: 그거 우리가 조사해보면 어떨까 해서.
4: 진심이에요?
0: 당연하지. 란주나 효석이의 능력으로 정보를 모으고 내가 계획 짜고 추리하면서 추적해 나가고 라투스를 맞닥뜨리거나 싸워야 할 땐 연희 네가 먼 거리에서 활로 라투스를 맞춰버리는 걸 생각해봤어. 어때? 괜찮지 않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초인이자 동네의 영웅이 되는 거야.
1: 연초부터 은광천 주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몇몇 실종된 사건은 연희도 잘 알고 있었다. 범인에 대한 단서도 너무 없고 학생들 간의 연관 지점도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청소년 실종 사건. 그걸 조사하겠다고 유라는 말하고 있었다.
0: 보다시피 우린 높은 등급의 초인이 아니어서 같은 초인들 사이에서도 우스운 취급만 당하거든. 그렇다고 학교 애들이 우릴 같은 사람 취급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도 해결하면 우리도 그만 무시당하고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네가 도와주면 좋겠는데.
1: 유라의 얘기를 듣고 나니 연희는 문득 소초모의 제안에 구미가 당겼다. 내 실력으로 올라간 자리에서 초인으로 오해를 받아 욕을 먹는 처지와 여기저기서 무시를 당한다는 소초모 멤버들, 소초모들의 처지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였다. 차별받는 것은 초인이건 초인이 아니건 같았다.
4: 초능력이 아닌 진짜 내 실력으로 초인처럼 활동한다면?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고 히어로가 된다면? 또 마침내 초인이 아니라는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 오히려 초인이 아닌데도 뛰어난 실력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어? 좋아요.
2: 뭐?
4: 저도 소초모에 참가할게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1: 한참 뒤에 튀어나온 연유의 말에 네 사람의 눈이 커졌다. 특히 현우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연유를 쳐다봤다.
0: 진짜?
2: 너 무르게 엇기다?
4: 조건을 들어줘야 가입할 거예요.
0: 조건이 뭔데?
1: 유라의 진지한 표정에 연희는 씩 웃었다.
4: 제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요. 오빠들이 도장을 하나씩 운영하고 있어요. 큰 오빠는 복싱, 작은 오빠는 격투기.
3: 그래서?
1: 현우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다.
4: 네 사람 다 도장에서 격투기랑 복싱을 배우면 좋겠어요.
2: 뭐?
1: 유라를 제외한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4: 아, 솔직히 저 혼자 어떻게 싸워요? 말도 안 되지. 하다못해 주위를 끌어줄 탱커라도 있어야죠.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노력이라도 해봐요. 싸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싸우는 능력이라고요.
3: 난 운동신경 엉망인데.
1: 현우가 울상을 한 채 말했다.
4: 우리 오빠들한테 훈련받고 나면 아무리 엉망이어도 네 몸 하나 지킬 정도는 충분히 될 거야.
0: 그래, 연희 말이 맞아. 혹시 맞춤 훈련 같은 것도 가능할까? 주로 중소형 라투스랑 싸우겠지만 거대한 변이 라투스를 맞닥뜨릴 수도 있으니까.
4: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변이는 정보가 없어서 조금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1: 어느새 휴대폰을 꺼내진 연희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4: 저 잠시 전화 한 통만 걸고 올게요.
1: 휴대폰 너머 사람과 통화를 하며 연유의 표정은 오묘하게 변했다. 기쁜 것인지 진지한 것인지 알쏭달쏭한 제 표정에 긴장한 듯한 소초모를 보며 연유는 마침내 빙긋 미소를 지었다.

0: 현우 히어로가 갖춰야 할 조건. 연희가 카페로 돌아와 자리에 앉기까지 소초모들은 아무 말이 없었다. 유라와 연희의 눈치를 번갈아 보며 내내 다리를 떨던 난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1: 오빠들하고 통화했어? 뭘 하셔? 해주신대?
2: 안 된다고 엄청 반대하던데요.
0: 연희의 대답에 란주를 비롯한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하지만 연희는 씩 웃더니 대답을 이었다.
3: 근데 제가 계속 설득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고집이 제일 세서 아무도 저 못 이겨요. 그 대신 누구 하나라도 다치는 날에는 범초본에 신고할 테니 그리 알래요. 우리 오빠들 성깔이 더러워서 훈련 강도도 되게 세요. 다들 각오하시고 훈련비는 따로 안 받겠대요.
1: 하지만
3: 중도 하차하거나 제대로 못할 경우엔 훈련비 싹 다 내라고 할 거라고.
0: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라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4: 당연히 그 정도 각오는 해야지. 무료로 해주시는 건데.
1: 야 이현우,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이번 기회에 그 물몸을 탱커로 고쳐놓자. 어? 너 키도 크고 어? 어깨도 넓고 어디 가도 앞에 세우기 딱 좋네.
5: 그런 거 못한다니까요. 라주 선배가 해요. 선배는 성질이 더럽잖아.
1: 어쩌? 이게 은근슬쩍 말 놓네.
3: 저기 다들 오늘 뭐 할 거 있어요?
0: 연희가 란주의 말을 자르며 물었다.
6: 아니 없어.
1: 왜?
6: 나도 없어.
0: 별일 없다는 모두의 말에 연희가 잘 됐다는 듯 탁자를 쳤다.
3: 큰 오빠가 기초 체력도 확인할 겸 좀 보자고 하는데 같이 도전 가지 않을래요?
0: 현우는 가슴이 뛰었다. 연희와 함께할 시간이 늘어났다는 데서 오는 설렘이 반, 훈련에 대한 걱정에서 오는 심란함이 반이었다. 곧 여름방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유라의 계획대로 훈련과 실종사건 조사를 모두 다 할 수 있을 테다. 현우는 연희의 상기된 얼굴을 흘끗 쳐다봤다.
1: 그래, 가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0: 란주의 말에 효석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엉거주춤 일어났다. 엉덩이를 들지 않으려 애쓰던 현우도 효석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듯 카페를 나섰다.

현우의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국내 최고 양궁선수의 오빠들답게 두 사범의 훈련은 쉽게 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소초모들 중 글러브를 만져본 사람은 없었다. 줄넘기와 버피, 마운틴 클라이밍 따위를 수백 번 반복하니 현우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테스트들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내는 연휘. 칭얼거리기는 하지만 역시 비슷하게 해내는 유라와 란주였다. 앞으로 괜히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네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9일 새벽 4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전남 서해안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우리나라 부근 해상의 기상 개호입니다. 오늘 일본 동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 들겠습니다. 전 해상 대체로 흐리겠고 서해상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문제로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는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해상별로 자세한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3에서 6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중부 먼바다. 오전 남동내지 남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4에서 9m로 물겠고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오후 남동 내지 남풍 5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오전 6에서 10m, 오후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오전 6에서 10m, 오후 7에서 11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바깥 먼바다에서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m, 오후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7m, 오후 동내지 남동풍 5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서부 서쪽 먼바다. 남동내지 남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남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 남동내지 남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남동 내지 남풍 6에서 9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안쪽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7에서 11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 남동 내지 남풍 8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남 내지 남서풍 2에서 5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오전 동내지 남동풍, 오후 북동내지 동풍 3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남동내지 남풍 3에서 8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4에서 7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바다. 남내지 남서풍 5에서 10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오전 0.5 내지 1.5m, 오후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8m로 물겠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 오전 남내지 남서풍, 오후풍 내지 북동풍 4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동내지 남동풍 3에서 6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바다. 오전 남동내지 남풍, 오후 동내지 남동풍 5에서 10m로 물겠고 오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해상. 앞바다 남내지 남서풍 4에서 8m, 먼바다 서내지 북서풍 4에서 9m로 물겠습니다. 구름 많이 끼겠고 먼바다에서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대화태. 남동 내지 남풍 4에서 9m로 물겠고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서내지 북서풍, 오후 북내지 북동풍 4에서 10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 한때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남동 내지 남풍 8에서 12m로 물겠고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서해. 남동 내지 남풍 8에서 12m로 물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 남해. 남동 내지 남풍 9에서 13m로 물겠습니다. 흐리겠고 오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3시 현재 각 지방의 일기 실황입니다. 먼저 러시아 지역입니다. 아브라포스케, 북풍 3m, 1014헥토파스칼 7.5도, 대찌에 남서 1m, 1015헥토파스칼 4.8도, 블라디보스톡, 북풍 3m, 1014헥토파스칼 15.9도, 북한 지역입니다. 선봉, 바람 없고 1013헥토파스칼 12.6도, 청진, 바람 없고 옅은 안개, 1013헥토파스칼 13.7도, 김책, 바람 없고 1013헥토파스칼 11.8도, 신의주, 바람 없고 약한 비, 1013헥토파스칼 17.6도, 원산, 남서 1m, 1014헥토파스칼 21.2도, 평양, 바람 없고 1015헥토파스칼 20.9도, 해주, 남동 1m, 1014헥토파스칼 19.1도,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속초, 남동 1m, 1013헥토파스칼 18.3도, 백령도, 남동 2m, 1012헥토파스칼 14.8도, 강릉, 서풍 1m, 1013헥토파스칼 23.4도, 동해, 북동 1m, 1013헥토파스칼 21.3도, 서울, 남서 1m, 1015헥토파스칼 20.6도, 인천, 남풍 2m, 1014헥토파스칼 21도, 울릉도와 독도, 남서 9m, 1013헥토파스칼 22.5도, 서산, 남풍 1m, 1015헥토파스칼 16.8도, 울진, 남풍 1m, 1013헥토파스칼 20.9도, 포항, 남서 2m, 1013헥토파스칼 21.5도, 군산, 남서 1m, 1016헥토파스칼 15.9도, 부산, 서풍 2m, 1014헥토파스칼 19.8도, 통영, 바람 없고 1014헥토파스칼 15.9도, 목포, 남동 2m, 1015헥토파스칼 18.5도, 여수, 북서 1m, 1015헥토파스칼 17.6도, 제주, 남동 1m, 1014헥토파스칼 18.6도, 서귀포, 북동 1m, 1015헥토파스칼 20.7도, 일본 지역입니다. 와카나이, 동풍 4m, 1012헥토파스칼 5.6도, 삿포로, 북동 1m, 1011헥토파스칼 11.6도, 네무루, 북서 2m, 1009헥토파스칼 7.2도, 아오모리, 북동 2m, 1014헥토파스칼 16.1도, 센다이, 북서 2m, 1015헥토파스칼 15.9도, 와지마. 남풍 1m, 1016헥토파스칼 15.1도, 도쿄. 남서 2m, 1017헥토파스칼 19.6도, 하치조 섬. 동풍 1m, 1019헥토파스칼 17.1도, 사이고. 북서 1m, 1016헥토파스칼 13.7도, 마쓰예. 북동 1m, 1016헥토파스칼 16.4도, 오사카. 북동 1m, 1016헥토파스칼 16.4도, 시오노 미사키 곶. 북동 2m, 1018헥토파스칼 18.8도, 이자하라. 바라모쿠 1015헥토파스칼 15.9도, 후쿠오카. 남동 2m, 1015헥토파스칼 20.7도, 가고시마. 북동 3m, 1016헥토파스칼 21.2도, 시미즈. 북동 2m, 1017헥토파스칼 20도, 나하. 북동 4m, 1010헥토파스칼 23도, 미나미다이토섬. 동풍 5m, 1009헥토파스칼 24도, 지치지만. 북동 2m, 1016헥토파스칼 22.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조경무 예보관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국방부 장관 등에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카타르 군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지도자들이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며 그들의 의견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합의는 미국과 중동 및 중동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가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연일 평소에 두세 배를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이터, AF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드니프로 지역 등이 밤새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한 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 흑해 주요 수출 항구인 오데사 지역이 집중 공격을 받아 항구 인근에 있던 선박들이 잇따라 피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러시아가 드론 524대와 미사일 22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조정 전날 8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 주재로 2차 사후조정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수근 위원장은 회의 직후 파업이 안 되도록 조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늘까지 2차 사후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경제, 사회, 국민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오히려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원과 호남, 충청을 잇는 강호축 공약을 발표해 충청권 표심을 공략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강호축 철도망 합동 공약을 발표합니다. 강호축은 강원, 강릉, 청주, 목포 등 강원에서 충북을 거쳐 호남까지 가는 철도로 과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는 충청권이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며 광역 교통망 구축 필요성을 건의해왔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이재명 공소취소특검법 저지특별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위원장에는 당 법률자문위원장이 지낸 주진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소희 의원이 임명됐는데 이외에도 변호사와 당협위원장 등 총 7명의 위원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위는 지방선거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기자회견과 논평 등을 통해 공소 취소의 위험성을 국민께 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오늘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및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며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탱크데이 행사를 중단하고 고객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낮에는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일부 경상권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승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근시는 이름이 알려주는 대로 가까운 곳은 잘 보이는데 먼 거리는 잘 안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근시 또 고도근시로 구분해서 설명되기도 하는데요. 근시나 고도근시로 인한 눈 건강의 위험은 다른 질환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녹내장을 비롯한 안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다른 질환의 위험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근시도 질환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철분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건강365 체리필터의 올인 알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 근시가 참 흔합니다. 아이들의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인데요. 근시, 고도근시가 주는 눈 건강의 위험이 뭘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한양대병원 안성준입니다.
0: 근시가 흔하지 않나요?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근시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1: 네, 맞습니다. 근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이 되었고요.
0: 네.
1: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0: 예.
1: 예전보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또 바깥에서 뛰어노는 시간은 줄어들면서 근시가 더 잘 생기는 환경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뭐 실내 활동이 그렇게 많아지는 것 외에도 원인이 또 뭘까 있을까요? 이유가 하나만은 아니긴 할 텐데 왜 그렇게 많아지는지 궁금합니다.
1: 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야외 활동 감소와 함께
0: 네.
1: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근거리 전자기기 사용 증가를 들 수가 있고요. 또 공부나 독서처럼 이제 가까운 곳을 오래 보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전적 요인도 사실 있는데요.
0: 네.
1: 부모가 근시인 경우에 자녀도 근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환경과 또 유전이 함께 영향을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시도 질환일까요? 소홀히 여기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질환으로 인식해야 될까요?
1: 네, 질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단순히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불편한 상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0: 네.
1: 근시는 눈의 길이나 구조가 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눈 건강 측면에서는 질환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근시가 점점 진행하게 되면 단순한 시력 문제를 넘어서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합병증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단지 조금 불편한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진행하면 여러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실명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1: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시 자체는 안경으로 교정할 수는 있지만
0: 네.
1: 특히 이제 고도근시는 망막이나 시신경에 문제를 일으켜서 심하면 시력 손상이나 실명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는 잘 안 보이는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0: 네.
1: 장기적으로 경과 관찰해야 되는 상태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네. 근시로 인한 안 질환의 위험도 다양하죠?
1: 네,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망막박리,
0: 네.
1: 성반변성, 또 녹내장, 백내장 같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특히 이제 고도근시에서는
0: 네.
1: 눈 안쪽 구조가 늘어나고 얇아지면서 망막과 시신경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0: 네.
1: 여러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 그런데요. 근시는 가까운 곳을 본다는 의미잖아요.
1: 네.
0: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면 먼 곳의 글자도 잘 볼 수 있어서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근시 자체만의 문제가 아닌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0: 네.
1: 보는 것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는 근시 교정 수단입니다.
0: 네.
1: 하지만 근시가 생긴 눈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눈 안에서는 근시에 의한 구조적인 합병증이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런 위험들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눈이 앞뒤로 많이 길어지면서 구조적 합병증의 위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0: 네. 눈의 길이나 뭐 구조가 변하는 상태를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 교정술로 안경을 벗게 되면 근시도 해결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1: 예, 사실 근시 자체는 라식이나 라섹을 통해서 각막의 굴절률을 조정해서 치료가 되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안경 없이 잘 보이게 해주는 수술이기는 하지만
0: 네.
1: 근시가 생긴 눈의 길이는 수술 후에도 동일하고요. 또 안구 구조 자체의 변화

0: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6D옵터 이상이면 고도 근시로 봅니다. 숫자가 여기서 커질수록 근시가 더 심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이면 고도 근시라고 하셨는데 디옵터에 네네. 대한 설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네. 디옵터는 이제 렌즈의 도수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1: 네.
0: 안경이나 렌즈 처방에서 이제 보는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디오 이후에 이제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 숫자가 바로 디옵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시가 심할수록 마이너스 숫자가 더 커지고요. 또 그만큼 안경 도수도 높아집니다. 이 디옵터는 초점거리의 역수로 정의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디옵터는 약 1m 거리, 그리고 마이너스 2디옵터는 약 한 50cm 거리가 잘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옵터 숫자를 보면은 안경 없이 어느 정도 거리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 말하자면 안경 도수를 디옵터라고 하는 거네요. 안경이나 렌즈 없이 내 눈으로 잘 볼 수 있는 거리인 거죠?
0: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시의 디옵터 숫자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가까운 거리에 초점이 맞는 눈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경이 없으면 멀리 보기가 어려워서 일상생활이 이제 불편해지게 됩니다.
1: 네. 우리가 흔히 마이너스 렌즈라고 표현하는 근시의 오목 렌즈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심한 근시에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0: 예, 오목 렌즈는 근시를 교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또 심한 근시에서도 시력 교정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도수가 높아질수록 렌즈가 두꺼워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자리 왜곡이라든지 또 사물이 작게 보이는 느낌 같은 불편이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문제는 고도 근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고도 근시는 뭐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높은 거죠?
0: 네, 맞습니다. 고도 근시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1: 네.
0: 눈이 길어지고 망막이 얇아지면서 망막 박리 위험이 높아지고요. 또 백내장과 녹내장도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황반부에 변성이 생기면 중심 시력이 떨어질 수 있고요. 이 구조적인 합병증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고도 근시는 단순한 시력 문제가 아니라 눈의 시신경, 망막, 수정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눈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1: 네. 청소년들 중에는 근시용 안경을 쓰는 경우가 흔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나이 들수록 안 질환의 위험이 높다고 보면 될까요?
0: 예, 특히 근시가 심해질수록 위험은 더 커집니다. 청소년기에 근시가 시작돼서 더 성장하게 되면서 눈도 앞뒤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고도 근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근시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안경만 맞추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또 이제 그 근시가 더 진행하는지 또 그것에 의한 어떤 구조적인 합병증이 생기진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망막이나 시신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황반 건강에도 영향을 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고도 근시에서는 이제 황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바로 황반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망막 중심부를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시력을 관장하는 망막에서 기능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성이 생기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로 인해서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구조적 변형이 심한 경우에는 심한 시력 저하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황반 변성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각하는데 위험 요인이 근시기도 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도 근시에 의해서도 황반 변성이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런 고도 근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시면서 그런 황반 변성이 조금 더 빨리 올 수가 있고 상당히 심하게 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선천적으로도 고도 근시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0: 일단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선천적인 어떤 유전 이상에 의해서 사실 근시가 굉장히 고도 근시의 형태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는 아주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더 영향을 미치는

0: 질환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신생아 때부터 검사하진 않는 거죠?
0: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때부터 어떤 시력 발달을 정상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어떤 근시라든지 원시 여부 이런 굴절 이상을 저희가 확인하지는 않는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시력이 상당히 잘 발달을 못하고 잘 못 보는 아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눈의 어떤 전체적인 검진 차원에서 저희가 굴절 상태, 원시가 있진 않은지, 근시가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요즘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눈 건강도 특히 중요한데요.
0: 네.
1: 아무래도 소아기 눈 건강부터 살펴야지 않을까요?
0: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기 발견이 굉장히 많은 이 안과적 질환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1: 네.
0: 특히 이제 근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고도근시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이도 이제 구조적인 합병증들이 진행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정기검진을 통해서 망막이나 시신경의 이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1: 네.
0: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히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망막 박리 등의 수술을 요하는 응급 상황이 더 잘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가려 보이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빠르게 안과를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아이의 눈 건강을 살피기 위해서 그럼 부모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될까요? 일단은 시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상에서도 증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나 이제 근시가 우리나라에서는 흔하기 때문에
1: 예.
0: 특히나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칠판을 잘 못 보거나 이런 경우들을 이제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먼 거리를 잘 못 보는 그런 근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칠판이 잘 안 보이는지 이런 특히나 원거리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근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1: 네.
0: 도수를 체크하고 또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시력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럼 시력 검사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 건가요?
0: 딱히 이렇게 어떤 그 시기를 완전히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져 있는 것은 없지만
1: 네.
0: 저희가 영유아 검진이라든지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그런 검사 중에 하나가 그런 시력 검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상에서 이제 시력이 나오게 되고 그게 너무나 이제 시력 발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안과적인 검진을 추천을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안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시력을 체크하고 또 근시나 원시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치료를 안 하면 학습 장애와 같은 문제도 있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원시가 심하다든지
1: 네.
0: 또 근시가 심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시력 발달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력 발달을 저희가 빨리 잘 교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은
1: 네.
0: 아이들 시력 발달이 잘 못하게 돼서 약시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력 발달이 잘 못하기 때문에 보는 것과 관련돼 있는 활동들, 특히나 이제 공부라든지 이런 학습 뭐 이런 것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그런 시력을 측정하고 또 근시나 원시 여부가 있지는 않은지 만약에 있다면 이것이 안경으로 교정을 해야 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네, 평생을 놓고 볼 때 뭐 안경이나 렌즈 또 시력 교정술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시력
0: 네네.
1: 교정술에는 고도근시가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0: 고도근시에 따라서 근시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이런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하는데 조금 저희가 어떤 수술 방법이 좋을지를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라식이나 라섹이라는 이런 수술 방법은 이제 각막을 깎아내는 이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근시가 워낙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각막을 많이 깎아내게 되는데 그 각막 두께가 그 어떤 이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부분을 확인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어느 정도로 이제 심하냐에 따라서 그런 수술 방법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뭐 고도근시는 망막 박리를 비롯해서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위험도 높다고 하셨는데요.
0: 네.
1: 고도근시인 경우는 젊은 나이부터 녹내장과 같은 검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0: 네. 사실은 이제

0: 백내장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예. 특히나 이제 고도근시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도 저희가 안과 검진을 통해서 어떤 시신경이나 혹은 망막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받는 것이 추천되고요. 다만 이것이 언제 해야 되고 또 어떤 간격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이 일단 젊었을 때 어떤 특히나 시각 증상이 있으면은 안과에서 이런 검사들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시신경이나 망막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좀 더 검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싶은데요. 우리가 젊을 땐 신경을 안 쓰잖아요.
0: 네네.
1: 꼭 챙겨야 하는 검사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시신경 모양과 또 망막 상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저 촬영이 일단은 있고요. 안저 촬영을 통해서 시신경의 모양과 또 망막의 어떤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망막의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저 촬영 이외에 최근에 이제 안과에서 굉장히 녹내장이라든지 망막 질환의 진단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광학 단층 촬영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굉장히 정밀하게 시신경에 얇아진 부분은 없는지 그런 녹내장성 소견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광학 단층 촬영도 안저 촬영과 함께 시행하면 많은 녹내장 질환이라든지 또 망막 질환들을 저희가 진단하는데 조기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자녀의 근시나 고도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이랄까요? 좀 생활 습관도 살펴주세요.
0: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 근거리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좀 쉬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눈을 쉬는 게 이제 멀리 보는 것이 저희 이 굉장히 조절이라는 거를 근거리 활동을 할 때는 저희 눈 근육들을 이용해서 조절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런 조절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제 쉴 때는 이제 먼 거리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눈의 그런 조절 근육들을 조절과 관련된 근육들을 이제 이완시켜주고 풀어주는 그런 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쉬면서 먼 거리 보고 또 중간중간 눈도 이제 쉬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가장 지금 이제는 이런 근거리 작업을 너무너무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아주 그 오랜 시간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것보다는 좀 중간중간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근시, 고도근시가 주는 눈 건강의 위험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안과 안성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소녀시대의 힘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인가 철분이 부족한가 얼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1: 아, 네. 철분제 하면은 우리 보통 여자약 또는 빈혈에 사용하는 철분제, 빈혈은 여자들만 있는 병이고 네. 또 임신했을 때 먹는 약으로만 아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네.
1: 이 질병관리청의 2023년 국민건강통계를 찾아봤더니요. 연령별로 살펴보면 네. 젊은 층에서는 역시 여자가 많습니다. 19세에서 29세에서는 남성이 0.2% 여성은 10%, 거의 50배 차이가 나죠.
0: 그렇네요.
1: 그런데 예, 30세에서 39세 사이에서는 남성이 1.2%, 네. 여성이 18.2%. 이때부터 여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0: 네.
1: 남성분들 아직 적어요. 40세에서 49세를 봤더니 남성은 1.8%, 네. 여성은 21.7%입니다.
0: 아.
1: 예, 그래서 여성이 빈혈은 아 진짜 젊은 층에서는 여성만 많구나 이게 맞는데요.
0: 네.
1: 놀랄 것은 놀라운 사실은 70세 이상에서는 남성이 21.1%, 여성이 20.2%로 성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둘 다 20%대예요. 다시 말하면 어르신들은 남녀 구분 없이 5명 중에 1명은 빈혈이 있다는 뜻이고요. 전반적으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빈혈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중입니다.
0: 네. 근데 어지럼증이 빈혈만의 증상은 아니고요. 또 빈혈이
1: 네.
0: 곧 어지럼증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빈혈의 원인에서 철분 결핍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분을 또 생각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1: 네, 맞습니다. 빈혈의 원인이 무조건 철부족은 아닌데요.
0: 네.
1: 가장 흔한 것이 이 혈색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분 결핍성 빈혈이 가장 많습니다.
0: 네.
1: 또 이게 많은 이유는 이 식사와 관련이 있어요. 육류 섭취를 거의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출혈이 있을 때 궤양이나 치질, 대장암 등이 있어서 출혈이 있을 때 이 흔한 원인이 됩니다. 사실 이게 철분이 좀 부족하다, 좀 덜 먹었다라고 해서 빈혈이 되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몸속에 저장해둔 철분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혈색소를 만드는 데 쓰다가 이게 계속돼서 마침내 저장된 것을 다 쓰고 나면은 그때서야 사실 철분 결핍성 빈혈이 오게 됩니다. 이게 더 심해져서 철분이 계속 부족해지면 이게 혈색소를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세포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역할을 하는 철분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부족해지면 이때는 빈혈 이외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세포 단위에서의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 사실 제일 많고 흔해서 우리가 아마 빈혈약 하면 철분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몸에 저장된 철분이 고갈된 상태에서는 음식만을 통해서 이게 철분 흡수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갑자기 지금부터 난 이제 고기를 열심히 먹어야지 해도 금방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서 사실 이때는 좀 철분제 복용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0: 하지만 무조건 철분제가 답은 아니라는 말도 있던데요. 철분제 복용에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는 걸까요?
1: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어지럼은 정말 흔한 증상이고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철분 영양제만 찾으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보다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 어지럼 증상 피로감이 있다고 먼저 무조건 철분제를 먹고 버티시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혈액의 소실이 인체 내에서 있다라는 경고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딘가에서 출혈,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데 그게 눈에 보이는 출혈이면 알아차릴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출혈이 문제입니다.
0: 그렇군요.
1: 네. 뭐 이미 알고 있거나 또는 알지 못했던 궤양에서 만성적인 출혈이 발생하고 있거나 네. 또는 대장의 양성 용종, 대장암, 뭐 종양, 그리고 신부전, 콩팥의 신부전으로 인해서도 이런 내부에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으실 때 철분제 먹고 해결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많이 먹고 있는 약 중에 혈액 응고를 막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위험이 훨씬 올라갑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건 꼭 아시고 네. 그럴 때 어지러움이 나타난다 그러시면 진짜 병원에 가셔서 물어보셔야 되고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 빈혈의 원인이 이런 혈액의 소실이라면 출혈 부위를 어떻게든 차단해서 확인해서 출혈을 중지시켜야 하고요. 그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의약품으로 나오는 철분제면 사실 이래 잘 물어볼 텐데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거나 약국에서 필요한 왜 필요한지를 물어볼 텐데 사실 영양제 철분이 포함된 제품이 되게 많고요.
0: 네.
1: 이걸로 해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아.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0: 네. 네. 정확한 진단과 의사의 조언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1: 네.
0: 자, 그럼 빈혈의 원인이 철분 결핍으로 확인이 되면 보충제가 네. 필요하기도 할까요?
1: 네, 이게 하루 이틀로 되지 않고요.
0: 네.
1: 혈 접합성 빈혈로 진단이 되었다면 이게 몇 개월은 드셔야 됩니다. 네, 이 철분제에는 의약품, 일반 의약품 나오는 또는 전문 의약품 나오는 철분제에는 네. 이가철 제제와 삼가철 제제가 있습니다. 한 종류만 네. 있는 게 아닌데요. 두 가지가 약간 장단점이 있는데
0: 네.
1: 이가철은 흡수율이 높지만 변비와 위장 장애가 있고요. 삼가철은 위장 장애가 좀 적은 편입니다.
0: 네.
1: 그래서 위장 장애가 있으시면 삼가철로 바꿔드리는데 이 그 대신에 또 이 위장 부작용은 낮지만 삼가철은 흡수율 또한 약간 낮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철, 삼가철 모두 흡수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 네.
1: 5에서 10% 정도로 높지 않아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많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 네.
1: 좀 면밀히 관찰하면서 약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가철 제제를 이제 시도해보고
0: 네.
1: 빠르게 흡수될 수 있도록 해보고 혹시나 부장장애와 변비 때문에 힘들면 삼가철로 변경하는 것이 보통의 프로세스고요. 이 철분이 유산에 의해서 이온화가 돼야 되고 그게 또 내려와서 십이지장에서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장에 불편함이 잘 생기는 건데요. 요거를
0: 네.
1: 개선하기 위해서 서방종으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그대로 내려오게 하거나
0: 네.
1: 또는 유기물질로 이제 킬레이션 모양을 약간 변화시켜서 싸주는 그런 제제가 나오면 네. 좀 경감시킬 수가 있고요.
0: 아.
1: 네, 그리고 완전 다른 흡수 체제를 가진 햄철 성분도 있기 때문에
0: 네.
1: 철분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철분제 흡수 경로가 참 복잡하네요.
1: 아, 예, 이게 잘 흡수도 안 되고.
0: 네.
1: 복잡한 흡수 경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철분제를 선택할 때는 좀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0: 아.
1: 네, 그래서 일단 먹고 나서 변비나 위장장애 같은 불편한 증상이 좀 덜한 제품.
0: 네.
1: 그리고 또 철분. 근데 문제는 속은 편하지만 안에 철분의 함량이 너무 조금 드는 제품도 있어요. 특히 영양제 쪽은.
0: 그렇군요.
1: 네, 식품 이런 데는요. 철분에 대한
0: 네.
1: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소량 들어서 과연 이게 들어가서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제품들도 제가 봤는데
0: 네.
1: 이게 이제 철접핍. 빈혈을 진단받으셨다면
0: 네.
1: 그것을 개선할 만큼 충분한 함량이 들어가 있어야지 힘들게라도 먹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제 효능이 입증된 원료에 대한 부분도 좀 잘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잘 드셔야 되겠네요.
1: 예. 앞에는 제가 성분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철분제를 먹는 방법도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흡수율이 낮아서 이걸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음식물하고 같이 복용할 경우에 흡수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철분제는 원래 빈속에 먹습니다. 식사 한두 시간 전인 공복에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데 네. 가뜩이나 위장장애가 많은 약을 빗속에 드시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힘들어서 못 먹겠어요. 속이 영 불편해요 하시는 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식사 직후에 복용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0: 네.
1: 왜? 흡수율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어야지 철분이 들어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기도 하고요.
0: 네.
1: 근데 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특정 음식들이 있는데 식이섬유, 콩류, 곡류에 포함되어 있는 피탄산, 또 시금치, 옥살산, 녹차에 포함된 탄닌,
0: 네.
1: 초콜릿, 콜라, 견과류에 있는 주석산
0: 네.
1: 이런 것들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철분제는 녹차로 먹으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이런 음식들을 좀 떨어뜨리세요. 이게 다 이런 흡수 방해 때문이고요.
0: 네.
1: 가끔 칼슘이나 마그네슘, 아연 같은 함량이 높은 미네랄 이것도 또 같이 영양제로 많이 드시거든요.
0: 네.
1: 이것도 동시에 복용하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서 다른 영양제도 한두 시간 간격을 띄셔야지 좋고요.
0: 네.
1: 우유, 치즈, 계란도 흡수 감소시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0: 예.
1: 같이 먹으면 아예 예.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둘이 붙어서 그냥 나간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는데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유제품도 좀 피하셔야 되고
0: 네.
1: 약 중에서도 제산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제제는 흡수 제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2시간 이상 간격을 둬야 됩니다. 너무 조심해야 될 게 많은데
0: 그렇네요.
1: 또 반대로 또 도움을 주는 음식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알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렌지 주스나 토마토 주스, 비타민 C 함유 식품은 철분의 흡수를 좀 도와줍니다. 그렇다고 꼭 또 일부러 비타민 C 제제를 정제로 따로 같이 먹을 필요는 없고요.
0: 네.
1: 평소에 먹는 비타민 C 한 200mg 이건 평소 먹는 양이거든요.
0: 네.
1: 우리가 그런 거 그냥 오렌지 주스하고 먹으면 흡수가 조금 더 잘 되겠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철분제 복용법을 잘 알고 드셔야 되겠네요. 그런데요, 이 철분제를 복용하는 게 좋다는 의사의 말이 있었다면 꾸준히 먹어야 될까요?
1: 일단은 철분제가 그 냄새 때문에 딱 먹으면은 너무 싫어 이러신 분도 있으세요.
0: 그러시군요.
1: 그리고 위장장애도 많다 그랬거든요. 변비도 잘 생긴다 그랬으니까 이게 며칠 먹다가 그만두시고 이 약을 빼버리는 분들 많으세요. 또 따로 먹으라고 드리면 까먹고 안 드시는 분. 왜 굳이 이 냄새 이게 통을 열면은요 벌써 냄새가 확 납니다. 약간의 비린내
0: 네.
1: 이런 것이 나기 때문에 아예 이제 쳐다도 안 보시는 경우도 많은데
0: 네.
1: 이게 좀 처음에는 약간 역겨울 수 있고 불편 속도 울렁거리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게 먹다 보면 좀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하루 이틀 먹으면 되는 약이 아니고요 길게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제일 철분이 많이 필요한 적혈구가 있는데 혈구
0: 네.
1: 우리 피 속에 이 적혈구의 생성 주기가 121입니다.
0: 네.
1: 즉 한 번 적혈구가 생겨나면 4달 정도 일을 하다가 4달 정도 지나면 파괴되고 또 새로 생기고 하는 그런 주기를

0: 하게 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차분들을 보게 하면 얘네들 네 달이니까 최소한 절반 2개월은 먹어야지만 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2개월 먹어봤자 절반만 바뀐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로는 4개월 이상을 먹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더 많이 고갈되신 분들은 네. 더 기간이 길겠죠. 그래서 넉넉히 철분제는 6개월 이상은 복용하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1: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철분제를 네. 먹다 보면 변 색깔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0: 네. 변비와 별개로 철분제는요. 먹으면 흑변, 까맣게 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건요. 모두 다 똑같이 나타나요. 변비가 안 생겨도 흑변은 다 나타나서
1: 네.
0: 변 색깔을 화장실 가서 확인하시면 그날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그러시군요.
0: 이게 왜냐하면요. 네. 이거는 철분이 흡수되고 남은 철이 배설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해롭지 않은 겁니다. 해롭지 않고요. 모두가 그런 거니까 놀라실 필요가 없는데 처음 보신 분은 이건 뭐지? 이러면서 놀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처방을 받아오시거나 처음 복용하신 분한테 반드시 알려드리는데요. 이게 철분제가 6개의 철분을 넣어주면 네. 1개만 흡수가 되고 5개는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흑변이 나타나는 거고 약을 딱 끊으면 그날부터 그냥 정상으로 변 색깔이 변합니다.
1: 네.
0: 그래서 아 정상적인 변이면 내가 오늘 약을 빼먹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 네.
0: 그런데 만약에 철분제 때문이 아닌데 나는 철분을 먹고 있지 않아 또는 오늘 안 먹었어. 그런데 흑변이 나타나면 네. 이거는 위장관내 출혈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철분제 관계없이 내가 항상 그래서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1: 네.
0: 변 색깔이 이상해졌다라고 한다면 까만 게 이제 피가 나와서 섞여서 그 색깔이 변한 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1: 네. 흑변이 나오고요. 또 위장장애를 네.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네. 철분제의 또 다른 부작용도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일단 오심, 구토, 속쓰림, 그러니까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속쓰려요, 변비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드물지만 설사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수일 내에 처음에 먹을 때 좀 그렇고요. 적응이 되면 보통 감소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좀 그렇다라고 며칠 그래서 힘들어라고 하시면 좀 잘 달랩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세요. 그래도 안 되시면 약을 바꿔드릴게요 하는데요. 일단 변비가 생기면 제일 많이 그만두시는 것 같습니다. 변비만큼 힘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1: 네.
0: 소화 안 되는 건 좀 참겠는데 변비는 도저히 이러시는데 이때는 좀 물을 일부러라도 많이 챙겨 드시고
1: 네.
0: 그리고 과일이나 야채 등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적응 기간을 지나봤는데도 안 맞으시면 그때는 약의 제형 안에 있는 성분을 변비가 좀 덜한 성분으로 바꾸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속쓰림인데요.
1: 네.
0: 속쓰림은 꽤 공복에 먹으시면 좀 많이 호소합니다. 근데 철분제가 흡수율이 높으려면 공복에 먹어야 되고 공복에
1: 네.
0: 먹으면 또 속쓰림이고 이게 또 공복에 먹은 이 속쓰림과 냄새는 좀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흡수가 좀 덜 되더라도 음식과 함께 복용하거나
1: 네.
0: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전에 복용하기를 권합니다. 자는 동안에 좀 그런 게 가라앉거든요.
1: 네.
0: 그래서 본인의 생활 패턴과 맞춰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그럼 속쓰림은 복용을 좀 중단하나요? 용량을 조절을 하는 건가요?
0: 예. 용량 조절로도 좀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작은 용량을 여러 번 나누어 복용해도 좀 괜찮고요.
1: 네.
0: 아니면 처음에는 소량씩 먹다가 조금씩 증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적인 분들이 하시는 방법. 속이 불편하면 약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서 위장약을 또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 병원에 가셔서.
1: 그러시군요.
0: 네. 네. 그래서 이걸 아니면 그냥 약국에 와오셔서 네. 속이 썰리고 안 좋으니까 위장약을 주세요. 그럼 그 앞에 철분제를 먹어서라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 말을 또 쏙 빼놓고 네. 네, 위장약 달라고 하십니다. 네. 아니면 또 자기가 경험적으로 먹은 약을 그냥 쓰시는 분도 있는데
1: 네.
0: 이제 이 중에서 제산제 그리고 위산분비 억제제는 철분 흡수율을 낮은 흡수율을 더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약을 굳이 드시겠다면 네. 철분제와 복용 간격을 또 2시간 이상 띄어서 먹어야 됩니다.
1: 네.
0: 아 복잡하죠. 쉽지 않죠.
1: 그러네요.
0: 네, 이러다 보니까 철분제가 복약 수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안 챙겨 먹고
1: 네.
0: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아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히 먹을 수 있는 제제와 제형. 그러니까 뭐 알약 상태도 있고 캡슐도 있고 그다음에 뭐 물약으로 된 것도 있고요.
1: 네.
0: 뭐 다른 좀 킬레이션 되어 있는 성분. 그러니까 회사가 좀 다르면 그런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분은 맞지만 철분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1: 네.
0: 제품마다.
1: 네.
0: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조금씩 먹어보고 자신에 맞는 거를 좀 찾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철분제 복용법을 잘 알고 꾸준히 챙겨 드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약에 대한 약 이야기. 오늘은 철분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네.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김현철의 연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5월 19일 오전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서울과 경기 광명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 그 밖에 내륙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화재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기 개황입니다. 오늘 일본 동쪽 해상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끼겠고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서울 27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분포로 어제보다는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경상권은 30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내륙지방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바닷물 높이가 높아지는 사르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는 안전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흐리겠고 늦은 새벽에 충남권과 호남권에서 비가 시작,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 오전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시간당 20mm 내외, 제주 산지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수도권과 강원 영동, 제주도 30에서 80mm, 제주 산지에는 120mm가 넘는 곳이 있겠고 충남, 호남, 경남 20에서 60,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충북과 경북 10에서 5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 지방, 제주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제주도는 바람이 더 세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19도,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23도의 분포로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서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고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에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지만 영동과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 서울 16도, 전국적으로 13도에서 18도, 모레 낮 기온 서울 22도, 전국적으로 18도에서 23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토요일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각 지방의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구름 많다가 저녁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수원 26도, 인천, 서울, 수원 27도, 인천 26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 강릉 28도, 대관령 24도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청주, 충주, 세종 28도, 대전 29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전주, 광주 30도, 군산, 목포 27도가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다가 밤에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대구 31도, 부산 26도, 울산 29도, 창원 26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다가 밤에 흐려지겠고 낮 기온 제주 26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은 후 구름 많이 끼겠고 낮 최고 24도 예상입니다. 서해 5도, 대체로 흐리겠고 백령도 낮 최고기온 19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저기온 20.2도, 습도 56%입니다. KBS 기상통보 전금혜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어제 열린 2차 사후조정에서도 삼성전자 노사는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협상은 오늘 오전 재개됩니다.
1: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 협력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 보유 금지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 이란 정부가 나무호 공격 주체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소행처럼 꾸민 위장작전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일까지는 단 이틀 남았습니다.
1: 8시간 넘게 이어진 어제 협상에서도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정 일정은 오늘까지로 연장됐습니다. 곽우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제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어질 예정이던 조정. 계획보다 40분 먼저 참석자들이 조정장을 나왔습니다.
3: 노동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4: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위원장입니다.
2: 결렬은 피했고 조정 일정은 오늘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사측이 후퇴안을 내밀었다며 반발하는 노조의 입장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양측에서 크게 진전된 안을 내지도 않은 듯합니다.
5: 흥행선입니다.
6: 흥행선이요?
5: 예.
4: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예, 예. 위원장입니다. 예, 예.
5: 파업은 안 하다. 파업은 안 된 대로 조율해야 안 되겠어요?
7: 예. 오후에 안을 좀 가지고 왔나?
5: 아니요, 안 가지고 왔어요.
2: 양측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인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에서 양쪽 입장을 듣는 데 주력했다고 했습니다. 사측, 노측 각각의 의견을 공간을 분리해 따로 청취했습니다.
8: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습니다.
9: 적극적으로 임했고 좀 접점을 찾은 게 있어요 혹시?
8: 찾아가고 있습니다.
2: 오늘은 본격적으로 타협점을 찾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중노위가 직접 조정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 남아있는 일정은 오늘 하루 저녁 7시까지이지만 논의가 길어지거나 결론을 못 내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곽우진입니다.
0: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서 법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파업을 하더라도 핵심 생산 라인과 안전 보안 업무를 멈추면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노조는 하루 최대 5억 원을 사측에 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10: 노조의 파업 예고에 반도체 공장 마비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삼성전자.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서 사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파업 중에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독가스 누출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또한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생산시설 손상을 막는 보안 작업 역시 멈춰선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한 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어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법률상 정상적이란 용어를 평일 또는 평상시 주말, 휴일과 같은 상태로 엄격히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치를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은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생산 라인인 탭과 연구라인 점거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다만 노조가 협박성 메시지로 파업 참여를 독려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사측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 최대 5억 원, 노조 간부는 모두 5천만 원씩 사측에 내야 합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0: 이번 법원 판단으로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피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 우려는 여전합니다. 노조는 아직까진 파업 일정에 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락규 기자입니다.
11: 실리콘 웨이퍼가 반도체로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기간은 4개월에서 7개월. 웨이퍼 위에 회로도를 그리고 깎아내고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등의 공정을 거칩니다. 법원 결정으로 천여 개의 세부 공정을 포함하는 이 복잡한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추는 사태는 막게 됐습니다. 파업이 곧 생산품 전량 폐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한 셈입니다. 안전 유지와 웨이퍼 변질 방지 조치에 필요한 인원, 사측은 7천 명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노조는 이보다 적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노조로서는 파업 참여 인원의 10% 이상이 이탈하는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파업 자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파업 시 웨이퍼 일부 폐기도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일부라도 과정이 중단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전량 폐기가 되느냐 부분 폐기가 되느냐에 문제가 생기는데 라인이 한번 멈추게 되면은 폐기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11: 파업 이후 가동을 재개하더라도 당분간 생산량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12: 공급을 못 받으면 또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품질이 약간 떨어지거나 해도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제품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11: 법원마저 반도체 생산 차질에 우려를 보이며 파업에 대한 여론은 좀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노조는 그러나 목요일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0: 성과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은 삼성전자 노사를 넘어서 직원들 사이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반도체 부문과 비반도체 부문 사이에 엇갈린 의견들입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것, SK하이닉스식 성과급 제도화입니다. 산식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의 기준 EVA 대신 명확한 지표인 영업이익과 연동해 15%를 달라 성과급 상한도 없애잔 요구입니다. 노조 안대로 가면 반도체 임직원은 평균 5억 8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14: 하이닉스는 영업이 10%로 고정을 했고요. 그걸 10년 제도화시켰습니다. 저희도 못할 이유가 없고.
13: 반면 사측은 EVA와 상한 등 기존 성과급 제도의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반도체 영업이익의 10% 정도를 별도로 지급하겠다 제안했습니다. 사측안을 따르면 4억 3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3년 동안 할지 노조 주장대로 제도화할지에 따라서도 성과급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어느 쟁점에서도 노사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 배경입니다. 메모리로 번 이익을 반도체 부문에 집중하자는 노조와 전 직원이 함께 나누자는 스마트폰 등 완제품 직원들 사이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완제품 부문 노조는 2차 사후조정에 출석한 초기업 노조에 완제품 부문 안건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5: 저희 공문 지금 계속 무시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저희 그 DX 부문 안건에 대해서 좀 명백하게 적용을 좀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13: 일부 직원들은 법원에 초기업 노조의 임금 단체 교섭을 멈추게 해달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0: 네, 삼성전자 노사의 막판 협상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16: 삼성전자 노사가 교섭을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업만큼 노동이 존중돼야 하고 반대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 또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유불급 물극필반, 어떤 일이든 극단으로 치달으면 원위치로 돌아온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일방적 이익만 주장하지 말고 타협점을 찾으라는 주문으로 해석됩니다.
17: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16: 특히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도 높였습니다. 노사협상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제도화해달라는 노조 요구가 합리적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질문도 던졌습니다. 노동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 이윤의 몫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헌헌법에 명시됐다 사라진 기업 이익 균점권을 굳이 언급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헌법에 없는 이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넉 달 만에 다시 만나서 셔틀 외교를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입니다. 1박 2일 어떤 사안이 주로 논의될지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로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두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를 정상회담장 입구에서부터 직접 영접하는 등 국빈 방한의 준에 맞이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일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대화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가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협의한 조세이 탄광 공동 유해 발굴 등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중동전쟁 등 복잡한 국제정세 속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18: 한국과 일본이 이런 정세 속에서 미친 영향이 크므로 그런 상호 영향 관계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두 정상은 회담 뒤 안동 소주와 나라현 사케 등을 곁들인 만찬을 함께 진행합니다. 이어 하회마을로 이동해 전통문화 선유줄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등을 관람하며 친교를 다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예정된 대이란 공격을 전격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핵 보유 금지는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는데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언제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입니다.
19: 트럼프 대통령이 19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정상들로부터 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입니다.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합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이고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포스트와의 전화 인터뷰에서는 이란이 제시한 종전안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이란에 대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 이런 제안을 받는데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버립니다. 첫 문장이 뭔데요?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들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완전히 합의해야 했는데 만약 어떤 형태의 핵이라도 보유하겠다고 한다면 나머지 내용은 읽지 않습니다.
19: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된 새 종전안을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잠시 멈춰있는 군사적 충돌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1: 사막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시설이 생존과 직결되는데요. 이란 언론이 담수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면 열흘 안에 식수가 끊길 거라고 경고하며 주변 걸프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6: 오만 수도 무스카트 인근의 해수 담수화 시설. 정화 작업을 거친 음용수가 거대 탱크에 저장되고 파이프를 통해 도시로 갑니다. 하루 6천만 갤런, 오만 전체 물 수요의 4분의 1이 여기서 생산됩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에 사막이 많은 중동 국가들은 물 사용의 상당 부분을 이런 담수 시설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란 언론이 담수화 시설의 가동 중단을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가 장기화돼 부품 등이 공급되지 않고 멈추면 열흘 안에 식수 공급이 끊길 거란 겁니다. 특히 담수시설이 오염에 민감하다며 아주 작은 기름 유출만으로도 가동이 멈춘다고 했습니다. 군사공격뿐만 아니라 오염물질 유입 등을 시사하며 불안감을 자극하려는 거로 읽힙니다.
2: 뒤로 보이는 방파제 앞이 정화용 바닷물을 끌어오는 곳인데요. 여기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면 정화 설비를 단계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16: 오염물질을 치우고 설비를 재정비할 때까지 물 공급은 사실상 끊깁니다.
21: 제장 설비는 정상적으로 그 프렌트에서 나오는 최대 용량을 하루 정도 가동을 못한다 이러면 그 지역에는 물이 공급을 할 수가 없죠. 하루만 지나고 나면.
16: 이란은 이미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을 훼손했고 아랍에미리트 담수 시설에도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격 대상은 담수화 시설과 전력, 가스 등 인프라 시설로 번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공격 3천 건을 막아냈다고 이란을 비판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3: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해마다 모내기와 수확철이 시작되는 5월과 10월이면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이 높아지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를 분석해봤더니 사고 건수가 1600건을 넘었고요. 사고 100건당 15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승용차 사고 치사율과 비교하면 무려 15배에 달하는 수준인데요. 특히 농기계 사고는 차량 간의 충돌보다 경사진 길에서 전복되거나 구조물과 부딪히는 등의 단독 사고 비중이 훨씬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 피해가 커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래된 농기계가 많고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 조작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농기계 운전자 상당수가 고령층이란 점도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농번기엔 아무래도 일손이 바빠지다 보니까 안전장비를 챙기거나 기본 수칙을 지키는 일이 뒤로 밀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에서도 함께 안전을 살피고 챙기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들도 농촌 지역을 지날 때 갑자기 농기계가 도로를 진입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5월 19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오늘 이 시간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요즘 텃밭 농사 짓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고구마 농사 짓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마케팅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조류에서 포유류 가축으로 또 다시 사람으로도 전파가 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인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점검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 포함한 농수산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서두에 살짝 언급했듯이 조류에서 사람으로 바로 전파되는 건 아니죠?
3: 그렇습니다. 조류와 포유류, 인간도 포유류죠.
1: 예?
3: 직접 전파 감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 중간 단계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나 돼지, 그리고 또 반려동물로 이야기되는 개, 고양이를 중간 단계로 해서 변이가 일어난 다음에 사람으로 넘어온다고 보는데요. 2020년 이후 이런 식의 감염 사례가 좀 증가하면서 우리 정부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예,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3: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금융본부에 따르면은 2020년 이후에 이제 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포유류에 의한 인체 감염 사례가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또 보고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 그래서 국내에서도 금융본부가 이에 대한 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이걸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1: 다행히 이번 발표 보니까 국내에서는 포유류 감염 사례가 없더라고요, 아직.
3: 다행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반려동물과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 그리고 우리가 먹는 소, 돼지, 염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는데요. 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금융본부에서는 이런 검사를 지난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개와 고양이 그리고 소와 돼지, 염소 등 5종의 포유류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항체 검사,

0: 그리고 젖소를 대상으로는 농장과 지표 차량 원유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사 결과 모든 시료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어서 포유류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 네, 다행입니다. 발생 이후에 사후 대처는 아무래도 피해를 키우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시를 잘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농지법 위반 사례 조사를 위해서 드론을 띄운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정부 들어서 경자 유전 원칙 확립이라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부처의 농식품부가 어제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건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을 하면서 드론을 이용해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농지법상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농지의 형상을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이걸 살펴보기에 용이한 것이 위성이고 위성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드론 촬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1: 네, 일일이 차 타고 이렇게 조사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조사 진행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0: 일단 드론 촬영에 대해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해서 5에서 7월에는 기본 조사를 실시하고요. 8에서 12월에는 신청 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농지 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 면적을 확인을 해서 상속인지 인용인지 그리고 농업 법인이나 일반 법인 단체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 면적이 있는데 이 소유 제한하고 예? 상한 면적과 관련해서 위반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비농업인의 상속 농지나 인용한 자의 소유 농지 중에 만제곱미터 그러니까 흔히 통상적으로 우리가 3,000평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3,000평을 초과하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소유가 가능하고요. 또 그 이하라고 하더라도 농지법상으로 보면은 농지의 형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것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농업인 또는 겸업농업인 대상으로는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있다면서요?
0: 그렇습니다. 어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라는 게 열렸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한 50개 정도의 규제 합리화 과제가 이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현장 농업인 혹은 농업을 하면서도 다른 수익이 있는 분들이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서 좀 전해드리면
1: 네.
0: 일단 면적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농해소득 기준 금액을 이전에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이상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하기로 했고요. 또 우리 공공비축의 중간정산금을 40kg 포대벼 기준으로 해서 4만 원 정도를 줬었는데 이걸 6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의 최종 지급액 상한액을 이 기존의 평가액의 80%로 해 있었는데 이게 이것도 90%로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농축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여러 대목이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은 환영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오늘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민 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벌써부터 뭐 6305번 쓰는 분, 9097번 쓰는 분 비롯해서 대표님께 질문 드릴 사항들 많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준비해 주신 내용 이후에 저희가 답변해 드릴게요. 어제 김천 지역은 36도를 찍었다고 하던데요. 비단 김천만이 아닙니다. 5월인데 벌써 너무 덥더라고요. 대표님 네. 텃밭 일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3: 예, 한낮에는 좀 더운데요. 사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싸늘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는 한 10시까지는 이제 주로 풀매기 작업, 그다음에 한 오후 3시 이후에는 심거나 뭐 이런 관리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좀 더운 날씨가는 좀 피해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3: 날씨가 또 한동안 그럴듯한 비가 좀 내리지 못했는데 이번 주 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데 또 양도 좀 제법 온다고 해요. 이렇게 땅이 촉촉하게 젖었을 무렵 하기 좋은 작업이 고구마 심는 작업이거든요. 예. 이웃 텃밭에서 고구마 줄기를 사두었다가 한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에 담궈뒀던 고구마 줄기가 다 썩어서 녹아버렸다고
1: 아이고.
3: 울상을 지으셨어요.
1: 예.
3: 줄기를 샀을 때 제가 땅에 겹치지 않게 이렇게 묻어두어서 이렇게 뿌리를 돋군 다음에 이렇게 좀 심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맞아요. 저희가 대표님께서 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3: 귀찮아서 그냥 물에 담궈 놓으셨나 봐요. 네, 담긴 부분이 아예 이렇게 썩어서 녹아버렸는데 아, 안타깝죠. 조그만 텃밭에서는 이런 고구마와 같은 넝쿨이 뻗는 작업이 다른 밭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좀 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또 로망이 또 고구마나 호박 심는 게 한국 도시농부들의 로망이에요. 다 덩굴줄기긴 하지만.
1: 안 그래도 저희가 지금 주제에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 9097번 쓰는 분 비롯해서 고구마 관련한 질문들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낭패 보시지 않도록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구마 농사 질문하시는 분들이 저희 방송 중에도 진짜 많아요.
3: 네. 고구마는 감자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일부 지역에서는 고구마도 감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고구마가 영어로 스위트 포테이토이니까 사실 예. 한자로 하면 감자가 맞죠.
1: 그러네요.
3: 네. 고구마는 일본을 통해서 도입된 대신에 감자는 중국을 통해서 도입돼서 감자는 북감자라고 부르고 고구마를 감자라고 부르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원산지는 이제 남미 대륙이고요. 둘 다 구황작물로 땅을 가리지 않고 아주 잘 되는 그런 작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식물체 전체에서 먹을 수 있는 부위의 비율이 다른 곡식작물에 비해서 월등하기 때문에 미래 식량작물의 대표주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1: 네, 고구마, 감자 뭐 식사 대용으로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고구마도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뭐 밤고구마도 있고 호박고구마도 있고.
3: 네. 대표적이고요. 사실 물고구마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색고구마라든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도와 점질 성분이 높은 호박고구마는 주로 이제 구이용으로 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질 성분이 높고 좀 당도가 약간 좀 떨어지는 포근포근한 밤고구마. 는 주로 이제 찜용으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안에 고구마 연구소가 있어서 새로운 품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또 뭐 일본에서도 품종들이 많이 도입돼서 저도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고구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래요.
3: 네. 서해안 지역에 황토 성분이 많은 땅에서는 주로 이제 호박 고구마가 생산되고요. 모래 성분이 많은 사질 토양이 많은 여주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주로 밤고구마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갑작스럽게 드는 궁금증인데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네.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는지 뭐 딱딱한 복숭아를 좋아하는지 해서 물복파, 딱복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3: 네, 그렇죠.
1: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밤고구마를 더 좋아하시는지 호박고구마를 더 좋아하시는지 궁금하네요.
3: 저는 그 생으로 이렇게 샐러드용으로 먹을 수 있는 물고구마를 더 좋아합니다.
1: 아, 물고구마. 새로운. 네.
3: 네. 물고구마가 옛날에는 많이 심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심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찐 밤고구마에 우유 한 잔 먹으면 참 맛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시 고구마 얘기로 돌아와서 고구마 농사는 어떤 땅에서든 쉽게 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3: 감자는 밑거름을 많이 주어서 키우지만 고구마는 거름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처음 흙을 받아서 밭을 만든다면 권장하는 작물이 고구마이기도 합니다. 몇 번에 걸쳐 농사를 지은 땅에는 거름이 많이 남아있고 특히 밭토양 안에 인산질 거름이 많이 남아있어서 고구마 개수는 많이 달리지 않고 작은 개수의 고구마가 먹기에 적당한 크기보다 크게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는 인산 거름을 억제할 수 있는 고구마만의 특별하게 특화되어 있는 고구마 거름이 있고요.
1: 예.
3: 그다음에 이제 아니면 규산질 거름을 하기도 합니다. 규산질 거름이 인산질 거름에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고구마 크기가 커지지 않고 작은 고구마가 많이 달.

0: 달리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고구마 걸음이나 규산 질걸음이 필요할 수도 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고구마 밭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0: 고구마는 고추 농사의 절반 이하로 퇴비를 넣게 되고요. 그다음에 칼륨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밭을 만들고 이랑은 좀 좁은 이랑으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랑 폭을 60cm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이랑 사이의 고랑도 60cm 정도로 만들어서 밭을 만듭니다. 줄기로 이랑 안에 달리는 감자와 달리 고구마는 뿌리이기 때문에 이랑 높이까지 올려서 풍성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1: 그렇군요.
0: 고구마가 파고 들어가거든요. 방고구마는 좀 얕게 묻히는 반면에 호박고구마는 좀 깊게 달려요. 그런 특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고구마 심는 방법에 대해서는
1: 네.
0: 고구마는 이제 줄기를 구입해서 심게 되는데 꺾꽂이 하듯이 줄기를 땅에 꽂아서 심게 됩니다.
1: 예.
0: 보통 이제 스크루드라이버가 휘어져 있는 형태로 이렇게 줄기를 땅 속으로 깊숙하게 심는 이제 그런 장비도 있거든요. 이렇게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이렇게 번식을 하게 됩니다. 고구마 줄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절단 부위 근처에 뿌리가 많이 좀 나와 있는지 하얗게 이렇게 뿌리가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와 있지 않으면 밭 한켠에 이렇게 겹치지 않게 펼쳐서 심어두었다가 뿌리가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에 옮겨 심으면 훨씬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밤고구마는 생존율이 좀 높은 편이지만 특히 생존율이 낮은 호박고구마는 이렇게 하면 굳이 물 관리를 계속 해야 될 필요 없이 아주 잘 활착을 하게 됩니다. 심는 간격은 보통 15에서 20cm 정도 간격으로 비스듬하게 심고요. 잎끝이 보일락 말락할 정도로 깊게 심어줍니다. 처음에 달렸던 잎들은 아직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는 줄기에서는 새로운 싹이 나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심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요즘처럼 이제 가뭄 날씨에는 새로운 싹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물을 줘서 관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1: 예, 김옥주님께서도 호박고구마는 약하고 잘 죽는다고 뭐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얼마 전에 꿀고구마 심었는데 말라 죽어서 내일 아침 죽은데 때우려고 한다고. 네. 혹시나 이게 말라 죽은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0: 네, 살짝 이렇게 들춰보면 의외로 땅 속의 줄기들은 살아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위에 잎이 시들어 있으니까 되게 죽었나? 다시 심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구마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관리 방법들이 있을까요?
0: 잎이 나오고 줄기가 이제 뻗어 나오면 줄기가 땅에 닿는 곳마다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 심었던 자리에서만 고구마가 달리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줄기를 뻗어서 줄기마다 뿌리를 내리게 되면 힘이 분산이 되잖아요.
1: 그러면 좀 잘게 되겠네요. 자라더라도.
0: 네. 그래서 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자주 들쳐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감자를 캐고 심어도 고구마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일장이 이렇게 좀 날씨가 추워지는 날이 좀 늦으니까
1: 예.
0: 감자 캐고 고구마 수확도 가능하거든요. 해가 점점 짧아지는 하지를 지나야 고구마가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일성 작물인데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6월 초순 또는 6월 중순까지 심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1: 예. 좋습니다. 지금 이제부터는 그러면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지난주에 미처 답변 못 드린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궁금한 사항들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미란님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고구마 순을 심은 것에서 자란 고구마 줄기를 꺾어 심으면 올해 수확이 가능할지요? 경남 김해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0: 네. 김해는 아주 따뜻한 지역인데요. 고구마 심어서 이렇게 줄기가 한 8마디 이렇게 이상 이렇게 자라나면 3마디 정도만 남기고 그 위에 올라온 줄기를 잘라서 다시 심어도 뿌리 활착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6월 중순까지는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0: 하거든요. 그래서 고구마가 듬성듬성 자란다 싶으면 이렇게 이미 자란 줄기에서 자른 다음에 그것을 보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심으셔도 충분히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미란님 오늘 방송 내용까지 참고하셔서 고구마 풍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왕곡동에서 초보 농부라고 하시는 1539번 쓰는 분, 텃밭에 상추와 대파를 모종했는데요. 대파가 뽑아보니 뿌리가 썩은 것 같다고 왜 그런지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0: 네, 한번 그 뿌리의 상태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 뿌리가 벌레가 이렇게 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썩은 건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뿌리를 가해하는 대파 뿌리나 예. 쪽파나 이런 것들 부추를 뿌리를 가해하는
1: 원인은
0: 예, 그 파리 종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얀 그 구데기처럼 생긴 작은 벌레가 그걸 뿌리를 가해해서 파먹는 경우도 이렇게 썩게 되고요. 그래서 그게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게 없다면 배수 문제거든요. 그래서 물 배수가 잘 되도록 고량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원인 분석을 잘 해보셔야겠습니다. 3671번 쓰는 분 질문 보겠습니다. 심어놓은 고추가 냉해를 입어서 시들어 있습니다.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0: 냉해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보통 냉해가 잎끝 이렇게 살짝 온 경우에는 소생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심하게 와서 그 위에 있는 고갱이 생장점 부분이 아예 이렇게 까맣게 냉해로 있고 또 줄기까지 아예 까맣게 이렇게 말라버렸다면 사실은 소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모종을 사서 이렇게 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냉해의 상태 를 한번 잘 줄기가 아직도 초록색으로 남아 있다면 아직 괜찮습니다. 좀 소생 기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다시 소생이 가능하니까요. 상태를 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예, 4240번 쓰는 분 질문도 보죠. 포항에서 문자 주셨는데요. 요즘 참깨를 밭에 씨앗을 직파해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0: 네. 포항도 이제 남쪽 지방에 속해서 아주 따뜻한 지역인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6월 중순까지 심는 게 참깨 작물입니다. 그래서 한 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됐을 때 이제 발화를 하기 때문에 참깨를 이제 직파를 해도 되고요. 참깨는 이제 보통 씨앗이 아주 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삼파를 하는데 삼파를 하게 되면 씨앗이 어디에 들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토하고 씨앗을 보통 한 20대 1 정도 이렇게 섞어서 뿌리게 되면 상토 색깔하고 흙 색깔이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다음은 6305번 쓰는 분 질문도 한번 볼게요. 오늘 보내주신 문자인데 마늘 뿌리가 검게 되고 마늘이 서 있지 않고 넘어간다고요. 이게 병충인지 균인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0: 네. 마늘이 보통 이제 수확철이 되면 지상부가 이렇게 약간 그 노랗게 황변하면서 이렇게 쓰러져요. 수확을 알리는 신호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벌레가 뭐 땅속에 있는 벌레, 아까 얘기했던 대파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파 종류에 이렇게 뿌리를 가해하는 벌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그 말라버리는 뿌리가 썩는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상태를 한번 마늘에 그런 쓰러진 마늘 뿌리를 캐서 정밀하게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배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어요.
1: 그렇군요. 6000번 쓰는 분 주말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옆에 옆 사람이 작년에 고구마를 심었다가 두더지인가 하는 동물이 다 파먹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네. 두더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셨네요.
0: 네. 두더지는 고구마를 파먹지 않는데 아마 다른 동물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더지는 고구마를 먹지 않거든요. 대개 지렁이를 잡아먹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야생 조수 피해들이 사실은 그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애로사항이에요.
1: 예.
0: 특히 이제 산이 같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그 그물을 좀 치거나 외곽에 이렇게 그물을 치거나 해서 접근을 막는 방법도 있고요. 주로 이제 바람개비라든지 아니면 불빛을 내는 그런 이제 경고등처럼 이렇게 해서 야생조수를 쫓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동물이 오는지 한번 잘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동물들 잘 피해서 고구마 농사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3118번 쓰는 분은 감자를 키울 준비하시나 봐요. 감자는 땅에서 올라오는 싹을 몇 개 두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자꽃은 따주면 알이 커진다고 하던데 이게 진실인가요? 하고 문자 주셨어요.
0: 네.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보통 이제 감자를 잘라서 심는데 보통 이제 잘라서 심을 때 그 감자 눈이 한 3개에서 4개 이렇게 두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땅 속에서 눈이 다 싹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두세 개 정도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막 5개, 6개 이렇게 났을 경우는 땅 속에서부터 나오는 줄기를 뽑아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감자를 그냥 이렇게 줄기를 잡아서 뜯게 되면 시감자까지 같이 따라 올라올 수도 있어서 땅에 왼손을 땅에 짚고 그 손가락 사이사이마다 이렇게 줄기가 올라오게 한 다음에 땅을 꾹꾹 누른 상태에서 줄기를 뽑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감자가 따라 올라오지 않고 줄기를 좀 솎아주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두세 개 정도만 남겨두시라?
0: 네. 그때 이제 솎을 때 가장 가느다란 것부터 이렇게 뽑아내는 게 그래도 건강하게 감자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러면 오늘 시간상 질문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지금까지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이어지는 코너는요.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비자의 행동을 바꾸는 마케팅 사례들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대표님 예전에 광고들은 제품의 장점을 보여줘서 소비자들의 뭐 선택을 하게끔 하는 광고에 집중했다면 요즘은 소비자의 행동 자체를 바꾸려는 마케팅들이 많다면서요?
3: 네. 우리가 이제는 광고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잘 기억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제 콘텐츠와 광고가 넘쳐나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보기만 하는 것보다 당연히 직접 참여하고 경험한 것을 훨씬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브랜드들도 광고를 노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행동하게 만들거나 브랜드가 먼저 나서서 행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광고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거나 또 공익을 이야기하는 영역은 이제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행동을 해봐야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는데요. 그래서 요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브랜드들이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방향으로 마케팅이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브랜드의 철학을 이해하고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팬심이라고 할까요? 뭐 일종의 충성심 같은 것도 생기고 더 네. 이렇게 마음이 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3: 네, 맞습니다.
1: 요즘에는 또 음악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참여하는 건지?
3: 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수를 검색하거나 곡명을 검색하는 게 예. 가장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큐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음악 추천을 플랫폼에서 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시간을 기반으로 음악을 들려주는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검색어 대신에 특정 연도를 입력하면 그 시절 인기 있었던 음악들을 큐레이션에서 들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을 입력하면 당시 유행했던 노래들이 랜덤으로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르를 내가 선택해서 발라드, 뭐 힙합 이렇게 선택한다면 그거를 또 큐레이션해서 들을 수 있고 이제 사람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을 검색해서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억과 그때의 추억, 뭐 감정까지 함께 떠올리게 되는 이제 새로운 접근 방식인 것 같아요.
1: 예.
3: 그래서 이런 타임머신 개념이 재미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영역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또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한 요양 서비스 기업 N사에서 AI를 활용해서 타임머신 라디오라는 프로젝트를 선보였습니다. 사용자들이 라디오 다이얼을 돌려서 특정 연도를 선택하는 그런 식으로 방식이 있는데 그 시절 뉴스와 음악을 AI가 조합을 해서 실제 라디오 방송처럼 들려준대요.
1: 와, 그러면 진짜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확 오겠네요.
3: 네, 그래서 주파수 대신에 연도를 맞추면 네, 뉴스를 조합해서 들려주는데 이 프로젝트가 노년층의 기억 회복 그리고 정서적 교감을 돕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양시설들에서 실제 이 타임머신 라디오를 사용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당시 옛날 이야기를 다시 꺼내거나 또 평소 대화량 그리고 표정 변화가 늘어나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콘텐츠도 틀기만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직접 날짜를 돌려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추억도 떠올리고 이야기를 나누게 만드는 이런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점점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면서 2012년에 어떤 노래가 유행했었지 하고 찾아보니까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있었고 네. 벚꽃 엔딩 있었고 뭐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뭐 네. 이런 노래들이 있었던데 저희도 대표님 나이가 많이 먹은 네. 후에 지난 네. 후에 이런 음악들 들으면서 또 그러니까요. 이때를 추억하고 있을지 아닐지.
3: 네 맞아요. 그 벌써 이렇게 오래됐다니 좀 놀랍기도 하네요.
1: 네 근데 정말 노년층의 정서적 고립 문제를 해결해주는 좋은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마케팅들이 굉장히 다양해진 것 같네요.
3: 네 예전에 공익 캠페인들은 이제 메시지를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으로 풀어내는 또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면 이렇게 행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스웨덴의 한 음악 페스티벌인 Way Out West라는 페스티벌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후 장기 기증을 등록한 팬들에게 페스티벌 티켓 응모 기회를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1: 네.
3: 스웨덴에서도 사후 장기 기증 등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 측은 좀 무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 주제를 젊은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고 익숙한 음악 문화와 연결을 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농담으로 나 이거 장기를 팔아서라도 이 음악 티켓 갖고 싶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1: 예.
3: 그래서 이걸 장기 기증의 중요성이라는 무거운 메시지와 연결을 좀 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팬덤 문화 그리고 이 팬들이 직접 행동에 참여하도록 만든 건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캠페인을 접한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페스티벌 티켓이다라는 후기를 나누면서 참여를 독려한 걸 보면 또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보다 이렇게 행동까지 이어지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장기 기증 등록까지 좀 이어지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 그러네요. 장기 기증 같은 경우는 뭐 해당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 행동 변화가 사회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 이렇게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이 있으면 참 이렇게 더 효능감이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렇게 실제로 자신의 행동이 어떤 도움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5개 광고도 있었다면서요.
3: 네, 맞습니다. 독일 한 구호단체에서 소셜 스와이프 캠페인이라는 걸 진행을 했는데요. 이 캠페인은 5개 광고판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를 요즘에는 단말기에 꼽기도 하지만
1: 예.
3: 이렇게 긁기도 하잖아요.
1: 그쵸?
3: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긁는 홈을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긁는 순간 2유로가 빠져나가고요. 화면 속 이미지가 실제로 반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가 지나가면 빵 한 조각이 잘려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빵들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혹은 가정폭력,

0: 혹은 밭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형상화해서 손에 묶인 밧줄이 끊어지면서 구조가 필요한 아이를 구하는 장면이 연출되는 시기입니다.
1: 아, 카드를 긁으면 이제 그 영상이 나온다는 거죠?
0: 네. 애니메이션 오. 효과가 바로 나오게 되는 방식인데 그래서 내가 방금 2유로를 기부한 이 행동이 어떤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체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기부나 공익활동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내가 한 행동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체감하기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또 금전 기부를 하는 경우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기부가 되는지 궁금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행동하고 바로 결과를 보게 되면 참여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도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캠페인은 첫 달에만 1,000건이 넘는 참여가 이어지고 이후 정기 후원자도 23%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고 변화를 체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크고 더 좋은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실제로 이 광고를 보신 청취자분들도 많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광고 보면서 눈물이 났다고 이진희님께서도 소액 기부를 편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시간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는 광고판 사례도 소개해 주신다고요?
0: 네, 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나이트 시그널이라는 캠페인입니다.
1: 네.
0: 낮에는 이 자동차의 신제품을 광고하는 광고판으로 보이는데 밤이 되면 교통표지판 역할을 하도록 설계가 됐어요. 밤에 차량 전조등이 비치면 숨겨져 있던 반사 표지판이 나타나는 방식인데 이제 야간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를 돕는 기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캠페인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이 일부 도로들이 가로등이나 교통표지판이 부족해서 야간에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 설치를 했다고 하고요. 이 광고를 노출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이 광고판이 도로 안전 기능을 수행하도록 두 가지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가 소비자들이 광고에 느끼는 피로감과도 연결된다는 점이 특징인데 아무리 좋은 말로 공익 광고를 해도 너무 많으면 피로감을 줄 수 있고 또 상업 광고는 당연히 역시 계속 노출되면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낮과 밤 시간대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가져가면서 실제 생활에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시도를 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냥 자동차만 판매하는 브랜드가 아니라 이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브랜드로 느껴지니까 더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1: 저 같은 사람도 야간 운전 상당히 부담되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겠다.
0: 네.
1: 공감이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1: 듣고 보니까 이제 광고와 서비스 경계도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예전에는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광고를 하고 광고는 당연히 브랜드를 알리는 역할에만 치중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광고가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방향으로도 확장되고 있고요.
1: 예.
0: 그리고 서비스를 만들 때도 기업이나 브랜드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K교육재단의 우리 동네 무장의 지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 정보를 탐사단 시민들이 직접 조사하고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1: 아, 좋네요.
0: 네, 그래서 배리어프리의 중요성을 이야기만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탐사단이 직접 문턱 높이나 이 이동 환경을 확인해보고 참여를 하면서 이 이동약자들의 불편함을 더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메시지를 전달만 하는 기업보다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생활을 바꾸는 경험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더 주목받게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재밌는 마케팅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행동을 이끌어내는 마케팅 사례들 살펴봤습니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진다고 하네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1라디오 저는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웬만하면 물건을 잘 사지 않게 되지만 꼭 사야 할 경우에 잘 찾다 보면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아주 싼 가격에 샀다고 할 때 간혹 두 배 이상 싼 값으로 샀다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가격을 비교해서 말할 때 비교 대상보다 비싼 경우에는 몇 배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비교 대상보다 싼 경우에는 배라는 단위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라는 단위보다는 2분의 1과 같은 분수로 나타내거나 50% 또는 반과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두 배 이상 싼 값이 아니라 2분의 1도 안 되는 싼 값 또는 반도 안 되는 싼 값 이런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배라는 말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 또는 일정한 수나 양이 그만큼 거듭됨을 이루는 말이라는 뜻의 한자어인데요. 우리 고유어 표현인 갑절, 곱, 곱절과 비슷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갑절과 곱절을 구분해서 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절은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기 때문에 두 배는 갑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 배, 네 배와 같은 경우에는 곱절을 써서 세 곱절, 네 곱절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1: KBS 58분 날씨.
2: 어제 서울은 30.1도까지 올랐고 평년 이맘때보다도 6, 7도 정도 높았습니다. 전국 최고 기온 경주가 어제 36도에 육박하는 35.9도를 기록했는데요. 경상권 지역이 가장 뜨거운 지역에 속했던 어제와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여전히 좀 덥습니다. 어제보다는 2도에서 4도가량 낮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27도에서 30도 사이의 낮 기온을 오늘도 보이겠고요. 전국이 24도에서 31도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서울은 그래도 오늘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도가량은 기온 떨어지겠고 강릉 세종이 28도, 대전 29도, 광주 30, 대구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겠습니다. 동쪽이 매우 높음 단계를 보이는 것이 더 많겠고요. 또 오존 농도도 오늘까지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서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질은 내일까지 청정할 전망이고요. 당분간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때이른 고온 현상도 이틀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늦은 새벽부터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 또 오전부터 그 밖에 전국에 내일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대부분 강우량이 20에서 최고 80mm까지 예보됐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국방부 장관 등에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카트르 군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지도자들이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며 그들의 의견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합의는 미국과 중동 및 중동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가 수용할 만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연일 평소에 두세 배를 넘는 드론과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와 드니프로 지역 등이 밤새 러시아의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

1명이 숨지고 3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특히 흑해 주요 수출항구인 오데사 지역이 집중 공격을 받아 항구 인근에 있던 선박들이 잇따라 피격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밤새 러시아가 드론 520 대와 미사일 22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현지 시간으로 20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렘린 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9일 저녁 중국에 도착해 이튿날 오전 테난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개최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다국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국제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문 등 약 40건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크렘린 궁은 덧붙였습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시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중동 정세를 글로벌 현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할인 행사를 열었다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과했습니다. 스타벅스는 어제 온라인 스토어에서 텀블러 제품 가운데 하나인 탱크 텀블러를 할인 판매하며 탱크데이라는 이름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를 두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계엄군의 광주 탱크 진입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탱크데이 행사를 중단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은 이번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해임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2차 사후 조정 첫날 8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박수근 중노위원장 주재로 2차 사후 조정을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박수근 위원장은 회의 직후 파업이 안 되도록 조율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오늘까지 2차 사후 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에볼라 관련 사망자가 100명이 넘으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콩고보건부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까지 자국에서 393명의 에볼라 의심 환자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0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주된 발병 지역은 우간다, 남수단과 국경을 접한 북동부에 몰려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7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전 세계적 대유행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미토스 충격으로 불리는 인공지능, 즉 AI발 사이버 위협의 중심에 선 엔트로픽이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사이버 방어 취약점을 주요국 금융당국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서울 27도, 대구 33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부 경상권 내륙은 최고 체감온도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KBS

0: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정부의 중재 아래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 조정이 오늘 오전 이틀째 협상을 이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내일로 예정했던 이란 공격을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오늘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데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와 각 나라의 셈법과 우리가 챙겨야 할 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GTX 삼성역 공사 현장 철근 누락건이 서울시장 선거의 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선 대장동 개발 모델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전격 인터뷰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또 배우이자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원종 위원장을 전격 인터뷰에서 만나 유세 현장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된 총파업까지 이제 이틀이 남아있는데 정부 중재로 이루어진 어제 협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요. 오늘 오전 10시에 이틀째 협상 다시 시작하죠.
1: 네.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오후 6시 20분쯤 종료했는데요. 노사는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 측 최정호 위원장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고만 했고 하층 역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이번 중노인 사후조정이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날짜가 21일 그러니까 모레인 만큼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텐데요. 이 중노인은 노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고 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했지만 성과급 지급 기준과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의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노사는 일단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0: 네.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주면서 노조 파업 방식에도 일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겠어요?
1: 네.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공장의 안전시설과 핵심 고정 유지인력을 이 파업 중에도 평소처럼 운영하란 건데요. 법원은 특히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과 이 설비 손상 방지 업무를 반드시 정상적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웨이퍼는 반도체 원판인데 이 공정이 멈추거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 제품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반도체 생산은 24시간 돌아가는 연속 공정이라서 한 번 멈추면 설비 복구와 재가동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걸 중요하게 고려했고요. 또 반도체 생산 차질은 자동차와 가전, 정보통신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이런 피해는 돈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 조합법에도 파업 중이라도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작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0: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인력을 현장에 남아야 하는 건지 이걸 두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1: 네. 그 지점에서도 지금 노사가 충돌하고 있는데 노조는 주말이나 휴일 수준의 최소 인력만 유지하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사측은 평일에는 평일 기준 인력을 유지하라는 거라면서 노조 해석은 법원 결정을 왜곡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조는 법원 결정에 이제 별도의 이의 신청은 하지 않겠다면서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쟁의 행위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법원이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에 이를 어기면 노조엔 하루 최대 3억 원, 노조 위원장에겐 3천만 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됩니다.
0: 네. 자,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SNS에서 노동권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정부가 필요한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 같은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의 쟁의행위는 바로 중단되고요. 중앙노동위원회의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5.18 정신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낸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강조했죠.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1980년 5월 광주가 꽃피운 대동세상이 2024년 12월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으로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섰던 것처럼 2024년 국민들도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냈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 기념식에 앞서 이 대통령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는데요. 당시 소년공이었던 박인배 열사와 중학생이던 김명숙 열사 묘역을 찾으면서 유족들을 위로했고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 네. 여야 대표들도 모두 광주에 모였죠.
1: 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여야 지도부 모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추모 분위기 속에서도 신경전은 거셌는데요. 이 민주당은 5.18 정신과 1.2.3 비상계엄을 연결하면서 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5월에 광주는 끝나지 않았고 내란도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지방선거에 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언과 전담재판부 설치 등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행사장에 들어설 때 일부 시민들이 내란당 해산하라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0: 예.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 백서가 어제 공개됐는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문서에 처음으로 명시됐습니다.
1: 네, 통일부는 어제 2025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기록들이란 이 부제가 달린 통일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통일 백서에 이렇게 부제가 달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남북 간 적대와 대결 관계를 평화 공존 관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백서엔 남북이 사실상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건데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서 사실상 남북이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그런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이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보수 진영에선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 전체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지향하도록 한 헌법에 배치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제도 백서에 담겼는데 정부는 우선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해서 대화를 시도하겠다고 했고요. 중단된 9.19 군사합의 복원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공식 명칭을 확정하진 않았는데 이 가칭으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서 평화공존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하라 이렇게 군에 지시했네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SNS에서 이란 공격 계획을 일단 보류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중동 동맹국 정상들이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격 중단을 요청했던 건데요. 이들 정상은 미국과 중동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 안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 같다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엔 즉각 대규모 공격에 나설 준비를 이제 또 함께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현지 매체는 이란이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새로운 종전안을 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장 이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이 종전안에 실망감을 보이면서 어떠한 양보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합의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0: 네. 자,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우리 선박 H&M 남호와 관련해 이란 정부가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 우리도 의문이다. 이란 정부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1: 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나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우리도 의문이다. 공격 주체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우리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세력은 중동 지역의 불안을 고조하기 위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가짜 깃발 작전은 실제 공격 주체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국가나 세력의 소행인 것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을 말하는데요. 이란은 과거에도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해왔습니다.

0: 아직도는 없습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출근길인데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입니다. 남양주에서 토평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남 분기점에서 서하남 쪽에 지체는 작업을 했던 여파가 남아섭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목포 쪽 보니까 안산 분기점에서 매송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비봉 부근과 팔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그리고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강변문로 구리 쪽이고요. 방화에서 반포대교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화요일에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미국 시장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2: 네, 사실 이제 미국 시장은 좀 시장별로 다른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요. 네.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고요. 지금 나스닥 S&P 500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시장 자체가 엇갈렸던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장중에 나왔던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시게이트를 비롯한 좀 기술주들의 좀 우려가 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이든지 S&P 500에 좀 제가 투심을 자극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 특히 JP모건 기술 컨퍼런스 발언에서 지금 AI 공급망 병목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하락 전환 됐었고요. 특히 델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발언 자체가 사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 하락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2: 다만 장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이란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언급이 나오면서 그래도 다우지수는 낙폭을 축소하고 상승 전환하는 그래서 시장에 약간 좀 차별화가 보였던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반도체 픽아웃이요. 이게 일종의 뭐 정점론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불안을 자극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2: 아, 일단 워낙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1: 너무 많이
2: 계속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은데
1: 불안감이 좀 있군요.
2: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제조 리드타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드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겠,

0: 그래서 그런 빨리 신규 증설을 계획을 해서 빠르게 이 수요를 따라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시장의 기대가 있었는데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시게이트 CEO는 좀 신규 증설 계획에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 지출을 빨리 해서 좀 공장을 지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지금 매출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신중한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성장성이 제약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떤 리스크로 해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주문이 지연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사들도 아무래도 재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딸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사이클 피크업 가능성으로도 해석이 되는 좀 그러한 어제 상황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네트워킹 종목들 사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언급에도 좀 투심이 좀 훼손되는 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같은 최근에 상당히 강했던 메모리, 낸드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에서 6% 정도 하락세가 나오면서 어제 시장에서는 반도체 섹터가 좀 하락세를 이끌었던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1: 네. 지난주 금요일로 기억합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는데 이 상승세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0: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압박이 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유가라는 것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가를 통해서 제2, 제3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체인들이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 물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유가가 참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페드워치에서 장중 올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50%까지도 나올 정도로 연준 정책에 대한 불안 심리가 조금 많이 확대되는 좀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요.
1: 네.
0: 여기에 또 영국이 지방선거 이후에 영국 국채금리가 또 급등을 하면서
1: 그러니까요.
0: 파운드와 지금 이제 달러 간의 어떤 관계도 좀 상당히 복잡해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국 채권 시장의 부담으로 좀 작용하는 그래서 거기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회사채 발행 같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돈을 막걸어 쓰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또 금리 상승 요인이 좀 자극되다 보니까 지금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 모든 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0: 네. 지금 장 초반까지만 해도 WTI 기준으로 100달러 밑으로 내려갔었다가 다시 또 이제 108달러까지 올라가면서 3%대 지금 상승했고요. 지금 브렌트유도 지금 2.6% 상승하면서 112달러.
1: 네.
0: 그러니까 100달러 위에서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횡보하는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 금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1: 네.
0: 다만 이제 이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얘기 나왔습니다만 19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연기하겠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국제유가가 조금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만 이 종전 협상과 관련돼서는 서로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러다
1: 그렇죠.
0: 보니까
1: 네.
0: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종전안에 대한 부분들이 빠르게 제가 보다 타결될 것 같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참 그 중동 전쟁의 향방이
0: 네.
1: 길어지고 있어요. 불투명한
0: 네,
1: 상황이
0: 있습니다.
1: 너무 길어지니까 네. 국내 증시도 어제 코스피 변동성이 진짜 엄청났어요.
0: 네, 사실 어제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약간 중소형주처럼 움직이는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는데
1: 그렇죠. 네.
0: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0.31% 상승하면서 7,50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장 초반에 지금 상당히 급속도로 떨어졌었죠. 7,100선까지 떨어졌다가
1: 예.
0: 그러면서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러다가 장 막판에 오히려 이제 점심 때 양봉 전환하고 좀 계속 왔다 갔다 탱고하다 결국은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1: 네.
0: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출렁임의 지수도 같이 출렁이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고 확실히 이제 우리 시장을 바치는 건 개인 투자자분들 2조 2천억 이상 매수했고 기관도 한 1조 4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를 다 받아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다만 이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좀 하락 마감을 하면서 사실 좀 이제 양 시장 자체가 좀 이제 디커플링 되는 좀 그런 모습이 어제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또 우리 시장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부담이 있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 총파업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죠.
0: 일단 이와 관련돼서 뭐 아직까지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이

0: 이 총파업과 관련된 얘기에서 이제 결국 경제 성장률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보고서가 이제 한국은행에서 좀 나왔는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까지 하락하고 있다라는 예. 상당히 좀 어마무시한 지금 보고서가 지금 청와대에 전달됐는데 네네네. 이게 파업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종료 후 생산 라인 복구까지 한 추가적으로 3주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가 약 한 30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네. 어떤 이러한 좀 추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보고서가 어쨌든 정부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이 삼성전자의 파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로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경제 성장률을 지금 한 2.5%
1: 그러니까요.
0: 정도로 보는데 여기서
1: 0.5%.
0: 예, 총파업을 하게 되면 0.5%가 지금 이제 깎인다. 그럼 이제 2% 성장하는 거고요. 이게 GDP 대비해서 15조 원이 되는 어떤 부가가치가 증가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만의 몫이 아니라 주주, 더 나아가서 정부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세수를 뿐만 아니라 지금 GDPR에게도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당연히 지금 이제 정부도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제 하는 보고서는 상당히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네. 부분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자연스레 들었습니다. 네. 자, 흥미로운 소식도 있었는데 코스피 시가총액이 주택 시가총액을 초월했다고요?
0: 네.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정부의 아무래도 큰 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지금 최근에는 좀 양시장에 좀 조정, 뭐 이제 흔들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화랑이었기 때문에 시중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급속하게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이 수도권 주택 시가총액을 사실상 초월했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는데
1: 예.
0: 15일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은 지금 6,135조 원 수준이고 지금 주택 시장의 어떤 지금 이 집값 대비했을 때 잠정치가 지금 이제 한 4,900조 정도니까 24%를 웃도는 수치가 좀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1: 네네.
0: 지금 자산이 확실히 지금 코스피 이제 시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네.
0: 사실 2024년 지금 비상계엄 충격으로 사실은 좀 많이 급감했던 그런 부분을 좀 딛고 제가 볼 때는 급속하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같은 본격적인 어떤 좀 랠리에 힘입어서 지금 1년 5개월 만에 지금 4,171조가 지금 증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네.
0: 이에 반해서 수도권 주택 시총 같은 경우는 사실 2002년, 2023년에 조금 부진했다가 또 2024년에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코스피의 시가총액 자체에 좀 많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지금 자산의 운용 패러다임 자체가 좀 재편되는 좀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좀 전망 부탁드립니다.
0: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섹터만 지금 이제 반등세를 보이면서 다른 섹터들은 좀 힘든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특히 로봇 섹터가 다시 반등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저는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네.
0: 뭐 순환매 차원에서 다음 섹터, 뭐 로봇이라든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로봇이라든지 우주항공, 이와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이제 금리에 좀 민감한 뭐 2차전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섹터의 흐름 같은 경우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는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사라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주말부터 해가지고 이 때이른 더위 계속 기승이네요.
1: 네. 요즘 5월이 왔나 싶습니다. 어제도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이 자동 기상관측 장비 기준 어제 경북 김천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아 이 폭염 기준선에 3도나 넘었습니다. 또한 기상대 기준 대구가 34.7, 광주는 32.7도로 이 지역 5월 중순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낮 기온도 28.6도까지 올라가 또다시 5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0: 네, 뭐 부채도 등장하고 에어컨도 틀고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고온 현상이 오늘부터 좀 누그러진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이른 더위를 몰고 온 고기압이 동쪽으로 물러나면서 구름이 많아져 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기 때문에 오늘부터 고온 현상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 전주와 광주가 30, 대구와 김천은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내륙 지역에서 기온의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은 평년 이맘때 낮 기온 수준까지 내려가 날씨가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0: 네. 자, 내일 수요일에 비 소식 있죠?
1: 네, 내일은 새벽에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모레 목요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예상 강수량은 전국 대부분 20에서 80, 제주 산지 많은 곳은 120mm가 넘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수도권과 강원 영동,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2, 30mm의 장대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수도권과 충청, 전라도 등 서쪽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특히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에서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네네. 현재 이 서울과 일부 경기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0: 예, 내일부터 내리는 비에 바람까지도 같이 붙는 곳도 네.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본격 인터뷰. 오늘은 드라마 야인시대 구마적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이자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이원정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네. 배우 이원정입니다. 네.
0: 사실 예. 그 지역 유세를 다니시느라 스튜디오에 나오기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1: 예, 어제 저녁에 예. 밤늦게 그 동해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아. 이렇게 전화로 하면은 이게 잘 전달이 될까? 아니면은 또 이게 말로만 전달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네.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얘기하는 아. 게 좋겠다 싶어서 네. 어제 밤에 좀 무리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름이 참 잘 지었다. 저 개인적으로 골목골목 선대위. 예. 예. 지금 어디를 다니고 오셨나요?
1: 지금 이제 본격적인 것은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시작되는데 저는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뭐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라고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네. 강원 동부 그다음에 경기 아. 동부 북부
0: 아 네네
1: 그다음에 강원도는 뭐 전체겠지만은 그래도 더 한 대가 이제 동부 태백산맥 넘어서 아. 그다음에 이제 TK, PK
0: 아, 네네.
1: 그다음에 제 고향인 충청남도 부여 공주
0: 네.
1: 그런 데가 그런 데를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0: 네, 사실은 선대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네. 기사들이 지역 언론에도 나고 해서 저도 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일정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이렇게 후보들이 요청을 오면 거기에 맞춰 가시는지 아니면 나름의 어떤 일정들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따라가시는지 궁금한데요.
1: 많이들 요청들이 오세요. 그리고 뭐 상당히 유리한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네네. 경우에는 좀 정중하게 잘 거절을 하고 저는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0: 아, 그런 거군요.
1: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기 전에는 그냥 요청이 있으면은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의 몇 군데를 더 선점을 해서 이렇게 네네. 다니는 쪽으로 이렇게 목표를 세웠죠.
0: 지금 위원장이신 경우에는 조금 달라졌죠, 상황이.
1: 좀 그렇죠.
0: 예,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유세를 하고 계신 건가요?
1: 이제 21일부터 시작할 건데 네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당에서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후보들한테 당으로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 개인한테 오는 것도 있고 네네. 그 스케줄을 적절하게 조절을 하고
0: 네네.
1: 이제 골목골목 선대위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름을 오뚝. 예. 네네. 왜 그런지 아세요?
0: 그 저 후보로 나서셨다가 안 되셔서
1: 맞아요.
0: 그런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
1: 다시 오뚝 서라.
0: 네네.
1: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0: 네.
1: 그러니까 현장에 뛰는 유세단이 그렇게 둘이 있는데 네. 그래서 박주민 의원이랑 또 저랑 같은 지역구에 살고 있고 그래서
0: 아, 은평이시죠?
1: 예, 예. 네. 같이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네. 따로 또 갑니다.
0: 아, 네.
1: 예, 크게 하는 선거는 이제 박주민 의원이 이렇게 대형 버스랑 그다음에 이제 포스터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다니고
0: 네네.
1: 저는 골목골목 걸어 다니다가 큰 뭐 부산이나 대구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에서 만나서 짠 하고 좀 보여주고
0: 네.
1: 그리고 저는 다시 또 두 발로 뛰어다니고
0: 아.
1: 그쪽은 버스 타고 큰 지역구별로 다니고
0: 아, 그렇게 식으로. 역할을 좀 나누셨군요.
1: 네.
0: 그럼 혼자 다니시는 건가요? 좀 같이 하시는 분들 동행하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실까요?
1: 한 명 구했어요.
0: 아, 네.
1: 한 명 구해서 몇 달 전부터 예. 다니고 예. 있었고
0: 네네.
1: 이제 21일부터는 당에서 지원을 해 주죠. 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중앙당에서 팀이 네 분이나 있대요.
0: 네.
1: 예, 그래서 한번 미팅을 했는데
0: 네.
1: 지원이라고 뭐 별건 없습니다.
0: 네, 약간 돌려까기 하시는 것 같긴
1: 네. 뭐 그래도 차량도 이렇게 해주시고
0: 네네.
1: 또 기름값도 대주시지 않을까요? 중앙당에서?
0: 아닌가요?
1: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0: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1: 제가 예전에 그 예. 대선 때 네. 이번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당선되는 대선 때 그 경기도 선대위원장 공동 김성원 도당위원장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하루에 1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0: 아, 네.
1: 그래가지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곱하기 딱 해서 예, 세금 떼고 나옵니다.
0: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너무 상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자, 그 이름을 제가 아까 앞서 참 잘 지으신 것 같다. 제 개인적 생각 말씀드렸는데 네. 역할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골목골목 선대위라는 거는 어떤 거를 지금 목표로 하셔서 활동을 하시는 건지.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큰 광장에서 버스를 세워놓고 마이크 잡고 막 이렇게 외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버스가 못 미치는 골목골목 예를 들어서 시장통 그러니까 전통시장 오일장
0: 네.
1: 그다음에 상가 이런 데 이제 직접 민심을 청취할 수 있고 그리고 그들과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아무리 국회의원이더라도 지역구가 아니면 또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국회의원들은 몇 분 안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도 저는 또 좀 얼굴이 알려진 편이라서
0: 네네네.
1: 가면은 좀 반갑게 얘기를 해 주시고 말을 걸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쭉 하고 있었는데 뭐 당에서도 그걸 알고 그걸 맡아주십사 해서
0: 네.
1: 예, 오케이 했습니다.
0: 네, 당원이신 거죠 지금?
1: 당원이죠. 당원.
0: 네. 선대위 활동도 사실 꽤 오래 하셔서 지난 대선도 앞서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타이틀까지 딱 붙이고 이렇게 하게 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1: 마음속 저와의 약속인데 이제 지난 대선 때 좀 황망한 상황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대통령 후보가 방탄막 뒤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방탄막 뒤에서 연설을 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죠. 금방 잊고 계신데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게 예 방탄막 뒤에서 하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0: 네.
1: 다시 어게인을

0: 외치는 사람들도 있고
1: 네.
0: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형제이기도 하고 부모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내라는 종식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사회에서.
1: 네.
0: 내란에 찬성을 한다는 것은 제 상식하고는 너무나 좀 동떨어져서 그들이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직접 찾아뵙고 얘기를 나누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지선 6.3 지방선거가 내란의 마침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다. 내 역할은.
1: 네.
0: 그래서 지난 대선의 마침표고 종결 지점이니까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재명 정부 잘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저는 본업으로 또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지금 21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 상황이라 아직은 뭐 본격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시니까요. 아, 내가 이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하기 잘했다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험지라고 네. 생각했던 부분을 그런 지역을 막 다니지 않습니까? 어제도 네. 동해, 삼척 뭐 이런 데.
1: 거기 험지 아닌데요.
0: 네?
1: 좋은 곳인데요. 아, 제 말은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그렇죠. 선거상 험지지만 제 말은 지역은 참 좋고.
0: 그렇죠. 풍광도 너무 좋고.
1: 너무 좋죠. 예.
0: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고
1: 네.
0: 그런데
1: 네.
0: 그런 이제 효능감도 좀 맛봤으면 좋겠다. 이분들도. 물이 고여 있었으니까 뭐 좀 상했을 수도 있으니 좀 교체해달라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이 손을 꼭 잡고 잘 와줬다고 고맙다고 왜 진작에 이 동네는 안 왔었냐고
1: 예. 실제로 좀 방문이 많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셨나 봐요.
0: 맞아요.
1: 네.
0: 이제 그 복지회관이나 아니면 네. 이런 데를 방문하면은 정말 네.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그분들이 이렇게 뭐 어느 당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문제는 사람이다. 그리고 얼마나 곁에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었는지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렇게 다가가 보니까
1: 네.
0: 정말 따뜻하게 타주시는 그 믹스커피
1: 예. 예. 맛있죠.
0: 하루에도 몇 잔씩 마십니다. 근데 정말 따뜻하고 맛있어요.
1: 네.
0: 예, 좀 뿌듯하고
1: 네네.
0: 즐겁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형님 누나뻘인데 완전 자식 취급하기도 하고.
1: 젊어 그래서. 보이셔서 그런가 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이렇게 중앙당에 전달하신 것도 있으십니까?
0: 예. 그런 어떤, 것도
1: 네.
0: 리포트도
1: 어떤 내용들이
0: 좀,
1: 네. 아, 리포트도 하시고요.
0: 예,
1: 네.
0: 그렇게 하고 이제 전략 기획 쪽을 맡으신 분들한테 직접 이제 써 가지고 아, 이 지역은 이렇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인물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좋은 분들을 키워서 내려보내는 것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 니들이 알아서 커. 이것은 중앙당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 네. 그런 생각도 드셨군요.
0: 네.
1: 지금 이제 그 배우이시면서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실 때 이게 지금도 그런가 저도 자문을 해봤는데요. 부담이 있으십니까?
0: 부담 있죠. 많았죠. 예. 지난 대선뿐만이 아니고 떨어진 대선도 그때도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그때 생각은 그런 거였어요. 좀 멋있게 나이 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하고 그렇다고 뭐 할 얘기를 다 한다고 해서 다 멋있거나 뭐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귀감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좀 아빠로서 아니면 이제 나이가 60 가까이 막 다가가고 그럴 때라서 어떻게 좀 어른이 괜찮은 어른이 한번 돼볼까 이런 생각에서 시작을 한 거였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아유 내가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구나. 과거에 35년 이상 한 직업을 쭉 끝까지 밀고 왔는데 그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 엎질러진 물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효능감을 맛보기 시작하니까 네. 아, 괜찮다. 그리고 이번 지선까지 마침표니까 여기까지 딱 찍고 쿨하게 다시 또 통장에 돈이 꽂히면 살 좀 빼가지고 드라마도 좀 하고 영화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1: 네. 앞서 처음 시작하실 때 험지 위주로 다니신다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얘기하셨어요. 험지 중에 제가 그 다니신 곳의 기사들을 보니까 최근에 그 경북지사
0: 네.
1: 오준기 후보님과 같이 다녔던 그 기사가 여러 건이 눈에 띄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걸 대구시장 선거도 얘기하고 경북지사는 사실 좀 국민의힘의 텃밭이잖아요. 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경합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그런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네. 어떠신가요?
0: 포항이 이제 경북 지역에서는 가장 큰 시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0: 포항, 김천, 구미, 안동 뭐 이런 시들이 있는데 포항을 골목골목 다녀보고 경북의 이제 대구, 울산을 대구를 빼놓은 큰 시들을 이렇게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저를 대하는 눈빛이 저는 아 이쪽에 이렇게 반대쪽에서 보면은 편협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찍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대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아 내외를 하거나 아 여기 왜 왔어 저 아 배우는 배우나 하지 왜 그래 뭐 이렇게 짜증을 내시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1: 그렇군요.
0: 예, 거의 없다는 딱 한 분 봤어요. 딱 한 분. 근데 점잖게 내 손을 잡고 배우해.
1: 세 마디만 하셨군요.
0: 예, 예. 네. 그 정도 이외에는 아주 즐겁게 맞이해 주셔서. 그리고 또 특히 오준기 후보 같은 경우는 후보들의 스킨십의 정도의 차가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요. 스킨십이. 그리고 밝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졌는데 뭐가 좀 찌들었을 만한데 되게 밝아.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에너지를 받고 옵니다.
1: 지금 사실 전반적인 뭐 특정 여론조사를 제가 언급은 안 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나 또 정당 지지율이 계속 높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가 오늘로 15일 앞으로 다가오니까
0: 맞아요.
1: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생기고 또 지역별로도 차이가 생기는 게 사실인데 자, 지금 그 공개적으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을 또 지지하셨고 대선에서도 지원 유세를 하셨던 입장이잖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선거에도 긍정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제 경합으로 최근에 분류되고 있는 곳들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0: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번은 대통령이 선거를 거의 대부분 하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왜냐하면 대부분의 후보들이 좋은 지역이든 안 좋은 지역이든 대부분의 후보들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못 따라가요. 그럼 후보들이 대통령의 경북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뭐 상회하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인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이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거랑 거의 준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한 자리에 앉아서 5분 10분씩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한 반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경북에서도 물론 이제 애초에 차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없어요. 잘 하고 있다. 잘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지역 후보가 그 정도의 능력이 있나?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의 색깔이 있는데 여기서

0: 저는 그냥 참아줘. 대통령은 박수 쳐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1: 네네.
0: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는 게 그 지역 후보들의 목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사실 야당에서는요.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높은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조작기소 특검. 네. 야당에서는 또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지금 부르기도 하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계속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게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도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등등등을 지금
0: 맞아요.
1: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금 격차율을 좁히는데 격차를 좁히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많은 그 또 여론조사 네. 전문가들이나 또 정치권에서 맞아요.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러니까 저는 뭐 선거 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 아주 정통에 있거나 시사 평론에 정통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1: 네.
0: 결국은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양대 거대 정당으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그쪽으로 귀결이 돼갈 수밖에 없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또 그런 정치 공학적인 쪽에 상당히 능수능란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대결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가 만회를 하거나 회복을 하거나 그런데 유리할 것이다라는 것에
1: 네.
0: 똑똑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러다 보면은 또 49대 51의 게임이 경합 지역에서는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구조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란이니 뭐니 싹 없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뭐 민생이라든가 아니면 뭐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삼성 파업이라든가 뭐 GTX라든가 뭐,
1: 네.
0: 뭐 이런 사고들 그럼 어느 시절에는 뭐 사고 없고 노사 파업 없었나요? 이제 선거에다가 그것을 가미하면서
1: 네.
0: 그렇게 공학적으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1: 네. 지금 이제 다니시는 곳들이 보니까 이제 직접 생각하신 것도 있지만 후보들이 요청이 있는 것도 있는데 최근 핫플레이스라고들 언론에서 많이 거론한 데가 이제 평택을 같은 데잖아요.
0: 맞아.
1: 네, 거기도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0: 다녀왔습니다.
1: 아, 현장에서 느끼니까 어떠셨어요?
0: 평택은 골목골목은 안 가고요.
1: 네.
0: 아직 골목골목까지 가지는 않고 개소식만.
1: 아, 네네네.
0: 네, 얼마 전에 다녀오셨고요. 이제 두 분이 동시에 개소식을
1: 네.
0: 해서
1: 네.
0: 참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습관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렇게 잘 쌓이는 체질이 아닙니다. 이렇게 관통합니다.
1: 아, 네, 예.
0: 그래서 이런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복잡한 문제일수록 가장 간결하게 보는 겁니다. 예. 네. 판단을 하실 때 그냥
1: 네.
0: 이게 옳다 그러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누군가의 잘못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됩니다. 입고 있는 옷의 색깔 왼쪽 가슴에 박혀 있는 로고 뭐 이런 걸로 그냥 판단하시고
1: 네.
0: 그게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그냥 본인을 믿으시면 되고 어차피 대통령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뭐 정치인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시정, 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본인들의 지역구를 대표해서 같이 얘기해 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하원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상원과 하원의 느낌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도 대표하고 전 국민도 대표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나는 이 사람이 가서 대표를 우리 지역의 대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1: 네.
0: 저는 해당 얘기는 안 합니다.
1: 네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제가 쇼츠 얘기는 질문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0: 쇼츠 해야죠.
1: 쇼츠 얘기 근데 하면 지금 2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마지막으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시죠.
0: 저는 뭐 내란이다 이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직접 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다. 예. 그리고 민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고관여층들은 그런 것들이 민감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상가가 많이 문 닫혀 있고 이게 버티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많거든요. 하여튼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네. 알쏘! 좋다!
3: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 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2: 얼쑤 신난다.
3: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여보, 3, 4, 5월 하면 떠오르는 거?
5: 봄?
4: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달.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 어떻게?
4: 휴대폰 문자가 오면 신청하는 간편 신청.
5: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대면 신청.
4: 새롭게 추가 농업 이지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온라인 신청.
5: 신청이 불가한 농지도 있으니 공익직불제 콜센터 1334나 읍면동에 꼭 확인하세요.
4: 본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함께합니다.
6: 여행 떠나요.
7: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은 지혜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경북 영주 부석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는 산사의 봄을 고즈넉한 풍경 소리와 진한 풀 내음으로 느끼셨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장거리 이동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어머니와의 대화에 집중하고 산사가 주는 안락함과 평온함에 몰입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네요. KBS 연준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8: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9: 58분 날씨.
10: 오늘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지만 30도 안팎의 더위는 있겠습니다. 경상권 중심으로 30도 이상 오르기도 하겠고요. 오늘 서울 27도, 강릉 세종 28도, 대전 29, 광주 30, 대구 31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겠습니다. 동쪽은 매우 높은 단계가 많겠고 또 오존 농도도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나쁘겠습니다. 호흡기 나쁜 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대기질은 당분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오면서 건조함도 해갈이 되고 더위도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 밤부터 흐려지겠고 내일은 비 오는 수요일이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남과 전라권역 제주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절기 소만인 모레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제주는 모레 목요일 저녁까지 예상되고요. 이틀간 전국 대부분 20에서 80, 남해안 80mm 이상, 제주 산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 예보가 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낮 기온이 대부분 비가 내리면서 20도를 살짝 넘기는 수준으로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0.7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1: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지금 오늘 이틀째 2차 사후조정 협상을 네. 할 텐데요. 네. 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좀 조정이 될까요?
1: 조정이 돼야만 합니다.
0: 돼야만 하고요.
1: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치고 삼성전자의 파업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법원에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가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가처분을 인용을 했고요.
0: 네.
1: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수출의 약 4분의 1 그리고 주식 그 시가총액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460만 명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래서 삼성이 파업으로 인해서 1700억 개의 그 협력 업체들 그리고 지금 8천까지 올랐는데 이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이건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되거든요.
0: 네.
1: 그래서 긴급 조정권을 얘기하는 것도 긴급 조정권이라는 게 사실 국가적인 재난 상태 최근에는 2005년도에 있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파업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상 섬나라 아닙니까? 근데 교통이 막힌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태죠. 근데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파업만은 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정이 이런 대통령의 입장 발언 네. 좀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대통령이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로자들은 주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주주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만큼 수익도 나누고 이제 손실도 같이 부담하는데 근로자는 어떤 고용이 안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급여도 안정돼 있기 때문에 물론 성과급을 이제 한시적으로 받아갖고 전체적인 근로 의욕을 이제 올리는 거는 좋지만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익 15%를 그냥 다 나눠갖는다라든지 이런 것을 법제화하게 되면은 그 파급 효과도 이제 산업에 상당할 거고요.
0: 네.
1: 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0: 네.
1: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사실 입장이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을 하기 전에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당대표 하실 때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서 업무 개시 명령이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또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당대표 또 하실 때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가압류 소송을 남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에 대해서 법안에 대한 오해를 풀고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파업보장법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기 때문에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파업이라든지 노동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이 노사협상을 어렵게 하고 파업으로 치닫게 하는 말하자면 마중물을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0: 네.
1: 대통령이 늦었지만은 이런 균형 감각을 갖고 하시는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또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기업이 서로 도와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요즘 해외 순방하실 때 꼭 기업인들을 대동하고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상대방 나라에 해줄 수 있는 건 한정적이지만은 우리 유수 삼성 현대라든지 SK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공장을 만들고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인식의 전환을 갖고 오신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기업 경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1: 이번에 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0: 예. 자, 국민의힘에서 이번 사태 배경으로 노란봉투법을 꼽으면서 파업 철회 법안 제정비를 촉구했는데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0: 노란봉투법이 이번 사태의 직접적 배경이 됐다고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네, 노란봉투법이 문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법률을 개정하고자 법 제시를 통해서 이제 의견 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노란봉투법이 그 불법 파업을 허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법 파업에 대한 대응력을 지금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 파업을 하고 손해가 발생을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렸거든요. 기업에서. 예. 근데 이제는 개별 근로자별 역할이라든지 관여도라든지 임금 수준이라든지 참여 정도를 판단을 해서 책임 비율을 산정해서 감면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게 법원을 통해 갖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 갖고 이제 손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불법 파업을 한 사람들이 내가 참여한 게 얼마 안 되고 주동자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잘 팔리지도 않는데 뭐 손해가 되겠어? 그리고 내 임금도 고려해서 법원에서 선처하지 않을까? 이런 인식들이 모이고 모여갖고 노란봉투법이 이제 돼 있고 또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해도 우리가 저항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뭐 두둑한 좀 배포를 갖게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 이게 꼭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노란봉투법 유사 사건에서 파업 가담 노조원 손해 배상 책임은 개별로 따져야 된다라는 판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현대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파기 환송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불법 파업을 해도 그리고 불법 파업과 합법 파업의 어떤 경계선상에서 예를 들어서 출근을 모조리 다 안 해버리고 연차를 써버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이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설사 불법 파업이라고 그래도 손해 이 부분을 자그맣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이 파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이번에 어제 법원에서 가처분을 했는데
0: 그렇죠.
1: 안전에 관련된 그리고 제품 생산에 관련된 문제가 없도록 그 규정한 가처분은 맞습니다.
0: 네.
1: 근데 총 파업 가능한 사람들 한 5만 명으로 봤을 때 법원에서 규정한 파업을 하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을 한 7,000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5만 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7,000명밖에 근무를 안 하면 이거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노조에서도 이거 법원의 판단대로 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규정된 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정부에서 법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입법기관으로서 이 법에 대해서는 좀 재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0: 네네.
1: 그리고 오늘 마침 그 고동진 의원이 그 삼성전자 대표를 하셨는데
0: 예?
1: 제가 포럼도 같이 하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고동진 의원님 저 그리고 김영동 환노위 간사 같이 가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 국민의힘 차원에서 좀 도울 일은 없는지 이야기도 좀 수렴할 그런 계획입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벌써 46주년이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장동혁 대표도 어제 가셨어요.
1: 네.
0: 지난해 11월에 가셨을 때는 참 그 묘지의 입장도 좀 못하셨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제 해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참석을 결정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늘 갔기 때문에 간 겁니다. 저희가 저도 이제 초선 의원 하면서부터 당 대표나 원내 대표들이 5.18 기념식에 늘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당이 됐을 때는 대통령이 특별 열차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 전원이 열차를 타고 같이 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새로운 게 아니고요.
0: 네.
1: 그리고 5.18 정신은 민주당이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그 이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친 여러 민주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뭐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한다든지 이런 것도 저희 대선 공약이라든지 당의 방침으로 여러 차례 나왔던 거라서 뭐 새삼스러울 게 없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개헌 투표는 결국은 안 됐는데
1: 네.
0: 선거 후에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네.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그렇습니까?
1: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0: 네.
1: 저희가 이제 속도 조절을 얘기하는 거는
0: 네.
1: 예를 들어서 임대차 입법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이제 건전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택 매매 전세 월세 아주 가격을 올리고 서울 주택시장 아주 망가뜨렸잖아요. 그게 48시간 만에 소위서부터 본회의까지 다 통과돼서 그렇습니다. 다듬지 않아서 디테일의 악마가 망친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도
0: 네.
1: 지금 1987년도에 체제로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동안에 IT 산업의 정보화 또 지방 분권도 있었고 환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여튼 텀을 두고 계속 이제 개선돼 왔어야 되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정족수가 이제 3분의 1이라고 한 거는 그 헌법을 만든 이 파운딩 파더들이 그 이거를 만들려면 여야 합의로 만들려고 이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국회의장께서도 그렇게 한 거는 온당치 않기 때문에
0: 네.
1: 하여튼 그런 걸 다 엮어서 같이 저희가 개헌을 추진해야 되는 거는 국민적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선거 얘기로 네. 좀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1: 네.
0: 지금 국민의힘 인천시장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1: 네.
0: 자, 지금 인천시장 선거에서 제일 큰 쟁점은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1: 지금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저희 국민의힘이고 박찬대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이제 민주당 후보인데 박찬대 후보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인천을 대장동 모델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장동 관련해 갖고 1심 판결도 나왔고 뭐 수천억 원대의 개발 이익을 일반 사기업한테 그냥 떠넘긴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헐값에 땅을 수용당하고 그리고 높은 분양가를 낸 이 주민들을 피해를 입힌 건데 그것을 이제 창의적인 모델이라고 해 갖고 이제 인천에도 이제 도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도 아 그거 좋겠다 이렇게 그 맞장구를 치고 나오셨는데 글쎄요. 그래서 지금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를 하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고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돕자고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말 황당하게 이를 데 없고요. 정말 그 오만한 그런 판단과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이 사실 경제자유구역이 청라하고 송도하고 영종이 있고 원도심이
0: 네.
1: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원도심을 이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반열에 올리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가지를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제 예산 투입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차기 인천시장의 가장 큰 덕목이 될 텐데 그거를 그냥 창의적인 대장동 모델이라고 그래갖고 그 수익은 기업들한테 다 몰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헐값에 수용하고 비싼 값에 분양을 한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오만한 이 정권에 그리고 오만한 후보에 분명히 경종을 울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네. 인천의 1등 기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입니다. 1년에 한 6천억 정도 이제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기재부 장관이나 국토부 장관을 통해서 이제 물어보고 네. 또 청와대 이제 그렇게 백지화하라는 이제 건의 문서도 올렸는데 답신이 안 오고 있는데 그렇게 흑자를 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를 1,300억 정도 매년 적자를 보고 있는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13조 원이나 돈이 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랑 합쳐갖고 공동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인천에 든든한 흑자 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인천에 공공기관이 전국에 대비해서 2.3% 정도밖에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인구가 17개 시도 중에 다섯 번째고 또 지방자치라는 게 꼭 수도권을 죽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당 인사들은 좀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뒤늦게 뭐 반대한다고 그러지만은 정부 입장은 바뀌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그런 대장동 문제라든지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제라든지 이런 게 과연 인천을 사랑하는 인천시장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 건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0: 수익을 공공이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만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전 사회자님 말씀에 뭐 100번 동감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게 7천억 원이나 되는 수익을 그냥 안겨주고 4천억 이상을 이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항소 포기를 해갖고 겨우 470억 정도만 받고 그렇게 포기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이제 기업에 이윤을 주고
0: 네.
1: 그리고 그 주택 사업자로고 하여금 민간의 어떤 주택 공급을 늘리자라는 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은
0: 네.
1: 지금 이 서울시에서 이제 박빙으로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 정책에서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주택 공급을 6만 호 한다고 해놓고서 지금 과천 경마장 뭐 비웠습니까? 용산 정비창 비웠습니까? 태능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의 대장동에서 크게 한번 얻어맞은 다음에 민간에 관련해 갖고 이제 더 여러 가지를 벌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갖고 전부 공공으로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지금 트리플로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주택 매매가 강남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 시가 마르고 있죠. 전세 월세값 너무 올라갔고 지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아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다 이렇게 되다가는 특히 20대 30대가 우리 국민의힘한테 기대를 보는 이유가 민주당 정권, 특히 민주당 서울시 정부가 돼서는 서울의 집없기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0: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토교통위원이시기도 하고 네. 또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네. 삼성역 GTX A 노선 공사에서 그 네. 철근이 절반만 네. 지금 들어가 있어서 어제 선거 기간인데 사실상
1: 네.
0: 행안위까지 열렸어요.
1: 네.
0: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철근이 빠진 거 하나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1: 네.
0: 작년에 이미 알았는데
1: 네.
0: 서울시가 이제 국토부에다가 4월 말에 또 보고한 게 있고
1: 네.
0: 두 가지가 같이 쟁점이
1: 네.
0: 되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어떻게
1: 네.
0: 보십니까?
1: 한마디로 좀 황당합니다. 제가 국토교통위 위원이라서 너무 잘 아는데
0: 네.
1: 작년 11월하고 12월에 거쳐갖고 서울시가 이제 현대건설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감리단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철도시설공단에 그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감리단장이 그걸 보고 같이 감리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철도시설공단이면 공단이지 국토부에는 왜 보고 안 했느냐? 아이고 그거는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우리 국감이라든지 업무 보고는 할 때 그 국회 맨날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국토시설공단이나 철도공단 이런 데는 그냥 국토부랑 한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고 보고서도 냈고 그게 이미 지난 겨울의 일인데 그거를 국토부에서 몰랐다? 그러면 국토부 담당자를 징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0: 국토부 네. 담당자를 징계해야
1: 네.
0: 된다?
1: 네. 왜냐면은 그 철도공단에서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여태까지 몰랐다고 그러고 지금 선거 때가 왔다 했다. 저는 국토부 제가 그래서
0: 네.
1: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 네. 수요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가 있어 갖고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열었는데 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에서 그 잘못을 찾아내고 30억을 우러내기로 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겁니다. 국민의 세금을 안 내기로 했다는 걸 제가 확인할 거고
0: 네.
1: 그리고 철도공단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당신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있으면 보고서를 내라고 할 겁니다. 보고서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제가 국토부 장관한테 물어볼 겁니다. 당신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걸 공론화하고 제대로 안 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있다가 선거 때 민주당한테 꺼내갖고 정원호를 통해갖고 선거운동에 악용하게 했느냐. 분명히 제가 문제 삼고 징계하도록 할 겁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 이유가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국토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보도가 나와서
1: 네.
0: 질문을 드리게 됐던 건데
1: 네, 네.
0: 지금 의원님 말씀은 내일 열릴 국토위에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오히려
1: 네.
0: 국토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1: 네.
0: 보고받았는지 여부부터 다 따져보겠다.
1: 그렇습니다.
0: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0: 자, 이제 어제부터 이제 인쇄용지 투표용지 이제 인쇄 들어가가지고
1: 네.
0: 또 관심이 이제

0: 선거별로 네. 단일화 여부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지역구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에.
1: 그렇습니다. 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저 경기 평택은 좀 민주당 쪽에 단일화 포커스가 있고 이 부산 북구각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쪽 또 한동훈 전 대표 무소속으로 나온 단일화에 관심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1: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가 2등, 3등,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2등, 무소속 후보가 3등이더라. 아니 죄송합니다. 거꾸로였는데
0: 네.
1: 네. 무소속 후보가 2등, 국민의힘 후보가 3등이라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고 그런데
0: 네.
1: 둘의 합치면은 1등 후보를 이겨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당내 분열이 여기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그 우리 당원 여러분께 하여튼 좀 송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번에 당대표 할 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글쎄 뭐 그 시기가 지나가서 이제 이 상황에 이르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 네.
1: 저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할 겁니다.
0: 네. 네. 지금 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진보 네. 진영에서는 단일화가 됐잖아요.
1: 네.
0: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 후보만 누가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상황인데
1: 네.
0: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김두겸 후보 나오셨고
1: 네.
0: 전 울산시장이신 박맹호 후보가 계속 이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1: 네, 네.
0: 여기도 지금 단일화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1: 글쎄 이제 저도 이제 정치를 해보고 당협위원장으로서 공천도 주고 뭐 이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상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시각으로 미래를 보고 안타깝지만은 좀 양보를 했던 분들이 그 이후에는 좀 더 좋은 포지션에서 크게 되는 경우도 제가 좀 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단기간적인 뉴스나 어떤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한번 좀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좋아진 여론을 바탕으로 다음을 도모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0: 네. 네. 지금 그 주말에 유세 중에 눈에 띄었던 장면이 서울 같은 경우에 오세훈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 김정철 후보 혁신당에
1: 네. 네.
0: 이 세 분이 이제 청년 주택을 가셨던 그 현장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1: 네.
0: 보도를 보면서 아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갖고 민주당하고 정반대 입장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1: 네.
0: 그런 후보들이 좀 모였구나 이런
1: 네.
0: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러면서 개혁신당하고 국민의힘이 선거연대를 조금 더 수준을 높을 수 있나? 막판이라도 한 저희가 15일 남았으니까요.
1: 네, 네.
0: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1: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그 이준석 대표야말로 뭐 저희 국민의힘 당대표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갈라져 나갔는데
0: 네.
1: 뭐 근원적으로 갖고 있는 이 보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어떤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이제 대처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할 때 날짜를 좀 단축해서 귀국해서 같이 좀 힘을 실어준 적이 있고
0: 네.
1: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필리버스터를 같이 한 적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외국인 투표 관련해서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다는 법안을 내는데 우리 당과 공조한 적도 있고 그래서 공조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특히 최근에는 공소 취소 특검법이 사실은 특정인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그냥 죄를 지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영남권에 국민의힘이 결속하게 된 게 이대로 가게 되면은 독재로 가게 되는데 우리라도 좀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길이 일어.

0: 쓴 게 공소시효 특검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개혁신당도 같이 하자고 지난번에 조응천 후보도 이제 제안을 하고 잘 됐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뭐 그 개혁신당의 국회의원들 분들께서 이제 수도권이 많기 때문에
1: 네.
0: 누구보다도 이제 더 잘 체감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공조가 가능하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준석 대표와도 이제 동선을 같이 하고 그러는데 두 분이 예전에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할 때 서로 한 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좀 대화가 잘 되고 그래서 선거 공조에 이어서 이제 뭐 단일화 문제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세훈 정원호 두 후보가 굉장히 박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긴 좀 조심스럽지만은 결국은 우리 보수 쪽에서 서울시장을 꼭 갖고 오려고 하면은 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의 대승적인 이 협조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1: 네.
0: 그것은 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두고 보겠습니다.
1: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많은 비가 오면서 건조함도 좀 해소가 되겠고요. 더위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제는 경주가 35.9도, 서울은 30.1도까지 올랐는데요. 대부분 어제보다는 2도에서 5도가량 낮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30도 언저리로 대부분 더운 곳도 있는데요. 경상권이 그렇습니다. 상주와 대구가 오늘 31도, 광주 30도로 덥겠고 강릉, 세종, 대전이 28도 정도, 서울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오늘까지 대부분 높겠고 동쪽은 매우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또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오늘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에 나쁠 텐데요. 대기질은 당분간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이 밤부터 흐려지겠고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남과 전라권역, 제주에 비가 오겠고 내일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절기 소만인 모레 오후에 대부분 그칠 텐데 강원 영동과 제주는 모레 목요일 저녁까지 예상되고요. 이틀간 전국에 20에서 80, 남해안은 80mm 이상, 제주 산지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오면서 내일과 모레 낮 기온 대부분 20도를 약간 넘기는 정도로 더위가 이틀간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과 경기 광명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다시 발효됐는데요. 비 오기 전까지는 건조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1.5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4: 정치
5: 전격 시사,
4: 뉴스
5: 전격 시사,
4: 인터뷰
5: 전격 시사,
4: 주식
5: 전격 시사,
4: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5: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4: 와, 전격적이네.
5: 전격.

0: 한일 정상회담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립니다. 또 내일은 중국 베이징에서 러중 중러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지난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각각의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 각 나라의 셈법, 득실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님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다카이지 총리 방한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제 입회기 이어서 이 대통령이 나라연을 방문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이렇게 되면 한일 간 셔틀 외교는 궤도에 올랐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1: 예, 그렇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뭐 다카이치 총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굉장히 확고한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임한 다음에 일상적인 그런 외교 일정에 벗어나서 이재명 대통령 께서는 그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일본에 먼저 들려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런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행보가 비단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 것뿐만 아니라 일본을 무시하지 않고 상호 간의 협력을 도모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를 탐지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도 이재명 정부가 그렇게 무조건적인 친중 정부가 아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축한 실용 외교 토대를 계속 유지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잘 보이는 이번 다카이치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완동 방문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0: 네. 자, 시점이 지금 그 중동 전쟁이 발생한 지 한 60일이 지난 두 달이 지난 시점이라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은 주의자가 뭘까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의제가 테이블에 올라갈까요?
1: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언제 끝나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2월 28일에 시작된 전쟁이 4주 늦어도 6주에 끝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근데 지금 6주가 아니라 60일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여러 나라, 우리나라와 일본을 포함해서 이란 전쟁의 여파로 대단한 피해 그리고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더군다나 9년 만에 이루어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미중 정상회담도 과연 무엇이 강대국 간에 결정되었는지가 아직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국제정세와 경제상의 불확실성에 한국과 일본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미국에 대한 정책을 조율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미국의 관세 레짐도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모으는 그런 정상회담의 목적이라고 보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시도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묶여있는 약 600척의 상선에 자유롭고 안전한 항행을 재개하는 작전을 시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35시간 만에 이 중단을 선언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렇다면은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자구책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대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공동 보조를 한국과 일본이 취할 것인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에 관해서 여기에 대한 지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 네. 또 하나 어제 눈에 띄었던 보도가 지난 1월 회담에서 합의했던 조세희 탄광 수몰 희생자 발굴 감식에 대해서 한일 양국이 어제 DNA 감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각각 밝혔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진척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죠?
1: 일단은 긍정적인 움직임 그리고 과거사 문제를 꼭 양국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일 관계가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 토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는 다카이치 내각과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는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사안이면 분명합니다. 이 점을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양국 간의 협력을

0: 시작하고 지속할 것인가를 양국 정상이 이전 정상회담에서 논의하였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추동력을 유지하겠다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1: 네. 자,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당연히 논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방금 끝난 베이징에서의 그 미국과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발표가 양쪽에서 다 나왔습니다. 표현은 다릅니다.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 비핵화를 미중 정상이 논의했다고 하였고 중국 외교부 발표를 보면은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 무장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는데 이란 전쟁에 늪에 빠진 미국의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과 전투 태세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 물자도 중동으로 많이 이전되었고 대만 무기 판매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비판을 했을 때 1982년부터 계속 지속돼 왔던 6개 보장에서 벗어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제2의 대만이 되지는 않은가라는 우려는 양국 정상이 이제 직시해야 될 때가 됐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이런 폭넓은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카이치 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 굉장히 엄중한 사태고 여기에 더해서 북한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지향하지 않고 한반도의 상황은 두 개의 별개의 주권국가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네. 한일 정상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서 각각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표적으로요. 네.
0: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네.
0: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일본도 에너지 공급망 분야에서 큰 타격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어떤 신뢰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이 아시아 경제를 대표해서 유럽연합과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 제3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이란 측에 제시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도
1: 네.
0: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렇게 위험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항행에 일본과 한국이 지원을 하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속 주장하는데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할 수 있겠죠.
1: 네, 알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는데 먼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17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30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공개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북핵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백악관도 앞서 교수님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 목표로 중국과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궁금한 것이 양 정상 간의 대화 30분간의 통화 중에 이 북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는 이 북미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0: 만약에 이란 전쟁이 6월 28일에 시작되지 않았다면은 예정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30일부터 중국을 정상회담 목적차 방문을 한 다음에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한반도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동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의 그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 작전이라든지 이란 핵 협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제대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을 고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의 장기화가 이 모든 것을 다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1: 네.
0: 그리고 시간은 지금 북한에게 계속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네.

0: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한 빅딜을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달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 미국과의 통 큰 대화와 협상을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이 일치점은 계속 고정 변수로 남아있을 것이지만 지금 이란 전쟁의 여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1: 네.
0: 그 이란 전쟁이 휴전과 종전의 그런 단계로 접어든 다음에야 북미 간의 그 고위급 대화를 통한 빅딜이 다시 그 추동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점에서 뭐 이재명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했을 때도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한국의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시간일 뿐이지 어떤 큰 전략적인 변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지금 한미 정상이 지난해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인트 팩트시티를 만들었고 이번 통화에서도 이 조인트 팩트시티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지금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미국을 방문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잠깐 주춤한 것으로 보이는 뭐 대미 투자 세부 내용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든가 우라늄 농축이나 해결료 제철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행에 속도가 좀 붙을까요?
0: 그렇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미국 방문을 통해 가지고 그 한국 측이 이해하는 상호 팩트시트의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 조율을 이야기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측도 자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란 전쟁이라는 변수가 워낙 이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의 전반에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미 동맹과 경제 협력을 한 단계 올리겠다는 양국 정상 간의 합의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장애가 생겼다고 봐야죠. 하지만 계속 기다릴 수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외교 차원의 이제 방미 같은 성격을 통해서 정상 간의 통화를 통해서 팩트시티 이행에 대한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고 실무 협상을 이어나가는 그런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이고
1: 네.
0: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양국 국방부 차원에서는 2018년이냐 아니면 2019년 상반기냐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인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9년 만에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분분한데요. 교수님께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뭘 얻었고 시진핑 주석은 뭘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0: 9년 만에 그 세계 질서의 두 패권국과 정상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미중 관계가 얼마나 안 좋은 상태였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9년 동안 양국 정상이 만나서 중요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그동안 중국의 굴기를 미국이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것을 중국이 버티면서 이제는 투키리데스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시진핑 주석이 말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이제과 동등한 위치에 이르렀냐 아니냐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런 부상한 중국의 영향력을 현재 상황의 일부로 고정 변수로 간주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이죠.
1: 네.
0: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것이 별로 없었다.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한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나의 친구란 얘기를 했는데 시진핑 주석은 이런 기회를 잡아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강한 압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상이 어떤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는 어려웠다. 또 합의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단 9년 만에 정상회담을 재가동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 전쟁

0: 전쟁의 출구 전략에 중국의 지원이 절실한 마당에 아직도 중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라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사실 이 질문을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새벽에 미군의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걸프 국가들의 협상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 그 미중 간 정상이 만났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문제라든가 이란 전쟁 종식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관찰자들이 보기에는요, 갑자기로 보였는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시진핑 주석과 상세히 논의했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진핑 주석은 대만 얘기를 테이블에 올렸다는 과실을 얻어간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대로 얻어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도 그 비판에 동의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상과 상세히 장시간 논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1982년도부터 미국이 견지해온 대만에 관한 여섯 가지 보장 중에 하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1979년 대만 관계법에 기반한 것이고 중국과는 절대 협의하지 않고 양자가 결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문제시했다고 그것을 시진핑 주석과 장시간 자세히 이야기했다는 것을 공개한 자체가 이 1982년부터 유지해온 미국의 정책에서는 벗어났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네.
0: 따라서 지금 대만에서는 이 미국의 안보 우선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겠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잘 수용을 했고 이 정도로 성의 표시를 했다는 식으로 마감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이 정도로 과연 대만 문제에 대한 공세를 늦추고 미국이 원하는 경제적 또 이란 전쟁 종식과 같은 안보 이익을 줄 것인가 아직은 좀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성과가 없다고 비판한 미국 언론에서는
1: 네.
0: 얻은 것이 없다. 보잉기도 500대 판다 그랬는데 200대 계약도 애매하게 있고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주석으로 받은 것은 시진핑 주석과 산책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장미꽃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본 장미꽃 중에 가장 아름답다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이 장미꽃 씨를 내가 확실히 백악관에 배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판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것은 장미꽃이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 네. 오늘 군사작전 중단을 지시한 것이 최종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일부적인 뭐 자유화라든가 이런 걸로 결과가 나아갈 수 있는 긍정적인 그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신정 통치 세력 군부가 얻은 결론은 호르무즈 통제가 핵무기보다 강력하다. 이란이 1년에 원유 수출을 약 300억 달러 합니다. 그중에 수익이 60%니까 200억 달러를 버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발표한 대로 선적 수준에 따라서 배럴당 1달러씩 받는다면은 1년 수입이 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원유 수출보다 두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내놓겠습니까?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잡고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과 미국이 군사공격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잘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장을 미국과 이스라엘이 확실히 해주지 않는데 이란 측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스스로 풀 확률도 적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이란의 핵 문제와 재침공 불가보자 불가침조약을 주지 않는 한은 이란 측에서는 어떤 협상에서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호르무즈 통제를 해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 예. 자, 중러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중국을 푸틴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데 제3자가 보기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연이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0: 의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번 중러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1: 저 사회자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하셨습니다. 9년 만에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러시아 대통령, 푸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가 간접적으로 잘 드러난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0: 네.
1: 따라서 이번에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는 양국 정상이 일단 시진핑 주석은 미중 정상에서 나눈 이야기를 푸틴 대통령과 나누고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같이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란 문제에 대해서.
0: 네.
1: 그리고 푸틴 대통령의 방문단 면모를 본다면은 장기적인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푸틴 대통령을 수행해서 러시아 측에서는 부총리가 5명, 장관이 8명,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가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네. 지역의 지도자들도 같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러시아와 중국 간의 통화, 금융협력,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2022년부터 막혀있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 유럽 시장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 시장으로 돌리는 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이 상당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이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더 수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서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있고 또 중러 정상회담이 있고 이게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이 이렇게 모여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뉴스들이 쏟아지곤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봐야 된다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1: 결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를 준비하라고 해서 명령을 내리기 직전에 걸프 국가들이 말려서 그 중단을 명령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란에 대한 무력을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0: 네.
1: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다시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기에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이란 종전밖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출구 전략이 없는 상황입니다.
0: 네.
1: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결심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0: 네.
1: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0: 네네.
1: 이번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어떤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0: 향후 외교 일정을 보니까 G7이 있고요. 또 9월 24일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뭐 저희 경제 그 안보적인 현안의 가장 큰 게 이란 전쟁인데 지금 장기화 얘기를 잠깐 언급을 하셔서요. 지금 네네.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1: 이란 측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가 트럼프 카드다. 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휴전 협상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볼 때까지는 유지해야 된다는 강경 입장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 답방을 9월 24일로 한 것은 중간선거가 가까워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란 전쟁 종식 및 미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서 중국의 지원과 협조가 더욱 절실해질 테니까
0: 네.
1: 11월 중간선거 이후보다는 그 전에 방미를 해서 미국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행사하는 것이

0: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운 게임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1: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 교수였습니다. 5월 19일 화요일 전격기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9.8도나 됐습니다. 5월 들어서 가장 높은 아침 최저기온이었고 평년 이맘때보다 6.3도 높았습니다. 강릉이 21.8도로 전국에서 아침 기온이 가장 높았는데요. 낮 기온은 그래도 어제보단 2도에서 5도가량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경상권 중심으로는 30도를 넘기면서 이질 지역이 가장 덥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어서 건조함도 좀 해갈되고 더위도 쉬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경주는 35.9도까지 기온이 치솟기도 했고 서울은 30.1도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서울이 27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는 떨어지겠습니다. 강릉 세종이 28도, 대전 29, 광주 30, 대구와 상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오후에 대부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쪽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예상되고요. 대기질은 오늘과 내일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겠습니다. 밤부터 흐려지겠고요. 내일은 비가 시작됩니다. 내일 새벽부터 충남과 전라권역, 제주에 비가 오겠고 내일 오전 전국적으로 내립니다. 모레 오후 절기 소만인데요. 이때 대부분 비가 그치고 강원 영동과 제주는 모레 목요일 저녁까지 이어집니다. 이틀간 대부분 20에서 80mm, 제주 산지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기온도 떨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국방부 장관 등에 내일로 예정된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에서 카타르 군주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보류를 요청받았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 지도자들이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이며 그들의 의견으론 합의가 이뤄질 것이고 이 합의는 미국과 중동 및 중동 이외의 다른 모든 국가가 수용할 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안동을 찾는 다카이치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일 관계 발전 방향과 중동 정세를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자 올 들어 두 번째 셔틀 외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내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저녁 중국에 도착해 내일 오전 텐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이 개최하는 환영행사에 참석한 뒤 비공개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다극화된 세계 질서